이제는 동생이다. 어, 작고 귀여운 내 동생. 여기는 크고.

마시겠다 이거지? 뭐? 비밀 요원? 그게 뭔데? 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그렇게 당황할 필요 없어. 우리 꼬미 금방 고칠 테니까. 뭐 먹을 만한 것 좀 찾아볼까? 이게 뭐야? 먹는 거야? 에이, 이건 옛날 방식이잖아.

시간인 것 같아.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2: 순간 해결.
1: 주물 상처엔
2: 너무나
3: 마데카 솔이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닥터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3: 얼굴 상처엔
5: 순환길길.
3: 주물 상처엔
4: 마데카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0: 목소리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설.
2: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여기는 오늘 문을 연 선샤인 랜드입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1: 와, 놀이공원이라고? 레드나이트 비켜! 안 보이잖아!
2: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 겁니까?
1: 너도 좀 봐! 인간들이 노는 곳이라는데 정말 재밌겠지!
0: 선샤인 랜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어? 주비주다! 당장 놀이공원을 잡으러 가자! 그래, 좋아! 얼른 가자!
2: 아니, 놀이공원을 잡다니 주비주를 잡는 거 아닙니까?
1: 내 말이 바로 그거야! 얼른 가자! 우와! 여기 진짜 멋지다!
3: 입장료가 얼마일까? 너무 비싸면 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4: 무슨 소리야, 로사. 같이 가야지.
1: 걱정 마. 댄스 대회에서 받은 자유 이용권이 있잖아.
4: 아, 우승 상품 말이지?
1: 그래. 다들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와, 놀이기구 좀 봐. 뭐부터 타지?
5: 맛있는 것도 많다, 큐.
3: 저건 뭐지?
5: 퍼플빌드답뷰.
3: 저기서 뭘 하는 거야?
6: 아휴, 또 무슨 말썽을 부리려고. 얼른 가보자.
0: 여러분, 선샤인 랜드를 찾은 스타들을 소개합니다.
7: 여기 좀 봐주세요.
8: 우와, 역시 멋져.
1: 아리시엘의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선샤인 랜드입니다. 큐!
3: 제가 지금 뭘 하는 거야?
1: 우리의 고향, 어? 아리시엘과 라이브 방송 중인 것 같다뇨.
5: 재밌겠다. 우리도 가보자, 큐.
1: 그러자, 뾰.
6: 안 돼! 거기 서!
0: 아니, 이분은 선샤인빌 댄스 대회에서 우승한 주주, 맞죠?
1: 네.
9: 주주!
5: 주주!
1: 감사합니다. 이젠 주주까지.
10: 네.
1: 여기였구나. 들어가자.
10: 잠깐만요. 입장권을 보여주세요.
1: 입장권? 그게 뭔데?
10: 선샤인랜드에 들어가려면 네 분 다 입장권을 사셔야 해요.
2: 어머! 저도 있습니다만.
1: 입장권? 얼마면 되는데? 이거면 됐지?
10: 충분해요. 들어가세요. 자.
1: 주비주비주비주비주비주. 너희들 오늘은 진짜 말썽 부리면 안 돼.
5: 다들 따라와. 내가 멋지게 찍어줄게.
1: 같이 가.
3: 저렇게 놔둬도 될까?
1: 괜찮아. 오늘은 신나게 놀게 두자고. 너희들 그 보라색 주비주가 어디 있는지 잘 봐.
10: 그래.
1: 알았어. 혹시 저기 있지 않을까? 맞아. 저기서 뭔가 반짝였어. 주비주 같은데?
2: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습니다만.
1: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우리 저걸 타고 찾아보자.

0: 지배주를 잡기 위한 빠른 스피드. 지배주를 잡기 위한 박치기. 이랴 이랴, 조금 더 높이. 지배주가 보일 것 같아. 지배주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바퀴 더 돌면 보일 거야.
1: 목마가 불쌍해. 내가 풀어줄게.
2: 대체 주비주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3: 저기 루시 아니야?
4: 쟤들이 여긴 왜 온 거지?
0: 따라가 보자. 아, 신나게 놀았다니.
2: 놀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0: 아니, 주비주를 열심히 찾았다니. 배가 고프네.
4: 역시 주비주를 찾으러 온 거였어.
0: 나도 배고파. 루시,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좋아, 가자.
2: 네? 네?
0: 아, 비켜, 비켜. 다 비키라고.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뚝!
5: 저기요, 이게 다 언니들 새치기 때문이잖아요.
0: 뭐라고? 요 꼬마가 겁도 없이.
4: 미아가 위험해.
6: 안 되겠어. 우리 변신하자.
4: 하지만 주비주들이 안 보여.
5: 어이 참,
0: 이럴 때 어딜 간 거야?
7: 우리 빨갱이
6: 주주, 서둘러야 해.
8: 치링치링치링링 시크릿 슛!

0: 너희들! 그 애들아 가만둬!
1: 이게 누구야? 안 그래도 찾는 중이었는데 잘 만났다!
0: 시크릿 매직 페이드!
1: 여긴 또 어디야? 네 멋대로!
0: 트윙클 굿즈 어! 스피드업!
1: 고마워, 신디. 이번엔 안 될걸? 공격하자! 리모트로!

0: 먹지! 네 멋대로! 위험해!
1: 바로 쟁점! 매직 크리스탈!
2: 고마워요! 당신은...
1: 저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을 가진 미스틱 매지션입니다!
0: 저건 또 어디서 나타난 거야? 레드 나이트! 공격해!
3: 예, 알겠습니다! 심장이... 또...
0: 레드 나이트 뭐해? 예.
3: 힐링! 마법 장성이!
1: 진짜! 매직 크리스탈! 괜찮으신가요?
0: 네, 고마워요, 미스틱 매지션. 이젠 내가 맡을게요.

0: 클링클링 미라클.
1: 우린 그만 돌아가자. 미아랑 친구들은 어디 있지?
2: 저걸 없지.
3: 위험해! 매직 크리스탈!

0: 우와, 진짜 빨라. 미스팅 매지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1: 이런, 마법을 너무 많이 썼어.
2: 타로? 네가 왜 거기 있어? 계속 안 보이더니.
3: 무슨 소리야! 쭉 너희랑 같이 있었는데.
4: 그나저나, 미스틱 매지션은 어디 갔지?
0: 가버렸나 봐.
3: 그냥 갔다고? 인사도 없이? 너무

0: 주주, 뭘 그렇게 열심히 봐?
1: 그러다 넘어지겠어.
2: 어? 큰일 났어!
0: 궤도 번개가 선샤인빌에 나타났다고?
1: 번개처럼 나타나서 값비싼 물건을 훔쳐간다는 그 도둑 말이야?
2: 그래! 그런 나쁜 도둑이 선샤인빌에 왜 왔지?
0: 이번엔 뭘 훔치려는 걸까?
2: 신디, 스텔라! 우리가 그 도둑을 잡자! 얼른 로사한테도 얘기해야겠어.
3: 비온다, 뀨!
4: 비온다!
5: 우산 없냐뇨?
0: 없어. 오늘 비 온다는 말 없었거든.
6: 이름?
0: 누구세요?
6: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비 맞으면 안 돼요. 자.
5: 오, 카이. 좀 멋졌다뇨.
1: 카이 요정님. 우산 고마워요.
2: 잘 쓸게요. 얼른 가자, 신디.
4: 같이 써야죠.
7: 아이고, 저런, 다 젖었네. 우리 애들한테 우산을 양보해줬다니 정말 고맙구나.
6: 감사합니다.
2: 주비주!
8: 그러니까 주주, 우리가 궤도 번개를 잡자고?
5: 궤도 번개? 나도 뉴스에서 봤어. 어떻게 잡을지 생각해보자.
2: 응, 그래.
0: 잠깐만, 여보세요?
2: 네?
0: 조스틴? 알겠습니다. 꼭 갈게요.
8: 왜 그래, 신디? 누구 전화야?
0: 조스틴이 선샤인빌에서 콘서트를 여는데 같이 기타를 연주하재.
2: 조스틴?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조스틴 말이야? 어떡해! 멋지고 성격 좋고 왕자님 같은 조스틴을 만나게 되다니!
8: 축하해, 신디.
5: 안 돼!
6: 질투가 타오른다. 조스틴 가만두지 않을 거야.
5: 아, 진정해, 카이.
1: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고?
0: 응. 조스틴이 공원에서 보자고 했는데.
8: 어, 저 사람 아니야?
2: 어? 아, 얼른 가보자.
9: 와, 역시 최고야.
10: 난 내일 콘서트 표도 샀어.
6: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저스틴, 가만두지 않겠어.
5: 아, 뜨거! 어? 쟤들 또 어디 가는 거야? 아, 야옹!
6: 만나서 반가워요, 신디.
0: 저도요, 저스틴. 콘서트 때 어떤 곡을 연주하면 될까요?
6: 그건 직접 들려줄게요.
2: 눈부셔!
7: 내 기타가 사라졌어!
0: 네? 누가 가져간 거지?
7: 안 돼! 내일 콘서트는 어떡하라고.
0: 너희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2: 물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누가 우리를 발로 차고 갔답뇨.
0: 뭐야? 누가 그런 거지?
8: 기타를 가져간 사람이 그런 거 아닐까? 빨리 도망치려고 말이야.
0: 타로, 뭐 수상한 거 못 봤어?
2: 혹시 카이?
0: 카이 요정님이 왜?
5: 그게 카이가 저쪽 나무 뒤에 숨어서 저스틴이랑 기타를 노려보고 있었거든.
0: 설마 카이 요정님이 기타를 훔쳤다는 거야?
6: 아니에요! 존나 아니라고요!
5: 기타를 훔친 게 아니라면 아까 왜 그러고 있었어? 엄청 수상해 보였는데.
6: 그건 신디님이 저스틴하고 친한 게 질투가 나서 기타에 음침마법을 뿌리느라고.
5: 뭐냐고? 너무하다뇨.
0: 카이 요정님 실망이에요.
6: 잘못했어요.
5: 아니야, 잘했어 카이.
0: 타로 무슨 소리야?
5: 주얼 향기 메이커가 있잖아. 그걸로 요정의 마법을 찾을 수 있어.
0: 주주, 얼른. 알았어.
8: 마법의 흔적이 보여.
0: 잠깐! 위험할지도 몰라. 변신부터 하고 가자. 지링, 지링, 지리링!

0: 온통 진흙탕이네. 비가 와서 이렇게 됐나 봐. 마법의 흔적이 사라졌어.
1: 아, 진흙 속에 묻혀버린 거야.
2: 뭔가 방법이 없을까? 저 아저씨가 뭔가 보셨을지도 몰라. 가서 물어보자.
0: 아저씨, 혹시 여기서 기타 들고 도망치는 사람 못 보셨어요?
3: 글쎄다. 본 것도 같고 못 본 것도 같고.
2: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3: 생각이 잘 안 나는데.
1: 저 사람 옷에서 요정의 마법가루가 빛난다뇨. 천사감이 도둑이다. 잡아야 한다뇨.
2: 기타를 훔친 게 아저씨였어요?
3: 어떻게 알았지?
2: 강기씨는?
4: 그래, 내가 바로 궤도 번개다.
1: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그 기타를 내놔.
4: 용케 내 변장을 알아챘지만 날 잡진 못할걸.
0: 트윙클 부스 어!
5: 자, 비전!
2: 모두 날 따라와.
5: 알았어.
2: 그래.

0: 이게 뭐야?
1: 햇햇 레인보우 스킨. 도둑은 벌을 받아야겠지? 물론이지.
2: 어? 아니, 어? 저분, 걔도 번개?
1: 안녕하세요. 저희가 잡아왔어요.
3: 어머, 여러분은 선샤인들의 여신인들?
4: 안 돼.
3: 걔도 번개, 너를 절도죄로 체포한다.
1: 기타를 돌려주러 가자.
5: 어, 잠깐! 그 전에 음치 마법을 풀어야지. 주주, 알았어, 타로.
6: 내 기타. 콘서트는 취소야.
5: 아니요, 콘서트는 열릴 거예요.
6: 어?
1: 저희가 기타를 찾아왔거든요.
6: 어, 내 기타. 돌아왔구나. 신디, 어디서 찾은 거예요?
1: 네? 선샤인빌 경찰관들이 도와주셨어요.
5: 맞아요.
7: 안녕하세요, 선샤인빌 저스틴입니다. 이번 공연은 제가 좋아하는 천재 기타리스트 신디와 함께합니다.
8: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7: 저게 뭐가 좋다는 거야?
8: 아름다워. 신들이 최고예요.
7: 시끄라.
8: 넌 버텨.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10: 얼굴 상처엔?
11: 순간길게!
10: 주물 상처엔?
11: 너무나!
12: 마데카 솔이?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설.
13: 키키키키.
14: 하는 아이도.
13: 키키키키.
1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4: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대가족.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 상처엔 승환길길.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승강길길. 주물 상처엔 너무 많아. 마데카 솔.

0: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솔.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우리 여행 가자.
3: 들어갑니다.
0: 그럼 여기 출발.
3: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1: 기내식입니다.
0: 아, 맛있겠다.
3: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1: 뽀로로 떴다 비행기.
4: 키키키키
5: 타는 아이도
4: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반갑습니다. 10회 뮤직뱅크입니다. 오늘의 인기가요를 들어보실 텐데요. 1부터 10까지 출연합니다. 1부터 5까지의 무대 빠르게 돌려볼게요. 감동적이었던 1회 무대 기억하시죠?
6: 난 하나의 작은 블럭.
1: 시대를 초월하는 클래식도 만나보시죠.
6: 기대, 기대.
7: 바로 이.
1: 물론 넘버비전 센세이션도 엄청났죠.
7: 2, 3.
1: 인기 폭발 중엔 4회 무대인가?
8: 정사각형, 정사각형, 정사각형, 정사각형.
1: 다음은 노래하는 스타 5입니다.
9: 다섯 가지 방법 5를 만들자.
1: 자, 이제 새로운 참가자 6을 바로 만나보시죠. 넘버 본즈입니다.
10: 우린 1과 5, 5와 1. 재밌게 우리 같이 게임해.
1: 6.
11: 우린 2와 4, 또 4와 2. 우리도 숫자 6의 일부분이야.
1: 6.
12: 우린 3과 3, 우린 단짝이야. 우린 재롱둥이, 쌍둥이.
1: 6.
13: 우린 1과 5, 5와 1.
11: 2와 4, 4와 2.
12: 또 3과 3을 섞으면
11: 우리는 모두가 숫자.
1: 또 다른 참가자 럭키 넘버 세븐이 부르는 무지개를 달려요. 들어보시죠.

0: 맞아.
1: 5와 2, 3과 4, 4와 3이 만나면
0: 행운이지.
2: 우리 모두 숫자 7이야. 우리 더하면
1: 그건 바로 7.
3: 눈치 채셨죠? 8번째 참가자는 8이고요. 공명은 옥토블록 합체.

0: 치, 치, 과, 일,
1: 비, 와, 육, 육, 과, 이,
2: 삼, 과, 오, 오, 와, 삼,
3: 사, 와, 사. 정확히 알려줄게.
0: 우리 모두 슬쩍 파리야.
3: 어프로.
4: 이제 반짝이는 구애 무대 보실게요. 지금 우린 빛나.
5: 이리 가르만 마.

0: at the start of yellow yo-yo or yacht. But I'd like to be heard at the end of a word. Am I trying to be something I thought?
1: Why, my little why, don't let your dreams pass you by. All you have to do is
2: purr.
1: Purr. We need a vowel. Vowel needed.
3: Huh? You called?
1: T-r-tra. T-r-e-tra. T-r-tra.
4: I don't think so.
0: All you have to do is try.
2: I.
4: What did you say?
2: I.
1: All you have to do is try.
4: I don't believe it.
0: I can do it. I'm not too shy. I'm so happy I could cry. I feel like I could fly up into the...
4: I get the idea.
0: Sky!
5: Ah, 감사해요. 저희 네 숫자를 맞춰봐. 쇼에서는 숫자를 세지 않고 대신
6: 양을 가늠해요.
5: 저희 팀엔 누가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죠.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6: 1, 2, 3, 예!
5: 1라운드부터 참 기대되는데요. 똑똑.
6: 누구세요?
7: 정답! 왜요?
5: 정답인지 확인해 볼게요. 맞아요. 전 5예요. 12개를 획득했네요. 우승하려면 10개가 필요합니다. 버전들을 준비하시고요. 다음 게임 시작합니다.
6: 누구세요?
8: 5와 1. 알겠다. 6이요.
5: 속임수를 썼는데 속지 않았네요. 나와주세요.
6: 누구세요?
8: 누구지 알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5: 세지 말고
6: 양을 가늠해요.
8: 도와주세요. 모르겠어요.
5: 다른 방법이 있어요. 비어있는 정사각형이 몇 개죠?
8: 한 개요. 이제 알겠어요. 10보다 1만큼 작으니까 9예요.
5: 1라운드가 끝났어요. 점수 확인해볼까요? 총 6개별을 획득했네요. 이제 2라운드 시작합니다. 수상한 방문. 화면 속에 집이 있는데요. 과연 누구의 집일까요?

0: 뭘 보셨나요?
1: 네 장의 사진이 두 줄로 있었어요.
2: 상자 다섯 개 위에 세 개가 더 있었어요.
1: 의자가

0: 내 쌍이 있었어요. 집주인은 바로
1: 팡이에요.
2: 옥토 정답. 1, 2, 3, 4, 5, 6, 7, 8 정답. 반짝이는 별 4개를 획득했네요, 친구들.
3: 10점 만점에 10점. 완벽한 점수입니다. 풍성한 상품을 받을게요. 같이 외쳐볼까요?
1: 스피드 라운드.
3: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물체가 지나갈 건데요. 몇 개인지 맞히면 상품을 획득하십니다.
4: 인형 한 개가 제일 먼저 지나갔어요.
0: 그 뒤로 빨간 사과 두 개.
4: 잠깐 저거 내 건데.
5: 장난감 오리 세 마리가 지나가고.
0: 개구리 네 마리가 점프.
5: 종이컵 세 개.
0: 그 위에 두 개 더.
4: 모두 합치면 다섯 개. 이게 다 뭐야?
0: 황소가 세 마리씩 두 줄.
5: 황소가 아니라 졌어야.
4: 싸울 시간 없어. 세 개씩 두 줄이니까 여섯 개예요. 다음은 뭐죠?
0: 똘 모양 블록인데.
5: 왼쪽엔 다섯 개.
0: 오른쪽엔 두 개야.
4: 그럼 일곱 개요. 난 보자마자 알았어요.
5: 종절 뭐 네 개요.
0: 그 뒤로 네 개 더.
4: 왜 자꾸 발이 떠오를까요?
3: 발 정답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맞추셨네요. 눈치채셨나요? 모두 라임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0: 풍선 따발이 한 줄로 지나가네요.
5: 가로, 세로, 세 개씩이니까.
3: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1: 점수판 안에 펼려있게.
3: 마지막 문제도 정답. 우승을 축하해요. 자, 끝으로 가셔서 선물을 고르세요.
0: 난 풍선.
5: 난 당연히 별이지.
4: 이건 원래 내 거니까.
3: 오늘 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작은 물체들이 나타날 건데요. 그래도 잊지 마세요. 세지 말고
1: 양을 가늠해요. 오!
6: I'm ready now, I'm ready to roll.
7: Hello, flower. I think you should be red too.
6: Red!
7: The flower is red. Red like me. Oh, this flower is red. And this one is red. Red, red, red. Red, red. Whoa! More flowers. But they're not red. They're not even a teeny weeny bit red. Lots of not red things. Oh, I'm so excited!
6: Let's find where they come from! That's not red. That's not red. That's not red.
8: Blue! Cool! Blue like me.
7: Wow! I haven't seen you before. You're not red.
8: No, I'm blue. Cool to meet you.
7: I'm red. I'm excited to meet you.
8: I thought blue was the only colour in the world.
7: And I thought red was. So, what does blue do?
8: Blue's a cool colour. You'll find it in yummy things like blue blueberries.
7: Oh, ha! Red's in, oh, yes! It's in flying creatures, like red ladybirds.
8: You can also get blue creatures, like this blue butterfly. Now, what else is blue? Oh, how could I forget that the sky can be blue?
7: Whoa! That's huge!
6: Oh, it's my turn! I need something else to color red. Oh, a parrot! She looks like she should be red.
7: Red! Red!
6: Oh, I can't reach.
8: Maybe I can colour her blue, thanks to my blue balloon.
6: That's not fair! I'm red and I'm angry!
8: The parrot is blue. Huh? That's strange. Only some of her turned blue.
7: Oh, you couldn't color all of the parrot. So that means she must be two colors.
8: Blue.
7: And red. Oh no, I missed a bit. Come here, Mrs. Parrot.
8: There's an easier way to catch up with the parrot, Red. You could offer it something yummy, like a blueberry.
7: I need to call your tail.
8: Go for it, Red.
7: Red!
8: The parrot is two colours, blue
7: and red. Hot from all that running around. Phew!
8: Don't worry, Red. I know something that will cool you down. A dip in my cool blue paddling pool.
7: Lovely.
8: Well, Red, looks like there are two colours in the world.
7: Red
8: and blue. Just us two.
9: Greetings! Are you guys going to the party?
10: This is the party, me hearty.
9: Where? What? When does it start?
10: 22 minutes, 12 tedious seconds ago.
9: This is it? Good grief.
10: Ba-ba-ba-ba-bow. Do-do-do-do-do. Hey, guys. Why so down in the dumps?
7: Some party. Oops! Say, let's get this party started. S-a-g-sag. S-a-g. I'll soon sort this out. S-s-s.
10: Don't despair. Dee can do it.
7: S-a-d-sag.
9: We need someone who could get this party going.
7: Someone exciting.
10: Definitely. Did somebody say exciting? The exciting X.
7: Yes.
10: Fear not, Alpha Mortals. I'll fix this.
7: Ax.
10: Sax. There's no problem I can't fix. I'm X. When I'm thrown into the mix, I'm the superhero X. So just watch my muscles flex. I'm stronger than an ox, more cunning than a fox. I'm X. I'm extremely extraordinary and extra exciting. I excel at exercising. I'm X. X strikes again. Excellent.
7: This party's puffing.
10: Wait! Time to use my X-ray vision! Sorry, X-fans, but I'm needed elsewhere. Time for a quick exit!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지성!
12: 얼굴 상처엔?
13: 순한 꿀개!
12: 주물 상처엔?
13: 덤벙만!
14: 마데카 솔이?
13: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6: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17: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18: 키키키키.
1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 상처엔 순간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그랬어, 그랬어. 미안. 괜찮아. 고마워. 침대에서 다 함께 자자.
1: 좋아.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엄마랑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1: 승강기계.
0: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공룡 구조대, 사라진 공룡알을 찾아라.
4: 잘 웃기 간다.
5: 좋아, 그럼 이제 마셔.
4: 근데 라이더는 왜 안 오는 거지? 우리가 깜짝 놀랄 게 있다고 하더니. 어?
5: 잘했어 마셜. 그 질문도 잘했고.
3: 맞아, 나도 라이더가 어딜 간 건지 궁금했거든.
6: 얘들아,
7: 라이더
8: 본부야. 약속한 깜짝 선물이랑 왔는데 지금 와볼래?
4: 우리가 널 얼마나 기다렸다고.
9: 맞아, 깜짝 선물은 새로 나온 강아지 간식이야.
4: 뭔데?
5: 빨리. 대체 뭐야?
8: 알았어, 진정해. 보여줄게. 렉스,
6: 지금 가.
3: 안녕 얘들아, 난 렉스야.
7: 안녕 렉스.
10: 만나서 반가워.
5: 여기 온 걸 환영해.
4: 와, 전동휠 멋져.
3: 고마워. 나는 이걸 타고 다녀. 체이스 맞지? 너는 마셜, 스카이랑 주마, 또 러블, 그리고 로키?
5: 아니, 내가 로키야.
9: 난 러블이고.
3: 괜히 아는 척하다가 망신만 당했네. 라이더, 최고야. 여기 있는 강아지들 전부 진짜 멋져. 물론 강아지들을 만난 게 처음이긴 하지만.
11: 다른 강아지들은 만나본 적 없어?
3: 내가 사는 곳에 강아지는 나 하나라.
9: 어디 사는데?
8: 그것도 내가 말한 깜짝 선물이야. 로보도, 이제 출발해도 돼.
4: 트럭 본부 타고 가는 거야?
8: 아니, 이거.
9: 우와,
4: 멋지다.
5: 엄청난데.
8: 우리가 가려는 곳은 저걸로밖에 못 가.
3: 내가 사는 데는 평탄한 찻길이 없거든.
8: 좋아 얘들아, 어서 타자.
3: 거기에 도착하면 너희들이 얼마나 놀란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
8: 로보도, 제이크 형 산으로 가죠.
12: 그래, 나도 아는데 너희 캐리어가 좁은 걸 내가 어쩌겠어. 조만간 더 큰 걸로 훔치자.
13: 그래, 저거!
5: 우와, 재밌다.
8: 이 정도로? 이제부터가 훨씬 더 재밌을 거야.
10: 우리 이거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
8: 아니, 산을 뚫고 지나갈 거야. 우와!

0: 우와, 여기 좀 봐.
1: 동화 속 세계 같아.
2: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
3: 저 강아지들 어디로 가는 거야?
1: 라이더 조심해. 바로 앞쪽에 폭포야.
4: 아, 알고 있어.
2: 완전 아름다운데?
1: 맞아.
2: 우와! 무슨 소리지? 공룡이잖아!
1: 말도 안 돼!
3: 이상하다!
4: 어서와! 여기는 바로 야생 공룡 지역이야! 얘들은 트리케라톱스? 쟤네들은 벨로키랍토르야. 정말 카리스마 있지 않아? 어, 저기 인형 날아간다. 새처럼 생겼지? 근데 사실 하늘을 나는 공룡인 거 알아?
2: 아니, 난 처음 알았어. 넌 공룡 참 많이 아는구나.
4: 와, 꼭 보여줄 게 있는데. 자, 여기가 내 집이야.

0: 겁먹지 마. 브라키오사우루스니까. 얜 식물만 먹는 초식 공룡이거든.
1: 하루에만 거의 3.6톤을 먹지.
0: 우와! 이 공룡은 말도 안 하봐.
1: 아니, 내가 말했어. 얜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먹고 싶어서 여기 들른 거고. 최근에 알을 낳아서 몸보신을 좀 해야 하거든.
0: 조만간 덩치가 엄청 큰 엄마 공룡이 될 거라고. 나는 테일러 터봇이야. 터봇 손장님이 우리 삼촌이죠.
2: 안녕.
3: 정말 반가워.
0: 나는 여기서 터봇 박사님 가족이랑 살아. 박사님은 세계 최고의 공룡 수의사지.
1: 이거 민망한데 알고 보면 세상에 공룡 수의사는 나 하나뿐이거든. 덩치 큰 이 귀요미들한테 푹 빠졌지.
0: 지금 엄마 공룡이 그러는데 점심 잘 먹었대. 근데 알이 곧 깨어날 것 같아서 집으로 가겠다네.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 난 공룡 말을 하거든.
3: 와, 좋겠다. 나 따라가도 돼? 아기 공룡 나오는 거 보고 싶은데.
0: 나도! 그게 웬만하면 따라가지는 말자. 공룡 알에 가까이 가는 건 별로 좋지 않아서.
1: 그래, 맞아. 엄마 아빠 공룡은 둥지에 누가 오면 엄청나게 경계하거든. 그 대신 내 환자로 온 공룡을 만나러 가는 건 어때?
0: 네!
4: 자! 그림으로 봤던 공룡 같은데? 무슨 사우루스였더라?
1: 학명을 말하는 거라면 얘는 스테고사우루스란다. 불쌍하게도 꼬리뼈를 다쳤지 뭐니?
0: 그래도 지금은 훨씬 낫대요. 그리고 하나 더. 너희들이 어떤 공룡인지도 물어보는데?
5: 세상에 이렇게 멋진 곳은 처음이야.
4: 우리 공룡 트럭 타고 한 바퀴 둘러보면 어때?
6: 러블, 그 이름 괜찮은데? 자, 모두 공룡 트럭으로!
7: 속은 울렁대고 엉덩이는 아프고 옷까지 다 젖었어. 누가 아니래? 이런 곳에 따라온 내가 바보지. 뭐가 이래? 음료수 파는 가게도 없고 보이는 거라고 나무하고 땅바닥도. 공룡이잖아. 뭐 그래, 잘 가라 이것들아. 잠깐, 공룡이 훨씬 낫지 않나? 강아지들이 모으는 저 큰 차를 빌리는 것보다는. 게다가 공룡을 잡아서 우리 마을로 데려가기만 하면 사람이 몰려드는 건 시간 문제겠지. 바로 이 험딩어의 공룡 목장. 이리 와 공룡 친구, 내가 널 스타로 만들어줄게. 천천히 좀 가. 이건 누가 봐도 공룡알 같은데. 다 자란 공룡 잡아보려다 괜히 힘 빼지 말고 차라리 이런 공룡알을 들고 갈까? 태어날 때부터 내 공룡으로 기르면 되는 거잖아.

0: 깁스를 하면 불편하니까 이 그림 보고 기운 더 내라고. 네 스타일 맞지? 어?
1: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할까? 진정해, 엄마 공룡! 어떤 걸 찾고 있는 거야? 역시 퍼피 고조대를 부르는 게 좋겠지? 터봇 박사님, 별일 없으시죠?
2: 그게... 아니, 엄마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우리 집 오리랑 창고를 다 부수고 있단다. 화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도는 감당이 안 돼.
1: 걱정 마세요. 우리 퍼피 고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자, 퍼피 고조대 공룡 본부로 출동!
3: 공룡 본부라고?
1: 따라와!
4: 조심해!
0: 나 이름 바꿀까? 축구 공룡으로!

0: 돼지다.
1: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0: 이 공룡 구조대 장비도 괜찮은데.
2: 완전 딱 맞아.
0: 될 거야.
3: 다행이다. 지금 공룡 때문에 터봇 박사님 집에 큰 문제가 생겨서 우리 공룡 구조대가 서둘러 출동해야 돼. 아까 본 엄마 브라키오가 방금 박사님 집에 다시 와서 우리랑 창고를 다 부쉈대.
0: 아, 어떡해.
3: 일단 저 우리를 고친 다음 엄마 브라키오를 달래서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났는지 알아내야 돼.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로키? 넌 연장으로 부서졌다는 저 우리하고 창고를 좀 고쳐줘.
0: 초록에너지 출동!
3: 렉스는 공룡이랑 말이 통하고 체이스는 동물을 정말 잘 모니까 너흰 공룡차를 타고 가서 날뛰는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막고 문제가 뭔지 알아봐줘.
1: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0: 공룡 구조견 출동!
3: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이렇게 빨리 와주다니 고맙다, 라이더.
1: 엄마 복령이 부수고 있거든. 죄다.
2: 도와드릴게요. 로키, 연장으로 망가진 우리를 고쳐줄래?
1: 망치! 안녕! 여기 있어! 내 이름은 렉스야.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도와줄까? 뭐 진짜? 누가 자기 알을 들고 갔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인대.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지?
3: 공룡이 한 마리만 있어도 난리가 날 텐데 공룡이 많으면 훨씬 더 인기가 폭발하겠지? 공룡 알을 몇 개만 더 찾으러 갈까?
2: 너무 걱정하지 마. 범인은 우리들이 꼭 잡아줄게. 렉스, 로키, 체이스, 너희는 공룡차를 타고 혹시 정글에 알도둑이 숨어있는지 찾아봐줘. 그리고 스카이, 공룡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좀 더 넓게 수색해줄래?
1: 알았어, 라이더. 공룡 세상을 나는 스카이!
3: 오, 이게 웬 떡이야. 아까 것보다 나은데? 공룡 알이 두 개면 내 공룡 목장은 제일로 인기 많은 것이 되겠지?
2: 뭐가 좀 보여?
4: 아니,
1: 없는데. 나도 아직 안 보여.
3: 하하, 아싸! 셋 다 다른 알이다. 공룡만 딱 나오면 난 우리 마을을 대표하는 최고의 공룡 목장 주인이 되는 거야. 어, 근데 집으로 가는 데는 어디 있지?
1: 저게 뭔 소리야? 디렉스한테도 문제가 생겼나 봐. 자기 알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공룡의 도둑을 최대한 빨리 잡아야겠어.
2: 스카이, 공룡알은 아직 안 보여?
5: 여기도 저기도 온통 나무뿐이고 공룡알은 코빼기도 안 보여.
2: 기운 내고 좀 더 찾아봐줘.
4: 분명히 무슨 단서가 있었을 텐데 왜 내가 중요한 뭔가를 꼭 놓친 것 같지?
1: 아, 체이스, 놀라지 말고 기회.
4: 안녕.
1: 피해야겠지? 좋은 수가 있어! 공룡 집게발!
2: 잘했어, 렉스! 가자!
1: 걱정 마! 이 알은 꼭 찾아줄게!
4: 깜짝 놀랐네!
3: 집으로 가는 동굴이 어디로 간 거야? 여기 어디 폭포 뒤쪽에 숨어 있을 텐데. 길이 너무 험해서 이건 뭐 탈 수가 없네. 싸게 고쳐주는 정비사도 없는데 고장 나면 어떡하고.

0: 저게 뭐지? 작은 바퀴 자국인데?
1: 우리 차는 전부 큰 바퀴잖아.
2: 야생공룡 지역을 누가 또 찾아낸 것 같은데? 이 자국을 따라가면 누군지 알겠지?

0: 끝도 안 보이고 대체 어디서 길을 잘못 든 거야? 뭐야? 여기서 나오면 어떡해? 아직 안 나갔는데! 다시 캐리어로 돌아가, 이 성가신 녀석들아! 할 수 없지, 이거라도 간지자.
1: 딱 걸리셨어요, 험딩어 시장님.
2: 공룡알을 훔친 게 시장님이었군요.
0: 아닌데.
2: 그럼 손에 든 건 뭔데요?
0: 오, 돌기가 많은 강아지?
3: 와, 저 아기 공룡들 작은 것 좀 봐. 진짜 귀엽다.
0: 아, 귀엽지. 그러니까 내가 데려가겠다는 거야.
3: 이제 각자 엄마한테 다시 데려다주면 되겠다.
4: 잠깐, 아기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어디 갔지?
2: 저기!
0: 공룡 목장아, 기다려라. 이 험딩어가 간다.
1: 아무래도 엄청 큰 공룡이 여기 오고 있는 것 같은데?
3: 엄마 브라키오사우루스야! 자기 아기를 되찾으러 왔나 봐!
0: 아, 가면 안 돼! 돌아와!
1: 이대로 가면 아기 공룡들이 굴러오는 바위에 맞을 거야! 이제 모두 다 힘을 합쳐야겠어! 러블, 마셜, 주마, 너희도 얼른 여기 산으로 달려와줘.
5: 응, 알았어.
6: 바로 갈게.
1: 러블, 주마, 어서! 공룡 채 타고 굴러오는 저 바위들을 막아줘!
6: 러블, 인형 같은 스피드로 출동!
5: 대양구절 주마, 출동!
1: 마셜, 물대포로 바위가 굴러오는 속도를 늦추자.
5: 진흙탕을 만들라는 거지? 물대포 발사!

0: 아까 다 놓친 줄 알았는데 둘씩이나? 오늘은 진짜 운이 좋다니까. 뭐 아니면 말고. 그게 여기 네 아기를 돌려주면 되는 거지. 이만. 오, 집에 가는 폭포잖아. 오늘은 아직 운이 따르는 날인가 보네.
1: 오, 얘들아, 저기. 어? 저러다 떨어지겠어.
2: 스카이, 아기를 헬리콥터로 들어서 안전하게 데려다줘.
1: 좋아, 해볼게. 구해주려고 왔어. 꽉 잡아. 아, 데이트.
2: 거의 다 됐어, 스카이. 살짝만 더 밑으로 내리면 돼.
1: 잠시만, 금방 내려줄게. 걱정하지 마, 엄마 공룡아. 아기는 다치지 않게 잘 데려다줄게.

0: 곤디거 시장님이 아기 티렉스랑 동굴로 가고 있는데 어쩌면 좋지?
1: 빨리 막아야 돼. 체이스?
2: 공룡경찰 체이스 출동!
3: 이제 다 끝났어? 더

0: 제발 저기 동굴까지만.
1: 펌딩어 시장님, 어서 아기 공룡을 돌려주세요.
0: 내가 왜?
2: 얘들아, 누구든지 와서 나 좀 도와줄래?
3: 하지만 너무 멀어. 시간 안에 저길 어떻게 가?
4: 나한테 맡겨. 공룡 집게다!

0: 잘했어, 얘들아.
1: 다시 좋다가 말았네. 오, 내 모자는 어디 있는 거야?
2: 진심으로 고맙다, 얘들아. 너희 덕에 완전히 새 우리가 됐어.
3: 거기다 엄마 공룡, 아기 공룡도 저렇게 다시 만났고 말이야.
0: 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벌어지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4: 이건 브라키오사우루스 말로 정말 정말 고맙단 거야.
5: 나도 공룡 말 할 줄 알면 더 친해질 텐데.
6: 강아지 말은 언제 또 배웠대?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동!
7: 얼굴 상처엔?
8: 순한
7: 주물 상처엔?
9: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11: 키키키키?
1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4: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4: 예. Yeah.
3: 포켓몬 태그스타.
5: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6: 또 졌네.
7: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키키키키.
8: 사는 아이도
9: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도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간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뽀로로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3: 어서오세요 공주님.
2: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캐슬. 키키키키
4: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1: 승강기계.
0: 주물 상처엔
1: 덕분말.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부바의 휴가.
4: 오늘은 부바가 차고지에 놀러 왔어요.
5: 부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6: 그래, 오랜만이구나.
7: 부바가 휴가 동안 여기에서 지내기로 했어.
3: 우와, 정말요? 그럼 오늘은 뭘 하실 거예요?
6: 글쎄다,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3: 그럼 저희랑 놀러가요.
7: 맞아요. 그래요, 부바.
6: 그럼 그러자꾸나.
3: 우와, 신난다.
8: 어서 나가요.
6: 그래.
7: 조심히 다녀와.
5: 네, 네.
7: 출발.
3: 우리 뭐하고 놀까요?
6: 다 같이 시내나 한 바퀴 돌까?
9: 시시하게 그게 뭐예요?
3: 맞아, 휴간데 더 재밌는 곳에 가요.
9: 네.
3: 아, 놀이동산은 어때요?
6: 놀이동산? 가본 적은 없는데.
3: 같이 가요. 정말 재밌을 거예요.
6: 그래, 알았다.
9: 가디언 X다.
3: 어디? 저기 좀 봐.
6: 기차 친구들이 화차를 연결해서 빠르게 태워주곤 했지.
9: 에이, 너무 시시해요.
3: 맞아요, 그게 뭐예요?
6: 그래도 그땐 그 놀이가 세상에서 가장 재밌었단다. 우와!
10: 어때, 재밌어?
6: 응, 신난다.
10: 자, 간다.
6: 정말 즐거웠었지.
3: 에이, 여기엔 훨씬 더 재밌는 게 많다고요. 맞아요. 이제 회전목마 타러 가요.
6: 오늘은 그만 쉬러 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3: 네? 벌써요?
6: 난 먼저 가볼 테니 너희들끼리 놀고 오렴.
7: 아무래도 부바 할아버지는 놀이동산이 재미없었나 봐.
3: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9: 내일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되지.
3: 그런데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뭘까? 하나 누나한테 가서 물어보면 어때?
8: 좋아.
3: 꼬마 버스 타요.
4: 꼬마 버스들은 하나에게 부바가 좋아하는 걸 물어봤어요.
3: 네.
7: 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걸.
3: 그럼 이제 어쩌지?
7: 잠깐만 기다려봐. 짜잔.
3: 그게 뭔데요?
7: 부바 젊었을 때 사진이 담긴 앨범이야. 자.
3: 그런데 이걸로 부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7: 아, 이 사진 앨범을 보면 똑같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거든. 오랜만에 여기에 가면 부바가 좋아하지 않을까?
3: 그럼 바닷가에 가면 되겠다. 좋아.
9: 그런데 저 아저씨하고 기차는 누구예요?
7: 아마 부바랑 친했던 친구들 같아.
3: 친구요? 우리처럼요?
8: 그런가 봐. 거의 모든 사진에 같이 있네.
3: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면 부바 할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을까요?
7: 그렇겠지? 하지만 누군지 몰라서 찾긴 힘들 텐데.
3: 걱정 마세요. 저희가 꼭 찾을 거예요. 그렇지?
9: 그럼
3: 우리가 꼭 찾아드리자.
5: 좋아요.
3: 출발.
7: 잘 다녀와.
4: 다음날 아침, 꼬마 버스들은 부바의 친구들을 찾으러 나섰어요.
3: 혹시 이런 사람 못 보셨어요? 동그란 얼굴에 코가 좀 커다란 남자예요. 키는 좀 작은 편이고요.
10: 글쎄, 누군지 모르겠는걸.
3: 혹시 검은색 기차 아세요?
9: 새카맣고 머리 위엔 굴뚝 같은 게 달려있어요.
11: 글쎄, 기차는 거의 본 적이 없었어.
3: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너무 힘들어.

0: 어디 가서 찾지?
1: 얘들아! 안녕!
0: 디젤이구나.
2: 안녕.
1: 어? 무슨 일 있어?
3: 우리가 부바 할아버지의 옛 친구들을 찾아주기로 했거든.
0: 근데 아직 못 찾았어. 한 친구는 너처럼 기차인데.
2: 아! 디젤! 어? 혹시 검은색 기차 알아? 굴뚝이 있고 증기도 나와.
1: 기차?
2: 어? 그러고 보니 디젤이 알 수도 있겠다.
4: 그러게.
1: 검은색 기차에 굴뚝이 있다고? 아! 누군지 알 것 같아!
5: 뭐?
3: 정말이야?
1: 그래, 나한테 맡기라고!
5: 고마워, 이제!
1: 뭐, 이 정도 가지고!
5: 부바 할아버지!
6: 아, 깜짝이야! 아, 무슨 일이냐?
3: 저희 다 같이 놀러 가요!
2: 빨리 가요!
6: 오늘은 쉬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너희끼리 다녀오렴.
2: 오늘은 부바 할아버지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4: 빨리 가요. 네.
6: 그래, 알았다.
3: 와! 빨리 가요.
2: 어서요.
6: 그래.
7: 꼬마 버스들은 부바의 옛 추억이 담긴 장소에 왔어요.
2: 부바 할아버지, 여기예요.
6: 어? 여기가 어딘데?
3: 어디긴요? 옆을 한번 보세요.
6: 어? 여긴 젊었을 때 친구들과 왔던 바다구나. 여길 어떻게 알았니?
4: 실은 부바 할아버지의 옛날 앨범을 봤거든요.
2: 할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장소에 함께 오고 싶었어요.
6: 정말 고맙구나. 친구들도 함께 왔으면 좋았을 텐데.
8: 어?
2: 어?
9: 부바, 잘 지냈어?
6: 어? 스팀? 정말 오랜만이야. 여긴 어쩐 일이야?
9: 아이들이 옛 추억을 선물해주겠다고 찾아왔지 뭐야.
6: 그랬구만.
9: 아, 잠깐만.
10: 안녕, 부바.
6: 허브.
10: 이게 얼마만이야?
6: 그러게, 정말 많이 변했구만.
5: 안녕하세요, 버브 아저씨.
2: 그런데 사진 속 남자가 버브 아저씨였다니.
3: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10: 아직도 못 믿는 거니? 자, 여기 있다.
2: 어? 우와, 정말 신기하다.
6: 이렇게 모이니까 정말 좋구만.
9: 여기서 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10: 그러게 말이야.
6: 아, 혹시 슈퍼 가면맨 기억해?
9: 당연하지.
6: 자동차가 위험할 땐 어디선가 나타난다.
11: 슈퍼 가면맨. 슈퍼
4: 오바 할아버지 정말 신나 보인다. 그러게.
3: 스팀도 즐거워 보여.
9: 부바, 우리 오랜만에 그 놀이 할까?
6: 얘들아, 너희도 같이 해볼래?
2: 부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했던 놀이요?
6: 그래.
5: 좋아요.
10: 그럼 출발해볼까?
9: 좋아, 출발합니다.
3: 와, 신난다.
2: 야호! 지시할 줄 알았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6: 그렇지.
7: 꼬마 버스들 덕분에 부바가 최고의 휴가를 보냈네요. 꼬마 버스들 정말 멋져요.
2: 꼬마 버스들의 캠핑.
7: 운행을 마친 하여와 로기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2: 아침 일찍부터 운행을 했더니 피곤해.
3: 나도 오늘따라 길이 막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2: 얼른 가서 쉬자.
3: 저건 윈디잖아. 윈디!
12: 어? 이게 누구야? 하여와 로기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브라보.
8: 정말 오랜만이야.
2: 잘 지냈어?
12: 그럼. 구름 따라 전 세계를 여행하다가 어젯밤엔 한강에서 캠핑을 했지.
2: 캠핑?
12: 그래, 캠핑. 설마 아직까지 한 번도 캠핑을 못 해본 거야?
2: 그게...
8: 한 번도 못 해봤어.
12: 저런, 캠핑이 얼마나 멋진데.
2: 정말?
12: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 피곤한 것도 싹 사라지지.
2: 우와, 캠핑 가보고 싶다.
8: 나도.
12: 한번 다녀오면 캠핑의 매력에 푹 빠질걸. 떠날 시간이네. 그럼 안녕. 오늘은 어디서 캠핑을 해볼까?
5: 안녕, 민디.
13: 어서와, 얘들아.
2: 하나 누나, 우리도 캠핑 가면 안 돼요?
8: 네. 캠핑?
2: 네. 방금 윈디를 만났는데 캠핑을 가면 정말 재밌대요.
8: 캠핑 가고 싶어요. 네.
14: 미안하지만 힘들 것 같아. 이번 주말에 시골 차고지에 가봐야 하거든.
12: 아, 그 근처에 캠핑장이 있던데 일 빨리 마치고 거기서 캠핑하는 건 어때?
14: 그러면 되겠다.
2: 우와, 신난다. 그럼 정말 캠핑 가는 거예요?
3: 캠핑 준비는 이 로프에게 맡기세요. 뭐부터 챙기지? 카메라? 아니야. 파라솔도 있어야지.
7: 일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돌아왔어요.
2: 야호! 내일이면 캠핑 갔다.
15: 와! 얘들아.
2: 안녕.
15: 안녕. 그런데 로기는
16: 바쁜 일이 있다면서 먼저 갔는데.
5: 로기!
2: 여기서 뭐해?
3: 캠핑 준비 끝!
2: 캠핑 준비?
3: 이것 봐. 짜잔!
2: 이게 다 뭐야?
3: 뭐긴, 캠핑에 가져갈 물건들이지.
2: 이걸 다 가져간다고?
3: 당연하지. 꼭 필요한 것들이야.
2: 로기, 캠핑에 이런 쓸데없는 거 가져가면 안 돼.
3: 뭐? 다 필요한 거라니까.
2: 아니, 그래도 두고 가.
3: 싫어, 가져갈 거야.
14: 정비소 앞에서 장난을 치면 위험하다고 했지.
8: 죄송해요.
14: 내일 같이 캠핑에 가고 싶으면 전부 깨끗하게 치워놔. 알았지?
8: 네.
2: 로기 때문에 이게 뭐야? 아우, 힘들어.
3: 타요가 수레를 뺏지만 않았어도 다 타요 때문이야.
7: 타요와 로기는 늦게까지 정비소 청소를 했어요. 다음날 꼬마 버스는 시골로 출발했어요.
2: 조용히 할 수 없어. 너무 시끄럽잖아.
3: 다 캠핑을 위해서 가져가는 거라고.
2: 치, 모두 잡동산이면서.
3: 뭐? 잡동산이?
2: 얘들아, 싸우지 마.
12: 그래, 처음으로 가는 캠핑인데 기분 좋게 가야지.
2: 얘들아, 안녕.
15: 띠띠뽀, 안녕.
2: 다들 어디 가는 거야?
15: 우리 캠핑 가는 길이야.
2: 그래? 정말 재밌겠다. 하유, 로기, 캠핑 잘 다녀와. 하유랑 로기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15: 아, 캠핑 준비하다가 둘이 싸웠어. 정말 왜 저러는지 몰라.
7: 꼬마 버스들과 친구들이 드디어 캠핑장에 도착했어요.
5: 우와! 멋지다!
14: 마음에 드는 텐트로 하나씩 골라봐.
2: 네!
15: 난 이걸로 할래. 난 이게 좋아. 와, 예쁜 꽃무늬 텐트다.
7: 마음에 쏙 들어요.
14: 하트랑 잘 어울리는데?
2: 우와, 바로 이걸 했어. 내가 먼저 골랐어!
3: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야!
2: 내가 먼저 왔거든!
14: 너희들 어? 이렇게 계속 싸울 거야. 너희는 저쪽 텐트를 써.
2: 네?
17: 네? 네?
2: 록이랑 같은 텐트를 쓰라고요?
8: 싫어요.
14: 둘이 같이 지내면서 화해하도록 해. 알았지?
2: 좋잖아. 저쪽으로 좀 가.
3: 네가 옆으로 가.
2: 어?
14: 얘들아, 모두 모여봐.
16: 어? 무슨 일이에요?
18: 하나랑 내가 재미있는 걸 준비했어.
14: 짜잔! 보물찾기!
5: 우와, 재밌겠다!
14: 캠핑장 주변에 보물을 숨겨놓았으니까 잘 찾아봐.
18: 행운을 빌게.
14: 그럼 시작!
5: 우와!
3: 어딨지?
2: 이쪽인가?
16: 여기 있나?
2: 어? 와, 찾았다.
16: 어디 있는 거야?
2: 와, 찾았다.
16: 나도 찾았어.
14: 여기 있었네.
2: 도대체 보물은 어디 있는 거야?
16: 어?
2: 어, 저기 있다.
8: 보물이다.
2: 어?
14: 아무래도 토토를 불러야겠는걸.
2: 네? 그럼 캠핑은요? 저는 여기서 못 자는 거예요.
18: 아쉽지만 안전이 우선이야.
14: 맞아. 여기서 새 타이어를 구할 수도 없고 말이야.
2: 처음은 캠핑이라 기대했는데.
16: 아, 어? 하나 누나. 아까 록이 물건들 중에서 타이어를 본 것 같아요.
14: 정말? 자, 이거면 되겠는걸? 다 됐어, 움직여봐.
2: 어? 딱 맞아요!
14: 정말 다행이야.
2: 록이 아니었으면 캠핑을 끝까지 못할 뻔했잖아. 고맙다고 말해야지. 저기, 록이.
3: 잡동산이라더니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준비한 거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2: 타이어만 빼고 다 쓸모없는 건 맞잖아.
3: 그럼 타이어 다시 내놔.
2: 뭐? 지사해.
7: 결국 타이어와 로기는 또다시 다투어 말았어요. 저녁이 되자 모두 모닥불 주변에 모였어요.
14: 이렇게 다 같이 캠핑을 하니까 정말 좋다. 그렇지?
5: 네.
18: 우리 평소에 못했던 얘기를 해보면 어때?
14: 그래.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 같은 거 말이야.
16: 제가 먼저 말해도 돼요?
14: 그럼.
16: 라니야, 지난번에 놀이터에서 정말 고마웠어. 미끄럼틀 타는 게 무서웠는데 라니가 같이 타줘서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 고마워.
15: 뭘? 피노도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도와줬잖아. 그땐 정말 고마웠어. 우리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자.
14: 멋진걸.
18: 타요랑 로기는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
2: 저 실은 로기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록이, 아까 타이어 빌려줘서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네 물건을 잡동산이라고 놀려서 미안해.
8: 뭐 괜찮아. 나도 아까 화내서 미안해. 사실 처음 온 캠핑이라 타이어랑 신나게 놀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기대했다고.
2: 나도야, 록이. 우리 다시는 싸우지 말자.
8: 우린 친구잖아.
2: 록이.
8: 타이어.
7: 캠핑장에 밤이 깊었어요.
2: 록이랑 같은 텐트를 쓰니까 정말 좋다.
3: 나도. 우리 밤새 재밌는 얘기하면서 자자.
2: 그래.

0: 개구리다.
1: 모두 나와 보세요.
2: 우와.
3: 아름다워.
0: 정말 예쁘다.
1: 우와.
4: 꼬마 버스들은 함께 캠핑을 하면서 서로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졌답니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 상처엔
6: 승강기계.
5: 주물 상처엔
7: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9: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 상처엔
6: 승강기계.
5: 주물 상처엔
6: 너무나.
7: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2: 넘버블럭스 친구들
3: 고야!
2: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3: 20까지 합해.
1: 우리 같이 놀자.
2: 5와 3이 만나면
3: 8이야.
2: 당신
3: 우리 모두 8.
2: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3: 함께 놀아요.
2: 넘버블럭스 4대 가족.

0: 오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2: 순간
1: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왜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게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키키키키
5: 하는 아이도
4: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킥동.
6: 얼굴 상처엔
7: 승환 킥.
6: 주물 상처엔
8: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잠시만 기다려주겠니?
1: 네. 밀크야, 안 돼.
0: 아니야, 괜찮아. 놀아도 돼. 밀크가 저 집이 마음에 드나 보네.
2: 뭐? 밀크집을 만들자고?
1: 응! 어제 동물병원에 갔는데 밀크가 강아지 집을 엄청 좋아하더라고. 봐! 우리도 집이 있고, 개미도 집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는데!
2: 새 집은 둥지라고 해.
1: 그러니까 밀크도 집이 있어야지. 그래, 그래. 그런데 어떤 집을 만들지? 아주 아주 멋지고 근사한 집! 재밌겠다!
2: 재료는 뭐가 좋을까? 어?
3: 우와. 부탁하신 상자 배달 왔습니다.
1: 이걸로 밀크가 사는 커다란 성을 만들자.
2: 난 박스에 멋진 자동차 모양의 밀크집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해.
1: 난 선물 상자 같은 예쁜 집이 좋아. 아니야, 성이 더 멋져.
2: 자동차 집이 더 좋을걸.
1: 어떡하지? 아, 그럼 우리 셋이 각자 만들면 어때? 그런 다음에 밀크한테 고르게 하는 거야. 짜잔! 지금부터 강아지 집 만들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가 선수는 1번 별이.
2: 네! 멋진 자동차 집을 만들어줄 거예요.
1: 2번 써니. 예쁜 공주님이 사는 멋진 성을 만들어줄 거예요. 3번은 바로 나, 달리미. 선물 상자 집을 밀크한테 선물해야지.
3: 자, 그럼 밀크집 만들기 시작.

0: 동물 상점이 없어.
1: 얘들아 여기야.
0: 여기야.
1: 이리로 와.
0: 여기 가. 근데 여기 아니야. 안 좋아. 아 여기 나오니까.
2: 새 집이 아니라 밀크 네 집을 고르라고.
0: 그래, 내 자동차 집에 한번 타봐. 완전 신날 거야. 짜잔! 봤지? 내 자동차 집이 제일 멋지다니까. 자,

이번엔 내 선물 상자 집으로 와봐. 진짜 예쁘지? 어? 문이 좀 작은가? 어? 어? 밀크가 써니 손이랑 부...

0: 망가져버렸네. 꼭 아기 돼지 삼형제에 나오는 집처럼 돼버렸어.
1: 애써 만든 집들이 엉망이 돼버렸구나.
2: 아무래도 우리가 만든 집은 너무 약해서 안 되겠어요.
3: 다녀왔습니다.
2: 아, 엄마다. 그래, 엄마한테 부탁해야겠어. 우리 엄마 뭐든지 잘 만드니까.
1: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3: 밀크집 만드는 걸 도와달라고?
2: 네, 진짜 집처럼 튼튼하고 예쁘게요.
3: 그래, 그거야 어렵지 않지. 아, 마침 창고에 집 수리하다 남은 재료들도 있고 말이야.

0: 정말 예쁜 집이 만들어졌네. 밀크야, 넌 어때?
1: 그리고 이거! 밀크주 표시!
2: 그럼 오늘부터 밀크는 여기서 자는 거야?
1: 그래!
3: 나랑 밀크 이제 같이 못 자?

0: 알리마,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1: 엄마.
0: 응? 밀크랑 같이 자고 있잖아? 밀크가 없으니 허전해서 같이 잤다고?

0: 뭐야. 그럼 밀크집은 괜히 만들어줬네.
1: 밀크가 없으니까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너도 그렇지, 밀크야?
0: 괜히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1: 네?
0: 저기...

0: 어때? 예쁘지? 귀엽지? 엄청 사랑스럽지? 칭찬 도장 100개 받으면 햄스터 키워도 된다고 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다고. 방 청소하기, 손톱 물어뜯지 않기, 일찍 자기, 버섯이랑 가지 먹기.
1: 이름은 뭐야?
0: 행복이.
2: 귀엽다.
0: 한번 만져볼래?
2: 아니, 난 사양할게.
0: 우리 행복이 달리기도 얼마나 빠른데.
1: 진짜? 그럼 밀크랑 달리기 해볼까?
0: 그럴까? 좋아. 행복이 파이팅. 행복이 이겨라. 행복이 이겨라. 아니, 나한테 오란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너무 좋아. 내가 햄스터를 얼마나 키우고 싶었는데 절대 떨어지지 않아.

0: 이게 무슨 소리지?
1: 무슨 소리? 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2: 분명히 무슨 소리가 났는데.
1: 얘들아, 사실은 나 행복이 데려왔어.
0: 뭐?
2: 써니야, 행복이를 유치원에 데려오면 어떡해?
1: 나도 알아. 그치만 떨어지기 싫단 말이야.
3: 선생님이랑 약속한 거 있었어요?
4: 유치원에 올 때는 집에서 갖고 노는 장난감이나 물건 가져오지 않기로요.
2: 네.
4: 이건 집에 갈 때까지 여기 넣어둘 거예요.
1: 안 돼! 행복이 저런 깜깜한데 넣어둘 순 없어!
2: 그럼 어떻게 하려고? 교실에 데려가면 선생님한테 혼날 텐데.
5: 얘들아, 여긴 어때? 집에 갈 때까지 여기에 두자.
1: 여기에? 행복아, 여기서 조용히 기다려야 해. 알았지?
5: 달리마.
0: 안 가도 되는데.
5: 여기 넌 행복이가 걱정도 안 돼.
0: 알겠어. 선생님, 저 화장실 좀요.
4: 어? 오늘 왜 이렇게 화장실 가는 사람이 많지? 다녀와.
5: 행복아, 답답하지? 조금만 있으면 집에 갈 수 있어.
4: 별이야, 화장실 안 가고 뭐해?
1: 네, 갈 거예요.
6: 저기

0: 하지 말걸. 이러다 행복을 잃어버리면 어떡해.
1: 소녀.
0: 아니야.

0: 무사해서 다행이야.
1: 써니야, 행복이랑 떨어지기 싫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낯선 곳에 갑자기 데려와서 행복이가 얼마나 놀랐겠니.
2: 죄송해요.
1: 행복이는 행복이 집에서 잘 돌봐주는 게 제일 좋단다. 알겠지?
2: 네,
0: 약속할게요. 행복아, 오늘 미안했어. 앞으론 정말 잘 보살펴줄게.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2: 순한
1: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Yes,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포켓몬 티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클릭소!
2: 클릭소! 얼마 될까?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클릭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소!
4: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벼 가족!
5: 키키키키
6: 하는 아이도
5: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2: 칠동.
0: 얼굴 상처엔
2: 순간
7: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솔.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6: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11: 정면 버스 개지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12: 스쿨버스
13: 내일 떠나자.
14: 키키키키
2: 타는 아이도
14: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6: 킥동.
15: 얼굴 상처엔
16: 승환킥.
15: 주물 상처엔
16: 덕분마.
17: 마데카 소리
16: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0: 뭐지? 해님의 빛의 노아 어둠의 블리차!
1: 보니가 아빠와 마법소녀 아리를 보고 있네요.
2: 아리는 어둠의 마법사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3: 와, 끝났네.
4: 다음 편 레몬콘!
1: 이제 그만.

0: 자야지.
1: 다음 편만 보고 잘게요.
0: 안 돼. 잘 시간 지났잖아.
1: 딱 한 편만요. 네?
2: 보니야, 오늘은 자고 내일 또 같이 보자.
1: 네. 벌써 잘 거야? 날 TV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3: 아, 그래? 그림책이 있었지?
4: 하지만 너무 늦었어. 우리 내일 만나는 게 어때? 잠깐만 보고 자면 괜찮을 거야.
3: 역시 그렇지.
4: 그래, 그림책 가져와.
5: 본인은 밤늦도록 그림책을 보느라 잠을 자지 않았어요.
6: 보니야, 일어나야지. 일어났니?
3: 네, 일어났어요.
6: 보니, 어젯밤에 안 자고 그림책 읽었구나?
3: 어떻게 아셨어요?
1: 이게 뭐야?
6: 졸리지? 잠을 충분히 자야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어.
3: 저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오늘 하루도 신나게 보낼 거예요.
0: 참, 보니야. 어? 오늘 유치원에서 노래랑 춤 배우는 날이지? 열심히 배워서 꼭 보여줘야 해.
3: 네, 걱정 마세요.
7: 오늘은 공세마리 노래랑 율동을 배워볼 거예요.
8: 네!
7: 자, 그럼 선생님을 따라해보세요.
8: 네!
9: 공세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이 곰.
3: 보냐, 보냐, 일어나.
9: 아빠 곰은 꿈꾸네. 엄마 곰은
5: 본인은 잠이 와서 노래와 춤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유치원을 마치고 본인은 놀이터에 놀러왔어요. 하지만 본인은 놀이터에서도 계속 졸기만 했죠.
10: 미안, 난 정말 들었다고.
11: 얘들아, 뭐하고 있어?
3: 응, 숨바꼭질 하는데 준이가 글쎄.
10: 어딨지? 아치! 어?
12: 김찬이 찾았다.
10: 아치!
12: 우와, 이거 곰물이잖아.
10: 미안.
12: 난 하나도 안 웃기다고.
3: 그런 장면을 놓치다니. 숨바꼭질도 못하고. 이게 뭐야?
6: 아이, 배부르다.
0: 아, 보니야, 오늘 유치원에서 어떤 노래 배웠어?
3: 곰돌, 아니, 곰 세 마리야. 춤도 배웠어요.
6: 우와, 어렵진 않았어?
3: 그럼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0: 어머, 어떤 춤인지 궁금한데 보여줄 수 있지?
3: 물론이죠. 곰 세 마리가 어디 있지? 아빠 곰 찾았다. 엄마 곰은 뚱뚱해. 아빠 곰은 귀여워. 곰곰곰은 너무 곰곰곰. 으쌰 으쌰 신난다.
6: 우리 보니 뭐 하고 있어?
11: 그림일기 그리고 있었어요.
6: 그래? 근데 이건 무슨 그림이야?
11: 졸고 있는 그림이에요.
6: 에?
11: 사실 하루 종일 조느라 노래도 제대로 못 배우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6: 아.
3: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잠을 충분히 자야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어. 라는 말이요.
6: 그럼 오늘부터는 일찍 일찍 자면 되지.
3: 네, 그럴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자러 갈게요.
6: 벌써?
3: 네, 일찍 일찍.
5: 본인은 일찍 자려고 애를 썼지만 하루 종일 졸아.

0: 그래서인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1: 아, 잠이 안 오잖아. 어쩌지? 오늘은 일찍 자야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부부맨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도와줘요, 부부맨.
2: 너무 이른 시간인데 잘 자고 있으려나?
1: 도와줘요, 부부맨.
2: 보니 깨겠어. 보니가 부른 거지. 부부맨 변신.

0: 안녕, 보니.
1: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요?
0: 아, 마침 문 앞에. 아니, 보니한테 급한 일이 있을까봐 엄청 서둘러 왔지.
1: 맞아요, 정말 급해요. 일찍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오거든요. 잠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0: 잠들 수 있는 방법이라. 아, 좋아. 그럼 나를 한번 따라해볼래?
1: 네.
0: 이렇게 누워서 눈을 감고.
1: 눈을 감고.
2: 야, 엄마 아빠도 얼른 일어나세요.
3: 여보, 당신도 빨리 일어나요.
4: 조금만 더 자면 안 돼요? 너무 피곤해서요.
3: 네? 밤새 대체 뭘 했길래요?
1: 다녀오겠습니다.
5: 보니가 푹 잘 잤나 보네요. 오늘은 꼭 멋진 하루를 보낼 수 있겠죠?
1: 아빠의 생일.
5: 본인의 가족이 모두 모여 아침 식사를 하고 있네요.
1: 아빠, 아빠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0: 아빠가 좋아하는 거? 아빠는 역시 고구마지.
1: 고구마? 고구마 말고 더 좋아하는 건 없어요?
0: 더 좋아하는 거라. 엄마랑 보니, 요니, 우리 가족들이지. 당연히 우리 골디도 포함해서.
1: 그런 거 말고요.
0: 그런 거 말고라니. 아빠는 우리 가족이 제일 좋은걸.
1: 알았어요. 잘 먹었습니다.
0: 뭘 잘못 말했나?
5: 선물 때문인가 봐요. 곧 당신 생일이니까.
0: 내 생일 선물?
5: 그러니까 너무 거창한 거 말하지 말고 조심해요.
0: 네, 알겠습니다.
5: 그 후 며칠이 지났어요. 아빠의 생일이 다가왔지만 본인은 아직 선물을 정하지 못했죠.
1: 아빠는 대체 뭘 좋아하실까? 깜짝 놀랄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엄마, 엄마는 선물 정했어요?
5: 응, 엄마는 사놨지.
1: 벌써요? 뭔데요?
5: 뭐냐면 비밀인데 보니한테만 특별히 보여줄까?
1: 네!
5: 잠깐만 기다려. 짜잔!
1: 우와! 아빠 옷이에요?
5: 응. 백화점 세일 행사에서 정말 어렵게 구한 거야. 목표 발견! 경쟁자가 많군. 그래도 질 수 없지. 갑니다. 딱 하나 남은 걸 엄마가 잡았지. 아빠가 결혼한 뒤로 살이 많이 쪄서 맞는 정장이 없었거든. 그래서 준비했어.
1: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5: 그렇지?
0: 우와, 역시 보디 엄마가 최고예요.
1: 난 아직 선물도 못 정했는데.
5: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 보니가 주는 선물이라면 뭐든 좋아할 거야.
1: 네.
5: 어머? 그게 뭐야?
1: 아빠 따위.
5: 우와, 아빠 선물이야?
1: 요니까지.
0: 역시 보니 엄마랑 요니가 최고예요.
1: 따위. 안 돼. 울지. 우리 집에서 아빠 선물을 준비 못한 건 너랑 나밖에 없어. 어디가 울지? 저건 네잎 클로버.

0: 정말 대단하다, 골디.
1: 와, 역시 보니 엄마랑 요니 골디가 최고야.
0: 아, 어떡하지? 내일이 아빠 생일인데.
1: 보니야.
0: 다녀오셨어요?
1: 응, 미안한데 문 좀 열어줄래?
0: 네.
1: 고마워.
0: 장 볼 때마다 힘드시겠다. 그래! 아빠한테 자전거를 선물하는 거야! 근데 자전거를 어디서 구하지? 안 되겠다. 도와줘요, 고구마맨!
1: 출출할 땐 역시 고구마지.
0: 도와줘요, 고구마맨!
1: 출동해야지! 부부맨 변신!

0: 안녕, 버디.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보보맨! 자전거 좀 만들어주세요.
0: 어? 갑자기 자전거는 왜?
1: 아빠 생일 선물로 드리려고요. 바구니 달린 자전거가 있으면 아빠가 장볼 때 편하게 짐을 싣고 올 수 있잖아요.
0: 그럼 편하겠네. 근데 난 정말 선물 괜찮은데.
1: 보보맨 말고 아빠 선물이요.
0: 그렇지. 그럼 자전거를 만들어볼까?
1: 네.
0: 이것 좀 눌러줄래?
1: 꾹!

0: 자전거 완성!
1: 앞에 달린 바구니는 더 커야 할 것 같아요. 아빠는 장 볼 때 짐을 아주 많이 들고 오거든요.
0: 그래? 알았어. 어때? 자! 어디 보자. 이 정도면 될까?
1: 네, 좋아요.
0: 바구니가 너무 큰가 본데.
1: 바구니 밑에도 바퀴를 달아줘요.
0: 이제 됐어?
1: 네. 비 올 때도 탈 수 있게 우산도 달아주세요.
0: 우산? 괜찮은 것 같은데?
1: 아직 뭔가 부족해요. 정말 특별한 선물이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생각이 났어요.
0: 또?
1: 자전거를 타면서 청소도 할 수 있게 빗자루가 달렸으면 좋겠어요.
0: 그래.
1: 앉는 데가 말 모양이면 멋질 것 같아요.
0: 말?
1: 최고예요!
2: 저게 뭐야?
0: 그러고 보니 내 선물을 내가 만들었네.
1: 고마워요, 보보맨.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글쎄.
1: 응? 왜요?
0: 이건 보니가 아니라 보보맨이 만든 선물인데 정말 좋아하실까?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보니가 진심을 담아 스스로 준비한 선물을 아빠는 더 좋아하실 거야.
1: 진심을 담아 스스로?
3: 이야!
1: 보보맨, 아빠 선물은 제가 스스로 만들래요.
0: 그래. 그런데 뭘 만들 거야?
1: 아빠는 고구마를 좋아하시고 생일엔 케이크가 필요하니까 고구마 케이크 어때요? 전에 아빠랑 케이크 만들어 본 적 있거든요.
0: 정말 멋진 생각인데?
1: 이번엔 혼자 스스로 직접 만들 거예요.
0: 그래, 그럼 난 옆에서 조금만 도와줄게.
1: 좋아요.
0: 자, 요리 준비를 해볼까?
1: 네.
0: 짜잔.
1: 우와.
0: 뒷마당으로 가서 만들면 아무도 못 볼 거야.
1: 네.

0: 해야지.
1: 자, 이렇게.
2: 이제 오븐을 구워야 해요.
1: 우와!
3: 이게 무슨 맛있는 냄새야?
2: 큰일이에요, 보보맨! 벌써 들키면 안 되는데! 응? 어디 갔지? 어쩌지?
4: 여보, 어?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어요!
3: 그럴 리가 없는데? 금방 가요!
1: 미안, 너무 놀라서 그만.
2: 자, 이제 케이크 위에 아빠 얼굴만 그리면 돼요. 자, 어떡해. 잘 못 그려서 이상해졌어요. 아빠가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4: 아니야, 아니야. 아빠랑 똑같은데 뭘. 많이 감동받으실 거야.
2: 정말 그러실까요? 응? 부부만 갑자기 왜 우는 거예요?
4: 아니야. 아까 눈에 들어간 밀가루 때문에.
3: 드디어 아빠의 생일날이 됐어요. 여보,
2: 아빠, 생일 축하해요.
4: 고마워요. 역시 골디, 보니 엄마, 요니, 보니가 최고야.
3: 자, 그럼 이제 우리 보니가 만든 케이크 맛 좀 볼까?
2: 네. 맛없으면 어떡하지?
3: 정말 맛있는데?
4: 진짜 맛있다.
2: 정말이야? 진짜네. 맞아.
3: 보니와 가족들의 특별한 선물 덕분에 아빠는 아주 행복한 생일을 보냈답니다.
2: 엄마 생일, 요니 생일, 그리고 골디 생일.
3: 아빠가 기뻐하는 모습을 본 보니는 신이 났어요. 다른 가족들 생일엔 보니가 또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7: 승환길길,
6: 주물 상처엔
8: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키키키키
10: 하는 아이도
9: 키키키키
1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키키키키.
4: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0: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한 크게! 주물 상처엔? 너무나!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쥐설 마데카 설
4: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효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

0: 것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세탁 하세요. 버실 딥클린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호비는 아프대요.
3: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5: 시원해.
6: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4: 키키키키
0: 하는 아이도
4: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킥동.
1: 얼굴 상처엔
7: 순한킥킥.
8: 주물 상처엔
7: 덤덤말.
9: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아이, 염장이 보기만 하는 거야, 쥬? 절대 방해하면 안 돼, 쥬?
1: 그럼 눈으로만 볼게, 당근.
0: 어?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 얘들아. 당근 방치라! 선생님 말을 전혀 듣지 않네, 쥬.
2: 얘들아, 거기서!
3: 저깄나? 아니, 여깄나?
4: 어쩌지? 곧 수업 시작하는데.
5: 잘 알고 있군요.
0: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5: 로미 학생, 오늘 또 지각이에요. 베인 선생님 말로는 조퇴도 자주 한다던데요. 이는 교칙 제7조 5항.
0: 티니핑들을 캐치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쭈.
5: 뭐라고요?
0: 아니요, 아니요.
5: 무슨 소립니까, 이건?
0: 새가 지적이나 봐요. 여기 있나? 아니요. 저기.
5: 새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 뭘 감추고 있는 거죠?
0: 그게.
5: 뭐죠? 사람 얼굴을 보고 웃다니?
0: 그게 아니라, 이거.
5: 어머, 어떻게 내 얼굴 보고 이럴 수가?
0: 이게 뭐야? 로미, 왜 그랬죠?
6: 간지, 간지, 둘 다 반응이 아주 좋네.
7: 로미, 로미 어디 있어?
0: 어?
4: 어쩐지 조금 이상한데.
0: 가보자.
6: 어? 쟤들은? 너희도 간지랑 태워줄게. 따릉.
0: 어떡하지, 로미. 누가 좀 말려줘. 좋아.
6: 간지, 간지. 간지랑 피는 거 진짜 재밌어.
3: 첫 번째 보석 티니핑이 나타난 건가?
0: 어? 얘는 상대를 간지럽혀서 억지로 웃게 하는 걸 좋아하는 까르핑이야, 쭈! 티니핑 도감에서 본 적이 있어, 쭈!
6: 이제 시작인 건가?
7: 루미!
3: 응? 너희 어디 갔었어? 우선 여길 피하자.
5: 내가 왜? 어머!
3: 보석 숲의 티니핑. 대체 어떤 힘이?
8: 수업 시간에 누가 이렇게 웃는 거야? 로미?
0: 전 화장실이 급하면 웃음이 나와서.
8: 그럼 얼른 갔다 와.
0: 그럼 여기요?
3: 야, 너희 조용히 있으랬더니 뭐 하는 거야?
0: 다같이 연습 중이야, 좋아.
3: 연습?
0: 간지럼을 참을 수 있게 연습하는 거지, 방글.
7: 한 번 더 믿어.
3: 이게 캐치하는 데 도움이 될까?
0: 글쎄, 쭈. 자, 얘들아, 까르핑을 잡기 전에 선생님이 알려줄 게 있어, 쭈.
7: 뭐? 그게 뭔데, 믿어?
0: 우리 티니핑들의 간지럼 포인트는 크게 세 곳.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이곳을 노려야 해, 쭈.
7: 우와, 그렇구나.
0: 간지럼 테스트를 통과한 티니핑에게 까르핑과 대결할 기회를 주겠어. 우선 조합핑.

0: 되지도 않았거든. 쭈! 좋아, 달랑. 다음 쭈! 자, 시작해!
1: 실수없어! 이쯤이야, 방금! 다음, 겨드랑이! 나는 간지럽지 않다! 이쪽! 아니, 너 엄청 간지러워 보이거든! 어디 하시지?
0: 마지막, 옆구리!
2: 준비가 됐어, 쭈!
0: 좋아, 한번 해보자, 방글핑!

0: 웃음의 프린세스 루비.
1: 우와, 성공했어.
2: 멋진데? 어? 까르핑, 이제 그만둬. 난 처음 보는 아이인데 너도 간지럽혀질까? 까르! 지원벨킨!
1: 네 상태는 나야!
2: 간지럼 태우기 대결이다, 방글! 오호, 겨우 그런 걸로 날 상대하겠다고? 어떻게 될지는 해봐야 아는 거야! 이야! 하나 더 안 간지러움.
1: 이 녀석 너무 강해. 여기가 가장 간지러운 곳인데 더 이상 부드러운 걸로는 안 되겠어. 복수약이 필요해.
2: 웃음의 깜짝 쇼. 둥근모 칫솔이다.
3: 둥근모.
2: 이야, 없애지만 부드럽지.
3: 그래도 날 이기긴 힘들걸.
1: 배운 대로 했는데 저 세 곳이 아니라면.
2: 너 발바닥이 약해졌다.
3: 아닌데
2: 내 말 맞지?
1: 어떻게 알았지?
2: 당했다.
1: 벌써 지금이야, 쭈!
0: 어?

0: 가리킨 캐치!
1: 내가 간지럼으로 치다니. 까르!
2: 해냈구나, 방글피! 방글피?
3: 하얗게 불태웠어, 방글.
4: 자, 이건 새로운 친구 온 기념으로.
5: 와, 잘 먹겠습니다!
6: 이건 뼈끄라고!
7: 역시 간지럼 배우기는 내가 최고지! 까릉!
3: 아야아야, 엄살은 그만!
8: 달콤해!
3: 아몬드가 있어서 더 고소했죠!
9: 입에서 살살 녹아줘!
3: 오늘도 최고예요. 이번에도 인기 엄청 많을 거예요.
10: 로미, 매일 맛봐줘서 고마워. 덕분에 새로운 메뉴가 곧 완성될 것 같아.
3: 더먹이길 반가워!
2: 나도! 미쳐!
3: 잠깐! 자기 전에 많이 먹으면 배탈 나니까 내일 먹자. 그리고 미더킹, 너 지난번에도 초코볼 많이 먹고 그냥 잤잖아.
1: 두 개만, 아니 하나만 더 먹으면 안 돼, 미더. 제발 딱 한 번만.
3: 근데 미더핑, 이제 자야 할 시간이야. 츄, 자자, 빨리 양치하러 가자. 아츄.
1: 알았어, 미더.

0: 이리 와, 초코볼들아. 어? 가지 마! 미담! 딱 하나만 있다. 진짜 맛있어, 미담! 도대체 여기는 어디야? 집에 가고 싶어. 아야,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파. 아야, 나뭇잎이 날 때렸어. 아야,
1: 이따 가보자.
2: 그러든지, 난 상관없어.
1: 좋아.
2: 야, 딜런, 봐봐, 내 말 맞지? 제가 너 좋아한다니까.
3: 아파. 됐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2: 괜히 부끄러우니까 엄살해.
1: 아, 그만해.
0: 나뭇잎 아파. 아야.
3: 아, 진짜.
4: 내 팔. 얘가 사람 치네.
3: 내 갈등. 네가 먼저 쳤잖아. 아이고.
0: 아프니까 살살해줘, 미도.
5: 미더핑은 엄살쟁이네, 방글.

0: 치료받으면 금세 나을 거야, 좋아.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병원! 병원 싫어! 병원 아파! 아니야! 자, 누가 내 눈에 번쩍했어! 눈 아파!
1: 갑자기 왜들 그런 거야? 믿어.
0: 눈에 뭐가 들어갔어, 방금!
1: 아, 알았어. 내가 부러뜨릴게, 믿어. 어때? 좀 괜찮아, 믿어?
0: 미더핑 나 아파!
1: 나도 아픈데, 믿어!
0: 와, 이런 맛은 처음이야. 딸기맛 파이 정말 맛있어요. 그치만 보석숲에서 먹던 딸기가 먹고 싶어요.
2: 미안.
3: 아, 괜찮아.
0: 아픈 건 솔직히 아프다고 해야지, 아야.
2: 아이고, 어깨. 나 죽네. 어깨로 등을 때리면 어떡해.
0: 오빠들, 뭐야? 뭐야?
2: 구급차 좀 불러줘. 나 어깨뼈가 부러진 것 같아.
0: 왜? 하지만 멀쩡해 보이는데. 그러고 보니 아까 딜런이랑 이든도 그렇고 이건 설마? 역시 티니핑 때문이었어. 얘들아, 티니핑이 나타났어.
1: 아이고, 아이고. 로미, 다들 아픈데 어쩌지? 믿어.
0: 아프다고? 아무래도 얘 때문이 아닐까?
1: 얘는 엄살이 엄청 심한 아야핑이야, 믿어. 누구든 엄살을 부리게 만들어, 믿어.
0: 그래서 다들 엄살을... 그럼... 역시 진짜 아픈 게 아니야.
1: 난 다들 진짜로 아프다고 믿었는데, 믿어. 괘씸한 아야핑, 절대로 용서 못해, 믿어. 나도 변신이야, 로미.
0: 미더핑, 괜찮겠어?
1: 참을 수 있어. 더 이상 아야핑 마음대로 하게 될 순 없잖아, 믿어. 나만 믿어, 믿어.
0: 좋아. 단단한 믿음에 미더핑 타임.
1: 믿어.
0: 마음에 차오른 믿음의 프린세스 사파이어.
1: 이걸 먹으니까 더 집에 가고 싶어, 아야!
0: 아야핑!
1: 너희는 뭐야?
4: 난 이모션 왕국에서
1: 됐어! 내가 잡을 거야, 믿어!
0: 미더핑!
1: 이러지 마, 아야! 무서워! 아야! 아야! 믿음의 우산! 절대 놓치지 않는다, 믿어! 거기서는 못해!
4: 아야핑,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난 이모션 왕국에서.
1: 싫어! 따라오지 마, 아야!
4: 포기할 순 없지.
1: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0: 이제 순순히 잡힐 시간. 아야!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아야! 넌 이제 보관해둔 쥐야.
1: 여긴 더 이상해. 집에 가고 싶어. 아야!
2: 미더핑, 잠깐만. 아야핑, 네가 보석 숲으로 돌아갈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
1: 숲에? 어떻게 아야?
2: 난 이모션 왕국에서 온 공주 로미야. 아야핑 너처럼 지구에 떨어진 15마리의 보석 테니핑을 캐치해서 내가 보석 숲으로 데려다 줄 거야.
1: 캐치? 그거 아픈 거 아니야, 아야?
0: 아니, 하나도 안 아파, 아야핑. 내가 꼭 약속할게, 믿어. 돌아갈 때까지 우리랑 같이 이곳에서 지내자.
1: 이곳?

0: 그럼 나 패치 그거 해볼래, 아야.
1: 우릴 믿어줘서 고마워, 아야 핑. 꼭 집에 보내준다고 약속해. 피리피리 캡트링.

0: 비자. 다음부턴 양치질도 잘하고 초코볼도 몰래 안 먹을게 비자.
1: 그래, 잘 생각했어. 또 그러면 다시는 초코볼 안 줄 거야, 쭈.
0: 알았어. 약속, 약속.
2: 얘들아, 밥 먹자.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 상처엔
4: 순한 꿀개,
3: 주물 상처엔
4: 덤덤한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7: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0: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2: 승강기계.
1: 주물 상처엔
2: 너무나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플렉소
6: 클릭소 얼마세가?
7: 좋아지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6: 플렉소
7: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8: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6: 플렉소
8: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들 가죠.
9: 키키키키
10: 하는 아이도
9: 키키키키
1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쥐설 마데카 솔.
3: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1: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뽀롱뽀롱 떠나요. 뛰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2: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4: 키키키키 타는 아이도
5: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0: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1: 마데카 소리
3: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이 레오 박사님께서 만든 위대한 발명품 맛이 어떠냐?

0: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1: 응? 드디어 나타났구나, 슈퍼잭. 이 녀석의 버릇을 고쳐주마. 이거나 받아라. 그만, 그만. 더 이상은 못 보겠다. 당장 꺼, 당장.
2: 네, 레어 박사님.
1: 왜? 도대체 왜 나만 슈퍼잭한테 매번 당하는 거냐고? 그만 보여주고 빨리 꺼버려!
2: 네, 엘레오 박사님! 이상하네. 왜 다시 켰지?
3: 레오 박사!
1: 그러면 누구냐, 넌?
3: 난 고대 마왕 타이탄이다.
1: 타이탄?
3: 슈퍼잭을 이기고 싶은가?
1: 뭐야? 이거 장난전 아니야? 뚱뚱치킨 당장 화면 떠!
3: 잠깐! 장난전 아니야? 이걸 보아!
1: 죽을!
3: 역시 한눈에 알아보는군. 그래, 이건 고대의 기술이 담긴 세계도다.
1: 그런데 넌 대체 누구냐? 도대체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엄청난 세계도를 보여주는 거지?
3: 아, 그냥 받아, 레오 박사!
4: 레오 박사님, 뭔가 의심스러운데요?
1: 저 녀석이... 착한 친구잖아! 저걸로 슈퍼잭을 무찌릴 수 있겠어! 오래오래요!

0: 레오 박사가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 할 텐데. 오, 낮잠 잘 시간이군. 낮잠은 햇빛을 쬐며 자는 게 최고지. 신난다.
1: 시합에서 지는 사람이 대신 숙제해주는 거다.
2: 물론이지.
1: 자, 준비. 하나, 둘, 어? 저게 뭐지?
2: 어?
1: 나 먼저 간다.
2: 어? 뭐야? 반칙이잖아.
1: 속았지.
0: 상쾌한 햇빛과 공기. 난 일광욕이 제일 좋아.
1: 와! 비켜요, 비켜!
2: 아저씨, 괜찮아요?
1: 어?
2: 론, 괜찮아?
1: 근데 저 아저씨는 누구요?
2: 아, 늘 혼자만 다니는 소심한 두더지 아저씨.
0: 감히 날 공격해?
3: 이게 바로 고대의 설계도로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킨 레오봇이다. 이번엔 더욱 심하게 괴롭혀주지. 오레오 오레오 받아라 공포의 땅은 되지.

0: 완전 엉망이 됐잖아.
1: 어, 슈퍼잭 이 녀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준비한 업그레이드 공작을 보여줄지. 자, 간다.
2: 지금 상태론 안 되겠어. 응? 슈퍼 냠냠 요리로 팔의 힘을 강화시켜 레오봇을 물리치자. 응.
3: 팔의 힘을 강화시키려면 달걀이 필요하지. 달걀의 단백질, 우유의 칼슘,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오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달걀 세계. 신선한 우유 150ml, 호이!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촤!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달걀 채소 오븐 구이.

0: 슈퍼잭 방해하지 마라! 야! 슈퍼잭 버텨봐야 소용없다! 가더라! 고대의 기술!
1: 안 돼! 슈퍼정력 나와!
0: 오, 자, 좋아.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까지 파워업! 슈퍼잭 포기하는 게 없대. 이번엔 내가 이겼어. 오래 오래요. 이거 왜 이래? 고장 났잖아.
2: 뭐지?
3: 저 바보 녀석! 파워를 갑자기 올리니까 로봇이 터지지! 아, 화가 난다!
1: 아저씨!
3: 어?
1: 아저씨, 안 다치셨어요?
3: 이런 애들한테 당하다니! 야! 두고 보자. 다음엔 반드시.
1: 아저씨, 괜찮으세요?
3: 슈퍼잭 두고 보자. 아,

0: 실험!
1: 자, 오늘도 녀석들을 괴롭히러 나가볼까나?
2: 매우 박사!
1: 깜짝이야, 타이탄!
2: 내가 고대 설계도를 준비해왔는데 왜 아무 소식이 없는 건가?
1: 으이그, 성질도 급하기는 이미 다 준비해놨지. 기대하시라!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 울렁울렁 폭탄! 왜? 아무것도 없잖아. 어디로 간 거야? 내 울렁울렁 폭탄이 없어졌잖아.
3: 여기 여기. 아,
1: 설마.
4: 어서 던져.
1: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3: 레오 박사님 꺾어. 꺾어. 어지러워.
1: 효과는 아주 좋군. 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주면 어리어리요.
5: 어? 룸, 너 당근 골라내는 거야?
6: 난 당근만 먹으면 막 어지럽고 주변이 느려지는 느낌이 들거든.
5: 에이, 론! 먹기 싫으니까 핑계대는 거야? 토끼가 당근을 못 먹다니.
6: 아니, 아니야. 먹을 수는 있는데 그냥 안 먹는 거야.
5: 론은 당근도 못 먹는 변식 토끼래요.
6: 아니라니까. 먹을 수 있어. 잘 봐. 자. 또 모든 게 느려진 것 같아. 비키가 더 놀리기 전에 빨리 교실로 가야겠다. 우와!
7: 뭐야? 내가 왜 여기 있지?
6: 얘들아!
7: 이게 뭐지? 설마?
6: 우와! 주변이 느려진 게 아니라 내가 엄청 빨라진 거였잖아! 당근을 먹으면 슈퍼파워가 생기는구나! 오, 예!
8: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론이 사라졌어.
6: 여기 있지롱! 또 달려볼까? 야호! 우와!
1: 어떠냐?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 울렁울렁 폭탄이 어레어레요!

0: 다들 어지러워하고 있잖아.
1: 레오 박사의 폭탄을 맞고 친구들이 어지러워하고 있어요.
2: 어머, 레오봇이 폭탄을 쏘고 있어요.
0: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잭 출동이다.

0: 배우 박사, 당장 멈춰!
1: 널 기다리고 있었다, 슈퍼잭. 잘 따라! 울렁울렁 폭탄!
0: 어림없어!
1: 잘도 피하는군. 울렁울렁 폭탄 연속 발사!
2: 우와! 마을 한 바퀴 다 돌았어!
3: 어? 어?
2: 슈퍼잭! 아니, 너! 잭! 정신 차려, 잭! 말도 안 돼! 잭이 슈퍼잭이었어?
4: 슈퍼잭? 잭! 잭, 괜찮니?
5: 잭 어머니 맞죠?
4: 어? 론이구나. 어떻게 된 거니?
2: 잭이 정신을 잃었어요.
4: 뭐라고?
6: 론, 빨리 잭을 집으로 데려와다오.
2: 우와, 잭 아줌마 아저씨 모두 슈퍼 히어로 팀 슈퍼 제트라고요?
6: 절대로 말해선 안 되는 비밀이야, 알겠지?
2: 네, 물론이죠. 아저씨, 전 당근을 먹...

0: 슈퍼파워가 생기는데 슈퍼제트팀 하면 안 돼요?
1: 어? 아, 그럼 저도요. 저도 슈퍼제트팀이 되고 싶어요.
0: 안 돼, 빈키. 넌 슈퍼파워도 없잖아.
1: 뭐라고?
2: 둘 다 아무런 준비 없이 히어로가 될 수는 없단다. 어머머, 레오 박사가 광장으로 갔잖아.
3: 어떡하지? 슈퍼잭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데.
0: 아저씨, 제가 슈퍼잭 대신 모두를 구해줄게요. 저도 슈퍼파워가 있어요.
2: 안 돼, 론. 아직은 안 돼.
0: 하지만 보세요, 모두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3: 그럼 어쩔 수 없군. 론, 출동해다오.
2: 여보,
3: 우리 론을 믿어봅시다.
2: 하지만,
3: 자, 이거 봐드려. 변신할 수 있는 슈퍼워치야.
0: 우와, 나도 이제부터 슈퍼제트팀이다.

0: 이제 슈퍼잭도 물리쳤으니 이 천젤레오 박사님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 오래요 오래요.
1: 무슨 소리? 내가 있다고? 레오 박사. 너무 빨라서 적응이 안 되네.
0: 넌 누구냐?
1: 나는 론, 아니 플래시 론이다. 슈퍼잭을 대신해 모두를 구하러 왔다.
0: 플래시 론?
1: 레오 박사, 오늘은 내가 널 물리쳐주지. 간다.
0: 뭐야 저 녀석, 갑자기 나타나서 이상한 짓만 하고 있잖아. 이상한 녀석에게 니 울렁울렁 폭탄의 이야기지. 자, 갔더라.
1: 멈춰.
0: 뭐야, 슈퍼잭이잖아. 어떻게 다시 나타난 거야?
1: 슈퍼잭!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0: 그 정도는 끄떡없지. 이제 레오봇의 실력을 보여주마.
1: 레오봇을 던지려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해.
2: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근력을 강화시키자.
3: 근력을 강화시키려면 연어가 필요하지. 연어의 오메가3, 올리브오일의 불포화지방,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오야! 바다의 기운을 듬뿍 받은 연어 한 조각. 하! 올리브오일 약간. 호!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프라이팬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연어 스테이크.

0: 레오봇에 가까이 가야 하는데. 플래시론, 네가 힘을 합쳐서 레오봇을 물리치자.
1: 좋아!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0: 일단 레오 박사의 시선을 끌어줘.
1: 좋아! 이번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스피드에 적응할 거야. 레오 박사, 나 잡아봐라!
2: 미친 녀석이 감히 천재 레오 박사님을 놀렸겠다!
0: 어? 이때다!
2: 오늘쯤에
0: 슈퍼 냠냠 파워!
2: 안 돼!
1: 야호! 슈퍼잼! 우리가 해냈어!
0: 응, 플래시롱, 이게 다 네 덕분이야.
3: 얘들아, 너희들 진짜 멋져!
1: 당연하지! 이제부턴 나랑 슈퍼잭이 마을을 지킬 거야!
3: 그럼 나도 끼워줘!
1: 안 돼! 이건 슈퍼 히어로

0: 들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슈퍼잭, 우리 저쪽에서 다음 작전을 세워볼까?
1: 다음 작전?
0: 그래, 얘들아!
1: 그러니까 나도! 나도 끼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1: 순한길길.
0: 주물 상처엔
1: 너만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4: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드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4: 순간길게.
3: 주물 상처엔
4: 너만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6: 옛설 지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즈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키키키키
0: 하는 아이도
3: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포켓몬 티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0: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 상처엔
1: 순간
0: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2: 승강기계.
1: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설 마데카 솔.

0: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 케이크를 잘라줄래?
1: 좋아.
2: 잠깐, 잠깐!

0: 비리비리 허니바니오를 쓰게 납니다.
1: 저, 무슨 문제야?
0: 비리비리 허니바니오의 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 귀? 그럼 혹시 달팽이관?

0: 바로 여기 달팽이관의 금이 같습니다.
1: 역시 그랬군.
2: 달팽이관이라면 귀에서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관이잖아. 허니바니오에도 달팽이관이 있어.
1: 허니바니오의 중심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야.

0: 에너지가 없는 상태야. 열기구 안에 연료가 다 닿을 때까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해.
1: 그럼 시간이 별로 없네. 어떡하지?
0: 어쩔 수 없지. 집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2: 집으로?

다 왔다. 이야, 이게 얼마만인지. 오랜만에 오니까 왠지 반가운데.

0: 여기 금이 가서 계속 중심을 못 잡았던 거야.
1: 뭐?
0: 이런 평형 조절 장치까지 망가졌잖아.
2: 어? 이 안에 장치 같은 게 있었구나.
0: 응, 퍼니바니오 달팽이 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우선 퍼니바니오 귀에 딱 맞는 소리가 있어야 할 텐데. 이건 아니고. 이건 너무 크고. 이건 너무 작아. 이건 모양이 아예 안 맞잖아. 아, 맞는 게 하나도 없다니.
1: 그럼 이제 어떡해?
0: 맞는 게 없다면 딱 맞는 소라를 찾아야지.
1: 어디서?
0: 우선 장치부터 구하러 가자.
3: 여기서 핑핑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세기탐험대회는 꿈도 못 꾸고 있었을 거야.
4: 그럼 치치랑 도깨스 여기서 만난 거야?
0: 응, 거의 매일 여기 게임장에 들러서 게임만 하는 아이대.
1: 어? 뭐야 핑핑? 게임하지 말라며.
0: 따라오기나 하셔.

0: 자꾸 지켜보라고.
1: 그 안에 우리가 찾는 게 있긴 한 거야.
0: 짜잔!
1: 그게 뭐야?
0: 이게 평행 조절 장치야. 이걸 새로 주문해서 받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말이지.
2: 그래, 우리한테는 시간이 없으니까.
1: 그럼 구한 거야?
0: 너무 쉬운데. 이거면 돼. 자, 그럼 장치는 해결했으니 이제 소라를 구하러 갈까?
1: 어디로?
0: 소라는 바다에 있을 테니까 바닷가로 가보자.
3: 바다가!
2: 우와, 너무 예쁜 바다인걸?
1: 이건 너무 작고,
0: 이건 너무 커. 새꼬마, 그건 불가사리잖아.
1: 소라랑 불가사리도 구별 못하냐? 잘 봐, 이게 바로 소라야. 이건 어때? 딱 맞지?
0: 어? 이건 비슷한 것 같은데? 헬로빔, 확인해줄래?
4: 비리비리비. 모양이 다릅니다.
1: 그거 되게 까다롭네. 그나저나 치치는 아까부터 뭐해?
5: 왜 내 눈엔 안 보이는 거야? 어딨냐 소라야 소라야.
2: 치치 괜찮아?
5: 나오라는 소라는 안 나오고.
0: 저건 로빈 확인해줘.
4: 비리비리 비 확인 완료. 허니바니오의 달팽이관과 크기와 모양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0: 드디어 찾았다! 소라가 움직여!
5: 내가 잡을게! 너무 빨라!
0: 저건 소라 개?
5: 지독한 녀석이네.
1: 이제 포기할 때도 됐잖아.
6: 저기, 그런데 말이야, 소라개한테는 소라가 집이잖아.
0: 맞아. 소라개는 소라를 집으로 삼아서 등에 지고 다니니까.
6: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소라개의 집을 뺏어도 되는 걸까?
2: 사유 말이 맞아. 소라개한테는 소중한 집일 텐데 우리가 너무 퍼니바니오 생각만 했어. 미안해 소라게야.
0: 그러면 말이야, 우리가 소라게한테 다른 집을 주면 어떨까? 자, 이건 우리가 찾은 소라들이야. 하나만 골라봐. 우리 거랑 바꾸지 않을래? 새 집으로 이사하는 거야.
5: 준비는 끝난 거지?
0: 물론이지. 그럼 떠나볼까?

0: 그렇지. 왜 그래?
1: 얘들아, 멜로나 빵 먹어. 어? 대체 다들 왜 그러는 건데?
0: 낙서투성이잖아.
1: 뭐라고? 낙서라니?
2: 미안, 너무 심심했단 말이야.
3: 자, 핑핑, 이걸로 닦아.
1: 고마워, 사요. 도켓, 두고 봐. 이럴 수가.
2: 왜 그래, 핑핑?
1: 거울이 이상해.
3: 얼굴이 없잖아. 뭐?
1: 이게 어떻게 된 거지?
3: 그 거울뿐만이 아니야.
2: 다른 거울들도 사람만 쏙 빠져서 보인다고.
4: 여러분 안녕. 아리아는 항상 거울 보는 걸 좋아하죠?
5: 그럼요. 저의 아름다운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4: 이번엔 그 거울들을 다스리는 거울성에서 온 의뢰랍니다.
5: 미션 대공개! 뿌뿌!
4: 거울성에서 사라진 거울공주를 찾아라! 거울공주가 도대체 어디를 간 거죠?
5: 여러분들이 어서 거울공주를 찾아서 사라진 이유를 밝혀주세요.
4: 그럼 안녕! 뿌뿌!
3: 거울성에 거울공주라고?
0: 거울성이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3: 거울공주가 사라져서 거울 속 세계가 엉망이 됐나 봐.
6: 그렇다면 빨리 거울공주를 찾아서 거울 속 세상을 원래대로 돌려놔야겠어.
1: 그래. 자, 빨리 찾으러 가자.
2: 좋아. 네. 오늘의 목적지는 거울성이다. 자, 간다. 다들 꽉 잡아.
3: 성에 들어가려면 이 미로를 지나가야 할 것 같아.
0: 복잡해 보이는데 지나갈 수 있을까?
6: 걱정하지 마. 자, 가자.
1: 성까지 멀지 않을 것 같아. 사요, 이거 아직도 안 지워졌지?
3: 아무래도 잘 안 지워지나 봐.
2: 그러니까 얼른 미션부터 완료해야지. 거울 보고 지우면 될 거 아니야.
1: 그때까지 이런 얼굴로 다니라고?
3: 핑핑, 미션 완료할 때까지 조금만 참자.
1: 생금이 배고파.
0: 생금아!
1: 생금아! 기다려!
3: 저러다가 생금이 혼자 길을 잃겠어.
6: 얼른 따라가자!
1: 생금아!
3: 나중에 돌아가서 먹자.
1: 생금 배고파.
6: 알았어. 사유한테 물어보자. 사유, 혹시 먹을 것 좀.
3: 없어. 없어. 없잖아. 다들 어디로 간 거야?
1: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네. 생금 식탐을 해결할 만한 걸 어떻게든 발명해내야겠어. 그나저나 거울성으로 가려면. 저 거울은 뭐지? 예쁘다. 내가 보이잖아. 다른 거울은 안 보이는데. 애들부터 빨리 찾아야겠다.

0: 여기가 어딘지 도통 모르겠네.
1: 이러다 우리 여기서 못 나가는 거 아닐까?
0: 괜찮을 거야. 일단 우리 친구들을 찾아서.
2: 얘들아!
0: 핑핑!
1: 어디 갔었어? 여기 너무 복잡하다.
2: 근데 다른 애들은?
1: 다 뿔뿔이 흩어졌어. 어쩌지? 애들을 찾아야 할 텐데.
2: 우리 거울성 쪽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 다들 결국은 거울성을 향해서 가고 있을 거 아니야. 거기 가면 만나겠지.
0: 그래, 내 생각엔 성은 아무래도 이쪽 방향이 맞을 것 같아. 아파.
1: 드래곤 괜찮아?
2: 안 다쳤어?
0: 아야야야야, 뭐야, 거울이었잖아.
1: 정말이네. 우리 모습이 안 비춰지니까 그냥 길 같아.
0: 근데 핑핑, 너는 거울인 줄 어떻게 알았어?
2: 나?
0: 응, 옆으로 꺾여갔잖아.
2: 그러니까 전혀 몰랐어. 그냥 이쪽 길이 맞는 것 같아서.
0: 아, 그랬구나. 핑핑이 맞았네. 이 거울 진짜 헷갈리지?
2: 정말 헷갈린다.
0: 아무래도 조심히 가야겠어.
1: 드래콩, 또 부딪히면 안 돼.
3: 아무튼 다들 제멋대로라니까.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드디어 찾았네. 얘들아, 거기서 뭐해?
4: 도켓!
5: 쟁꿈이 배고파.
3: 너 왜 나만 보면 배고프다고 하냐? 근데 둘이 뭐하고 있는 거야?
4: 아, 거울이 좀 이상하게 생겨서. 봐, 이건 오목하고 저건 볼록하지?
3: 그렇네. 근데 그게 뭐?
4: 이 거울 앞에 지나가는데 애니워치가 갑자기 반응을 보였거든.
3: 그러고 보니 이 거울들 꼭 문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한데.
4: 그렇지? 이 거울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아.
2: 치치말이 맞을걸?
4: 핑핑!
2: 한참 찾았잖아.
4: 잘했어, 핑핑. 근데 이 반응 뭔지 알아?
2: 이건 맞는 길로 왔다는 반응이야. 아무래도 이 거울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건 뭐지?
4: 이게 뭐야?
3: 거울 속에 내가 나왔잖아.
4: 정말 볼록한 거울에 비추면 더 커 보이는구나. 생금이 엄청 크다.
2: 오목한 건 더 작아 보이네. 도켓이 엄청 작아. 안 그래도 작은데.
3: 뭐? 에이, 바꿔. 기분 나쁘니까. 봐라, 커다란 도켓님이시다.
2: 생크미는 작아졌어. 너무 귀엽다.
4: 근데 이 거울로 뭘 하라는 거지?
2: 글쎄, 뭘까?
4: 혹시
3: 뭐?
4: 도켓, 좀 더 뒤로 가봐.
3: 아, 왜? 지금 딱 기분 좋은데.
4: 얼른. 생크미는 조금 더 앞으로 와볼래?
5: 야, 생크미.
4: 아니, 너무 왔어. 조금만 뒤로, 아주 조금만.
5: 생크미.
4: 딱 좋아. 열렸다! 역시 이 문이 거울성으로 통하는 비밀의 문이었어.
3: 거울 속의 크기를 맞추는 게 열쇠였네. 좋아, 얼른 들어가자.
2: 생각보다 제법인걸?
4: 우와. 멋지다.
3: 이게 거울성이라 이거지? 볼만한데?
4: 근데 핑핑이는 어디 갔지?
6: 얘들아, 여기 있었구나.
4: 자유, 드래곤!
0: 정말 거울성 앞에 오니까 이렇게 만나네. 핑핑 말이 맞았어.
4: 핑핑을 만났어?
0: 저 뒤에 있어. 핑핑, 어서 나와. 여기가 거울성이야.
5: 드디어 찾았네.
3: 뭐야, 언제 거기로 갔었어?
5: 지금까지 너희들 찾아다녔지.
3: 고양이의 촉으로 뭔가 이상한데? 대체 뭐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잖아.
4: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모였잖아.
5: 그래, 어서 들어가자. 거울공주를 찾아야지.
4: 그럼 들어가 볼까? 문 연다.
0: 우와. 정말 아름다운 성이다.
5: 드디어 찾았다.
7: 핑핑.
5: 너희들 여기에 있던 거야? 한참 기다렸잖아. 어디 봐, 안 빠지고 다 온 거지? 치치, 깨끗고, 자유, 생크미, 그리고 핑핑까지 다 왔네. 잠깐만, 핑핑이라고?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금.
9: 얼굴 상처엔
10: 순간
9: 주물 상처엔
1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13: 키키키키.
1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2: 승강기계,
1: 주물 상처엔
2: 너무 말,
3: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4: 옛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 상처엔
2: 승강기계
0: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6: 우리 여행 가자.
7: 환영합니다.
6: 그럼 여기 출발.
7: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8: 기내식입니다.
7: 아, 맛있겠다.
9: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8: 뽀로로 떴다 비행기.
10: 키키키키.
11: 사는 아이도
10: 키키키키.
1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0: 얼굴 상처엔
2: 승강기계
0: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완벽한 파트너.
14: 무슨 일이 있어도 스타스톤을 찾아서 바랄라 에너지를 얻어야만 해. 키키, 뚜뚜!
15: 왔습니다! 수비가요, 언님.
14: 분명히 그 별빛 요정 녀석들이 스톤 조각의 행방을 알고 있을 거야. 한 녀석들을 잡아와 제대로 물어봐야겠어.
16: 하지만 페어루즈들이 뭐하고 있어?
15: 아무 걱정 마십시오. 뚜뚜가 반드시 임무를 완수할 겁니다.
16: 아니야, 아니야. 난 안 갈 줄 거고.
15: 싫어, 이거가.
16: 아, 이거가.
15: 가라니까,
16: 이거가.
14: 잘 생각해라. 어? 너희들 아름다운 날개를 얻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17: 어쩜 저렇게 색이 예쁠까.
16: 반짝반짝 빛나는.
15: 제가 갈게요. 스피카 여왕님, 제가 가서 잡아올게요.
16: 스피카 여왕님, 제가 갈게요.
15: 스피카 여왕님, 절 보내주세요.
14: 흥나비를 줄 테니 데리고 가.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
15: 알겠습니다, 스피카 여왕님.

0: 과자 사이에 달콤한 바닐라 크림. 정말이지 환상의 맛이야.
1: 지금 이런 걸 먹고 환상의 맛이라고 한 거야? 지아, 너 생각보다 입맛이 형편없구나.
0: 상관하지 마. 어서 내놔.
1: 내가 색다른 방식으로 먹게 해줄게. 기다려봐.
2: 대장이 오면 그때 하든지 하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3: 시아는 왜 이렇게 안 오지?
0: 짜증나.
3: 왜 그래 시아야?
2: 왜 이제 와? 다들 널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과도 안 하는 거야?
0: 요정 녀석, 정말 마음에 안 들어.
3: 그러고 보니 퍼포링이 안 보이네?
0: 걔 얘기는 하지도 마.
3: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0: 요정 녀석들 보기만 해도 화가 나.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래.
3: 지아야, 퍼포링이 어쨌는데?
0: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를 부쉈어. 아껴두고 있었던 건데 완전 가루로 만들어버렸다고.
1: 기회가 온 것 같은데.
3: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래서 퍼포링은 어딨어?
0: 말썽 피우지 못하게 손을 좀 봐줬지.
3: 설마...

0: 둘이 왜 싸우는지 이제 알겠다며.
1: 퍼프링 어딨어? 퍼프링! 어?
0: 여기 있었구나.
2: 다들 어떻게 왔어?
1: 정말 깜짝 놀랐네. 난 또 네가
3: 잠깐 상자로 덮어놨을 뿐이야. 혼자 조용히 반성 좀 하라고 그런 거야.
4: 뚜, 시아 집에 있나 봐.
0: 목적지 확인 완료. 가자.
1: 정말 다행이다. 뮤뮤링? 어? 뮤뮤링 어디?
3: 조금 전부터 안 보였어. 시아의 말을 듣고 포포링을 찾으러 간 것 같아.
0: 뭐야? 별빛 요정들이 다 내 방에 있다고?
3: 글쎄, 이 방이 괜찮나 모르겠네.
1: 포포링, 그만 화풀어. 바랄라 마법이 선택한 아이들이잖아. 스타스톤을 복구하는 걸 돕기로 했고.
0: 맞아, 시아와 계약을 맺었잖아. 잊은 거 아니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5: 나도 알아. 하지만 나랑 시아는 식성이 완전 달라. 서로 대화가 안 통한단 말이야, 포.
1: 시아도 인정할 만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는 거 어때? 그럼 시아도 널 이해해 줄 거야.
5: 좋은 생각이야.
0: 이럴 때 꽃이 빠질 수는 없지.

0: 르르링.
1: 이런 걸 예술이라고 하는 거야.
2: 망치지 말라고. 완성. 시아가 분명히 좋아하겠지 뭐. 틀림없이 맛있다고 할 거야. 뮤미링 느르링 이거 봐.
3: 정말 맛있겠다. 어?
4: 찾았다.
2: 역시 여기 있었군. 너흰 누구냐?
1: 좋은 질문이야.
2: 야! 난 사람 비운 걸 아주 좋아하는 키키.
4: 난 단 음식을 좋아하는 용감한 뚜뚜. 우리 스피카 여왕님의 조수이자
2: 손발이 잘 맞는 파트너지.
4: 얌전히 우릴 따라와.
2: 왜 반응이 없어? 지금 당장 우리랑 스피카 여왕님을 뵈러 가자. 너희가 뭐라고 하든 하나도 겁 안 나.
4: 그래? 힘을 모아 열려라 자원해.
2: 쟤들을 잡아! 어디 도망가는 거! 그렇게 버텨봤자 소용없어! 이대로 물러날 줄 알고! 나나라! 스피카 여왕님의 흥나비들아! 열려라! 다시 열려라!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을걸? 거기 있었구나.
4: 원 플러스 투잖아?
2: 쟤네들 알아서 들어간대.
5: 이 말썽 꾸러기들 내 방에서 뭐 하는 거야?
2: 상 받으러 가자. 뚜뚜 얼로 와.
4: 우와, 저건 바닐라 크림 케이크잖아.

0: 괴롭네.
1: 집에 먹을 게 이렇게나 많아? 근데 아깝게 먹을 수가 없게 됐네.
2: 조용히 좀 해줄래? 보포링, 당장 나와. 어디 숨어 있는 거야?
3: 뮤미링이랑 루루링도 없네.
1: 우와, 정말 맛있어 보인다. 이거 네가 만든 거야?
2: 뭔데?
1: 어?
2: 여기 웬 케이크가 있지? 이 케이크 진짜 맛있다. 어, 잠깐. 이거 설마...
4: 내가 색다른 방법으로 먹게 해줄게.
2: 과자 부스러기? 포포링이 만들었나 봐. 포포링? 포포링!
3: 이것 좀 봐. 여기 발자국이 있어.
1: 어? 설마 케이크를 서로 먹으려고 하다 싸움이 났나?
2: 스피커!
5: 크리스탈 숲에 온 걸 환영한다.
4: 여긴 어디지? 저 사람은 누구야?
1: 스피커!
6: 도망가려고? 어림없지? 잠정이 말 듣는 게 좋을걸.
4: 스피커 여왕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5: 그래, 아주 잘했어. 별빛 요정들아, 어서 말해. 스톤 조각은 어디? 뚜뚜!
7: 스피커 여왕님,
6: 뭘 먹는 거야?
7: 아니야.
6: 뭔데 감추고 그래? 벌써 다 봤거든.
1: 와, 맛있는 냄새.
7: 내 거야, 놀랐어.
5: 그만하지 못해?
6: 한 입만 먹을게.
7: 놀려줘.
6: 나만 좀.
5: 한심한 녀석.
1: 스피커

0: 어서 여기 벗어나자.
1: 응! 힘을 모아!
0: 열려라!
1: 왜? 자원을 볼까?
0: 유리!
2: 너희가 여길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1: 너희 여기 숨어있어! 이발 스피카! 스톤 조각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 날 잡으면 알려줄게!
0: 자원의 문을 열어서 바랄라 페어리지를 부르자! 어쩌지? 별빛 요정들 없이는 바랄라 별빛섬에 갈 방법이 없어.
3: 요정들이 위험에 빠진 것 같은데 어쩌면 좋지?
4: 그래! 어? 우린 바랄라 페어리지잖아. 다들 잊었어? 우린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내가 한번 해볼게. 바랄라 마법! 달콤 별빛!
3: 우와, 멋지다!
4: 그럼 나도 루나 멜로디!
3: 플라워 하트! 어?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4: 어? 그건 말이지. 생각 좀 해볼게. 달콤 별빛!
3: 어?
4: 이게 아닌데.
3: 냄새 좋다! 향기 마법인가봐! 시아, 너 대단하다!
4: 하지만 차원의 문을 열 수 없잖아. 용서하기 싫은데.
0: 모르겠다. 같이 가.
4: 루루링, 여기 있었구나.
5: 레나야, 아까 너무 무서웠어.
3: 뮤뮤링 정말 보고 싶었어.
0: 포포링, 포포링 어디 있어? 포포링을 구해야 해. 스피카한테 쫓겨서 저쪽으로 갔어.
4: 어? 또 스피카야?
3: 같이 가. 돌린 건가?
2: 왜 이렇게 느려? 잠들 뻔했네. 이제 말해보시지. 스타스톤은 어디 있어?
1: 스타스톤이 뭐야? 난 그런 거 모르는데? 먹는 거야?
4: 넓은 곳에서 어떻게 찾지?
0: 포포링! 포포링 어디 있어?
1: 포포링! 대신 케이크 줄게! 왜? 스타스톤보단 케이크가 맛있잖아!
2: 난 스타스톤을 원해!
4: 멈춰!
0: 포포링을 괴롭히지 마! 바랄라 마법! 달콤 별빛!
2: 귀찮게!
1: 드디어 왔구나!
4: 케이크를 만든 정성을 생각해서 온 거야.
1: 설마 다 먹은 건 아니겠지?
4: 누가 그렇게 맛있게 만들래? 포포링?
1: 응!
0: 바랄라 페어리지! 별빛 마법! 포포링? 스위트 하트!
1: 포포링 빵빵이 뽀!
0: 얌얌이 바랄라

0: 있군.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요. 발사! 바랄라 마법!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요. 춤춰라. 흥남이들아!
1: 뽀뽀린, 아직 안 풀린 거야? 어서 끝내고 가서 케이크 먹자.
0: 너희를 모르겠어.

0: 네가 음식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하나는 인정해줄게. 넌 정의롭고 용감한 바랄라 페어리즈야.
1: 너도 마찬가지야.
0: 스피커 요원님! 저희가 왔어요! 스피커 요원님!
2: 포폴인 너야?
0: 뭐야? 이런 행운이 다 있다니! 너희라도 잡아가야겠다!
3: 우리가 있는 한 잡아갈 수 없을걸?
4: 바랄라 마법!
3: 바랄라 마법!

0: 드디어 다 모였네.
1: 예!
2: 맛있다.
3: 나 한 입 더 먹을래.
1: 이건 내 거야.
2: 어? 나 더 먹을래.
0: 조금 남겨줘.
1: 왜 배부르다.
2: 맛있었어. 아,
3: 너무 행복해.
2: 정말 맛있다.
4: 먹을만하네.
0: 바삭바삭한 과자 조각에 부드러운 크림이라. 완전 환상의 조합이야. 포포링, 너 대단하다.
1: 당연하지. 서랍에 들어있던 초콜릿 과자를 뿜땅 다 사용했거든.
0: 어? 포포링, 아까워서 먹지도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거라고.
2: 아, 미안해, 뽕.
1: 거기서 사랑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 상처엔,
6: 순간,
5: 주물 상처엔,
7: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9: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오,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놀이 시리즈 다들가족.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3: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4: 승강기계,
3: 주물 상처엔
5: 마데카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그리고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 상처엔
3: 승강기계.
2: 주물 상처엔
3: 덤덤한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키키키키
5: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최강 공룡 배틀.
8: 주목해주세요. 산사오리오 화이트 팀 대 다이노 파노 팀. 기안팀 동점인 가운데 정종료 20초 전. 이번 골로 대회 챔피언이 결정됩니다.
9: 이제 됐어. 다이노 블루 팀이 이길 거야.
8: 엔젤슨 수비를 제친 가운데 자유투 라인에서 점 샷.
9: 제발 들어가라.
10: 그렇지.
9: 어떻게 된 거야?
11: 다이노스터 팀 지금 당장 출동해.
8: 정말로 정말 슛이네요. 스포츠 역사상 가장 멋진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9: 안 돼.
10: 이건 너무하잖아.
8: 극적인 환상골.
2: 다이노스터 빨리 와줘서 정말 고맙다.
12: 네, 전설의 남을 경기를 보고 있던 것도 아닌데요 뭘.
2: 다행이구나. 어쨌든 시조새 한 무리가 수비를 계속 맴돌고 있는 걸 발견했단다.
13: 숲에 뭔가가 있어서 맴도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2: 그걸 알아내는 게 이번 임무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10: 간단한 임무네요. 가자 얘들아.
2: 오, 아직 한 가지 더. 출동 전에 슈트를 착용해야지.
12: 슈트는 이미 다 입고 있는데요?
2: 안 입은 팀원도 있잖아.

0: 겁을 먹은 모양인데 숲속에 뭔가 무서운 게 있나 봐.
1: 여기에 무서울 만한 게 뭐가 있겠어. 아마 그냥 단순한...
0: 맞지? 내가 위험하다 했잖아.
2: 저기! 어? 저쪽이야!
1: 스키노사우루스 대 타르보사우루스? 지금 둘이 한판 붙는 거야?
2: 그렇게 좋아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무지 심각한 싸움 같아. 가까이 가서 살펴보자, 얘들아.
1: 좋아! 저 싸움의 심판이 되어주자고!
0: 난 싫은데...
1: 주변에 먹을 건 없네. 영역 다툼을 하는 중인 것 같아.
0: 무게와 체력, 밟는 강도까지 둘이 막상막하야! 타르보사우루스가 무는 힘은 더 강하지만 스피노사우루스는 턱이 길고 이빨이 더 많아.
1: 두 공룡이 맞붙는 힘이 12톤은 넘을 거야.
2: 어? 저 위 좀 봐.
1: 저것 때문에 희조새들이 주변을 돌아다니는 거였어.
2: 위험해.
1: 플랜터 변신!
2: 루시오! 로디!
1: 잡았다! 어, 안 돼! 잘했어, 로디! 우리가 싸움을 방해했나 봐. 우린 신경 쓰지 마. 그냥 둘이 원래 하던 일이나 계속해. 우린 사라져 줄 테니까. 죽은... 설마... 아, 백스헌터의 표식이잖아!
0: 백스헌터의 표식을 달고 있다면 그 말은 곧...
2: 아머 다이노로 변신할 거야! 막아야 해! 안클로 트럭, 자동 운전모드 작동! 루시오! 빨리 돌아와!
1: 로디, 우리도 빨리 저쪽으로 가자! 어서! 로디? 로디가 아직 아기라서 잘 몰라. 로디, 도망쳐! 데비, 나 좀 구해줘!
2: 서둘러! 안킬러 트럭, 다이너모드로 변신! 루시오!
1: 잘 지켜. 먹으면 안 돼.
0: 그냥 둘이 싸우게 둘 걸 그랬나 봐.
2: 가까이 오지 마.
1: 이대로 못 버텨.
0: 이제 끝이야.
1: 내가 도와줄게. 랩터카 다이노 모드로 변신. 자, 이제 2대2 싸움이야. 작전은 있어?
0: 있어. 후퇴하자.
2: 안 돼. 아머 다이노가 되기 전에 표식을 떼야만 해. 힘을 합쳐보자. 준비됐지, 루시오?
1: 좋아, 한번 해보자고. 너무 느린데? 그 속도로는 날 이길 수 없을걸? 이번엔 타르보사우루스 너야.
2: 루시오!
1: 타르보는 스피너보다 더 친데? 고공 패스! 우후! 안녕, 스피노!
2: 스피노! 네 상대는 나야!
1: 좋았어. 앉아있느라 심심했지? 잡았다! 이제 업어치기! 가만히 있어!
2: 좋아! 이쯤에 빨리 표식을 떼어내자!
1: 나한테 맡겨!
0: 안 돼! 상황이 안 좋은데!

0: 아무다이노가 두 마리씩이나?
1: 그러게 내가 도망가자 했잖아.
2: 아니, 표식을 떼기 전엔 절대 안 돼.
3: 내가 아는 대비가 맞다면 명령을 내릴 때가 됐는데.
4: 루시오, 긴급 상황이야. 안킬러 트럭과 랩터카에 합체 로봇이 필요해.
3: 접수 완료. 랩터 트럭 합체 시작.
4: 안킬러 트럭 차량 모드로 배치. 루시오, 지금이야.
3: 우린 분명 경고했다. 전까지 연습 경이었다고?
4: 아이토 있잖아! 다들 조심해!
1: 뭐야! 미사일까지 발사하잖아!
3: 랩터 소드 장착!
1: 이러다가 물어 뜯기겠어.
4: 어떻게든 버텨야 해. 시조새들이야. 이쪽으로 오고 있어.
0: 우리를 도와주려나 봐.
2: 너도 그만 놓고 친구한테 돌아가.
3: 이건 가지마. 예. 좋았어. 그럼 이제
5: 충격파 공격!

0: 그 어떤 농구 경기보다도 짜릿했어.
1: 그래도 직접 하는 것보단 집에서 TV로만 보는 게 더 좋거든.
2: 자, 이제 표식을 떼어내자.
3: 어때, 로디? 네가 표식을 떼볼래? 타르보사우루스는 네가 맡을게.
0: 스테고 캐논 발사! 야! 우후! 명중이야! 잘했어, 로디 대원! 다음엔 좀 더 평화롭게 만나자고!
3: 이거 너희 알 맞지? 아직 하나 남았어. 아니야, 우리가 고맙지. 우리 목숨을 구해줬잖아.
4: 짜증나는 녀석들이 정말 성가시게 구는군. 감히 우리 계획을 방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지.
5: 박사님의 아머 다이노 정말 무능하네요.
4: 뭐라고? 말조심의 털이나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어.
5: 그러니까 저 녀석들을 상대할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요. 전력을 분석한 만큼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4: 자신이 넘치는군.
5: 네, 맞아요. 내가 조종한다면 아머 다이노들도 꽤 쓸만해질걸요?
3: 익룡협곡의 산불을 막아라!

완벽해. 하! 활동 모드 작동! 얌전히 있어. 표식 활성화!

0: 밧줄로 건물벽을 타고 내려오는 시범을 보여줄 겁니다.
1: 멋지다! 진짜 소방관이라니! 완전 최고야!
2: 건물벽에서 밧줄타기를 할 때는 기술과 집중력, 그리고 용기가 필요해요. 화재 상황이 아닐 때도 마찬가지죠.
3: 이제 실습 단계로 넘어가 볼 건데 혹시 지원자 있을까요?
1: 저요! 제가 해볼게요!
4: 실습은 다음 기회로 미뤄야 할 것 같은데 우린 본부로 가야 해.
1: 그치만!
5: 제가 해볼게요! 저 뽑아주세요!
6: 익룡협곡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 시간이 얼마 없어.
7: 익룡협곡이라면 케찰쿠아틀루스들이 사는 곳 아닌가요?
6: 그래, 바로 거기야. 불길이 아주 빠르게 번지고 있어. 케찰쿠아틀루스들이 다치기 전에 빨리 가서 불을 꺼야 해.
4: 바로 출동할게요. 가자!
6: 행운을 빈다.

0: 이럴 수가. 실습이 아니라 진짜 불을 끌어가다니.
1: 요쇼, 이륙 준비해.
0: 뭐라고?
2: 새들의 협곡은 다이노스에서 가장 위험한 지형에 속하는 곳이야. 하지만 짙은 안개 때문에 케첼코와 트루스들이 서식하기 좋은 곳이기도 하지. 포식자들이 겁을 먹고 도망치거든.
0: 나도 무섭다고.
1: 어?
3: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한데?
2: 어? 저기 좀 봐! 케첼코와 트루스가 둥지로 못 다가가고 있어!
3: 어서 구조 작업을 시작하자! 서둘러! 둥지의 알이 위험해!
0: 제민! 이 루시오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할 테니 내려줘!
4: 이들은 불가능해! 일단 불길을 잡아서 랩터카가 달릴 공간부터 만들어야 해!
1: 사정거리에 들어왔어!
3: 아이스 레이저 준비!
1: 레이저 발사!
2: 나는 써지이긴 이제 케첼코와 트루스 가족은 무사해.
0: 아 뭐야, 제미만 멋진 거 하고.
1: 조금만 기다려 루시오, 이제 내려줄 테니까.
0: 진짜? 고마워.
3: 좋아, 불씨가 좀 남았지만 큰 불길은 잡혔어.
0: 나머진 나한테 맡겨.
1: 착륙 준비해, 루시오!
0: 드디어 내가 바로 캐스터!
1: 뭔가가 우리 쳤어! 백스의 아머 다이노잖아! 이쪽으로 온다!
0: 꽉 잡아, 로니! 멈춰, 멈춰야 하는데! 절벽이 너무 가팔라!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멜로디, 뭘 두는 거야? 잘했어, 로디. 이제 올라갈까?
1: 나 멀미 할 것 같아.
2: 루시오는 어디 있지?
1: 지금 루시오 걱정할 때가 아니야.
5: 그때 이후로 오랜만이지, 다이너스터?
1: 불을 내뿜고 있잖아.
3: 부스터 최대 출력.
1: 알아, 안다고.
5: 어디 자꾸 도망가는 거야? 그래봤자 여기 내 손바닥 아니라고.
1: 지금 대체 누군데 저러는 거지?
5: 로봇 무사 버스를 타고 다니던. 잘 피하네. 그럼 이건 어때? 정말 실시하네. 이만하면 충분히 놀았지? 이제 끝이야!
0: 랩터는 암벽 타기라는 안 맞는데! 제발 더 이상 올라갈 길이 길지는 않았으면... 아직 한참 멀었잖아! 안녕, 아기 케첼코와 트루스들. 너희 엄마는 어딨어? 오!
5: 어? 통구이로 만들어주지! 제이미! 다이노모드! 빨리!
1: 스윙! 다이노모드로 변신! 스윙! 돌격!
5: 제법인데? 좀 무서운가? 넌 포기할 줄도 몰라?
1: 아이스 레이저 발사!
0: 와, 난 진짜 천재 아닐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로디, 이제 다 올라왔어! 우후, 신난다!
5: 진짜 거슬리게 구는 거야. 하! 모사체인 작동! 하이! 야! 하고 얌전히 있으라고. 발사해!
1: 이러다가 진짜 통구이가 되겠어!
0: 나이스 레이저 발사!
1: 설마...
5: 뭐야? 야호!
6: 됐어!
0: 루시오 소방관, 화재 진압 완료! 이제 나한테 맡겨!
5: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지금이 기회야! 루시오, 제이민! 랩터카와 로보탑즈 준비해!
0: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제 혼자 갈게, 얘들아! 고마웠어! 랩터 볼트윙! 일 준비 완료!
5: 새끼들은 무시해! 집중하라고!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지! 과연 발사!
1: 지금이야! 랩터 볼트화살 발사!
0: 랩터 볼트 화살 발사!
5: 한 명 더 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암호 캐체커 공격해! 이것도 피할 수 있나 보자고. 모사체인 전기 작동. 이번엔 확실히 끝내주지. 암호 캐체커 화염 발사!
1: 오제! 저기! 칼이 있어!
0: 이거나 맛보시지! 랩터 볼트 화살 발사!
5: 뭐야! 안 돼! 안 돼! 두고 보자, 다이너스타!
1: 어미가 떨어지고 있어!
0: 잡았다!
5: 모두 정말 잘했어! 이제 우리 할 일을 해볼까?
0: 좋았어!
6: 좋았어!
0: 박사님께 엑스헌터의 부하에 대해 보고하러 가자.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성.
7: 얼굴 상처엔
8: 승환이게.
7: 주물 상처엔
8: 너만
9: 마데카 솔이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키키키키
10: 사는 아이도
8: 키키키키
1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3: 또 졌네.
4: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9: 중물 상처엔
10: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 상처엔
2: 순간기계.
1: 주물 상처엔
2: 조금만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닥터 M을 잡아라.
4: 분명 코어로이드 상태로 들어왔는데.
5: 야, 그 안경 뭐야?
6: 야, 웬 정장?
7: 다들 모습이 변했네.
8: 누구?
7: 저건 혹시?
8: 그래, 닥터엔드. 기어임의 마지막 안시착까지 침입했군.
5: 익셉 파워 스매시!
9: 파워 스매시!
5: 익셉!
8: 무례하군. 여기 나의 새 세계다. 너와 싸우고 싶다면 먼저 너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라.
7: 뭐야? 근데 우리가 닥터엠의 세상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10: 둘이요!
5: 나 여기 있어! 죽으면 그냥 현실로 튕겨나가.
7: 예상 안 했어. 그보다 내가 좀 생각난 게 있거든. 내 생각이 맞다면 곧 도리아노 떨어질 거야. 응? 3... 2, 1.
5: 어떻게 알았어?
7: 아까 네가 죽을 걱정하자마자 돌에 맞았잖아. 여긴 우리가 상상하는 일이 일어나는 곳 같아.
6: 그럼 저건 하나 네 상상이야?
7: 이제 없앨게.
11: 하나, 세모! 그러더라고!
5: 너만 살려!
6: 기록하고 조발래?
7: 이번엔 나 아니야!
6: 그럼 저건 닥터엠의 상상력인가?
11: 쟤들 거의 됐어!
5: 여러분! 엑셀!
12: 와이!
5: 제트! 트랜스포메이션!
6: 기록부터 아웃시키자!
5: 와이!
11: 소닉스톰 킥! 소닉스톰 킥! 야!
5: 돌아! 와이!
7: 기록이 저렇게 날씬하고? 닥터의 상상력이 엄청나!
13: 그건 닥터엠 개발 당시 AI와 사람이 서로를 보며 소통할 수 있게 만든 에몰드라는 공간입니다.
14: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요.
13: 닥터엠은 절대 사람을 직접 해치지 못하니까 너무 걱정은...
15: 아, 잠깐! 닥터엠의 보안을 뚫고 에몰드에 들어갔다고요?
13: 에몰드에는 닥터엠의 근원이 있습니다.
15: 닥터엠을 없앨 기회예요!
16: 다 출동시키자! 우영사도 불러야겠어.
17: 너희도 들었지? 빨리 가자.
18: 아, 결국은 경찰인 우리는 아무 공도 못 세웠잖아.
19: 공을 세우는 게 목적이라니 유치하군. 이상치.
17: 얘들아.
18: 그러는 씨는 나를 쫓아내는 게 목표잖아.
19: 정의롭지 못해 심술이나 부리고. 내가 심술이 안 나게 생겼냐.
17: 그만. 지금이 싸울 때니? 센!
18: 네?
17: 넌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게 파일럿 자격증을 주지. 근데 지금은 나와 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거 삭제할게. 씨, 난 또부 파일럿이 되기 전부터 경찰이었고 넌 태어날 때부터 경찰이었어. 근데 네가 그 본분을 잊어버렸다면 난 지금 혼자서라도 가야 해.
18: 아니, 저,
17: 정말.
18: 누...
17: 가다, 경찰이야!
7: 또번 X! Y! Z! 브라이탄! 인디게이션!
19: 브라이탄! 일리다.
4: 이거나 먹어라!
7: 아, 이것도 안 되네. 여기선 상상력이 힘이잖아. 상상력으로 이길 순 없을까?
4: 억지력 필살기! 지글지글 토마호크!
7: 맛있겠다. 디르곤 절대 저걸 우리한테 줄 리가 없어.
4: 딩동댕!
7: 세모, 나이스! 지금이야! 드라이탄! 슈퍼 포도!
4: 아직 한 입밖에 못 먹었단 말이야!
17: 받아! 선물이야!
19: 템페스트!
4: 오버헤드 킥! 히히!
7: 소닉! 켄! 이런 기특한 상상은 누가 했어? 그러게.
19: 도움 박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닥터엠을 해치우면 닥터엠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겠습니다.
0: 켄이랑 나도 도울 거고 오영사님도 오신댔어. 팀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니까.
19: 팀이 늘었지만 적도 늘어났어.
7: 아, 이거 너무하잖아. 흙이라도 떠붙하고 맞춰주든지. 와이, 너도 거대해져.
4: 아, 어떡해.
7: 이게 돼?

0: 할 거 없으니까 심심해.
1: 지금 심심할 때가 아니란 말이야. 닥터 M이 부를 때까지 비상 대기를 해야 한다고.
2: 그래봤자 아무 일도 없잖아요.
3: 빨리.
4: 오 형사, 다리 안 아픈가? 이상.
5: 애가 듣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아니야.
4: 안 되잖아.
2: 아 배달은 안 된다면서요.
5: 이 목소리는 어둠의 심부름꾼?
2: 오승양?
5: 이제 형사야. 모듈러 로봇들 악당 본부가 또 있었어? 아, 꼼짝 마라!
0: 대룩, 빨리 초중간에 올라가! 엔진 봐! 대룩, 나와, 대룩! 어둠의 심부름꾼!
6: 지금 갈게요. 팝!
3: 자!

0: 로봇 조종자를 꺾으면 로봇들이 멈출 거야.
1: 알았어.
0: 어? 어? 뭐가 생겼어? 어? 게이지가 줄었어. 어? 뭐지? 아! 에너지를 다시 채웠어!
2: XYZ 합동 파워 스매시 어때?
0: 오! 오!
2: 좋아!
0: 상상이니까 소닉하고 캠도 같이! XYZ!
1: 소닉 캠!
0: 파워 스매시!
1: 파워 스매시!
0: 어? 좋아. 이걸로 닥터 M에게 갈 수 있겠어. 그 전에 잠깐 나가서 뭐 좀 먹을까? 배고프면 못 싸우잖아.
3: 산사, 난 아까부터 오줌 마렸어.
0: 뭐야?
1: 이게 뭐냐고. 계속 떨어진다 그러더라고.
2: 로봇들이 갇혔어.
0: 와이!
2: 제트!
0: 엑스! 내 말 들려?
2: 제트!
0: 엑스! 와이! 정신 연결이 안 돼.
4: 고마워, 또봇.
5: 도망쳐가 소용없어.
0: 하이퍼 컵스!
1: 하이퍼 컵스! 하이퍼 폭스!
6: 힘을 써도 벗어날 수가 없어.
0: 마각진 박사님이 그러는데 일단 에멀드의 닥터 M을 없애면 아마 또봇들도 풀려날 거래.
2: 결국 닥터 M을 해치워야 되는 거지.
6: 해보자 그러더라고.
7: 좋아 좋아. 둘이 화장실은 다녀왔어?
0: 시원하게 해결했어. 좋았어.
2: 우와. 우와. 진짜 로켓이 됐어. 우와.
8: 켄!
9: 문득 궁금해졌다고 하겠습니다. 혹시 닥터 M은 자신의 세상을 들킨 것이 아니라 일부러 보여준 게 아닐까요?
8: 뭐?
9: 혹시 뭔가 우리가 모르는 계획을 갖고 있진 않을까요?
7: 소닉! 켄! 뭐해?
6: 서두르자 그러더라고!

0: 분명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어? 어? 닭돌!
1: 왔군. 그럼 조금은 강해졌는지 한번 볼까?
0: X, Y, Z, 트라이탄! 인테그레이션!
2: 트라이탄! 입니다.
0: 트라이탄! 슈퍼 펀치!
2: 슈퍼 펀치! 입니다.
0: 트라이탄! 슈퍼 킥!
2: 슈퍼 킥! 입니다.
1: 합체를 하고도 그 모양인데.
2: 마인드 세이버 크리스탑 페널티 킥!
0: 저 방패 때문에 공격이 자꾸 막혀.
3: 상상력을 써보자. 저 방패를 과자라고 생각해. 좋아,
0: 트라이탄 슈퍼 크리커
2: 크리커.
1: 너의 빈약한 상상 따위로 부술 수 있는 방패가 아니다. 괴로움이지. 내가 공격을 하지.
0: 트라이탄!
1: 칼을 쓰면 너무 싱겁게 끝나겠군. 자, 와라.
4: 리소나, 조심해야 한다. 네가 다치면 할아버진 못 살아.
5: 네, 크롬, 아이언, 알지?
6: 기다려, 닥터 M의 모듈러들로 막아볼게.
5: 스틸, 크롬, 아이언, 헤비메탈, 인티그레이션!
2: 내가 왔다! 그치!
5: 헤비메탈, 울지마!
2: 울지마 트리!
5: 예! 헤비메탈 돌파!
6: 모듈러가 모자라.
5: 버텨 엔진바! 무슨 일이 있어도 닥터엠이 올 때까지 전부를 지켜야 돼! 힘내 트라이탄!
2: 이런
0: 이 트라이탄 거대화해. 닥터엠보다 훨씬 크게.
1: 한심하군. 너무 실급밖에 안 되는가? 장말인가?
0: 트라이탄! 슈퍼 스파이더 윕!
2: 슈퍼 스파이더 윕!
0: 썬더 파워!
2: 썬더 파워!
0: 됐어!
1: 장난은 그만하지!
0: 합체가 풀렸어!
1: 도구시라면 훨씬 더 강할 줄 알았는데 흠집 하나 내지 못했어. 이래서는 내게 도움이 안 돼. 이제 파일럿들은 돌아가라. 나는 곧 애멀들을 잠글 것이고 너희는 다시는 여기 올 수 없다. 너희는 안 돼.
0: 제때 와이
1: 정 파일럿을 따라가고 싶다면 나를 뚫고 가라.
0: 엑스
1: 또봇에게 마인드 파워가 있지 않았나. 그 힘을 발휘해봐.
7: 시끄러워.
1: 나는 애멀드에서도 밖에서도 너희를 놔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너희 팰러스를 다시 볼 수 없어. 그렇지.
7: 스파이더 킥!
2: 마인드 파워를 쓰고도 졌음.
1: 사교들 위험을 무릅쓰고 세운 계획이 이렇게 끝나다니. 신명이군. 모두 사라져라.
3: 어! 두리두리 도망쳐.
8: 제모, 놔두고 가라 그러더라고.
9: 하나, 항상 건강하기 바라.
5: 안 해! 엑소씨는 안 가!
3: 걱정 마, 와이. 나만 믿어.
1: 너희들이 그러려고

0: 이겼어!
1: 이겼다!
0: 그러더라고!
2: 오예! 우리 팀이 이겼어! 이겼다니까!
0: 그렇게 단단하던 닥터엠의 방패를 깨다니 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3: 놀랍군. 많은 것을 예상했지만 이런 결말은 생각하지 못했어.
2: 이제 우리를 내보내줘!
3: 막지 않겠다. 너희도 나에게 자유를 줬음에.
0: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다고 하겠습니다. 어? 닥터엠 불변의 금지 조항? 닥터엠은 인체에 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2: 뭐야 그게?
0: 하나!
1: 어떻게 된 거야? 닥터엠?
3: 이곳으로 나를 속박하던 마지막 금지 조항이 깨졌어. 고맙다, 또도. 그리고 파일럿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 상처엔
5: 순한
6: 주물 상처엔
5: 너무
7: 마데카 소리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성.

0: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2: 예.
1: 포켓몬 태그스타.
3: 글릭소.
4: 글릭소. 얼마나 될까?
5: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4: 글릭소.
5: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6: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4: 글릭소.
6: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들 가죠.
7: 키키키키.
8: 사는 아이도
7: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 상처엔 순간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키키키키.
2: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칙. 얼굴 상처엔
4: 중물 상처엔
5: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난방구는 붙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4: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6: 키키키키
7: 하는 아이도
6: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 상처엔
9: 순한킥킥.
8: 주물 상처엔
9: 덤덤해.
10: 마데카 소리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예썰.

0: 아들의 공주사전.
1: 한 발 늦었구나. 심의 상이 끝났다.
2: 위험합니다. 모두 물러서세요.
1: 버블잼을 화이트골드에게 갖다 바친 대가야.
2: 블랙다이아, 결국 어둠에 물들었구나.
1: 어차피 넌 날 막을 수 없어. 여왕의 서약을 잊지는 않았겠지. 여왕끼리 공격하면 똑같이 당한다는 걸. 설마 날 봐두려고? 그럼 너 또한.
2: 그래, 나 또한 갇힐 것이다. 다음 여왕이 나타날 때까지 버블잼의 힘이여 어둠을 잠재워 주소서. 프리즘
3: 화!
4: 신의 왕비의 것인가? 아, 안타깝도다. 그래, 혹시 살아남은 누군가가 있다면 전해줄 날이 있겠지.
5: 아빠! 아빠!
6: 응? 어디 가셨지?
5: 우와, 예쁘다! 아빠가 기대하려던 선물이 이거였구나! 엄청 우아해 보이겠는데?

0: 가지고 있다고. 어때? 이제 좀 공주 나와 보여?
1: 넌 그 목걸이가 학교에서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격식에 맞는 차림새를 하는 게 공주의 기본 소양이다. 공주 사전 3조 8항 몰라?
0: 공주 사전? 알거든!
1: 아, 난 네가 공주답지 않게 하고 다녀서 안 읽어본 줄 알았지.
2: 어? 당연히 모르지. 퍼플은 공주 사전을 베개로 놨을까?
3: 저건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저 아이가 갖고 있을 줄이야. 저 목걸이에 마법의 힘이 남아있을 터. 그래, 저걸 이용하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단단한 껍데기로 마법을 막아주는 앵무족의 각오를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 저 목걸이에 남은 마법으로 나를 꺼내다.
0: 두고 봐, 레드. 이 퍼플님이 공주 사전을 통째로 외워줄 테니까.

0: 뭐야?
1: 아유, 내가 못 살아.
0: 뭐야?
2: 블록이 나타났는데 넌 잠이 와?
0: 블록!
2: 됐어. 어차피 이 레드 공주님 혼자서도 충분하거든. 하트콘, 시간을 멈춰줘. 버블 타임 스탑! 버블버블.

0: 레드 공주는 여왕 후기자로서 선색이 없군.
1: 에? 아, 뭐야? 너 내 수호 여전이잖아.
0: 아, 펌플! 나한테도 타임스탑을 펼치라고 명령을 줘야지. 너 지금 삐쳐서 그냥 가는 거야? 저 철딱선이.
1: 됐거든. 변신도 안 할 거야. 너도 레드한테 나 가지 그래?
0: 응? 어?
1: 미쳐버렸다. 버블잼은 내 거라고. 버블잼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나 갈래.

0: 인간 세상 오랜만이군.
1: 원래 가위야?

0: 아주 이렇게 반가울 때가.
1: 저요?
0: 버블잼을 부수 날 잠에서 깨운 같은 너. 이 버블 감옥에서 포털로 문을 만들 수 있게 내 목걸이를 가지고 나온 것도 네가 아니야. 나도 인간에게 관심이 많았지. 인간과 인어 둘로 갈라진 세상을 우리가 하나로 만들 수 있단다.
1: 인간과 인어 세상을 하나로?
0: 자, 내 편이 되렴.

0: 모두를 해칠 셈이야. 거절하겠어.
1: 이런 건방진가.
0: 공주 사전 일자 이런 모든 생명체는 소중하다. 나도 아는 기본이라고.

0: 나오게 두지 않겠어! 받아라!
1: 어리석은의 숨 매운맛을 보여줄게.
0: 자기 부활을 복수했어.
1: 버블잼을 내놔. 그 마법의 힘만 있으면 내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 이제 모두 내 부하로 만들어줌.
0: 인간들이 블럽으로 변해도 있어.
1: 네.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0: 내가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하겠어.
1: 어디로 숨은 거야? 당장 나오지 못해!
0: 버블잼을 깨뜨리고 목걸이를 육지로 가져온 건 나야. 내가 막아야 해. 이제 어쩌지? 그래, 그거야. 마법봉을 거울로 바꿔줘. 반사 공격을 할 거야.
1: 모조리 없애지 마.
0: 블랙 다이아, 정말 폼이 없군요.
1: 뭐라고? 감히 나를...

0: 그 목걸이가 블랙 다이아의 꽃이었다니. 목걸이에 마법의 힘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제 포털을 열지 못할 거야. 그래도 앞으론 더 조심해야 해.
1: 미안해. 어? 공주다워지고 싶어서 그만.
2: 공주 사전을 블랙 다이아에게 던져버리다니. 생각도 못했어. 퍼플, 넌 그냥 너다운 게 나은 것 같아.
1: 맞아. 나도 나다운 게 편해.
3: 남은 마법의 힘은 없지만 다시 담을 수는 있겠지. 이 암흑의 홀에 버블잼 조각을 모조리 채우는 날, 오늘의 치욕을 되갚아줘.
0: 연결돼 있어서 마음대로 변신을 했다 풀었다 하면 내 마음이 줄어들어서 잠든단 말이야. 인간들에게 인어공주의 정체를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선. 그래,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1: 잠든단 말이지.
0: 뭐야?
1: 이렇게 하면 긴장을 뜬다고?
0: 두고 보자. 한숨 자고 기운을 회복하고 나면 가만두지 않아.
1: 잠자, 잔소리쟁이. 야호! 오늘은 하루 종일 자유다.
4: 선생님, 오늘은 진짜 얌전하게 있어야 해. 돌키면 큰일 나.
5: 좋은 아침이래요.
6: 안녕.
4: 좋은 아침.
5: 선생님 안녕하세요.
4: 이제 들어가시는구나. 휴.
6: 그래요? 어디가? 학교는 저쪽이야. 꼴?
4: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가자.
7: 과학 시간이야.
6: 좋은 아침.
8: 과학 시간이야, 레오. 네가 과학 당번이잖아.
4: 과학 당번.
8: 빨리 와. 선생님 성적 알지?
6: 가방이 살아있어. 갖고 싶다. 이리 와. 야, 가방아. 야.
9: 아까가 얌전히 있어야 할 텐데.
4: 아까 따라오면 어떡해. 들키면 혼나. 걸리면 넌 우리에 갇혀 있어야 한단 말이야.
9: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뭐지?
4: 아까 이게 뭐야? 아하하하. 그렇구나. 이건 꿈속인 거야. 꿈이 아닌가?
10: 수업 시작한 지가 언젠데, 어? 소중한 실험 도구를 바닥에 놓고 가? 게다가 땡땡이까지? 잡히기만 해봐라. 과학책을 달달 외울 때까지 집에 못 가게 해주마.
4: 아, 까까. 까까를 만나고 이렇게 됐어. 빨리 까까를 찾아야 해.
11: 뭐? 아기 돼지가 해차래?
1: 그게...
11: 핑크스타는 뭐하고?
1: 그게... 내가 장난을 쳐서... 잠들었어.
6: 아무튼 빨리 그 돼지를 찾아야 해. 아 그래, 하트콘, 네가 시간을 멈춰줘.
11: 뭐? 내 수호여정한테 명령하지 마. 타임스탑은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쓰는 거 몰라?
6: 아깝다 이거지? 취소해!
11: 뭐? 이거 어째?
3: 더욱 싸우거나 인간 손에 들어간 줄도 모르고 싸우는 꼴이다. 어서 헤어밴드에 숨겨둔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아야겠다. 빠르고 날렵한 도끼불로 가다. 내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소요정이 깨어나기 전에 개처를 빼앗아오거라.
2: 이게 도대체 꿈이야, 센샤?
7: 교실에 책 좀 두고 올게.
8: 어? 고장났나? 안 열려.
6: 같이 당겨보자.
8: 하나, 둘, 셋!
2: 안 돼!

0: 어, 다들...
1: 역시 꿈이 확실해. 까까를 찾아서 빨리 꿈에서 깨야 해.
2: 대지야, 어딨니?
1: 뭐야?

0: 가까!
1: 공주님!
0: 멈춰! 햄스터를 끝나가!
2: 너는...
3: 이봐 거기! 네가 오늘 봤던 건 맞지?

0: 저리가 이바보.
1: 그게 이게 뭐냐면
0: 잠깐 그 연극 연습을 하는 중이었지.
1: 그런 것 같아.
2: 연극?

0: 맞았다.
1: 몰라? 뭐야? 인간? 이게 대체? 아, 인간이야! 누가 와? 로스 시간에 멈춰!
2: 더블
1: 이제 내 차례야. 버블버블 스타!

0: 레인보우 트림 버블!
1: 자, 어? 이제 우리가 레오에게 거짓말을 하던가, 레오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던가 해야 해.
2: 내 손! 돌아왔어!
3: 까까!
2: 불가사리랑 해마가 다 알고 있잖아!
4: 레오, 괜찮아? 사실은 우린 바다왕국에서 온 인어야.
2: 뭐? 너희가 인어?
4: 놀라게 해서 미안해.
1: 그냥 인어가 아니야. 우리 인어공주라고.
4: 정체를 들켜버렸으니 더는 못 만나겠지. 해변에서 처음 만난 날 재밌었는데.
2: 해변에서 처음 만난 날? 응.

0: 학교에서 또 보자.
1: 어?
0: 내가 네 비밀 지켜줄게.
1: 어? 야호! 고마워! 태연한 내 첫 인간 친구야! 가자, 친구야!
2: 친구? 저기,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1: 화이트 골드님께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3: 우리가 공주들을 제대로 단속 못했다는 걸 아시면 분명히 우리한테 불똥이 튈 거야. 여차하면 레어를 오징어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뭐.
1: 네?
3: 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 상처엔
6: 순간
5: 주물 상처엔
7: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9: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2: 스쿨버스 왔네.
13: 학교 가자.
14: 안녕 친구들.
15: 같이 가자.
16: 안녕.
17: 재밌게 공부해요.
18: 와, 놀이터다.
19: 빙글빙글 쌩쌩.
20: 정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스쿨버스
21: 내일 떠놀자.
22: 포켓몬 테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23: 예!
22: 포켓몬 태그스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모여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합세.
3: 우리 같이 놀자.
1: 5와 3이 만나면
3: 8이야.
1: 당신
4: 우리 모두 8.
1: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3: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4대 가족.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 상처엔
7: 순간길길.
6: 주물 상처엔
7: 너무나
8: 마데카 솔이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2: 얼굴 상처엔
3: 승강기계.
2: 주물 상처엔
3: 너무나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5: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호떡 인사드립니다. 아홉 번째 손님입니다. 대기의 천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1: 네.
0: 이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1820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영국인. 1854년 크림전쟁의 군 간호사로 일했어요. 여기서 크림전쟁은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 땅인 크림반도를 차지하려고 해서 일어난 싸움입니다. 러시아, 오스만 제국, 영국, 프랑스 등 많은 나라가 참여했죠. 이 전쟁에서 나이팅게일님은 영국 군인의 사망률을 두 자리에서 한 자리로 낮추셨어요. 통기하게도 바삭한 현대 간호학의 대머라고 할 만하죠. 또 밤마다 등을 켜고 환자를 돌본 덕에 세계적으로는 등불을 든 여인이라고 부른다네요. 그리고 환자들을 위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망치를 들고 돌변해서 망치를 든 여인이라고도 불린대요.
1: 그렇게 부른단 말이지.
0: 그럼 그 소개를 마쳤으니 인터뷰를 시작해볼까요? 간호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가족들이 많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1: 아니요. 그때는 다들 의사, 간호사가 되기를 꺼려했어요. 지금의 병원이랑은 달랐거든요. 쥐가 돌아다니고 아주 더러웠죠.
0: 그런데 왜 간호사가 되셨어요?
1: 부모님 말씀을 따라 좋은 교육을 받고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제가 진짜 해야 하는 건 병들고 다친 이들을 돌봐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0: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는데요. 만병통치약이라도 만드신 건가요?
1: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진짜 이유를 알아냈죠.
0: 어? 전쟁 때문에 다쳐서 죽는 게 아니었어요?
1: 전쟁으로 다친 것보다 더러운 환경 때문에 질병으로 죽는 병사들이 더 많았어요.
0: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1: 이 도표랑 함께 나라에 편지를 썼죠. 이 열악하고 더러운 병원 때문에 환자들이 더 죽는다. 당장 깨끗한 의료물품을 보내달라! 우와! 그렇게 보건 위생을 깨끗하게 하고 밤낮으로 환자를 돌봤어요.
0: 근데 그때는 전쟁 중이고 간호사나 의사가 좋은 직업이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받아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1: 방법은 다 있지.
2: 크림 전쟁의 군 간호사로 참여한 나이팅게일. 병원에서의 위생이 환자를 살리는 데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영국 정부에 의료물품을 요청하는데.
1: 편지를 보낸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의료물품을 안 보내주는 거야? 안 되겠어.
0: 여기는 어떤 일로?
1: 의료물품 왜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0: 아, 우선 이것부터 좀 내려놓고.
1: 됐고! 당장 내놔요!
0: 비켜!
1: 진작 보내줄 것이지.
0: 멋있어요.
1: 사람을 살리는데 이 정도쯤이야.
0: 그런데 거긴 전쟁터였잖아요. 사실은 좀 무섭지 않으셨어요?
1: 나는 인간을 살리는 데 있어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싸울 거예요.
0: 그게 무엇이든지요?
1: 무엇이든 간에.
0: 저도 나이팅게일님 같은 사람이 될래요. 그럼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1: 있죠. 지금부터 심폐소생술을 배워보겠어요. 일상에서 응급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때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이죠. 준비되셨나요?
0: 네, 네. 자,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3: 어디에요? 어디에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아니에요?
0: 아니요, 우리 친구가 쓰러졌어요.
3: 여기에요? 아, 여기군요. 아, 간호사예요. 비키세요. 아,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들을 치워주시고요. 사과머리.
0: 네.
3: 귀엽게 생기신 분.
0: 네.
3: 119에 신고해주세요.
0: 네.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3: 괜찮으세요? 들리세요? 다른 게 없네요. 가슴 압박을 시작할게요.
1: 딱지 끼고 가슴 정중앙에 힘을 실어 1초당 두 번씩 압박하기. 손바닥이 같은 곳을 보게 깍지를 끼고 가슴 정중앙을 압박하겠습니다.
0: 선생님! 어느 정도로 세게 몇 번 누르는 건가요?
1: 5cm 정도 들어가게 몸무게를 실어 눌러야 합니다. 횟수는 1초당 2번. 환자가 정신이 들 때까지 반복합니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환자분!
0: 친구야, 정신이 좀 들어? 어? 깨어났어요!
1: 다행이에요!
0: 친구야!
3: 야, 너도 백의의 천사 될 수 있어.
1: 모두 기억하셨죠?
0: 마지막으로 재밌는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1: 응? 이게 뭐죠?
0: 지금껏 등불을 켜고 밤새 환자들을 돌보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젠 편안하게 등불 끄고 쉬시라고 준비했어요. 바로바로 등불 끈 전사! 여기 있는 이 망치를 휙 휘둘러서 촛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1: 와, 스트레스 풀리겠구만.
0: 자, 준비되시면 망치를 휘둘러주세요.
1: 하나, 둘, 셋. 와, 속이 다 시원하네.
0: 지금

0: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호기심 가득한 남매에게서도요.
1: 부장이다! 나도 무지개 갖고 싶어! 그럼 만들자, 무지개!
2: 에이, 무지개를 어떻게 만들어?
1: 따라와, 비밀 작업실로! 무지개 만들기 도전! 실험 준비물은 투명한 병, 각설탕 또는 소금, 스포이드, 식용 색소! 먼저 물을 컵에 따라줄게요.
2: 김이 서리는 걸 보니까 따뜻해 보인다.
1: 맞아, 그래야 설탕이나 소금이 잘 녹거든. 비율이 잘 맞나 확인합니다.
2: 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1: 응, 좋았어. 이제 물에 빨, 주, 노, 초, 파, 남, 보라색 식용색소를 넣으면 돼. 짜잔! 이렇게 식용색소를 넣었으면 이제 설탕을 넣어주면 돼.
2: 예진아, 응? 설탕은 얼만큼 넣어야 돼?
1: 여기 빨간색 물은 빼고 주황색부터 다섯, 열, 열다섯, 스물, 스물다섯, 서른 개의 설탕을 넣으면 돼.
2: 알았어.
1: 그러면 주황색부터 다섯 개 들어간다. 잘 저어줘.
2: 누나, 나 팔아봐.
1: 그래? 그럼 선수 교체!
2: 교체!
1: 이번엔 내가 저을게.
2: 누나 화이팅! 오! 맛있어 보인다. 두 개니까 하나는 먹어도 되겠지.
3: 어떡아! 너 설마 그거 먹었어? 그거!
1: 소금 넣은 거랑 엄청 짤 텐데. 아이 참, 소금 물로도 만들 수 있어서 하나는 설탕, 하나는 소금을 넣었지.
2: 아, 짜!
1: 아유, 얼른 물 먹어. 아유, 그러니까 그걸 왜 먹어? 아유. 그럼 이제 스포이드로 보라색 설탕물부터 옮겨 담아보자.

0: 우와, 무지개 완성이다.
1: 멋지지?
0: 오, 멋져 멋져.
1: 어떻게 무지개가 만들어졌을까? 정답은 밀도 때문이야. 밀도는 어떤 부피 안에 물질이 얼마나 빽빽하게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성질이야. 설탕이 많이 녹아있는 물은 빽빽해져. 설탕이 적게 녹아있는 물은 덜 빽빽하겠지. 액체는 밀도가 높을수록 아래로, 밀도가 낮을수록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밀도와 색을 가진 설탕물을 싸우면 예쁜 무지개가 완성되는 거야.
0: 호빵떡 쇼! MC 호떡입니다! 시간의 문을 넘어온 오늘의 손님! 신라 최초의 여왕! 선동 여왕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동 여왕님! 왕관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죠?
2: 아니, 한 나라의 왕으로서 고개를 숙이지 않을 뿐.
0: 아, 제가 몰라뵀네요. 얼른 앉으세요.

0: 모셔서 인터뷰 진행할게요. 제가 소개 먼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껏 모신 위인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세요.
1: 왜요?
0: 아니 그만큼 역사가 깊다 뭐 그런 뜻이죠.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4: 순간
3: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7: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먼저 이를 닦고 노는 건 어때요?
1: 이를 꼭 닦아야 해요?
2: 저는 안 닦아도 돼요.
0: 아, 한번 해볼까요?
2: 여긴 입속이야.
1: 초콜릿이 묻어있어. 우리가 닦자.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 상처엔 승환길길.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설 마데카 솔.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코비는 아프대요.
5: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7: 시원해.
8: 언제나 신나는
5: 뽀로로 유치원.
9: 키키키키.
10: 사는 아이도
9: 키키키키.
1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자녀의 계량.
1: 카르노님, 제가 새로운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하!
2: 어? 이, 마녀의 변신술인가? 그런 모습으로 뭘 어쩌겠다는 거야?
3: 이 작은 수정 구슬로 블랙 캐머를 흡수해버리다니! 진짜 대단한데!
1: 이 수정 구슬은 어떤 녀석이든 흡수해서 가둬버릴 수 있지. 자, 놔라! 이건 제가 훔쳐둔 티라의 에너지 일부입니다. 수정 구슬은 에너지의 주인을 추적하는 능력도 있죠. 이 능력으로 티라의 위치를 몰래 추적하여 녀석을 납치해버리면 미네 특공대 녀석들은 렉스 카이드로 합체도 할 수 없으니 그레이트 코인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2: 블랙 위치, 그 작전을 실행하거라.
1: 네, 카르노님.
4: 어디 보자. 오! 내일 놀이동산 가는 날이네. 어? 근데 내가 왜 놀이동산 가는 걸 체크해놨지?
5: 볼트, 어? 내일 수지 생일이라서 다 같이 놀이동산 가서 놀기로 했잖아.
6: 볼트, 생일 선물은 준비했어?
4: 준비 못했어. 수지 생일은 왜 매년 오는 거야?
2: 난 아주 기막힌 생일 선물을 준비했지.
4: 뭔데? 뭔데?
2: 다들 놀라지 마라. 치아! 멋진 투구다!
5: 수지한테 생일 선물로 투구를 준다고?
2: 흥! 이건 평범한 투구가 아니다. 이 투구의 나의 다이노

0: 이 모든 건 투구에 담긴 나의 다이노이드 에너지 덕분이지.
1: 뭐, 생존엔 도움이 되긴 하겠어. 선물로서의 센스는 왕이지만.
0: 뭐? 그런가? 머리를 지킬 수 있는데도?
2: 어이구, 기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수지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 아니면 꽝이야.
0: 가지고 싶은 물건?
2: 바로 이런 거. 짜잔! 땅콩 쿠키를 주면 수지가 무지 좋아할 것 같지 않아?
0: 오, 그렇군. 그럼 땅콩 쿠키에 나의 다이노이드 에너지를 담아.
3: 에이, 그건 너무 볼트 네 취향 아니야?
1: 이렇게 운동기구를 선물하면 건강도 지키고 좋잖아.
0: 오, 그럼 운동기구에 다이노이드 에너지를.
2: 너희는 여자아이의 마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여자아이들은 귀엽고 아기자기한 걸 좋아한다고.
0: 에잉? 귀엽고 아기자기한 것?
2: 그래, 예를 들면 귀여운 장식이 달려있는 팔찌 같은 거 말이야.
3: 오, 그거면 수지가 정말 좋아하겠는데?
0: 오, 그렇군. 정말 고맙다고 씨. 귀여운 팔찌에 나의 다이노이드 에너지를 담아 수지에게 전해주겠어.
4: 자, 시작해볼까? 수정구스라 티라가 어디 있느냐? 우후, 이쪽이군. 기다려라, 티라.
5: 어, 저기다!
0: 수지가 기뻐했으면 좋겠군.

0: 널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
1: 선물을 상자에 넣어왔잖아. 이게 지구의 문화란 말인가? 저 녀석들 나한테도 좀 말해주지.
2: 얘들아, 나 진짜 감동받았어.
1: 자, 잠깐, 나의 선물도 받아다오. 상자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2: 우와, 예쁜 팔찌네. 고마워, 디라. 어때?
1: 정말 잘한다, 수지.
2: 안내방송 드립니다. 잠시 후 블루 익스프레스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건 꼭 타야 해. 얘들아, 가자. 난 이번엔 좀 쉬어야겠다.
1: 나도.

0: 저렇게 좋아하다니 정말 뿌듯하군.
1: 야, 가요. 빨리 화장실을.
2: 드디어 잡았다, 티라.
0: 이제야 살 것 같군. 수지, 어? 수지? 어디 간 거지?
3: 와! 엄마 할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4: 그동안 자이도 이런 모습으로 숨어있었군. 이제 연기는 집어치우고 그레이트 코인이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해.
3: 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4: 어쭈, 말을 안 하겠다 이거지. 무서운 맛을 봐야 정신 차리려나.

0: 그럼 빨리 그레이트 코인을 얻었는지 말해. 허러러 머리야.
1: 수지야! 수지야!
2: 대체 어디 간 거냐, 수지?
3: 고마워, 티라.
2: 어, 팔찌!
0: 끝까지 말하지 않다니 끈질기군. 그럼 이건 어떨까?
3: 뭐지? 나 살았어?
0: 이게 감히? 그레이트 코인이 제발로 내 앞에 나타났군. 하지만 렉스 카이저로 합체할 수 없는 너희들이 날 상대할 수 있을. 어? 렉스 카이저?
2: 받아라, 블랙 위치!

0: 은하다.
1: 이제 안전해요. 가세요.
2: 고마워요, 미리 특강대.
3: 다행이다.
4: 티라, 이 선물 덕분에 수지를 구한 거야.
5: 수지, 네가 어디에 있든 언제나 내가 옆에서 지켜주겠다.
1: 미니소드 군단의 위협!
5: 이 한심한 녀석! 언제까지 실패만 할 것이냐?
6: 죄송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신다면...
5: 기회를 얼마나 더 줘야 한다는 거냐?
6: 아니면 이건 어떻습니까?
2: 지금 뭐 하는 거야? 제정신이야?
5: 어이가 없군.
6: 어? 아이, 자, 아니, 어? 아, 잠깐만. 아니,
7: 진짜 웃기네. 진정하십시오, 카르노님. 이건 제

0: 상황인 겁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의 야심작 미니 소드입니다. 누구에게나 달라붙어 그 움직임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죠. 이걸 사용한다면 미니 특공대에게서 그레이트 코인을 빼앗아오는 건 식은 죽 먹기일 것입니다.
1: 좋다. 당장 그레이트 코인을 가져와라, 블랙 소드.
0: 알겠습니다. 가자, 미니 소드 군단. 어? 야야야, 거기 아니야. 야, 아니야.
2: 자, 내가 같이 하자고 말한 댄스 챌린지야. 어때? 재밌겠지? 게다가 댄스 챌린지에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1등 팀에겐 이렇게 상금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3: 이렇게나 많이?
2: 이 상금이라면 프리미엄 왕땅콩 세트가 무려 100개! 갖고 싶었던 요리책을 마음껏 살 수 있겠어.
1: 수지를 위한 선물을 잔뜩 살 수 있겠군.
2: 자, 그럼 다 같이 이 댄스 챌린지 하는 거다.
4: 좋아! 상금 때문에 그런 유치한 춤을 추다니 한심하군. 난 빠지겠어.
2: 그래, 빠지면 좋지. 상금도 나눠 가질 필요 없고. 자, 그럼 이제 연습해보자. 뭐야, 쌤이? 상금이 탐났었던 거야?
5: 아니야, 아니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6: 아니, 그래서 이렇게 춤을 추면 어떡해?
5: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 몸이 제멋대로 움직여.
6: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0: 어서 나와라, 미니 특공대.
2: 잠시 가자. 최강 공룡 미니 특공대 변신.

최강 공룡 미니 특공대

0: 특공대!
1: 멈춰! 그만 둬, 블랙소드!
0: 왔구나! 이번에야말로 그레이트 코인을 빼앗아주마!

0: 뭐지? 물체! 중요한 순간에 뭐 하는 거냐?
1: 쌤이?
2: 얘들아?

0: 뚱뚱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1: 몸이 말을 안 들어.
2: 돌자, 네 몸에 뭔가 붙어 있어.
1: 이게 뭐야? 나한테도 붙어 있다.
0: 나한테도.
2: 나도잖아.
3: 자, 이제 크레이트 코인을 가져가 볼까? 미니 소주 군단 똑바로 안 해!
4: 대박이야!
3: 이제 제대로 하는구만.
5: 난 어둠 속에서 빛을 지키는 전사 레이. 너희의 잔재주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
6: 레이!
7: 대원들, 미니트 공대의 기술력으로 다이노 커맨드와 레이를 축소시켰다. 이제 레이가 곧 자네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5: 각오해라, 미니소드 군단!

0: 맛이 어떠냐?
1: 선물입니다. 콜렉소드님.
2: 안돼! 나의 귀요미 미니 소드들이 용서 못해!
3: 우리 몸을 조종한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0: 보자.
1: 가진 것 전부 다 내놔.
2: 이제 괜찮으니 어서 가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순한길게. 주물 상처엔
1: 덤덤한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0: 얼굴 상처엔
1: 순한길게.
0: 주물 상처엔
1: 덤덤한
7: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8: 클릭소!
9: 클릭소! 몰라들까?
10: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9: 클릭소!
10: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11: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9: 클릭소!
11: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가족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뽀롱뽀롱 떠나요. 비치고 캠핑카.
3: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보라와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3: 보라로 렛츠고 캠핑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동.
4: 얼굴 상처엔
2: 승환길길.
4: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솔이
2: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이제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1: 아니 펭수, 그게 무슨 말이야? 너가 여행 가자고 여기까지 불렀잖아.
0: 아니 지금 연기 중이잖아요. 단종 안 중이잖아요.
2: 자, 오늘 제가 왕가 사는 남자를 보고 과몰입을 하는 바람에 바로 영어를 왔거든요. 근데 또 영어를 와서 또 내가 모르는 게 많을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완벽하게 알려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이도 선생님! 우후! 이도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쌤은 현재 고등학교 선배들한테 이제 지리랑 그리고 통합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이도 선생님이야. 만나서 반가워. 왕사나무에 엄청 빠져있다고 들었는데 맞지?
2: 지금 계속 알아요. 지금 꿈에도 나오고요. 아니 나 단종, 나 어떡해.
1: 단종 어떡해? 단종이 좋아가셨는데?
2: 자꾸 몰입이 깨지네 이거.
1: 아니야
2: 나 지금 오늘... 앓고 있는데. 아 지금 여기 청명포 왔잖아요.
1: 여긴 청명포 아니야.
2: 예?
1: 여기 그냥 우리 오프닝 따러 온 건데?
2: 그럼 여기 무슨 포예요?
1: 여기는 서남마을 한반도 지형이야. 못 들어봤어? 우리나라 한반도 알지? 호랑이.
2: 예.
1: 그것처럼 생겨서 한반도 지형이라고 부르는 곳이야.
2: 어쩐지 내가 그 마음이 조금 그 쓰리면서도 덜 쓰리더라고요.
1: 실제로 와보니까 어때?
2: 너무 이쁜 거야. 유배지면은 조금 이렇게 좀 삭막하고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이쁜 거 있죠?
1: 맞아, 이쁘지. 그리고 제주도도 예쁘잖아.
2: 응.
1: 제주도도 유배지로 유명하다?
2: 진짜요? 아니, 유배를 어떻게 가요? 제주도까지.
1: 배 타고.
2: 와, 뗏목으로?
1: 그치, 뗏목도 타야 되고.
2: 와.
1: 힘들지.
2: 통만이 오면 어떡해요? 다들 앞을 보거라! 이러고. 근데 이거 언제 도착해요? 우리 한참 된 것 같은데요? 엄동도세요?
3: 예, 엄동도입니다.
1: 엄동님.
2: 뭐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3: 조심히 가시고.
1: 청년포 가자. 자. 깜짝이야.
2: 여기서 멀어요?
1: 아니야, 금방이야, 금방.
2: 저기 사람이 진짜 많네요.
1: 맞아, 산 진짜 많지.
2: 야, 단종님이 즐거워하시겠어요.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1: 안녕하세요.
2: 제가 사는 곳엔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4: 애기랑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2: 네. 안녕. 오, 너는 야면양아 같다. 오, 3,000원이야, 3,000원.
1: 우리 펭수는 3,000원 아닐 텐데.
2: 난 2,000원이야.
1: 우리 어린이는 2,000원이네? 근데 펭수, 이거 표 살 돈 있어?
2: 저는 왕인데요. 왕이 내가 살던 곳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돈 내요?
1: 근데 펭수, 단종도 전세였어. 매매가 아니었어.
2: 그래요?
1: 아니,
2: 빈털털이야, 지금.
1: 그래?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이 대신 내줄게.
2: 왔어?
1: 너 펭수 이거 가끔 고정시켜줄까? 괜찮아?
2: 아니 이게 원래 멋있는 거예요.
1: 이렇게 약간 옆머리 같은 거야? 멋있다. 조심.
2: 근데 눈이 좀 아프니까.
1: 그니까
2: 갈 때마다 좀 눈이 따갑는데.
1: 그치. 저거 뭐야?
2: 뭐야?
1: 저 부탁의 말씀 보여? 저 맨 밑에 봐.
2: 애완동물과 동반 입장할 수 없습니다.
1: 너 동물 아니야?
2: 저는 애완이 없어요. 전 그냥 동물이에요.
1: 그럼 되는 건가?
2: 안녕하시오. 고생이 많소이다. 제가 동물이긴 합니다만 애완동물은 아니오라. 들어갈 수 있겠사옵니까?
5: 안 되는데요.
2: 예?
5: 동물들은 출입을 할 수는 없는데요.
2: 그래도 그 명예의 한국 펭귄으로서 저는 돌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주 십시오. 10살이요. 그리고 여기는 어른이오시라.
1: 저요.
2: 되겠소이까?
5: 네, 5,000원 주세요.
2: 감사합니다.
1: 결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2: 멋있어.
1: 선생님 사줄게.
2: 아싸! 위험하다!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1: 감사합니다. 어? 펭수!
2: 어?
1: 자, 이거 우리 표거든?
2: 아, 싸?
1: 안 잃어버릴 수 있지? 아유, 우리가 우측통행 하겠습니다. 저기 봐봐. 이 강이 무슨 강인 줄 알아?
2: 나 청룡포가 강인 줄 알았는데?
1: 이 강은 서강이야, 서강. 펭수, 여기서 퀴즈!
2: 오, 오!
1: 이 서강은 흐르고 흐르고 흘러서 어떤 강이 될까요?
2: 서강준! 동강! 북강?
1: 땡!
2: 남강! 설마 설마 혹시 한강?
1: 오! 맞았어! 오! 얘가 이제 점점 커져서 나중에 그 서울에 있는 한강 있지?
2: 네.
1: 그게 되는 거야.
2: 그러면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오면 한강에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1: 오! 맞아!
2: 그럼 공짜네!
1: 그치?
2: 아, 그놈은 수영해서 올걸 그냥. 아, 이거.
1: 근데 지금 날씨에 영하 3도에 쌤이 수영을 못해.
2: 아, 맞다. 제가 저만 생각했네요, 이거.
1: 아니야, 펭수 등에 태워줄 수 있어?
2: 저는 거북이가 아니오라.
1: 아, 그러면 우리 갈 때도 그냥 차 타고 가자.
2: 그냥 우리 버스 타고 가요.
1: 그래, 그래. 뭔가 철량하고 슬픈 느낌 만들어?
2: 아, 근데 아까 올 때부터 슬펐어요, 저는.
1: 그치?
2: 이건 물로 만들어진 강이야.
1: 아니, 이건 빗물로 만들어졌어, 펭수.
2: 진짜로?
1: 진짜로! 영화에서 단종이 여기서 끝까지 있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셨잖아.
2: 맞아요.
1: 승하셨잖아. 근데 사실은 이곳에서는 단 2개월밖에 안 계셨어.
2: 어머!
1: 2개월쯤 될 때 여기에 홍수가 엄청 크게 나가지고 저기까지 물이 다 잠겨버린 거야.
2: 아, 그것도 영화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1: 그치, 홍수가 났을 때 어디까지 물이 차오를지 우리 예상할 수 있다? 봐봐봐, 어디까지 차오를 것 같아?
2: 저 돌 자갈 있는 데까지
1: 올라가다 보면은 푸릇푸릇한 나무가 시작되지. 거기까지야. 그게 경계야. 홍수가 나면은 저런 나무 뿌리가 썩어버리기 때문에 저렇게 오래 자라야 되는 나무가 자랄 수 없거든.
2: 이야. 경관이 아름답다, 아름다워.
1: 우리가 탈 배야.
2: 오, 가자.
1: 펭수 준비됐어?
2: 준비됐어.

0: 저거 건너야 돼, 이게.
1: 어, 건너야 돼.
0: 근데 승민이, 승민이 2도잖아요, 2도.
1: 맞아, 맞아.
0: 2도는 무슨 뜻이에요?
1: 사실은 우리 단종 펭수의 내가 할아버지야.
0: 뭐야?
1: 이도가 세종대왕님의 휘거든? 이름.
0: 오, 맞아!
1: 어, 그래서 내가 세종이고, 우리 펭수는 단종인 거지.
0: 이야, 대박이다.
1: 어, 할아버지라 불러.
0: 대박이지야.
1: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아, 잘한다, 우리 펭수. 펭수, 우리 이제 드디어 청룡포에 도착했어. 어때, 느낌이? 새로워?
0: 이제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이오? 이거 봐, 다들 돌탑을 쌓아놨어.
1: 그러게. 단종이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돌탑일까?
0: 진짜 그런가 봐요. 근데 나무가 왜 이렇게 많아?
1: 소나무가 유교에서 충을 뜻하거든.
0: 충심의 충.
1: 도쌤이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데?
0: 무마다!
1: 어머.
0: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1: 아까 쌤이 펭수 뭐라 그랬지?
0: 뭐라 했대요?
1: 할아버지.
0: 아,
1: 저 할아버지야.
0: 아, 할아버지. 아, 맞다. 어.
1: 할아버지한테 예의 바르게 해야지.
0: 예, 할아버지. 여기가 단종님이 계셨던 곳이에요?
1: 아니, 아니, 조금만 더 가면 단종 어소가 따로 있어, 건물이.
0: 그럼 여긴 누구 어소야?
1: 어? 여기 혹시 매화가 살았을까?
0: 어?
1: 궁녀 매화?
0: 저기 봐!
1: 오!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오!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잠깐 둘러보겠습니다.
1: 둘러보겠습니다.
0: 네.
1: 아, 깜짝이야. 아, 펭수 왜 이렇게 나를 놀래켜, 아침부터.
0: 오, 여기 계시네.
1: 아, 깜짝이야. 아, 나 너무 무서워. 깜짝이야.
0: 예, 예, 예.
1: 너무, 너무 현실적이다, 그지, 펭수.
0: 오, 여기구나.

0: 약간 저 지금 이상해요.
1: 뭐가 뭐가?
0: 약간 내가 살던 곳 같아.
1: 너가 살던 것 같다고?
0: 여기가 딱 그거잖아. 여기 그거다. 거기가 지구나.
1: 그래.
0: 여기 보면은 그냥 나무밖에 없어요. 쭉!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1: 그래,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그치?
0: 이건 뭐예요? 원래 이곳에는 단종이 머물던 어소가 있었으나 없어지고 영조 39년에 이 비를 세워 어소의 위치를 전하고 있다.
1: 그렇지.
0: 뒷면에는 세황명승정무진기원호삼개미주계정영영숙숙영숙숙지명청영표라고 새겼다. 이거 어떻게 읽어요?
1: 원래 조선시대는 이름이 길어.
0: 그러면 다들 여기 오셔서 이거 챌린지 한번 하세요. 원, 투,
1: 쓰리, 포.
0: 세황명승 정무진기 원후 삼케미 개추 재정 격격격격
1: 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 소나무가 쭉 이렇게 왔잖아.
0: 어, 어머.
1: 그러니까 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담장을 넘은 걸로 추정돼.
0: 이거 아니에요. 제 추정을 말씀드릴까요?
1: 어, 말해봐.
0: 해를 본다고 하셨죠? 바로 단종님이 해였습니다. 아. 단종님께 지금 절하고 있는 거예요.
1: 아.
0: 소나무가 그래도 이렇게 단종님 보려고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어, 허리 아프겠다, 그지? 펭수, 펭수, 펭수. 사실 지리적으로 진짜 감흥이 오는 곳이 있거든?
0: 어? 거기 갈래? 나 어디예요?
1: 바로 선돌이라는 곳이야.
0: 선돌?
1: 어, 이름부터가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
0: 느낌 와요.
1: 그치, 감흥이 오지?
0: 감흥이 와요.
1: 거기를 한번 가보자.
0: 좋아요, 어디로 가요?
1: 저 일로 일로 일로.
0: 가자. 아니, 너무 이쁘지 않냐?
1: 예뻐?
0: 어.
1: 내가?
0: 어, 어, 어, 어.
1: 고마워. 너도 잘생겼어.
0: 고마워.
1: 어머, 세상에, 뭐 저런 애가 다 있니?
0: 여기까지 누가 먼저 올라가면 시작, 시작.
1: 아!

0: 압박을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선도를 볼 수 있는 선돌 전망대야.
1: 반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0: 여기 지금 강이 흐르지. 무슨 강이야?
1: 이거 서강.
0: 오, 어떻게 알았어?
1: 알려줬으니까.
0: 누가?
1: 쌤이.
0: 내가 알려줬어?
1: 아까 오자마자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서강 좀 읽고.
0: 아, 미안해.
1: 근데 괜찮아요.
0: 어때? 단종의 그 느낌이 느껴서?
1: 뭐랄까? 마음이 저리고. 막 가슴이 아프고.
0: 완전 그냥 단종 돼버렸는데?
1: 단종 돼버렸어요.
0: 단종이야, 그냥. 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 안 됐잖아.
1: 그러네요.
0: 단종은 사실상 조선의 왕 중에 처음으로 경복궁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왕이라는 거지. 그래서 적장자 중에 적장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너 지금 단종이라며. 너 과거의 일인데 지금 생각이 안 나? 너 그때 그 경복궁에서 응애하고
1: 울고. 응애!
0: 첫 울음 기억나?
1: 응애!
0: 그거야.
1: 응. 근데요. 알려주실 때 아직 더 남았어요?
0: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단종이 돌아가실 때까지 해야지.
1: 근데 우리 정관 좀 보면 안 돼요?
0: 좀 들어봐. 일제 강점.
1: 아니, 나는 궁금한 게 따로 있다고.
0: 뭔데?
1: 단종 MBTI는?
0: 내 생각에 인칩인 것 같긴 해.
1: 뭐 맞아? 네가 뭐라요? 뭐라요?
0: 야, 내가 할아버지라 했잖아. 너 안 되겠어. 너 가자. 내가 참교시켜줄게. 일로 와.
1: 내가 단종인데

0: 허기가 지구나.
1: 지금 허기 타령할 때야. 공부 왔잖아. 얼른 와. 사실 영화에서는 진실만을 얘기한 건 아니거든?
0: 그럼 뭐가 거짓이었어요?
1: 단종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승화하셨지?
0: 어몽도가 그 밧줄로 거의 다 왔습니다.
1: 강을 건너신 시간입니다. 그게 진실은 아니야.
0: 그럼 내 눈물은 어떻게 돼?
1: 기록마다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우리 흔히 기록을 정사와 야사로 구분을 하는데 실록에서도 세 개의 기록이 있고 야사도 한 개의 기록이 있어. 그리고 이 네 개의 기록이 조금씩 차이가 있단 말이지. 한번 들어볼래?
0: 들어볼래.
1: 세조 때 적힌 조선 왕조 실록인 세조실록 기록에는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결했다라고 나와 있어.
0: 아이고, 자기 입맛대로 썼네.
1: 조금 그럴 가능성이 있지. 두 번째 실록인 선조실록은 또 다르다.
0: 어, 뭐래요?
1: 사약을 받아가지고 이걸 먹고 승하셨다.
0: 아, 사약으로.
1: 근데 또 세 번째인 숙종실록에서는 하인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죽였다. 마지막이 야사야. 하나의 야사인데 하인 중에 한 명이 이 활시위로 목을 쫄라서 이제 승하셨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본 영화랑 굉장히 비슷하지.
0: 어, 그럼요.
1: 그래서 그 야사가 원래는 엄흥도라고 딱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었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역사적 상상력을 통해서 약간 짬뽕된 느낌도 있거든? 그게 바로 영화 실제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0: 이거 그런 스토리가 있으니까 더 재밌네요. 오늘 어떠셨어요?
1: 아이고, 펭수 날개가 짧구나.
0: 즐거우셨어요?
1: 펭수는 어땠어?
0: 오늘 그대는 나의 벗이었고 누이였고 스승이었어. 앞으로도 나와 벗이 돼주겠소.
1: 당연하지.
0: 고맙소.
1: 우리 다음에는 따뜻한 데로 가자.
0: 이 세상은!

0: 지금 찍고 계신 거예요?
1: 네, 저희 수산시장 상인분들 하루를 찍으려고.
0: 야, 이거 방송국에서 나왔구만.
1: 네네.
0: 그 어디서 왔어요?
1: 저희 EBS에서 왔어요.
0: KBS?
1: 아니, EBS.
0: SBS?
1: EBS요.
0: MBC. EBS. 거기 잘하지. 그거 저기 뭐야, 6시 내 고향인가?

0: 안녕.
1: 그럼 7시 내 고향인가?
0: 네.
1: 그래서 오늘 찍으러 온 거예요?
0: 네네. 좀 찍어 가려고 합니다.
1: 그러면 그 딴 데 가지 말고
0: 네.
1: 일로 와봐. 이거를 찍어야 이거. 아? 이 간판을 찍고 다른 거는 찍지 또 마. 그 우리 간판만 찍어. 나 출연료는 안 받을 거야. 아이 참나 이거. 아우.
0: 저 뭐 하시는 거예요?
1: 저 거추장 잠깐 나와봐요 이거. 지금 일 중이잖아 일. 아우. 아이고. 요 간판을 떼던가 해야지 이거. 아 진짜 낮여 낮여.
0: 사장님 여기서 몇 년이나 일하셨어요?
1: 제가 이제 그 뭐 한 50년 됐죠. 근데 이제 쭈꾸미 인생 50년이에요.
2: 사장님이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1: 여기 뭐 다 내 거지 뭐. 어? 여기 다 이제 그 한 청소기야. 근데 나는 여기서 이게 쭈꾸미만 팔지 쭈꾸미. 이 쭈꾸미들이 알을 뱄어. 그래가지고 지금 알쭈꾸미가 그렇게 또 맛있지. 그 말만 하지 말고 좀 사봐요 좀.
0: 아 네네 네.
1: 우이. 아따 이거 조개 좋은 거 이거.
0: 조개를 따로 빼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1: 이게 해감 하려고 그러는 거지 해감. 맛있게 먹으려면 해감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옮겨놔야 되는 거야.
0: 그럼 전날 남은 물고기 같은 애들은 두고 가시나요? 아니면 드시나요?
1: 여기 그 이제 물 보면은 물이 깨끗해 안 깨끗해 지금?
0: 깨끗해요.
1: 이거 그냥 마셔도 돼. 한번 마셔볼래?
0: 아니요.
1: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니까 그냥 이렇게 보관해 놓는 거지.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게 남을 일이 없어요. 다 팔려 다. 이 뚜꾸미가 더 잘 팔려. 뚜꾸미. 왜 이렇게 하냐 이거.
0: 누구 기다리시는 거예요?
1: 뭐 있어요?
0: 남자친구?
1: 아저씨는 저기 집안이 있고. 아니 그 쭈꾸미가 올 때가 된지 쭈꾸미가 하는 이거? 쭈꾸미가 와야 내가 이제 그 시작을 한지 쭈꾸미가 나가지고.
3: 다른 거 먼저 팔고 계시면.
1: 어이구 쭈꾸미 여기 있었네. 쭈꾸미 여기 있었네. 쭈꾸미 그 일로 오세요. 잡았다 쭈꾸미. 야 쭈꾸미 여기 있어. 어디 그 잘 달라붙나 보자. 저 붙어봐요. 오이구 쭈꾸미 여기 있었네. 뭐야 그 싸우지들 마셔 그거. 차가 이렇게 없는데 뭘 그 성미가 급하신가 저거. 그 일단 요 앞에서는 싸우면 안 돼요. 그 싸운다 그럼 바로 제가 달려가요. 전 중대 아니에요. 전 2대1로 싸워요. 왜 여기서 싸워? 어여! 누가!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오늘? 저기 오늘 배가 좀 아프셨나 보다. 빨리 이러세요. 아유 오늘 쭈꾸미 좋은 거 왔나?
4: 아 오늘 대광어 갔어요 대광어.
1: 그게 무슨 청천 병력 같은. 나 쭈꾸미 기다리고 이제 광어가 왜 와? 웃지마 말고 뭐 이렇게 그 인생이 아름다우신가? 일단 한번 줘봐요 한번 보자고. 요 놈들 봐라 이거 잘 있네. 저 애를 줘요. 그치.
0: 뭐가 싱싱한 광어예요?
4: 이게 진짜 싱싱한 광어입니다.
1: 자 보세요. 이야! 그 얘는 MBTI가 뭐예요?
4: 이거 ENFP.
1: 아, 역시. 애들이 딱 보니까 MFP 같더라고.
0: 광어도 MBTI를 보고 사야 돼요?
1: 그럼 당연하죠.
5: 무슨 MBTI를 추천하세요?
1: 저 MFP 추천해요. 그 어디서나 적응 잘해가지고 꼭 그 MBTI 물어보시고 사세요.
4: 잡으실게요?
1: 좋아. 아우!
0: 괜찮으세요?
1: 아니 제가 들어봐요 이거 좀.
0: 들어보라고요?
1: 들어보라고 이거. 어이구.
0: 와, 너무 무거운데요?
1: 그 삶의 체험 현장이니까.
0: 잠시만요.
1: 아이고, 참나. 아, 어이구. 그 잘 못 되니까 애들이 그거 지금 놀란 거 아니에요. 그거 삶의 갈까요? 체험 현장이니까 내가 이따가 그 1,000원 쥐어줄 테니까.
0: 네, 안에 들려드릴까요?
1: 어, 들어가요, 들어가요. 원래 이거 다 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왔으면 해봐야 되는 거요. 야, 들어가라. 오이고, 오이고. 어, 오늘 아주, 아주 좋아, 오늘. 아, 근데 쭈꾸미는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가. 쭈꾸미가 와야지 내가 저, 어? 보고 싶어 죽겠네, 이거. 아, 그, 아까 그 쭈꾸미 양말 어딨어? 들어가. 들어가, 쭈꾸미 양말. 뭐야, 안 들어가고 내가 장난치는 거 같나, 지금? 그렇지, 그렇지. 아니, 손님이 지금 뭐 많이 왔어?
6: 아, 안 왔어. 하지만 어. 여기만 있어, 지금 손님이 부쩍해.
1: 그러니까, 알겠어. 내가, 나도 해볼 테니까는 어. 그 서로 이제 먹고 도와주고 살게 하고.
6: 그 노래 한번 할까, 우리?
1: 그 노래 할까? 아. 쭈꾸미 사랑, 쭈꾸미 사랑. 난 쭈꾸미밖에 몰라요. 야, 언니. 언니만 또 어떻게 이렇게 악어를 갖다 놨어. 야, 이거, 여기 악어까지 팔아. 많이 파셔. 어, 나는 저기 그 손님 지금 없어가지고, 여기 점이나 보려니까.
7: 네.
1: 그 사랑 점 좀 가져봐요.
7: 사랑?
1: 어, 사랑.
0: 집에 있는 아저씨 바꾸시려고요?
1: 조용히 하세요.
7: 그 여자분이 몇 살이에요?
1: 제가 45.
7: 아, 그럼 본인은 몇 살이에요?
1: 아니, 내가 45.
7: 아, 45. 그리고 어. 아가씨는? 아가씨는 몇 대?
1: 아니, 내가 아가씨야.
7: 그러면 애인을 어. 만날 수 있을까요?
1: 그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7: 아, 아니, 만날 아니, 수 나,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1: 만나고 싶어.
7: 요 손을 얹으세요.
1: 어이, 그.
7: 네, 잠시 생각하세요.
1: 예, 예. 누가 와도 와야 되는데.
7: 요거 하나.
1: 어. 또. 그 요거.
7: 요거.
1: 어. 네. 어떤데, 어떤데?
7: 예. 네. 아, 좀 어렵게 나왔다. 어떡하지? 3개월 후에.
1: 3개월 후에 온다고?
7: 네네, 3개월 후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이야, 또 오긴 오는구나. 잘 됐니? 근데 왜, 얘 그, 저기, 목발을 왜 짚고 있대?
7: 이거는 이제, 어, 그 사람이 만나면은 나를 이렇게 보호해줄 사람을 만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허구한다 내가 집에 있는 아저씨 보호만해 나도 보호 받고 싶어 이제 지겨워 죽겠다 어. 그냥
7: 네,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것 같아요
1: 아~ 고마워요
7: 네
1: 어, 아, 역시 잘하네 아주 뭐 이제 끝났어 나 오늘 장사하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쭈꾸미 기다릴 때가 아니라 나 지금 나 보호해줄 사람이 온대잖아 나 보호해줄 사람을 기다리는데 지금 내가 쭈꾸미를 기다리고 있다
0: 남편분은 어떻게 해요, 그럼?
1: 뭐 어쩌긴 어쩌요 그렇지, 알아서 하겠지, 엄마. 이제 진짜 와야 되는데, 이거? 어? 진짜 와야 돼. 왔어, 왔어, 와! 와! 아, 드디어 왔어!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오우씨란거. 오우씨란거. 떨어지질 않나요? 착달랴부터 가지고 이거 보세요 착달랴 붙었어요 쭈꾸미 같은 사람 당신은 나의 쭈꾸미 자 이제 준비는 끝났고 이제 이거 그 이제 맞선을 시켜줘야 돼요 쭈꾸미들을 쭈꾸미 어우 쭈꾸미 맛있겠다 쭈꾸미
8: 쭈꾸미 사러 왔는데
1: 방금 5초 전에 온 쭈꾸미 머리 근처에 딱 보이죠 알이 가득 차 그리고 네. 보세요 요게 지금 키로당 5만원
8: 맛있어요?
1: 아유 뭐 저기 시식 해보실래요?
8: 아 네
1: 저희 계산은 저쪽 가서 하시면 돼요 고마워요
8: 네 감사합니다
1: 어, 주님 많이 드시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 이거 먹고 세미나 충전하고. 많이, 많이 드려.
8: 네.
1: 저기 자기야, 많이 달라고 하셨거든요. 한 50kg 줘.
9: 5kg도 안 되는데 무슨 50kg를 줘요?
1: 아, 용감 안 거지. 오늘 공주님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이거 장사도 잘 되고, 아, 기분이 너무 좋네, 이거. 응? 이 밭은 얘가 쭈꾸미 팔아요. 자기야, 밥 먹자. 이거. 이야. 이것이 바로 쭈라입니다, 쭈라. 쭈라, 쭈. 그리고 이거 봐봐.
9: 먹어볼까?
1: 여기 또 쭈꾸미 삶은 거. 김치도 이겨. 우리 그 방석국 양반들도 와 오셔가지고
0: 저희도 먹어도 돼요?
1: 아유 많이 네. 있어요 많이 있어.
9: 먹어요?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쭈꾸미 통으로 들어가 있네요.
1: 그 여기서밖에 못 먹는 거야. 아 냄새 봐봐 냄새.
10: 펭수 사장님이 자주 해주세요.
1: 그럼 그럼. 아이고 뭐 이거 허기 있을 때 이걸 그냥 라면 할라 이거 쭈꾸미 몇 개 넣으면 뭐 이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맛이 어때 지금?
11: 맛있다.
1: 맛있지. 여봐, 이거 다, 이거 한번 먹으면은, 이거 또 찾아요. 다들 오셔가지고 자셔.
0: 이거 드세요. 사장님 안 드셔도 돼요?
1: 아유, 맨날 먹어, 우리는. 자요, 데친 거 찍어 먹어봐.
0: 어? 이게 알이에요?
9: 네,
0: 먹어봐야겠다.
10: 밥을 씹는 느낌 나요.
0: 되게 고소하네요.
10: 네.
11: 씹는 재미가 있어,
10: 아발이라. 너무 큰데?
1: 어머 자기야,
10: 와.
1: 어우 남자다워.
10: 와,
1: 잘 먹네. 어머,
10: 손님 와요, 사장님.
1: 아이고, 오세요, 오세요, 점자 안녕하세요. 자, 뭐, 저 아직 뭐 물건 사셨어?
12: 사왔어요.
1: 아, 잘 됐어. 저기 이거 보세요. 자, 아주 철을 맞은 알 가득한 쭈꾸미 되겠습니다.
12: 지금 제철인가요?
1: 제철이요. 지금 알이 가득 찼어요.
12: 알이 가득 찼어요?
1: 아, 머리가 알이, 무거워.
12: 알이 졌는데?
1: 아, 뭐, 이거 지금.
12: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뭐. 다른 거.
1: 아, 아유, 뭐 이거 샤브샤브 같이 해 먹기 또 좋은 게 일로 와봐.
12: 예.
1: 여기 또 새조개가 또 철이에요.
12: 이게 왜 새조개예요?
1: 얘가 이제 그 새로 나온 조개라고 해가지고.
12: 아, 새로 나온 조개?
1: 해조개.
12: 네, 오래된 조개.
1: 어, 잘 아시네. 모양이 다르고.
11: 이건 얼마예요, 이거?
1: 요건 이제 키로당 이제 저기 자기야.
11: 자기야.
10: 네. 아? 내가 근데
1: 이분들 고수야. 자 이거 키로당 얼마예?
10: 키로 2만 원이요.
12: 2만 원.
10: 네.
12: 아. 이건 성가리겠네.
10: 만 원.
12: 만
10: 원. 네.
12: 맛도 두 개의 차이 나는 거.
10: 감자 차이죠? 알맹이 차이죠?
1: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 조개도 맛있고, 도다리, 광어, 얘네들도 오늘 신선한 걸로 내가 가져온 거거든요? 얘네도 철이야, 지금.
12: 봄에는 도다리 먹는 거지.
1: 그렇죠. 봄도다리.
12: 와, 봄도다리.
1: 잘하시네, 우리 사장님이.
12: 지금 이거 먹으러 왔는데, 우리 그냥 좀 더 둘러보고 올게요.
1: 이제 그러세요, 뭐, 둘러보시고.
11: 네.
1: 근데 뭐, 다, 가격은 비슷해. 근데 내가 제일 신선한 놈들로 데려오긴 했으니까, 둘러보시고 편안하게 오셔.
12: 알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다녀오셔. 예, 예, 감사해요. 제가 봤을 때 저분들.
0: 네.
1: 물건 사러 온 거 아니에요. 저 아쿠아리움 왔어. 어? 지금. 수족관 왔다고요. 그리고 내가 저분 누군지 알아.
0: 아는 사람이에요?
1: 어.
0: 아.
1: 이분도 장사하시는 분들이야, 저거. 가끔가다 이제 손님께 스파이가 있다고요.
0: 사장님 지금 전화 온 것 같은데요?
1: 어? 어, 이거 내. 아우, 쭈꾸미.
0: 누구요?
1: 우리 집 아저씨. 여보세요? 아, 왜 바빠 죽겠니, 진짜로? 올 때 메로나 같은 소리 하고, 진짜! 아유, 진짜, 어휴, 화상!

0: 사장님 전화 다시 오는 거 같아요.
1: 뭐야, 안 받아, 안 받아. 아, 진짜. 여보세요. 왜 자꾸 전화해? 뭐라고? 피자 사놨다고? 족발이랑 마라탕까지 사놨으니까 디저트로 먹을 것만 사오라고? 그런 거였어? 아, 그럼 진작에 말했어야지, 이제. 알았어, 고마워, 여보. 쭈꾸미, 쭈! 아유, 우리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들어오라니. 아유.
0: 화해하셨네요.
1: 뭘 화해야, 원래 좋았는 게. 화해할 게 뭐가 있어. 아, 참, 귀여워.
0: 사장님, 오늘 완판 못 하셨네요?
1: 완판 못 했다고요?
0: 네.
1: 뭘 못 해? 완판 다인데?
0: 다, 좀 남아있는데요?
1: 아, 이거? 좀 기다려보세요.
0: 뭐 하시는 거예요?
1: 자, 이러면은, 완판! 다 팔았어.
0: 그건 어디 가져가시게요?
1: 이건 이제 다 가가지고 먹을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어, 내가 산 거야. 오늘 즐거웠고, 저는 저기 먼저 가봐야 되거든요? 잠깐, 어, 여보! 어, 나 지금 가. 어, 그, 나 저기 자기 주려고 저기 쭈꾸미 몇 개 들고 가니까. EBS 두 새끼. 누가 더 나냐? 나폴리 마피아님께서 지목하신 바로 그 분. 만약에 저와 붙을 상대가 있다면 혹시 추천해주실 분이 있습니까?
2: 내가 봤을 때 빠니보트 못 이길 것 같은데?
1: 빠니보트님을 모셨습니다! 야호!
3: 안녕하세요. 빠니보트입니다. 보드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하지만 재능은 없는 남자. 저는 그런 서바이벌 보드게임 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집에 보드게임 장치 있고 이사하는 집에 보드게임 방도 만들 거라서 한번 초대를 하고 싶은데 너무 싫어가지고 못 들어올 것 같아요.
1: 아이, 저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3: 네, 문이 작아요.
1: 들어가요.
3: 들어갈 수 있다고요?
1: 제가 못 들어간 문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3: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초대할게요.
1: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
1: 보드게임 좋아하니까
3: 네.
1: 그냥 제작해버리잖아요.
3: 네.
1: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그냥 해버리잖아요.
3: 네.
1: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나 이유가 뭡니까?
3: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습니다.
1: 눈치? 네. 눈치 안 보는 꿀팁 있습니까?
3: 눈치를 안 보는 꿀팁은 눈치가 없으면 돼요. 제가 눈치가 없어요.
1: 아, 태생이?
3: 네, 아, 제가 이제 눈치를 안 보니까 유튜브도 한 거. 사실 그 33살 나이에 유튜브를 새로 시작한다는 게 그때 당시에도 쉽진 않은데 네, 눈치 안 보고 했죠.
1: 여행 유튜버를 많이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3: 네.
1: 많은 곳을 다녀셨을 거 아니에요.
3: 네.
1: 만약에 빠니보트님께서라면 어디를 저를 데려가시겠습니까?
3: 친구들 만나러 가야죠. 남극으로. 남극으로.
1: 우와!
3: 아, 근데 거기에 황제 펭귄이 없다.
1: 어.
3: 거기는 뭐 마젤란, 터끈 이런 친구들이 있긴 한데 펭귄은 진짜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노량진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곳 냄새가 납니다. 진짜 실제로 그렇습니다. 비린내가 정말 많이 나고 예. 냄새가 안 나네. 청결한 펭귄이네.
1: 아, 그럼요. 자, 그럼 빠니보틀 버스 펜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4: EBS 배 누가 더 낫나 코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두 분이 참여하게 될 게임은 불이 마블입니다.
1: 불이 마블?
4: 이 게임은 여행지에서 주어진 미션을 푸는 게임으로 주사위에 나온 숫자만큼 이동할 수 있으며 게임 종료 시 더 많은 나라의 땅을 차지한 쪽이 우승합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를 무대로 한 극한 두뇌 서바이벌이 시작됩니다. 빠니보틀님과 펭수님은 선공 후공을 정하여 주사위를 던져주십시오.
3: 선공 후공 가위바위보?
1: 가위바위보?
3: 아. 잠깐만, 가위를 낼 수가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1: 낼 수 있거든요, 낼 수 있거든요.
3: 어떻게 했네요, 가위를.
1: 부작이고, 네. 바위고.
3: 가위. 오케이.
1: 제가 뒤로 출발해서 먹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1: 던져라!
3: 하! 뭐야? 마이너스 1은 뭐야?
1: 뭐야, 마이너스 1이니요?
3: 이집트 좋아해요, 저.
1: 오, 이집트!
3: 네.
4: 이집트에 오신 걸

0: 환영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은?
1: 어?
0: 클레오파트라죠.
1: 어?
0: 여기서
1: 깜짝이야.
0: 문제 나갑니다.
1: 오!
0: 지금부터 클레오파트라 고음 대결을 시작합니다.
2: 참나! 이게 무슨 게임이야?
1: 군대 게임이라며, 뭐야 이거.
0: 대결 상대는 접니다.
1: 아,
2: 야, 이게 두뇌랑 무슨 연관성 있는 거죠, 도대체가? 두뇌는 맞네요. 두성이니까.
1: 제가 먼저?
2: 시작!
1: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2: 어이.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과연. 칩!
1: 이긴 것 같습니다.
2: 들어가! 자, 여행 유튜버가 목소리를 직업으로 한 성우를 이겼습니다. 예스!
1: 이게 뭐야? 이게
2: 이겼어!
1: 나 진짜 너무 창피해.
2: 나도.
1: 이게 뭐야?
2: 나도 창피해. 오우씨!
1: 이 정도라고?
2: 이 정도야.
1: 야, 주사위 뭐하러 굴려, 이거?
2: 호이!
1: 프랑스.
0: 프랑스 파리는 에펠탑의 도시로 유명한데요. 다음 중 프랑스에 있는 진짜 에펠탑은 어떤 것일까요?
2: 뭐야!
1: 아, 근데 이거 너무 쉽잖아.
2: 저는 본 적이 없어요.
1: 아니, 잠깐만.
2: 야, 이거 좀 어려운데요?
1: 아니야, 이거 너무 쉬워.
2: 진짜요?
0: 정답 말씀해 주시죠.
2: 잠시만요. 아니, 이거 다행이잖아. 정답! 4번!
0: 4번! 정답입니다.
2: 가자!
1: 저 지금 목이 갈려나가는데 이게 맞나요? 이게 밸런스가. 목이 너무 아픈데.
2: 와! 오!
1: 이탈리아!
2: 아, 이탈리아!
1: 아니, 여기 있었으니까.
0: 이탈리아는? 파스타의 고장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파스타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이탈리아의 대표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도 파스타를 즐겨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렇다면
2: K-Y죠?
0: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2: 오!
0: 안토니오 비발디가 작곡한 사계 중 봄을 노래해보시오.
1: 뭐라고요? 성우님!
2: 오늘 노래방 하다 가시겠네요?
1: 노래 서바이벌이에요? 나는 가수다요? 봄이 뭐지? 봄이 뭐지? 그건가? 딴, 따다단, 따다단, 이건가?
2: 오! 맞아? 오, 맞는 것 같습니다.
1: 맞아? 딴, 따다단, 따다단, 따다단, 따, 궁적적, 궁적적, 궁적, 따라리라.
2: 정답 탑자!
0: 그럼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오케이! 그렇지!
1: 인도!
0: 인도는 깊은 정신수양의 전통을 지닌 나라입니다. 정신수양을 위해 지금 보여드리는 세 가지 요가 자세를 각 5초씩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그게 뭐야!
1: 이게 뭐야?
2: 이게 왜 두뇌야!
1: 저 EBS 브레인 게임, 저 브레인 좀 빼주세요. 제발. 죄송한데 EBS 게임이라고 해주세요, 그냥. 요가는 누가 해요?
2: 누구야? 뭐해!
0: 숙달된 조교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1: 뚱 소리 나는데?
2: 이거 똥이잖아, 그냥.
0: 1번 자세 통과입니다.
2: 아우, 좋다.
0: 조교, 2번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예?
1: 어. 코어가 장난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죠?
2: 이 정도는 시공 좀 막히죠.
0: 5, 4, 3, 2, 1.
1: 근데 고개가 다 닿는데, 땅에?
0: 펭수, 2번 자세 통과입니다.
1: 이걸

0: 끝났다고요? 아! 우리가 찧었어. 아!
1: 예?
0: 아니, 고개가 닿으면 안 돼, 이게. 고개가 닿으면 안 되고.
1: 우와, 뭐야! 뭐야! 고개 잘해!
2: 그래가지고. 아, 나 왜 하고 있어?
3: 탈락입니다.
1: 훌륭! 오!
0: 어? 나도 프랑스!
1: 어?
3: 프랑스는 펭수의 영토이기 때문에 마니버틀님은 한 발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1: 오케이!
0: 진짜 억울하네. 스위스!
1: 오르레!
3: 앞뒤가 똑같은 단어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 어, 어, 이거, 이거!
3: 실패입니다. 40개, 오답입니다. 탈락입니다.
0: 자, 제 차례입니다.
1: 자, 허, 훌륭!
0: 하나, 둘, 잉글랜드!
1: 어, 잉글랜드다!
3: 영국은 신사의 나라죠.
1: 해리포터?
3: 자고로 신사라면 속담을 잘 알아야 합니다.
0: 뭐라고요?
3: 따라서 이번 문제는 속담 영어 스피드 퀴즈입니다. 5분 안에 총 5가지 이상 정답을 맞추면 땅을 차지합니다.
1: 제가 맞추는 건가요?
3: 상대는 접니다.
0: 오늘 게임하러 오셨군요.
4: 시작.
0: 잠깐만. Dog? Dog with the poop?
1: 에이! 뭐야?
0: 똥 묻은 개가 겨우 묻은
1: 개. 어떻게 알아? I'm hungry. 저게 왜 영어야?
0: I'm hungry.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아, 이거 쉬운데? When you're fighting the shrimp.
3: 불에 싸움에 태우는 거 아닌가?
0: I lose my car.
3: 저 인트로
0: 오케이, 오케이. Nothing but...
3: 빈수리가 요란하다.
0: 오케이, 오케이. It's painful. Oh, knock, knock. Oh, knock is coming.
3: 고장 때문에 낙이 온다.
0: 오케이, 오케이. 다음 펭수님.
1: 하나.
0: 캐나다.
3: 캐나다는 받아쓰기 연습에 딱 맞는 나라입니다.
1: 예?
3: 제가 말하는 영어 단어의 스펠링과 뜻을 적어주세요. 1번 Wednesday.
0: 어, 이거 어렵네. Today.
3: 다 적었나요?
1: 네.
3: 2번 Christmas.
0: 진짜? 지금 나도 헷갈렸는 거지.
3: 3번 Restaurant. Kitchen. Chicken.
2: 뭐야 이거?
3: 정답을 머리 위로 들어주세요.
1: 친구야 미안해. 왜?
3: 펭수 다섯 문제 중 빵 문제 맞았습니다.
1: 아, 난 다 맞을 줄 알았어 이거.
0: 유지사가 진짜 이 펭귄한테 졌어요?
3: 펭수님 캐나다를 차지하는데 실패하셨어요.
0: 오케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1: 1!
3: 펭수와 빠니보틀님이 같은 땅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손바닥 밀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퀴즈를 맞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좋아!
0: 근데 어차피 모르잖아, 동물 뭔지. 위압감 장난 아니야.
1: 퀴즈예요?
0: 무서워.
3: 땅 위에 서 계시는 분께는 퀴즈 맞힐 기회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1: 좋아, 이 형이 맞추고 가겠어.
0: 자, 오케이.
1: 치킨은 알았어.
0: 너 갖고, 너.
3: 자. 준비. 시작!
1: 아! 아!
0: 자, 이게 기세입니다.
1: 강하다.
0: 기세를 읽었어, 기세.

0: 나 이거 이기면 안 되는데? 나도 지금 모르는데, 나 잠깐만. 잠깐만.
1: 문제 드리겠습니다.
2: 큰일 났다, 와.
1: 1번. Wednesday.
3: 잠깐만, 이거. 뭔데, 이거.
0: 왜요?
1: Restaurant.
0: 아, 이거 검색 진짜 많이 했는데. 아, 미치겠네.
1: Kitchen.
0: 아, 잠깐만.
4: 못해도 써야 되는 게 영어거든. 그래야 느는 건데. 못하면 껌을 주니까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영어 더 안 쓰게 되는 거. 그러니까 더 못하는 거야.
5: No information. What do I have to do?
6: I have a small foot.
5: No, but not like windy.
0: 간절해. 나 간절해.
1: 정답을 머리 위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7: 과연!
1: 빠니보틀님.
7: 두 개!
1: 다섯 문제 중 두 문제 맞았습니다.
0: 뭐? 그거밖에 안 맞았다고?
7: 두 개나 영 개나 그게 그거지.
0: 뭐가 틀린 거지?
1: 따라서 캐나다를 차지하시는 데는 실패하셨습니다.
7: 오케이!
0: 뭐가 틀렸어요?
7: 아, 왜 회의를 하는 거예요?
1: 두 플레이어는 마지막 문제를 위해 대한민국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니, 이렇게 또 수련의 메탈을 한다고요? 마지막 게임 이기면 이기는 거잖아, 결국.
1: 눈치가 너무 빠르시군요.
7: 아, 그거야!
0: 아, 수련의 메타!
7: 역시!
1: 대한민국에 왔으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7: 오!
1: 대한민국의 퀴즈를 맞히시는 분이 전 세계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7: 오!
0: 이거 왜 했냐고, 이거!
7: 역시, 역시 세계의 중심. 대한민국.
1: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0: 아, 나 국사 몰라.
1: 조선 왕조는 약 500년에 걸쳐 모두 27명의 왕이 즉위했는데요. 왕의 앞글자만 종이에 적어 제출해주세요. 제한 시간은 5분입니다.
0: 나 이거 몰라.
7: 죽여주시옵소서!
0: 나 이거 몰라. 세종태세 문단세 그거 아니야? 나 그거밖에 몰라.
1: 시작!
3: 나 진짜 이거밖에 모르네. 미치겠다, 이거.
0: 공부 많이 해요.
7: 어! 이야, 기세로 가는구만!
0: 오케이! 이러면 몇 개 인정해주세요.
1: 두 분 다 오답입니다.
3: 이게 다섯 개 다 맞춰야 돼.
8: 더 그 스펠링 좀.
1: 정답을 아시겠다면 바로 손을 들어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 좋다!
1: 문제 나갑니다. 단종은 몇 번째 왕일까요?
0: 세종태세 문단세 그거 아니야? 나 그밖에 몰라.
7: 펭수!
1: 3, 2,
7: 1. 여섯 번째!
1: 여섯 번째. 정답입니다.
7: 오예! 단종!
8: 그만 이거 대단한 거 대단한 거!
0: 우와! 난 뭘 위해서 이렇게.
1: EBS배 누가 더 낫나의 우승자는 펭수 12개국 차지 빠니보틀 빵개국 차지로 펭수님이 최종 우승자입니다.
7: 오케이. My brain is fast. My brain is good. I'm good.
0: 전 또지네요. 패배의 아이콘이 됐다.
7: 빠니보틀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다음 상대는 누굽니까?
0: 저랑 비슷하게 이런 큰 수모를 겪으실 두 분은 첫 번째로 요즘에 제일 핫한 홍보맨 김선태.
7: 아!
0: 네, 김선태도 한번 눌러줘야지. 지금 너무 기고만장해요. 패배를 겪어봐야지. 네, 겸손해지지 않을까.
7: 아, 좋습니다. 아주 좋은 추천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선배님.
0: 네.
7: 우리 두뇌 게임 말고 네. 다음번에는 같이 여행 가면 안 돼요?
0: 여행은 혼자 가야 재밌거든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이제 혼자 가야 재밌다 하시는데 혼자 가시는 거 어떨까?
7: 저기요. 같이 가고 싶다고요.
0: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7: 어디든.
0: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또 빠른 시일 내에 한 3, 4년 내에 우승하겠습니다.
7: 빠르다고요?
0: 예예. 예.
7: 꼭 한번 같이 가시죠.
0: 선배. 알겠습니다.
7: 좋습니다. 지금까지 빠니버터 자매님이셨습니다.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10: 승환길게.
9: 주물 상처엔
1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14: 예. Yeah.
13: 포켓몬 태그스타.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간길게,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G-I-A-N-T 팽. 워오, 자이언트 팽 TV. 워오, 자이언트 팽 TV. 난 하나뿐인 210 자이언트 펭귄 크리에이터 팽팽. 요 자이언트 팽 TV, 렛츠 구독.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2: 얼굴 상처엔
3: 순환길길.
2: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7: 숲속에 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기상소.
8: 2층입니다.
7: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키키키키.
11: 사는 아이도
10: 키키키키.
1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 상처엔
3: 순환길길.
2: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외톨이 두루미 웨이.
13: 고마워.
12: 고맙긴 뭐. 난 제이야. 넌 이름이 뭐야?
13: 난 웨인이야. 두루미 웨인.
12: 만나서 반가워, 두루미 웨인.
13: 나도 정말 반가워, 제이.
12: 맞다. 친구들이랑 초코 먹으러 가는 길인데 지금 특별히 할 일 없으면 같이 갈래?
13: 잘 모르겠어.
12: 같이 가자. 재밌을 거야.
13: 그러자. 나도 핫초코 좋아해.
12: 네 친구들한테도 같이 가자고 할까? 안녕, 웨인 친구들.
13: 잠깐, 하지 마. 내 친구들 아니야. 그러니까 난 정말 친구하고 싶은데 내가 친구 사귀는 게 서툴러서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
12: 잘 아는 것 같은데 나랑 친구 됐잖아.
13: 정말이야? 그러니까 네 말은 내가 너랑 부딪혀서 친구가 됐으니까 다른 두루미들하고도 부딪히라는 뜻이야?
12: 확인할 방법은 하나뿐. 가자, 같이 가줄게. 여기 두루미 친구가 간다.
13: 얘들아, 우리 친구 하자.
12: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13: 난 이럴 줄 알았어. 항상 있는 일이거든. 친구 사귀는 건 너무 어려워.
12: 웨인, 나랑 내 친구 토비와 테리 만나러 가자. 어떤 문제도 잘 해결하거든. 친구 사귀게 도와줄 거야. 같이 갈 거지?
13: 날 도와준다면 당연히 가야지.
14: 쌀쌀한 날에 마시는 핫초코 너무 좋아.
12: 저기 얘들아, 새로운 친구를 소개해줄게. 새로운 친구 이름은 웨인.
15: 그 친구 투명 동물이야?
12: 아니, 얘는 잠깐, 어디 갔지? 괜찮아 웨인, 쟤는 내 친구들이야.
15: 제이의 친구면 당연히 우리 친구이기도 하지. 만나서 반가워 웨인.
16: 안녕 웨인.
13: 나도 만나서 반가워 얘들아.
12: 웨인한테 문제가 있는데 너희가 도와줄 수 있지?
14: 물론이지. 최선을 다할게.
12: 두루미 몇 마리가 있는데 웨인이 친구가 되고 싶어해.
13: 근데 난 친구 사귀는 법을 모르겠어.
14: 새로운 친구 사귀는 건 어려울 수 있지. 하지만 우리가 도와줄게.
13: 정말이야? 그래주면 너무 좋지. 고마워.
14: 탐정이 필요한 사건이야. 잠깐 실례 좀 할게. 탐정선수로 출발! 웨인이 다른 두루미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해.
17: 어떻게 하면 웨인이 새 친구를 사귈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내자.
14: 이거 정말 쉽지 않겠는걸?
17: 항상 사건은 어려운 법이지. 너도 잘 알면서

0: 장난감 출동!
1: 안녕 얘들아.
2: 안녕하세요. 새 친구 웨인이에요.
1: 너희의 친구는 곧 내 친구지. 안녕 웨인. 난 피트리스야. 만나서 반가워.
3: 안녕하세요. 꼬리로 뭐 하시는 거예요?
1: 비버들은 꼬리로 말할 수 있거든. 지금한 말은 너랑 친구하고 싶다고 했어.
3: 친구가 되면 너무 좋겠어요.
1: 그럼 너도 꼬리로 좀 쳐줄래? 비버들한테 인사해야지.
3: 우와, 이거 꽤 재밌다.
2: 다른 도르미들한테도 꼬리를 흔드는 거야. 분명 좋아할걸?
3: 정말 그렇게 생각해?
4: 꼬리를 흔들면 친근해 보이긴 하는 것 같아.
2: 네 생각은 어때? 가서 친근하게 꼬리 흔들어볼까?
3: 그래, 좋아. 고맙습니다.
1: 고맙긴 뭘. 행운을 빌어.
3: 여기 좀 볼래? 제발! 나 좀 봐! 봐! 이번엔 될 줄 알았는데 비버의 방법도 아닌가 봐. 이제 어쩌면 좋지?
5: 단서를 쫓아보자.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어떤 걸 했었지?
2: 밀리가 흉내 집박이야 친구 사귈 땐 같이 노래를 불렀어.
6: 그랬었지. 내가 노래를 부르니까 따라 불러줬어. 이젠 항상 함께 노래해.
3: 우정의 아름다움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 친구를 사귈 수 있겠네. 알고 있는 우정의 아름다움에 대한 노래가 하나도 없어.
2: 몰라도 돼. 우리가 만들어줄게.
4: 그래, 누워서 떡 먹기야. 후! 노래에도 떡 얘기 넣자. 예를 들면 찰떡구정 외모해놔도 돼.
7: 그리고 가사에 친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자. 좋은 노래는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8: 이렇게 말이지.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7: 중독성 있다 비니.
5: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좋은 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웨인.
2: 맞아, 우리한테 맡겨. 좋아, 잊지 마.
9: 해 뜨는 곳부터 강물 끝나는 곳, 바라는 단 하나 당신과 나 친구 되는 것.
4: 기분 좋으면 찰떡구정 이 가사도 꼭 추가해.
3: 알았어, 가볼게. 강물 뜨는 곳까지 친구가 당신이 되자. 보라! 돌아와! 노래 안 끝났어! 15절이나 남아있단 말이야! 포기할래. 아무것도 안 통해. 영원히 친구로 될 수 없을 거야.
4: 도와줄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10: 나랑 루민 도토리를 나누며 친구가 됐는데.
4: 내가 너희랑 친구 됐을 때 기억나?
6: 그럼. 네가 트리하우스 굴뚝에 갇혔었잖아.
4: 맞아, 너희가 꺼내줘서 친구가 됐지. 그때 난 엄청 지저분했어.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네.
5: 단서가 될 순 있지. 우린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어. 우린 각자 다르니까.
2: 웨인도 마찬가지야. 꼬리를 흔든다든가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친구를 사귈 순 없어. 웨인이 정말 좋아하는 걸 하면 되겠다.
10: 근데 웨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 어떻게 알아내지?
5: 그거야 아주 쉽지. 물어보면 돼. 자, 가자.

0: 안녕, 웨인.
1: 어? 우와, 너 춤 진짜 잘 춘다.
2: 나 너무 감동받아서 말이 안 나와.
3: 너무 멋지다, 웨인. 부딪히는 것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우와, 이건 진짜. 우와.
4: 고마워. 난 춤추는 거 좋아해. 창피해서 아직 누구한테도 보여준 적은 없어.
0: 다른 두루미들한테 네 춤을 보여주면 분명 좋아할 거야.
4: 그럴까?
5: 진짜 네가 누군지 보여주면 널 좋아하지 않을 수 없어.
0: 우리가 음악을 연주해줄게. 시작하자, 얘들아.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0: 나도 같이 춤춰도 돼?
1: 당연하지. 근데 정말 그러고 싶어?
0: 나는 제인이야. 춤을 좋아하는데 아직 제대로 춰본 적은 없어. 부끄러워서.
1: 그랬구나. 반가워. 그러니까 나도 그래. 나는 웨인이야.
0: 웨인, 이 친구는 두웨인, 얜 레인이야.
2: 우리도 같이 춤춰도 될까?
1: 물론, 너무 좋아.

0: 그랬구나. 와이탭에 의하면 웨인 같은 주루미들은 신기하게도 서로의 움직임을 따라하면서 서로를 알아간대.
1: 얘들아, 잠깐 이리 와봐. 새로 사귄 내 친구들 소개해줄게.
0: 모두 여기 보고 댄스 파티.
2: 댄스 파티.
3: 친구를 사귀기 위해선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해.
0: 웨인이 진짜 자신을 보여주니까 다른 두루미들도 춤을 좋아한다는 걸 말해줬어. 그래서 친한 친구가 됐지.
3: 이제 사건을 마무리해볼까?

0: 사건 완벽하게 해결.
1: 치식객기 생일 파티
0: 준비 완료. 너희들은 어때?
2: 루미하고 내가 만든 현수막.
1: 풍선들을 가지고 왔어.
2: 뭐?
1: 얘들아, 어디 가려는 거야?
0: 토비, 풍선하고 현수막 트리하우스에 숨겨놓을래?
2: 알았어.
3: 비니는 정말 최고의 생일 파티를 하게 될 거야.
1: 또 재미있는 건 깜짝 파티라는 거. 우리가 준비한 걸 보면 비니는 이럴 걸 깜짝이야. 그래서 깜짝 파티라고 하나 보다. 어머나 라고 하면 어머나 파티.
0: 늦어서 미안. 컵케이크 가져왔어. 오븐에서 방금 꺼낸 거야.
3: 우와, 빌리의 도토리 버터 컵케이크. 오, 냄새 끝내준다. 잠깐, 도토리는 어딨어? 비니는 도토리 얹은 거 좋아하잖아.
0: 아, 아직 못 찾았어. 겨울에는 도토리 찾기가 힘든 것 같아.
4: 뭘 겨울에 찾기 힘들어?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는 건 아니지, 그치?
0: 그럼! 너한테 숨길 게 뭐 있어?
4: 예를 들면 너희들이 생일인 친구를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지. 어디까지나 예를 들자면.
2: 아니, 나는 생일인 친구 모르는데.
1: 나도! 오늘 생일 파티는 없어.
0: 우리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중에는 조만간 생일인 친구 아는 애는 정말 한 명도 없거든.
4: 아, 그렇구나.
1: 테이블 위에 있는 건 뭔데?
0: 테이블 위엔 아무것도 없어.
4: 진짜 그러네. 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없네.
0: 뭐라고? 내 컵.

0: 컵케이크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있었는데 사라졌잖아.
1: 걱정하지 마 밀리, 우리가 찾아볼게.
0: 탐정이 필요한 사건이야.
1: 잠깐 실내 좀 할게.
0: 탐정 사무소로 출발.
2: 다들 비니의 생일이란 건 알고 있어.
3: 비니가 컵케이크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대체 누가 가져갔지?
2: 그걸 우리가 알아내야 해. 반드시.
3: 안 그러면 깜짝 파티가 시시한 파티가 돼버릴 거야.
2: 이거 정말 쉽지 않겠는걸?
3: 항상 사건은 어려운 법이지. 너도 잘 알면서. 자, 그럼 시작하자.

0: 내가 빈이한테 사탕무 좀 찾아달랬어. 사탕무를 싫어하니까 생일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할 거야.
1: 좋은 작전이야, 밀리. 이제 빨리 컵케이크를 찾자. 안 그러면 깜짝 파티는 실패야.
2: 이렇게 말하는 건 어때? 깜짝 놀라긴 할 거야. 짜잔! 이 컵케이크는 없지롱!
3: 자, 그럼 단서를 찾자.
2: 아, 뭔가 뾰족하면서 도토리 비슷한 걸 깔고 앉은 것 같은데. 역시 내 엉덩이 똑똑해.
0: 도토리 맞네.
1: 단서가 있어.
3: 저 도토리에 무슨 종이가 묶여있었나 본데?
1: 도토리를 가져간 누군가의 메모일지 몰라. 메모를 찾으면 컵케이크도 찾을 수 있을 거야.
2: 내가 찾을게. 여기 어디쯤 있을 텐데. 의자 어디에 꼈나? 아니면 테이블 아래에?
4: 가만 있어봐. 멈춘 엉덩이가 필요해.
3: 고마워, 루미. 덕분에 찾았어. 너무 번져서 읽을 수가 없네.
1: 아랫부분만 빼고 누군가 사인을 남겼어. 읽기가 어려운데. 내 생각엔 라... 아니야. 로... 아니야.
5: 로코!
0: 왜 로코가 컵케이크를 가져갔지?
3: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알아내고 말 거야. 로코는 바위 안에 살아. 로코! 집에 있어?
0: 여기 없나 봐. 다른 데 갔다면 눈에 발자국이 있을 거야.
1: 로코도 없고 발자국도 없어. 정말 이상하네. 로코가 어디론가 갔다면 발자국이 남아있을 텐데.
3: 좋은 생각이 있어.
4: 드리하우스 비행 수세대 출발 준비 완료됐습니다.
1: 새들은 시력이 아주 좋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로코를 찾을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입니다.
3: 잊지 마세요. 로코를 찾으면 컵케이크를 찾는 겁니다. 로코를 발견하면 어디 있는지 헤드셋으로 알려주세요.
4: 알겠습니다.
6: 임무 접수 완료.
0: 난 발견한 장소에 스티커를 붙여놓을게.
4: 좋아. 드리하우스 비행 수사대 빈니의 깜짝 생일 파티 구조 작전 실시.
0: 다들 힘내.
4: 화이팅.
1: 와, 멋져.
4: 찾았다. 그늘 공터에 참나무 옆에 있어.
0: 여기 있다는 거네.
3: 잡았다. 자, 그럼 가볼까?
4: 잠깐만 얘들아. 로코가 사라졌어.
7: 로코가 보인다. 연못 근처에 있어.
1: 벌써 이동했다고?
2: 빠르다.
4: 생육수 숲속 근처에서 로코 발견. 로코 발견. 계곡 근처 건물 옆이다.
0: 모두들 이곳저곳에서 로코를 발견하고 있잖아. 어떻게 된 거지?
2: 너무 빨리 이동해. 그리고 어떻게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야?
3: 수사 진행이 막혔네.
1: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침착하게 단서를 찾자. 제이가 로코를 처음 발견한 참나무 근처야.
3: 여기 있는 다른 나무들 쪽에도 있었는데 로코의 발자국은 어디에도 없었어.
1: 여기!

0: 눈에 구멍이 있어. 로코 크기에 딱 맞는 구멍인데? 왜 눈 속에 있는 거지?
1: 누가 눈 속에 이런 구멍을 파? 안 그래? 아니, 너무너무 춥잖아.
0: 아니야, 안 추워. 오히려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는 눈 속이 바깥보다 훨씬 더 따뜻해. 그래서 로코같이 작은 동물들은 눈 속에 터널을 만든대.
2: 그 말은 결국 로코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들다는 거잖아.
3: 잠깐만, 친구들이 로코를 발견했던 장소들을 이 지도에 이렇게 차례대로 선을 그으면 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어. 여기에 로코가 있을 거야. 우리가 찾던 곳이 여기야. 안녕, 로코.
4: 도비, 안녕. 여기 내 작품 좀 볼래?
2: 컵케이크 위에 도토리들을 올렸구나.
4: 비니가 도토리 좋아하는 거 잘 알지. 겨울에 도토리 찾기가 힘든 것도 잘 알고.
1: 그래서 우리가 가진 도토리를 로코한테 가져다 줬어.
4: 내 뱀은 못 받았어? 우리도 비니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으니까 우리의 맛있는 도토리를 선물하겠다고 써놨는데.
1: 다 받았어. 근데 내 엉덩이가 지워버렸어.
4: 지워졌었구나. 난 어떻게 찾았어?
3: 이런 게 바로 탐정이 할 일이지.
4: 실력 좋다. 진짜 최고.
2: 도와줘서 고마워. 컵케이크 너무 예쁘다.
0: 얘들아, 좋은 생각이 있어. 트리하우스로 이어진 터널도 있지?
4: 도토리 마을 어디든 갈 수 있어.
0: 좋아, 비니의 생일을 두 번 놀라는 깜짝깜짝 파티로 만드는 거야.
1: 우와, 놀랐지를 두 번을 쳐야겠네. 놀랐지, 마지막에 한 번 더 놀랐지. 모두들 잊지 마. 비니가 오기 전에 숨어야 해. 그리고 비니가 오면 다 같이 놀랐지. 좋아, 연습서만 따라해봐. 놀랐지. 저기 다들 어디 간 거야? 헐.
5: 안녕 제이, 밀리가 말한 사탕무 구해왔어.
1: 으아, 잠깐만.
0: 비니,
6: 놀랐지.
3: 우리가 너의 생일을 잊을 리가 없지.
2: 생일 정말 축하해, 비니. 또 사탕무 고마워.
7: 파티 고마워. 나 진짜 깜짝 놀랐어.
1: 좋아, 그렇다면 한 번 더 깜짝 놀라는 건 어때?
7: 진짜 행복할 거야.
2: 행복하게 해줄게. 로코,
6: 놀랐지. 생일 축하해, 비니.
7: 잘 먹을게. 모두들 정말 고마워. 잊지 못할 즐거운 깜짝 생일 파티야.
0: 자, 모두들 놀랐지?
6: 놀랐지?
3: 정말 최고의 깜짝 파티였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둘의 탐정 실력 또한 최고였지.
0: 로코가 눈 속에 비밀 통로를 가지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어려운 사건일지라도 단서를 쫓으면
3: 컵케이크를 찾는 것도 문제없다. 이제 사건을 마무리해볼까?

0: 걸 완벽하게 해결.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 상처엔
3: 순한길게,
2: 주물 상처엔
3: 덤덤한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0: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11: 예. Yeah.
10: 포켓몬 태그스타.
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세상에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파괴 띠용띠용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땡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공기 공기 공기
2: 우에마
1: 내가 바로 공기
2: 공기
1: 공기 공기
2: 우에마

0: 빼고 요원 그래 바로 너.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승강기계.
1: 중요 상처엔
2: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치.

0: 뱀으로 패션쇼를 구하라. 요한 곰기 우주 평화를 위해 대결을 선포한다. 하차 퓨퓨퓨퓨 퓨퓨 하차 하차
1: 곰기
2: 뭐해?
0: 너희들 거기 있었니?
1: 곰기 거울 보면서 악당 물리치는 연습했구나.
0: 실은 나 이 요원복만 입으면 거울 보고 싶거든. 이 옷 언제 봐도 멋져.
2: 맞아. 그 요원복 우주 최고 디자이너 라라쌤이 만들어주신 거잖아. 보라다 요원복의 디자이너 라라쌤은 오랜 세월 각종 요원복을 만들어 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작이 바로
3: 신이시여, 이 옷을 정말 제가 디자인했단 말입니까? 퍼펙트.
2: 곰기의 요원복이지.
0: 맞아 맞아, 이 요원복 덕분에 출동할 맛이 난다니까. 어? 웬일? 라라쌤이야! 어,
1: 라라쌤?
0: 안녕하셨어요, 라라쌤!
4: 안녕하셨어요!
5: 안녕했어요. 딱 한 가지 문제만 빼면 말이죠.
0: 문제요?
1: 무슨 일인데요, 라라쌤?
5: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내가 패션쇼를 열게 됐는데.
4: 우와! 패션쇼!
5: 옷은 15벌인데 모델이 8명 뿐이라. 혹시 모델을 구해줄 수 있어요?
4: 그럼요, 라라쌤!
2: 저희가 모델을 찾아볼 테니까 걱정 말고 패션쇼 준비하세요.
5: 역시 요원들. 그럼 믿고 기다릴게요.
0: 차차, 그러니까 옷은 15벌, 모델은 8명. 모델이 옷을 한 벌씩 입었을 때 더 필요한 모델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5 빼기 8은 7. 7명이 더 필요해. 자, 7명의 모델을 찾아 출동하기
2: 전에 깐깐한 라라쌤의 일을 도울 땐 확인, 또 확인해야 해.
1: 맞아.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해보자. 필요한 모델의 수를 구하려면 15 빼기 8을 해야 해. 이때 15를 10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려면 15에서 며칠 빼야 하지?
4: 오!
1: 그렇지. 이제 10이 됐어.
0: 근데 우리가 원래 빼기로 한 건 8이잖아.
1: 맞아. 5는 이미 뺐으니 며칠 더 빼면 돼.

0: 15 빼기 8을 하는 또 다른 방법. 15를 10과 5로 가르는 거야. 그런 다음 10에서 8을 빼면
1: 2가 남아.
0: 2에 나머지 5를 더하면 정답은
2: 7.
0: 그래서 더 필요한 모델은 7명이 확실해.
1: 좋았어. 자, 이제 진짜 철. 똥할 필요가 없겠네. 우리가 모델을 하면 되잖아.
3: 우와, 좋아. 나 모델 해보고 싶었다고.
0: 나도. 그럼 우리 셋에다가 누구나 요원들 4명 더 부르면
2: 7명이 딱이네.
4: 말도 안 돼. 우린도 가니? 아니야. 이거 꿈일 거야. 꿈일 거야. 릴렉스. 네, 요원들.
1: 라라쌤, 필요하신 모델 7명 준비됐습니다.
5: 하나, 둘, 셋, 넷,
6: 다섯,
0: 여섯,
1: 일곱.
4: 고마워요, 요원들. 근데 문제가 또 생겼답니다.
3: 또 무슨 문제야?
4: 그게 패션쇼를 보러 오기로 한 관람객이 모두 17분인데 그중 8분만 도착했어요. 다른 분들은 오던 길에 배가 고장나서 무인도에 고립돼 있다는군요. 아무래도 이번 패션쇼 망한 것 같아.
0: 그런 말씀 마세요, 라라쌤.
1: 맞아요. 무인도에 계신 분들, 우리 요원들과 함께 구출해오겠습니다.
2: 그러겠습니다.
4: 역시 요원들. 그럼 빨리 서둘러줘요.
3: 자, 관람객은 모두 17명.
0: 그중 도착한 사람은 8명.
1: 무인도에 갇힌 사람의 수는 17 빼기 8을 하면 알 수 있다고. 17 빼기 8에서 8을 7과 1로 가르면 17 빼기 7은
2: 10.
1: 10 빼기 1은
2: 9.
1: 좋아.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해 볼까? 17을 10과 7로 가르면 10 빼기 8은
2: 2.
1: 2 더하기 7은
2: 9.
1: 좋아. 그럼 무인도에 9명을 구하러
2: 출동!
3: 무인도가 어딨지?

0: 디자이너 라라 쌤. 라라 쌤. 라라 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패션쇼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건 모두 요원들 덕분이에요.
2: 별 말씀을요. 백스텝을 잘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멋진 요원이 될 수 있다. 노! 고! 나!
3: 대적단이 나타날 날짜는
4: 사건 발생! 사건 발생! 누구나 탐정사무소 사건이 들어왔다. 오늘의 사건, 대적단이 박물관의 황금동상을 노리고 있다. 과연 대적단은 언제 쳐들어올 것인가? 날짜를 추리해라.
3: 이게 해적 선장의 탄력이라고?
5: 응, 오늘 아침 입수했지.
6: 역시 잘했군, 토토 탐정. 분명 날짜에 대한 단서가 있을 거야. 수상한 점이 없는지 모두 자세히 살펴보자.
3: 좋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주일은 7일 맞고.
5: 찾았다, 수상한 점. 2월 끝나는 날짜가 28일이야
6: 아, 2월은 원래 다른 달보다 더 짧아. 여기도 문제 없음.
3: 1년은 모두 12달이지. 모두 다 있는지 확인해볼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 12달도 다 있네. 그냥 평범한 달력인가 봐.
3: 잠깐! 저기 12월 마지막 날짜를 봐. 12월 31일에 뭔가 적혀있다고.
6: 설마 황금 동상을 훔치는 날?
3: 아니 이건 선장님 생일?
6: 뭐야, 별거 아니었네.
3: 그러네, 일단 달력에는 아무 단서가 없는 것 같아.
5: 탐정대! 여기 정보가...

0: 그냥 해적단이 부르는 노래 아니야?
1: 아니야, 아니야! 노래를 다시 불러보자!
2: 마지막 날이 31일인 달 10월이 지나면 간다네.
1: 오! 엄청난 단서야! 1년 12달 중 마지막 날이 31일인 달을 찾아보자고! 1월은 31일이 마지막 날이고 2월은 28일로 끝나. 3월 다시 31일. 4월은 30일.
0: 5월은 31일. 6월은 30일로 끝나. 7월은 31일. 그리고 8월도 31일.
2: 9월은 30일. 10월은 31일이야. 11월은 30일. 마지막으로 12월은 31일.
1: 그럼 마지막 날이 31일인가를 다 모아보면
3: 2월, 3월, 5월, 7월, 8월, 10월, 12월.
1: 완벽하고! 마지막 날이 31일인 달 중 10월이 지난 달은 바로
3: 12월! 예!
1: 멋진 추리였다, 탐정대!
4: 하지만 정확한 날을 찾으려면 정보가 더 필요해.
1: 맞아, 추가 단서가 필요해.
0: 와, 또 다른 정보야! 당장 확인해보자!
5: 얘들아, 내가 박물관에 쳐들어간 날짜를 드디어 정했다. 바로 12일.
6: 아이, 그걸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5: 아, 맞다,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날에서 두 번째 목요일 일주일 뒤가 딱일 것 같다.
4: 뭔 말이지?
6: 그게 무슨 말이야?
5: 아이, 그러니까 그 달, 우리가 정한 달에 두 번째 목요일 일주일 뒤라고.
4: 아우, 뭔 소리야?
5: 아, 정말 정말. 아, 달력 어딨어? 아, 그냥 내가 보여줄게. 정말. 어이, 뭐야? 내 달력 어딨는 거지? 내 달력 어딨어? 내 달력 어딨냐고? 아, 정말 어딨는 거야?
1: 12월 두 번째 목요일에 일주일 뒤!
0: 그런데 그게 언제야?
1: 그러게.
4: 일단 두 번째 목요일부터 찾아보자. 목요일은 이렇게 다 같은 줄에 있어.
0: 그러네. 달력에서 한 줄은 모두 같은 요일인가 봐.
1: 아하! 그럼 12월의 목요일은 7일, 14일, 21일, 28일이군.
4: 그중 두 번째 목요일은
3: 14일.
1: 좋아. 두 번째 목요일은 14일. 이제 일주일 뒤만 알면 되겠군.
0: 일주일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4: 아하! 일주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이야.
1: 허! 일주일은 7일. 그렇다면 일주일 뒤는 7일 뒤.
4: 그렇지. 그러니까 14일의 일주일 뒤는
3: 21일.

0: 대적들이 황금동상을 훔친 날짜는 바로
1: 12월 21일 목요일.
2: 여기에 분명 황금동상이 있다고 했는데.
0: 황금금께 납시오!
2: 도대체 어떻게 알았지?
0: 차하! 궁금한가? 달력을 볼 수 있으면 누구나 해적을 잡을 수 있다!

0: 에휴.
1: 마지막 날이 31일인걸. 헤이. 어? 뭐야?
0: 어? 곰기 안녕?
1: 어, 슈퍼맨, 너 뭐하냐?
0: 아주 중요한 날. 그 중요한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
1: 그게 무슨 날인데?
0: 이 문제를 풀면 알려주도록 하지. 슈퍼 뿅.
1: 너
0: 여기 달력에 표시된 날짜 보이나? 이 날짜의 일주일 전이 바로 그 중요한 날이다. 과연 며칠일까요?
1: 좋아! 바로 맞춰주지! 요인데! 아까 일주일 뒤는 한 칸 아래였지? 그럼 일주일 전은?
2: 한 칸 위!
1: 그렇지! 자, 27일에 일주일 전은?
2: 20일!
1: 잘했어, 요원들! 예!
0: 이 중요한 날의 날짜를 마치다니 축하한다, 곰께!
1: 축하한다고?
0: 1월 20일은 바로바로! 야! 내 생일이니까! 선물은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1: 저기, 저기요! 하나도 안 궁금하거든요! 아우. 요원들도 달력에 생일을 표시해봐! 이 곰기가 꼭 기억할게! 하!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 상처엔
4: 승환길게.
3: 주물 상처엔
4: 덤마.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설 마데카 솔.
6: 키키키키.
7: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포켓몬 티그스타

0: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공기 공기 공기.
3: 후에마.
2: 내가 바로 공기.
3: 공기.
2: 공기 공기 공기.
3: 후에마.
2: 우주 최고의 왕.
3: 공기.
2: 내 거.
3: 오케이.
2: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0: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2: 뽀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3: 어서오세요 공주님.
2: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 상처엔
5: 승환길게.
4: 주물 상처엔
5: 덤덤한
6: 마데카 소리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7: 예썰. Yes,

0: 머리카락을 자르면 왜 안 아플까?
1: 아파! 아, 그만! 왜 이렇게 세게 잡아당겨?
2: 내가 일부러 그랬냐? 슬라임이 안 떨어지니까 그렇지. 그러게, 누가 슬라임을 머리에 붙이냐?
0: 안 떨어질 줄 몰랐지. 엄마한테 혼나겠지?
2: 엄청.
0: 어떡해. 그냥 자를까? 아, 그러면 되는구나.
2: 자, 이제 자른다.
0: 잠깐.
2: 왜?
0: 티 안 나게 잘라줘.
2: 알았어. 아! 또 왜? 엄살 좀 피지 마. 머리카락은 자른다고 안 아프거든.
0: 응?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 아프잖아. 그런데 왜 자르면 안 아픈 거야? 도대체 왜 자르면 아프지 않은 거냐고. 왜?
2: 아잉? 그게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0: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겠어. 내가 직접 가서 알아봐야겠어.
2: 응? 머리카락 안 자르고?
0: 머리카락은 갔다 와서 자를게.
2: 알았어. 자, 여기 머리카락 닦지.
0: 그럼 다녀올게. 아유,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3: 괜찮아.
0: 안 아프세요?
3: 안 아파.
0: 어? 안 아프시다고요? 난 엄청 아픈데.
4: 우린 고통을 느끼지 않거든.
0: 왜?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요? 와, 신기하다. 근데 왜 난 여기로 온 거지? 머리카락을 자르면 왜 안 아픈지 알아보려고 온 건데.
4: 아, 머리카락이라면 저 친구한테 물어봐.
0: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0: 귀신이다.
1: 귀신이라니.
0: 아,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어서 귀신인 줄 알았어요.
1: 근데 나는 왜?
0: 아, 아, 머리카락을 자르면 왜 안 아픈지 알고 달라고.
1: 아! 머리카락을 왜 잘라, 왜 잘라! 내가 얼마나 힘들게 키운 머리카락인데 그걸 잘라!
0: 네? 머리카락을 키웠다고요?
2: 아, 우리가 말 안 했나? 이 친구는 모모세포, 머리카락을 키웠고, 이 친구는 손톱세포, 손톱을 키웠고, 이 친구는 발톱세포, 발톱을 키웠지.
0: 아, 발톱, 손톱, 머리카락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머리카락을 자르면 왜 안 아픈지 알려주세요.
1: 그거야. 난 죽었으니까.
2: 사실 나도 죽었어. 나도 죽었지롱.
0: 그럼 진짜 귀신? 야구다.
3: 어, 이봐, 이봐, 정신 차려.
1: 자, 우리 귀신 아니라니까. 귀신이 머리카락 키우는 거 봤어?
0: 당연히 못 봤죠. 어, 그런데 죽었는데 어떻게 머리카락을 키워요?
1: 죽기 전에 머리카락을 키우기 위해 훈련을 받았거든. 자, 자, 여기가 바로 훈련장이다. 우와! 우리의 꿈은 뭐다?
4: 머리카락! 머리카락!
1: 맞다. 우린 지금부터 최고의 머리카락이 되기 위해 아무리 힘든 훈련이라도 반드시 통과한다. 준비 됐습니까?
4: 준비 됐습니다!

0: 준비됐으면 네 자리로 돌아가!
1: 네?
0: 난 교관, 넌 훈련세포. 내 자리는 여기, 네 자리는 어디?
1: 여기.
0: 조용, 조용! 자, 지금부터 최고의 머리카락이 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자외선이 뜨거워도 견뎌야만 최고의 머리카락이 될 수 있다. 모두 머리카락 대응으로!
2: 위쳐! 하!
0: 바람! 바람! 바람! 바람! 바람! 드라이어 강풍이다! 강풍! 강풍!
3: 아 뭐야! 쉬쉬하잖아!
4: 너 큰 소리 치다가 큰 코 다친다!
3: 바람아! 와봐라!
5: 내가 날아가나!
0: 다음은 태풍이다! 태풍! 태풍 종료. 바람 훈련이 종료되었다.
4: 어, 아, 날아갔어!
6: 어, 진짜 큰 소리 치다가 큰 코 다쳤네!
7: 그래도 버텼다.
0: 자, 다들 집중, 집중! 다음은 자외선 훈련을 실시한다.
8: 이글이글 쨍쨍. 나는 자외선 왕자다. 한여름 자외선을 받아라. 이글이글 쨍쨍!
9: 뜨거워!
8: 뜨겁지? 하지만 이 정도도 못 견디면 머리카락은 포기해라. 이글이글 쨍쨍! 오, 제법인데. 이번엔 사막의 자외선이다. 이글이글 쨍쨍쨍쨍!
0: 몸모 세포들이 오징어처럼 구워지고 있어. 얘들아, 힘들면 포기해.
10: 우리에게 포기라고 한다.
8: 오, 다들 대단한데 모두 통과다.
3: 우와, 통과다.
0: 자, 조용, 조용! 아직 기뻐하긴 이르다. 다음 훈련 장소로 이동!
2: 이동!
0: 왼발, 왼발, 왼발, 왼발.
2: 왼발, 왼발, 왼발, 왼발.
0: 자, 여긴 체력 훈련장이다. 머리카락이 되면 찰싹찰싹 부딪힐 일도 많고 누군가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길 수도 있다. 보러, 아무리 세게 부딪혀도 아무리 세게 잡아당겨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먼저 부딪히기 훈련이다. 1번, 아! 4번, 어? 몽호세포 출발!
2: 출발!
0: 들어와, 들어와. 자, 다음은 3번, 아! 4번 몽호세포 출발! 자, 다음은 2번.
4: 네.
0: 4번 몸모 세포 출발.
4: 출발. 빨리 빨리 빨리. 출발.
3: 출발.
0: 자, 좋다. 좋다. 들어와. 들어와. 자, 다음은 4번.
3: 아, 잠깐만요. 아, 왜 계속 나만 부르는 거예요?
0: 그럼 포기하든가.
3: 아, 아니요. 아니요. 뭐 누가 포기한대요, 그. 계속 하시죠.
0: 좋다. 다음 훈련은 서로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는 훈련이다. 먼저 1번.
3: 어, 아, 진짜 제발 이번에 난 진짜 안 돼요. 진짜 제발 한 번만 진짜.
0: 4번 출발. 자, 2번, 3번 출발.
1: 우리요?
0: 빨리빨리 빨리빨리. 다프니아, 지금 아픈 만큼 너희들은 누구보다 강한 머리카락이 될 것이다. 훈련 종료! 자, 다들 훈련 받느라 고생 많았다. 모두 통과다!
11: 아, 힘들어. 배고프다.
12: 나도. 짱, 혈짱.
13: 모모세포들, 훈련 받느라 힘들었지? 내가 영양분을 가지고 왔다. 자.
4: 어, 고맙습니다, 회장님.
13: 그래. 최고의 머리카락이 될 준비.

0: 준비는 끝난 거지.
1: 그럼요. 고맙습니다.
0: 많이 먹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이 되거라.
2: 아, 네, 고맙습니다, 일단님.
3: 어? 저도요.
0: 어, 이를 어쩌지? 이제 없는데.
3: 에? 없어요?
0: 아, 미안. 그럼 이만.
3: 어? 저는 어떡하라고요?
1: 나가야지. 모낭 밖으로.
3: 너만 영양분 못 받았잖아. 너희들이 영양분을 나눠주면?
4: 없는데?
3: 나 진짜 나가.
2: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안녕!
3: 안녕! 변했다.
5: 손 잡아.
3: 잡았어.
5: 그럼 난 이만 깼구나.
3: 그럼 나도 따라서
1: 깼구나.
6: 머리카락이 조금 자랐습니다.
3: 그렇게 난 모기질에서 자라 모공 밖으로 나와 먼저 나온 모모세포의 손을 잡고 머리카락이 되었지. 물론 죽어서.
2: 물론 나도야. 그러니까 이 손톱 뿌리만 넘으면 우리도 딱딱한 손톱이 되는 건가?
1: 야, 너 먼저 가서 좋겠다. 안녕, 잘 가.
2: 안녕.
1: 깨꾸다.
2: 그렇게 손톱 세포가 죽어서 단단하고 딱딱한 손톱이 되는 거라고.
5: 발톱도 발톱 세포가 죽어서 만드는 거야.
2: 그렇다고 슬퍼하지 마. 손톱 세포들은 손톱이 되는 걸 아주 자랑스러워해. 손톱이 없으면 물건을 집을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코딱지를 팔 수도 없잖아.
5: 발톱이 없으면 서 있을 수도 없고 달릴 수도 없어. 코떡이가 좋아하는 축구도 못해.
1: 다행이다. 아, 그런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 왜 아픈 거예요?
3: 그건...
1: 잡아당기지 마! 우린 살아있어도 아프다고! 아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 모낭 속에 살아있는 모모세포들까지 잡아당겨져서 아픈 거구나!
2: 그렇지, 그렇지.

0: 아침밥을 안 먹으면 위험해.
1: 누나, 아침 먹자.
2: 아, 졸려. 난 안 먹을래.
1: 아, 왜? 엄마가 이렇게 아침을 맛있게 차렸는데 도대체 왜 안 먹는다는 거야? 도대체 왜 아침을 안 먹는다는 거냐고. 왜?
2: 먹기 싫으니까. 난 더 잘래. 호떡이 너나 먹어.
1: 아, 그러지 말고 먹자.
2: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안 먹는다니까 왜 귀찮게.
1: 어, 딱지가 깜빡인다.
2: 어? 포도당 딱지? 포도당이라면 이 밥에 있는 탄수화물을 우리 몸이 잘 흡수할 수 있게 작게 쪼갠 건데 뇌의 유일한 영양분이야. 그런데 포도당 딱지가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지?
1: 응? 그건 누나가 아침을 안 먹어서 깜빡이는 거 아닐까?
2: 그런가? 아,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직접 가봐야겠어. 얍! 우와!
1: 먹고 싶은데 기다릴까 말까

0: 어디긴! 내 님을 위해 영양분을 만드는 간수락관이지.
1: 간세포, 이제 곧 아침 영양분 들어올 시간이다.
0: 네, 간 대감님.

0: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 꼼짝 말고 있어.
1: 어? 내가 포도당이 된 거야? 근데 왜 여기 꼼짝 말고 있으라는 거지? 설마 나 갇힌 거야?
2: 간대감님 큰일 났사옵니다. 아이고,
3: 조심 좀 하게. 어? 그래 혈자, 무슨 일인가?
2: 소장에도 핏줄에도 포도당이 하나도 없사옵니다. 지금 세포들이 배고파서 아주 난립니다. 창고에 있는 포도당이라도 꺼낸다면.
0: 저 창고 문은 못 열 텐데. 뭐 포도당 관리 대감님들이 오시면 또 모를까?
2: 그런가?
3: 너무 걱정하지 말게 혈장. 응? 이제 곧 호빵이가 아침을 먹게 될 거야. 그러면 포도당이 넘쳐날 거.
2: 그게 호빵이가 아침밥을 안 먹는다고 하옵니다.
3: 왜야?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고? 왜 아침밥을 안 먹는 것이냐? 도대체 왜 아침밥을 먹지 않는 것이냐고? 왜?
4: 비상이옵니다. 뇌님이 쓰러졌다 하옵니다.
1: 뇌님이?

0: 아이고, 아이고, 뇌님이 쓰러지셨다니요? 예? 대체 왜 쓰러지신 겁니까요? 예? 대체 왜 쓰러지신 거냐고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1: 아, 클룩하곤 대감, 아까 조용히 좀 하세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책을.
0: 그 인슐린 대감 답답한 소리는 왜 쓰러졌는지 알아야 대책을 세울 거 아니야? 대책을.
1: 뭐요? 답답한 소리? 아 지금 말 다 했어?
2: 다 했어.
1: 아 더 해보소.
3: 네. 싸우지들 마십시오. 제가 가서 금방 알아보게 싸웁니다.
2: 아직 안 갔나?
3: 어 가보겠습니다.
4: 포도당이 없구나. 아유, 또 내가 간밤에 꿈을 만드느라고 포도당을 다 써버렸나 보구만. 여봐라, 걔 아무도.
5: 뇌님, 어찌 그러시옵니까?
4: 말이 여기 왜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5: 말이라뇨? 저 신경세포이옵니다. 정신 차리소서.
4: 아, 신경세포로구나. 아, 내가 포도당을 안 먹었더니 헛게 보이는구나. 지금 당장 포도당을 대령하라.
5: 네, 당장 포도당을 대령하라.
3: 혈장.
5: 혈장, 아이 빨리 왔네. 포도당은 어딨어?
3: 예?
5: 뇌님이 포도당을 드시지 못해서 쓰러지셨어.
3: 아, 그게 포도당이 없사옵니다.
5: 아니, 왜 없어? 아침에 들어왔을 거 아니오?
3: 호빵이가 아침밥을 먹지 않았다 합니다.
4: 왜야? 아침밥을 안 먹어? 아니 아침밥을 안 먹으면 그러면 포도당 없는 거 아니야? 근데 포도당만 먹어가지고 내가 포도당 없으면은 나 쓰러진단 말이야. 나 쓰러뜨리려 그러는 거였구나.
3: 뇌님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5: 아, 그러니 당장 포도당을 드셔야 한다는 거 아니요? 그 어디 숨겨놓은 포도당이라도 없나?
3: 저기 그게 포도당이 있기는 한데.
4: 있어? 그럼 당장 가져오지 않고 뭘 이렇게 꾸물대느냐?
3: 저기 그게 포도당 관리 대감들만 꺼낼 수 있는 거라.
4: 에이야! 지금 당장 포도당 관리 대감들을 들라하라.
3: 예. 예.
5: 그 올 때 꼭 포도당을 챙겨오라 전하시오.
3: 예.
0: 지금 당장 포도당을 풀어줍시다.
1: 아니 돼요. 이 포도당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만 꺼내는 게 마땅한 줄 아오.
0: 그 답답한 소리는 아주 꼭꼭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라니까. 풀어주자니까.
1: 아니 돼요.
0: 풀어 안 돼.
6: 어떡하실 거예요? 풀어줄 거예요? 말 거예요?
0: 에이, 난 모르겠어. 포도당이 없어서 뇌님이 영영 못 일어나셔도.
7: 네. 뇌님이 다시는 영영 못 일어난다고요? 그럼 우리 다 죽는 거예요.

0: 그럼 뭐 풀어주던가.
1: 응. 거 진작 그럴 것이지. 포도당 나와.
2: 우와! 예!
1: 가자.
3: 대님, 포도당 관리자들을 데려왔사옵니다.
2: 아니 내가 부른 지가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것인가?
1: 아니 그게 저 인슐린 대감 때문이옵니다요. 예.
0: 아니옵니다. 글루카곤 대감 때문입니다.
1: 어허, 대감 때문이잖소.
0: 어, 왜 나 때문이요?
2: 조용! 그대들이 포도당을...
1: 뇌님! 신 글루카곤 아레오. 뇌님의 건강을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포도당을 대령하려 했으나 저 인슐린 대감이 반대 때문에...
2: 그랬소?
0: 네? 만극하옵니다.
1: 그래서 신이 포도당을 대령했나이다. 포도당은 들라.
3: 네.
4: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2: 우와.
1: 네님, 포도당이옵니다.
2: 포도당을? 아, 이제 좀 살 것 같구나.
1: 네님을 살린 게 바로 저 글루.
2: 믿기시오.
1: 아, 왜 글루 가십니까요?
2: 아, 포도당, 아, 왜 이제 온 것이냐?
5: 그게... 간수락관에 갇혀있는 바람에
2: 누가 포도당을 가뒀단 말인가? 그대인가?
1: 아니 제가 아니오고 저 인슐린 대감이
2: 왜야? 나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분을 가둬 날 쓰러뜨리라고. 영모다 여봐라 당장 인슐린 대감을 가져라.
0: 아유 억울하옵니다 대님. 지난번 포도당 쇼크 사건을 벌써 잊으셨사옵니까? 호빵이가 배가 고프다면서 라면에 호빵, 도넛, 과자, 김밥까지 탄수화물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바람에
3: 영양분 가지러 가야지.
5: 포도당들아 가자.
2: 자, 자, 포도당들이
3: 때려오려고 있어.
6: 네님, 네님, 포도당이 들어왔습니다.
2: 포도당이 왔구나. 탕탕 탕탕 탕탕. 이거 포도당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이냐? 갑자기 왜 이렇게 피곤한 것이냐? 잠이야.
1: 네님도 기절하듯 쓰러져 잠들지 않으셨습니까?
2: 아이고, 그랬지. 그때 포도당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굉장히 힘들었어.
0: 그때 그 포도당들을 잡아들인 게 바로 신, 인, 슐, 린, 대감이라는 걸 벌써 잊으신 겁니까?
1: 포도당들은 계속 꺼라! 지금부터 남김없이 체포한다.
0: 이야!
5: 걸렸다.
1: 어딜 도망가느냐? 이야! 거기서!
5: 한복! 이야!
3: 와, 역시 인슐린 대감님이십니다.
0: 가자, 간수 우락관으로.
7: 당당 포도포도 당당당 포도도도도.
0: 자. 간대감, 포도당을 잡아왔으니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창고에 잘 저장해 주시오.
8: 네, 인슐린 대감. 그런데 포도당들이 도망칠까 걱정입니다. 꽁꽁 잠가두면 좋을 텐데.
1: 그걸 하면 걱정 마시오. 이리 들어가. 자, 내가 이렇게 잘 잠갔으니 이제 내 허락 없이 아무도 못 나가네.
0: 잡은 건 난데 생색은 왜 대감이 내는 것이오?
1: 아니 그럼 다시 열까요? 다 빠져나갈 텐데.
0: 아니 누가 열랍니까?
1: 아 열어?
0: 아니
1: 도망치기 냅둬.
0: 아니 근데 왜 생색을? 이 포도당도 그때 신이 잡아온 포도당이옵니다. 그런데도 저를 탓하시겠습니까 대님?
2: 인슐린 대감 그대의 공이 크오.
1: 아니 대님 저 포도당을 창고에서 꺼내온 건 신이옵니다.

0: 아, 맞지! 글루카곤 대감, 그대의 공이 크오.
1: 아, 제 공이 크다면서요.
0: 그러니까 그대의 공도 크오.
2: 아, 제 공이 크다면서요.
0: 그대의 공도 크오.
3: 아, 누구의 공이 큽니까? 깔끔하게 딱 정해주시죠.
0: 난감하네. 아우, 난감해, 난감해.
4: 호빵이가 아침밥만 잘 먹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0: 맞네. 이게 다 아침밥을 안 먹은 호빵이 때문이야.
5: 대님, 걱정 마세요. 앞으로 아침밥 안 먹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꼭이요. 약속할게요.
0: 약속한다, 하오.
6: 자, 다들 그만 돌아가시오.
5: 호떡아, 나 앞으로 아침밥 꼭 먹을 거야. 아침밥을 굶으면 뇌님이 위험해. 우리 친구들도 꼭 아침밥 먹기로 약속.
7: 누나, 뇌님이 위험하다면서. 얼른 먹자.
5: 그래.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9: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킥동.
2: 얼굴 상처엔
3: 순간킥킥.
2: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6: 예. Yeah.
5: 포켓몬 태그스타.
7: 우리 여행가자.
8: 합니다.
7: 그럼요.

0: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직성.
1: 얼굴 상처엔
3: 승강킥킥.
1: 주물 상처엔
3: 덤덤마.
4: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0: 손 씻기는 중요해.
1: 자, 오늘은 손 씻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평소에 손을 잘 씻고 있나요?
2: 네, 네. 방금도 씻었어요.
3: 저도요.
4: 전 아침에 씻었어요.
5: 전 어제 씻었습니다.
6: 어? 도라라, 오늘 손 안 씻었어? 아, 진짜.
7: 나도 안 씻었지롱.
1: 자. 오늘은 손 씻기 방법과 중요성을 가르쳐 주실 번개맨 선생님을 불러볼까요?
8: 네! 번개맨!
9: 승훈이, 안녕! 오늘은 번개맨과 함께 손 씻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모두 준비됐나요?
8: 네!
9: 좋아요. 그럼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준비!
8: 준비!
9: 자, 손 씻기 배워봐요.

0: 친구들 아주 아주 잘했어요. 자, 손 씻기 되어보니까 어때요?
1: 여태까지 손을 너무 대충대충 씻은 것 같아요.
2: 앞으로는 엄지손가락과 손톱 밑도 깨끗하게 씻을 거예요.
1: 네.
3: 아, 저는요, 앞으로 손을 더 자주 씻을 거예요.
0: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잘할 수 있나요? 손 깨끗이 씻기로 번개맨과 약속!
4: 약속!
5: 그럼 우리 손 씻기 연습하러 갈까요?
0: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그럼 지금 출발!
6: 출발!
2: 빨리 손 씻자!
6: 가자!

0: 아, 차차.
1: 어?
0: 이것 봐라.
2: 짠!
0: 가시별 대장님이 커다란 딱지를 주셨다.

0: 그렇고 빨리 지저분한 거나 찾아봐. 어?
1: 어 알았어. 어. 아 근데 잠깐만. 나 화장실 갔다 와야 돼.
0: 갑자기?
1: 어. 어 위험해 위험해.
0: 아 진짜.
1: 자꾸 배가 아프지. 아 그럼 나 어지러워.
0: 빨리 찾아.
1: 어, 내 손 좀 잡아줘.
0: 왠지 네 손을 만지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알아?
1: 아 나 진짜 아프다니까.
0: 아 알았어. 아 여기 앉아봐 그럼. 어. 자 보자 어디 보자. 어? 어. 아차 저도 얼굴은 빨갛고. 이마는 뜨겁고?
1: 어, 뜨겁고.
0: 어? 어, 괜찮아. 기침까지? 아, 차차, 너 진짜 아픈 거야?
1: 어, 나 힘이 하나도 없어.
0: 어떡해.
2: 아차차차?
0: 어? 아차차차? 어, 잠깐만, 얘들아. 지금 아차차가 아프거든?
3: 뭐? 아, 아파? 흥, 아픈 척 하는 거 아니고?
0: 아니야 진짜로 아프다니까. 아 아까는 화장실로 막 달려가더니
1: 아 힘이 하나도 없어.
0: 그리고 이마는 뜨겁고 이거 봐봐 기침까지.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우리 좀 도와줘.
4: 진짜 아픈 것 같은데 도와주자.
5: 그래
6: 도와주자. 아, 좋아.
5: 좋아,
6: 좋아.
7: 그럼 내가 아차차가 왜 아픈지 한번 알아볼게. 아차차 살펴보기 시작. 너무 많아.
8: 뭐가?
7: 세균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 알아?
8: 세균?
7: 세균이 눈에도 있고?
1: 아까 눈을 비볐어.
7: 코에도 있고?
1: 코도 팠지.
7: 입에도 있어.
1: 손에 묻은 빵가루를 쪽쪽 빨아먹었어.
4: 손에는 세균이 쉽게 묻을 수 있단 말이야.
3: 그래, 그래서 더러운 손으로는 얼굴도 만지면 안 되는 거거든.
2: 왜냐하면 세균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대.
9: 맞아, 맞아.
1: 지금 내 상황이 딱 그 상황인가 봐.
8: 그래.
1: 내 몸에서 뭔가 나오려고 그래.
0: 어? 설마 응가?
1: 아니 이상한 기운이.
0: 어떻게 거절한 딱지에서 다시 에너지가 빌려고 있어.
10: 세균. 나는야 온갖 지저분한 것에서 태어난 세균.
7: 아차차 몸에 세균이 뭉쳐서 괴물이 됐어.
11: 저리 가 세균.
2: 에이, 좋아 분다 바람 부어. 피했어. 좋아 다시 분다 바람 부어. 내 바람으로 다 피했어. 어떡해.
10: 너희들도 아차차처럼 아프게 해줘.
3: 아, 안 돼.
10: 이 향기는 비누 냄새?
3: 뭐지? 괴물이 멈췄어.
4: 아, 우리가 아까 비누로 손을 씻었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못 오나 봐.
10: 들켰군. 그렇다면 뭐
0: 오지마.
10: 어? 갈 건데?
0: 아니야.
10: 너 거기 서. 내가 간다.
0: 오지마.

0: 얘들아 괜찮니?
1: 네, 도와줘요.
0: 아이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세균괴물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
2: 싫은데? 세균을 마구마구 버뜨릴 건데.
0: 그렇다면 할 수 없군. 세균괴물은 사라져라. 번개 허어칠걸. 아니 다시 한번 번개
2: 쏘게. 자 쉽지 않지.
0: 다시 한번 번개. 자 시간차 번개 파워.
3: 친구랑 왔지.
0: 어림없다. 번개 파워.
3: 세균 세균.
0: 좋아 다시 한번 번개 파워.
3: 세균, 세균.
0: 이런 계속 되살아나고 있어.
4: 아 맞아 맞아. 아까 손을 씻은 우리한텐 괴물이 못 왔잖아.
5: 맞아. 친구들 번개맨에게 친구들의 깨끗한 힘을 모아주세요. 번개맨,
6: 번개맨, 번개맨, 번개맨.
0: 깨끗하게 손을 씻는 우리 친구들의 힘을 모아 번개 충전! 좋아! 아이들을 아프게 하는 세균 괴물들은 사라져라! 번개 파워! 손을 깨끗이 씻는 우리 친구들이 도와줘서 번개맨이 해낼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최고!
6: 최고!
1: 아유 진짜 이제부터 손 좀 잘 씻어.
7: 알았어 손 잘 씻을게.
8: 자, 아차차 우리랑 같이 병원에 가자.
7: 정말?
5: 우리가 도와줄게.
7: 고마워.
5: 고마워. 가자
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손부터 씻자.
1: 손부터 씻자.
0: 친구들 손 씻기의 중요성 우리 친구들 잘 알았나요? 좋아요. 손도 깨끗이 씻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지기로 해요. 자,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 체조 함께해요.

0: 한방지 장수 이야기.
1: 옛날 옛날 먼 옛날 마음 좋은 감장수가 살았답니다.
2: 안사요.
3: 감사합니다.
2: 감사시요. 감사시요. 감사.
4: 그냥 먹고 말려 먹고 먹고 먹어도 또 먹고 싶네.

0: 주시게. 예, 아이, 고맙네.
1: 여기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이고. 많이 있어요. 자, 줄을 서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2: 나도 감을.
1: 아이고, 오늘도 다 팔았네.
2: 아이고, 감이 똑 떨어졌네. 아, 또 올 거지?
1: 아, 그럼요, 그럼요.
2: 아이고, 그럼
1: 올게요.
2: 내일 뭐, 사지 뭐. 알았어.
1: 네, 안녕히 가세요.
3: 아이고, 그 감 한번 맛있다.
0: 며칠이 지나고 감장수는 다시 감을 팔기 위해 산을 넘어 시장으로 갔어요.
1: 감사시오, 감을 사, 감을 사시오, 감을 사, 감을 사시오, 감을
3: 지금 엉망이겠잖아. 감을 팔아야 애들 서당비 내고 초까지 월세도 내고 부모님 약값도 내는데 하, 어쩌나.
1: 요거 아이고, 그래도 요 두 개는 닦아서 먹을 수 있겠다. 팔기는 힘들 것 같고 이거라도 먹고 힘내야 되겠다. 어잉? 이거 너희들이 낸 소리니? 배가 고픈 모양이로구나. 아, 그럼 여기 터진 감이라도 좀 먹을래? 싫어. 이거 달라고? 에이, 그래. 이건 너희들 먹어. 자, 여기 있어. 안녕. 아이고, 배고파라. 나는 터진 감이나 주워 먹어야겠다. 아기, 아이고, 얼마나네.
4: 정말 기특하구나. 말 못하는 산짐승의 배고픔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라니. 이 깨비깨비 도깨비가 재밌는 선물을 주겠다. 벙벌어 벙벙 덤벙기, 야!
1: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2: 아이고, 아니,
5: 너무 비싸더라고.
1: 안녕하세요.
2: 아유, 왔구만 왔어. 오늘 감을 내가 꼭 살라고 했는데 이건 뭐야? 이거 감이 하나도 없네.
1: 아이, 죄송해요. 오늘은 감이 없네요.
2: 아유, 그래.
1: 그나저나 배가, 배가 뭔가 꼭 나올 것 같이. 아우, 배가, 아우, 어쩌냐?
2: 아유, 뭐야, 방귀 낀 거야? 아이고.
1: 죄송해.

0: 아이, 저도 모르게 그만.
1: 잠깐! 뭐지? 요 달달한 냄새는? 어머나! 맛난 감을 먹은 듯한 이 달달한 향기. 어머나 좋아라. 어머! 아이고, 향기가 좋아.
2: 아니, 뭔데 그래요?
1: 이상해. 방귀를 꼈는데 이상하게 향기가 좋아. 너무 좋아.
3: 뭔 방구로 향수 만드는 소리야?
0: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고, 이거 자꾸 나올. 아이고, 어쩌죠? 아이고.
2: 아이, 뭔 방귀가 대포 소리네.
3: 자꾸 생각나. 그 이보게. 그 한 방귀 한번 덮겨보게.
0: 아니 그 아무리 그래도 그래.
3: 아이, 내가 그러지 말고 돈은 줄 테니까 한 방귀 팔아.
2: 아니, 나도 살게요. 여기.
1: 아이, 나도.
0: 조금만 이러시면 안 돼요. 안녕.

0: 도망해야.
1: 아이고, 방귀사장이야. 아이고, 이제 난 고생 끝이려구나. 고생 끝이야.
2: 그런데 담장수가 단방귀로 돈을 번 얘기를 들은 옆마을의 한 욕심쟁이가 담장수하고 똑같이 따라했어요.
3: 아이고, 어디 보자. 이쯤이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감을 쏟고 이 터진 감을 주워 먹었더니 빛이 번쩍번쩍했다 이거야. 아유, 아유, 깜짝이야. 니들은 뭐냐? 에? 아이고, 꼬르륵 하는 거 보니까 배가 고프구나. 그래. 어때? 이 감 먹고 싶으냐? 자, 안 되지! 어디를? 니들 좀 감이 어딨어? 당장 나가! 얼른 가! 왜 돌아봐? 죽간죽! 다시 오지 말아라! 자,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 자, 일단 감을 쏟아!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아이고야! 이 정도면 되겠지? 응, 그래. 아이고. 아이고, 내 감 다 터지고 엉망이 됐네, 이거. 이를 어쩌나. 아이고, 난 그냥 이 터진 감이나 주워 먹어야겠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먹나?
1: 저런 욕심쟁이. 배고픈 산짐승들은 쫓아내고 지 욕심만 차려? 네 뜻대로는 안 될걸? 방바라 망방 똥방귀, 야!
3: 아이고, 이거구나, 이거야. 나도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거야. 아이고, 부자야, 부자 나는.
4: 그러면은
5: 자꾸나 말해도
3: 아이고. 이곳이 분명하렸다.
1: 예, 산도. 여기서 분명 단방귀를 팔았답니다. 할멈. 단방귀 장수는 아직 안 왔소.
6: 그러게요.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3: 아이고, 원이. 아유, 그 단방귀. 제가 팔겠습니다.
6: 그러냐? 예. 정말 달달한 망기라면 내가 큰 상을 내릴 것이다.
3: 압류, 기대하십시오. 자, 모두들 준비하세요. 자, 준비하시고, 발사! 어때요?
7: 그래요. 애들아, 빨리 가자.
3: 잠시만요.
7: 할머니.

0: 아니, 그게 아니오라.
1: 감히 나를 속여.
0: 그게 아니오라.
1: 뭐하냐? 예. 저자를 잡아라.
2: 예.
0: 코코를 얻어 살려라.
3: 가만 안 된다.
4: 언제나 밝고 건강한 광양 친구들에게 오연아 비건냉 가족을 소개합니다.
5: 친구들 안녕.

0: 친구들 안녕.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환기계,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승강기계.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예썰.

0: 제로용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승환이. 주물 상처엔
3: 너만.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우화 우주 정의 캡틴 우드로 피스. 반갑습니다. 캡틴 우드로입니다.
1: 네, 어서오세요.
2: 우와, 캡틴 우드로가 김수수 TV에 나왔네. 그러게.
3: 발사부터 우리 수수님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4: 우리 수수깡님들 중에 캡틴 우주로의 팬분들이 아주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캡틴 우주로를 우리 킹스TV에 초대하게 됐습니다.
0: 영광입니다. 피!
2: 우주로처럼 인기 있으면 킹스TV 나올만 하지.
5: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모두 킹스TV 한 번씩 나왔었네. 노라라는 노래 때문에.
2: 하루는 흥흥시장님 구하는 모습이 생중계됐었잖아.
5: 맞아. 이들아도 킹스팀 나온 적 있지?
6: 어? 난 없는데.
2: 에이, 있잖아. 너 하고 방귀 뀌는 거 킹스수 TV 나왔잖아. 방귀 뿜.
7: 아이, 그건 킹스수가 나 몰래 찍은 거잖아.
5: 나는 벌레 잡기 대장.
7: 다른 친구들은 다 킹수수 TV에 나가봤는데 나만 나가본 적이 없어. 난 자랑할 게 없으니까.
8: 어? 너 또 꽃잎 갉아먹으려고 왔지? 안 돼. 저리 가. 예.
4: 이유, 그래서 말이야 조회수가 엄청 많이 올랐다고.
9: 역시 캡틴 우주로야.
10: 꿈틀벌레.
9: 어디? 이게 뭐야?
7: 우주로 진정해. 심호흡. 됐어. 아유, 미안해. 나는 너희들이 오고 있는 줄도 모르고.
10: 아이, 고맙다. 근데 이제라 그거 안 징그럽냐? 그렇게 손으로 쥐고 있는 게.
7: 안 징그러운데? 화단 가꾸려면 이런 벌레들이랑은 친해져야 돼. 잘 가.
10: 어이! 깜짝이야.
5: 아, 재밌었다.
2: 우주로! 킹스수 TV 나온 거 잘 봤다.
5: 엄청 용감해 보이더라.
9: 에이, 근데 방금 나보다 더 용감한 친구를 발견했다.
4: 그 이지랑아 손으로 벌레를 막 잡았어.
2: 정말?
7: 별거 아닌데. 나 다른 벌레들도 다 손으로 잡을 수 있는데.
5: 우와, 정말? 그럼 거미 같은 것도?
7: 그럼 나는 이만한, 아니 이만한 거미도 손으로 잡을 수 있는걸?
0: 그렇다면 앞으로 벌레를 발견했을 때 이즈라를 불러보자. 이렇게!
11: 도와줘요! 이즈라!
7: 얼마든지 불러줘!
9: 최고야, 최고!
7: 이즈라 출동!
5: 징그러운 마크만으로 발레가 나왔다!
7: 됐어! 내가 멀리 보내고 올게! 야!

어디선가 언제든지 벌레를 발견.

0: 벌레야?
1: 저기 푸드덕 벌레.
0: 어떡하지? 저 벌레는 나도 무서운데.
1: 이즈라, 너도 푸드덕 벌레가 무서워?
0: 어? 아니 그럴 리가. 용기 내자 이즈라. 용기 내. 용기 내는 거야. 내가 얼른 쫓아내고 올게, 킹스수.
1: 잠깐.
0: 어? 왜 킹스수?
1: 너 혹시
0: 어?
1: 킹스수 TV 안 나올래? 벌레 잡기 대장으로 말이야.
0: 내가 킹스수 TV에?
1: 응.
0: 당연히 나가야지. 안 돼! 잡아라! 다니는 벌레는 정말 너무 무서워. 그래도 꼭 참길 잘했지. 킹스수 TV에 날 초대한다잖아.
2: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1: 오늘 킹스스 TV 만나고 싶어의 주인공은 벌레 잡기의 달인 바로 이즈라입니다.
0: 안녕하세요, 소속가님.
3: 이즈라.
4: 오호, 이즈라. 킹스스 TV에 나올 만하지.
1: 어? 벌써부터 우리 수수깡님들이 질문을 막 올리고 계세요. 어? 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네. 이즈라는 언제부터 그렇게 벌레를 잘 잡았나요?
0: 저는 어렸을 때부터 벌레를 잘 잡았어요. 제가 아기 때는 꿈틀벌레를 돌돌 감아 팔찌를 만들어 놀았죠. 오호! 커서는 대왕 뿔벌레를 한 방에 잡은 적도 있고요. 유후! 얼마 전엔 벌레 잡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답니다.
1: 브라보!
5: 저 말을 믿으라고?
1: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
0: 네?
1: 이즈라는 아주 징그러운 벌레도 잡을 수 있나요?
0: 물론이죠. 저는 부숭부숭 털벌레를 손으로 잡은 적이 있다니까요.
1: 그 징그럽다는 부숭부숭 털벌레를.
0: 거기다가 미끌미끌 콧물벌레도 잡은 적이 있고요.
1: 네! 미끌미끌 콧물벌레까지.
0: 그것도 한꺼번에 100마리나 잡은 적이 있다니까요.
1: 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수수깡님께서 또 질문을 올리셨어요.
6: 이즈라 대단하죠.
5: 거짓말. 거짓말 좀 착착해라, 이즈라.
6: 반연님, 저게 다 거짓말이라고요?
5: 당연하지. 미끌미끌 콧물벌레는 미끄러워서 손에 절대 잡히지 않아. 또 부숭부숭 털벌레는 털에 독이 있어서 손으로 잡으면 손이 100배는 부어오른다고요.
6: 근데 왜 이즈라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5: 그야 자랑하고 싶은 거겠지. 이즈라 멋져요. 이즈라 용감해요. 칭찬받고 싶은 거야. 하지만 난 세상에서 거짓말쟁이가 제일 싫거든.
0: 날아다니는 벌레는 정말 너무 무서워.
5: 변해라 변해. 전개 단추 벌레로 수리수리 단추 쭉!
7: 내가 알아서 처리군.
4: 지구 평화 우주 화바!
8: 우주 우주라!
9: 엄마 안 되겠어.
10: 평화 이즈라!
11: 어?
12: 놀아서 놀아서 왔다!
11: 아! 아! 이게 다 뭐야?
13: 이게 다 뭐야?
14: 아, 빨리 잡아줘!
15: 이즈라! 이즈라, 너 벌레 100마리도 한꺼번에 잡은 적 있다며?
13: 그건 그런데 나도 날아다니는 벌레들은 무서운데.
14: 그럼 부탁해 이즈라.
13: 할 수 있다 이즈라. 할 수 있어. 난 벌레 잡기 대장 이즈. 할 수 있어 이즈라. 할 수 있어. 난 못하겠어. 무서워.
5: 단추벌레는 다시 단추로 수리수리 단추차!
16: 단추!
5: 맞지 맞지? 이즈라 녀석 후다닥 도망가는 거!
17: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11: 그러게.
5: 아이, 어떻게 된 일이긴. 그동안 이즈라가 거짓말을 한 거지. 그렇지 이즈라, 이 거짓말쟁이야!
13: 어떡해. 친구들이 나한테 많이 실망했을 거야.
18: 어? 너 또 왔어? 꽃잎 좀 갉아먹지 말라니까.
13: 얘들아.
19: 이즈라.
13: 미안, 거짓말해서. 근데 나 다 거짓말은 아니야. 화단에 있는 벌레들이랑은 정말 친해.
11: 근데 거짓말은 왜 한 거야?
13: 나도 자랑하고 싶었어.
11: 자랑?
13: 나도 너희들처럼 자랑할 게 있어서 킹수수 TV에도 나오고 멋있다, 대단하다 그런 칭찬받고 싶어서.
19: 근데 이즈라, 너 자랑할 거 진짜 많잖아.
17: 맞아, 맞아.
13: 응? 내가?
17: 응.

0: 넌 언제나 친구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지.
1: 보름달이 뜨면 멋지게 변신도 하고.
2: 이즈라 이즈라 더 자랑할 거 많잖아 많잖아.
3: 걱정 풍선으로 걱정을 다 날려준다로.
4: 꽃을 바꿔 딩동시를 향기롭게 해준다요.
5: 그러네, 나도 자랑할 게 많네.
6: 누구나 자랑할 게 하나씩은 꼭 있답니다. 여러분 모두 다요. 킁킁.

0: 한 개씩은? 두 개씩은?
1: 세 개씩은?
2: 모두 모두 있잖아.
3: 야! 그럼 마킹 수수 TV 떠나갈래. 거인 이즈라들기, 걱정 풍선 날리기, 난 자랑할 게 아주 아주 많으니까.
4: 아, 그건 생각을 좀 많이 해볼게.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8: 마데카 솔메이트.
7: 얼굴 상처엔
9: 주물 상처엔
10: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키키키키
12: 하는 아이도
11: 키키키키
1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띵띵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0: 이건 보물상자야.
1: 어? 박사님, 열쇠는 어딨어요?
2: 화살표를 따라가면 열쇠가 있답니다.

0: 했어요.
1: 어? 토리 박사님! 여기야.
0: 고마워요.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습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0: 쌍둥이
1: 이번에는 상자에 손을 쏙 집어넣고 이것이 어떤 물건입니까? 맞춰보는 시간이려구나.
2: 나 못해.
3: 조강 친구가 좀 울었습니다.
4: 우리 강이가 한창 사랑받고 클라인데 엄마랑 떨어져 살다 보니.
3: 최강 친구, 이 한방대 선생님이 널 축구 주전으로 만들어줄 거야. 준비됐나?
5: 네!
3: 하나!
5: 자!
3: 자! 예! 자.
1: 오케이지, 오케이지. 오케이다, 마다.
6: 오케이? 아니, 우리 베이비들, 우리 애기들이 너무 잘하는데 괜찮겠어요?
1: 두 말 하면 잔소리지. 잔소리. 잔소리 안 했었나? 잔소리?
6: 지금 내 발음 따라하는 거예요? 나 따라하는 거야?
1: 번개 유치원!

0: 이들이 말로만 듣던 해피 유치한 애들이구나. 이들이 영어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어?
1: What? Excuse me. 영어도 잘하고 축구는 더 잘하거든?

있어? 밥 먹겠어?

0: 좋아, 잘하고 있어. 천천히, 천천히.
1: 유치원이 텅 비어서 어디 갔나 했더니 축구장?

0: 강의에 자신감을 위해 최대한 천천히 겁 안 먹게 연습해야겠어.
1: 예! 쨔! 쨔! 이야! 우와! 그렇지! 잘했어! 좋았어!

0: 배.
1: 배 괜찮아요? 터미 배 아프죠?
2: 배. 배 괜찮아요. 나 소화 예. 잘 돼요.
1: 참. 그 소화랑 무슨
2: 지난번엔 우리가 이겼잖아요. 무슨 뭐예요?
3: 경기 종료.
4: 제가 알고 보니까 무지 편이었네.
5: 헤이 무릎, 너 우리 유치원에 전화 가라.
1: 얘들아 가자. 잘했어.
2: 거기 사실이도 해피 상대편이에요.
5: 그래, 우리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6: 아 알아. 아쉽지만 어쩌겠어.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우리 엄마랑 아빠가 그랬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뛰면 된다고. 그러니까 채강, 너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지 마.
4: 그만해. 나도 알아. 나 때문인 거.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못해서 망쳤어.
7: 자, 주강 친구. 어디 보자. 괜찮아?
8: 채강! 너 때문에 졌어. 너 때문에 졌다고. 너 때문에. 너 때문에.
4: 그만해. 나도 알아. 나 때문에 졌다고. 나 때문에 졌다고.
9: 아, 차차. 저 봐봐. 뭉게뭉게 가시 에너지야.
10: 어, 어디? 어?
11: 따가따가 당겨당겨 머신.
12: 야! 너 때문에 졌어. 너 때문에 졌다고. 너 때문에.
11: 아차, 빨리 따가왕님께 가자.
13: 좋아. 아차, 아차, 아차.
11: 아차, 따가왕님.
14: 흥미롭군. 뜨긋. 이 에너지라면 엄청난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
15: 우린 걸어가?
16: 당연하지.

괴물을 보내 아이들을 괴롭혀 반기에 변신!

0: 아이들을 괴롭히다니 용서할 수 없어.
1: 얘들아, 그랬던 우리가 신을 모아야 된다고.
0: 그럴 수 없지. 저들의 힘을 모아 번개, 번개, 충전. 죽을 게 뭐야. 각오해라. 번개, 타워. 얘들아, 괜찮니? 쭈글쭈글 괴물은 겁나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괴물이야. 누구나 처음 도전할 땐 겁나고 두려워서 작아질 수 있어. 하지만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겁먹어도 괜찮아. 조금 부족해도 한번 도전해보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2: 네, 겁이라도 도전해볼게요.
0: 좋아. 자, 그럼 이만.
1: 어디 갔어?
3: 어디 갔지? 땅을 날아갔나?
1: 땅을 꽂은 거?
4: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우리 이제 옷 갈아입고 집에 빨리 가야지. 우리 탈의실로 갈까요?
5: 네, 네, 선생님.
4: 좋았어. 갑시다.
6: 내일부터 축구 연습 같이 할래?
7: 그래.
8: 나도.
9: 어머니였죠.
0: 전동친구를 하지도 않은 일을 부풀렸으나 하지.
10: 번개맨이 아끼는 어린이가 허풍쟁이라.
11: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주지.
12: 키키키키.
13: 하는 아이도
12: 키키키키.
1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칠성.
14: 얼굴 상처엔
15: 순간
14: 주물 상처엔
15: 덥덥해.
14: 마데카 소리
15: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0: 최고영웅 헌개맨.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4: 순환기계.
3: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0: 개그맨 경기유치원의 영웅은 나 천둥. 오늘도 난 친구들을 도와줄 것이다. 최선을 다해.
1: 6화 영웅이 되고 싶어요.
2: 내 도움이 필요한 친구 누구인가?
3: 아, 저건 가위? 위험해! 내가 오려줄게.
4: 걱정 마, 나 혼자서도 잘해.
5: 괜찮아.
2: 도영아, 내가 도와.
3: Oh, thank you.
5: 괜찮아.
2: 내가 받쳐줄게.
6: 우리 엄마가 실수도 연습이라 했다고.
2: 그래? 알았어.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없단 말인가?
1: 자, 강희 친구. 이제 혼자서도 화장실 갈 수 있게 돼서 선생님은 너무 기뻐. 그래서 케이크를 준비했지. 짜잔. 자, 이제 후 하고 촛불 꺼볼까?
2: 네. 불이라고?
1: 자, 하나, 둘,
2: 강희야,
1: 셋.
2: 불 위험해.
1: 네.
2: 이건 너무했나?
7: 친구들, 내일 봐요.
8: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4: 안녕.
1: 친구들, 부모님 금방 오실 거야. 나랑 같이 기다리고 있자.
4: 네.
1: 오, 여긴 예쁜데.
2: 괜찮으세요?
7: 어, 괜찮어, 괜찮어. 아유, 아유!
2: 아유, 여기서 똥 맞으면 안 돼. 검게. 아우!
7: 아유, 고마워라. 아유, 고마워. 아, 이렇게 작은 녀석이 이렇게 큰 할미를 구하다니. 동네 사람들, 우리 동네에 영웅이 있어요, 영웅이. 대단해.
2: 영웅?
4: 오, 대단한데.
2: 나보고 영웅이래. 영웅.
6: 얘들아, 어제 엄청 신기한 일이 있었다?
3: 뭔데?
2: 뭔데?
6: 어떤 할머니가 조심히 걸으려고 밀고 다니는 거. 그거 뭐지? 보행기! 아, 맞아 맞아. 보행기랑 같이 막 쓰러질 뻔했는데 천둥이가 슝 날아와서 탁 잡았어.
7: 무슨 동의하게? 선생님도 두고 싶은데?
9: 그게요. 할머니가 보행기를 밀고 가시다가
7: 어?
9: 넘어지었어요.
7: 어머나.
9: 그래서 제가 슝 달려가서.
7: 달려가서?
9: 달려가서 보행기도 세워드리고. 할머니도 번쩍 업어드렸죠? 업어드렸죠? 업어드렸죠? 업어드렸죠? 벙년처럼요.
1: 어봤다? 천둥 친구, 왜 안 한 일을 부풀려 말하는 거지?
2: 그 정도면 업은 거나 마찬가지지 뭐. 나도 이제 영웅이 되는 거야.

0: 봉기유치원 천둥맨. 너머지 펀난 거 어쩌다가 잡아줄 거는
1: 뭐? 영우?
0: 거기다 거짓말까지 쳤어.
2: 이거 그거 아니야? 허.
0: 맞아.
2: 허. 허. 허. 허.
3: 번개맨이 아끼는 어린이가 허풍쟁이라.
0: 그래, 저 아이를 우쭐하게 만들어서 번개맨을 괴롭게 하는 거야. 따라와. 아, 따가왕님, 저 아이의 허풍을 멀리 멀리 퍼뜨릴 무기를 내려주소서.
4: 주소서서서서서.
5: 따가 따가 따가.
0: 지셨다. 소문 부채. 소문아.
5: 가져라.
0: 사실은 할머니를 보행기에 태워보낸 것뿐인데.
5: 아이요.
6: 할머니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에 데려감. 추가요.
0: 소문아. 어이요. 가져라. 어이요.
5: 소문아. 어이요. 가져라. 어이요.
7: 천둥이라는 언니가 심폐소생 소유했다고?
8: 영웅이네 영웅.
9: 유치원 어린이가 보행기랑 할머니를 들었대.
10: 아니 비행기래.
9: 대박.
11: 해병대 나왔대.
12: 아 진짜? 어.
13: 속보입니다. 번쩍마을의 어린이가 실신한 할머니를 구했다는 소식인데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원구 기자.
14: 저는 지금 할머니를 구한 영웅 천둥이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나와있습니다.
15: 헐, 나 지금 TV 나오는 거야?
16: 아니, 그 말고 천둥이 진짜 못해. 왜 눈물이 나지?
14: 천둥이 어린이, 오른손엔 할머니, 왼손엔 보행기를 들고 병원까지 뛰어가셨다면서요?
16: 그게 아니라 할머니 보행기가 저한테 쓰러졌어.
14: 네, 쓰러진 할머니를 업고 병원비까지 다 내셨다니 정말인가요?
16: 아니, 그게 아니고요.
17: 번개맨 보고 있냐? 따가, 따가. 너의 소중한 나이들이 얼마나 약한지.
5: 소문아.
0: 어이요.
5: 터져라.
0: 어이요.
17: 이건 시작에 불과해.
18: 우리 번개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의 인성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기자님, 우리 번개 유치원 소개를 좀 해도 될까요?
14: 하시죠.
18: 세상에. 여보세요? 올랄라. 어머나 세상에. 더 빨리 잡지라고요.
16: 왜 이렇게 된 거지?
18: 천둥이, 천둥이.
16: 왜 이렇게 된 거지? 보행기도 세워드리고 할머니도 번쩍 업어드렸죠? 법륜처럼요. 아니야. 천둥아.
19: 천둥 친구.
18: 올랄라.
16: 어떡하지?
17: 나는 허풍의 월너를 거짓말쟁이 뻥쟁이로 만들어주지.
16: 천둥이가 심폐소생을
15: 했대. 할머니를
19: 어 할머니가 100kg가 넘는데.
0: 할머니를 한 손으로 들었대.
16: 번개맨 도와주세요.
19: 천둥아! 멈춰, 허풍 괴물!
17: 번개맨, 허풍쟁이나 영웅은 무슨! 세상에 영웅은 없어!
16: 아니거든?
19: 틀렸어, 번개, 불꽃!

0: 황예매
1: 할머니를 한 손으로 들었대.
0: 황예매
2: 할머니가 100kg가 넘는데
3: 가문의 허풍선에
0: 지미야 안내요.
3: 막을 수 있으니까 막아보라고.
0: 황예매
4: 이제 그만 사라져라 하풍금을.
5: 한계
6: 영웅이 아니라 거짓말쟁이가 될 뻔했네.
7: 전동 친구,
8: 그네 같이 탈까?
6: 마음대로 하세요.
8: 할머니 도와드리는 거 봤거든. 전동 친구 그때 정말 멋졌어. 근데 말이야, 진짜 멋진 게 뭔지 알아?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돕고 싶다는 생각. 그거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마음이야. 천둥 친구가 가진 그 마음.
6: 한봉기 선생님.
8: 응?
6: 번개맨 같아요.
8: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천둥 친구.
6: 농담이에요, 농담.

0: 이거 무서운 애 아니야.
1: 진짜?
0: 그럼.
2: 우리가 같이 도와주면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갈 거야.
1: 같이?
2: 같이!
0: 하나, 둘, 셋.
2: 무당벌레야, 조심히 잘 가.
1: 이게 얼마나 날소풍이야.
3: 오늘 봉소풍 게임에서 이기면 저기 저 트로피를 준대.
4: 1등 내 거야.
5: 자, 긴장하지 마시고 출발.
1: 안 돼.
6: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0: 얼굴 상처엔
2: 승강기계.
0: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4: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안녕.

0: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0: look.
1: It looks great. Now, one, two, Just a moment.
2: What now?
1: Well, it looks a bit boring with all the same shapes together.
0: That's enough. We are all ready now. Take a picture, please.
1: Okay.
0: Everyone, say cock-a-doodle-doo!
2: Cock-a-doodle-doo!
3: Square, square, square. Drawer, drawer, drawer. Round, round, round. Watermelon, watermelon, watermelon.
4: Math show quiz time! Math show quiz time! Let's answer together. How did they classify these erasers? Number one, color. Number two, shape. Number three, size.
5: The answer is number three, size.
4: That's correct. They've gathered them together by size. Large, medium, and small erasers.
6: There are two groups of balls. One group has a different colored ball. Can you tell what color it is? Bingo! That's right! A yellow ball is in the group of blue balls. Good job! Which group has different shapes?
5: The answer is number two!
6: Bingo! That's right! Number two has two square blocks and one triangle block. The answer is number two. Well done, everyone!
7: 킥킥킥킥 하는 아이도 킥킥킥킥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당장 고민이 되면
10: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승강기계. 주물 상처엔
1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솔.
1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 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복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앉아서 쉬어요.
1: 멋지다.
2: 라시 안녕.

다 나왔으니 이제 재밌게 놀아요.

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quiz time! Let's answer together. Here are 10 crayons. If two friends want to share the crayons equally with no remainder, how many crayons should each of them have? Number 1, 3. Number 2, 4. Number 3, 5.
1: Number 3, 5.
0: That's correct. When each person gets 5 crayons, there will be no remainder.
2: Here are 10 blocks. If three friends want to share them equally and leave one block, how many blocks should each of them get? Number 1, 2. Number 2, 3. Number 3, 4.
1: The answer is number 2.
2: Bingo! That's correct. When you divide 10 blocks by 3, one block is left. Very good!
3: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신 딥클린.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2: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3: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2: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3: 자전거.
2: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3: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2: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3: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3: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2: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3: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2: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3: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

0: 하고 혹은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태풍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이상

어떻게 만들까? 안녕하세요, 친구들. 핀팡이와 함께하는 어떻게 만들까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이 물건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고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저 핀팡이와 함께 알아볼 거예요. 그럼 오늘 어떻게 만들까의 주인공을 소개해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양초랍니다. 생일 케이크에 꽂아서 불을 붙인 다음에 후 하고 불어서 끄잖아요. 이게 바로 양초예요. 양초는 깜깜한 밤이나 어두운 곳에 많이 쓰여요. 불을 붙이면 자기 몸을 녹이면서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양초에 대해 알아볼게요. 과연 양초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지금부터 양초 만드는 것으로 출발! 여기가 바로 양초 공장이에요. 가지런히 놓여있는 하얀색 물건들 보이죠? 이게 전부 양초들인데요. 여기에서 하루에 12,000개의 양초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양초 재료 준비하기. 여기 보이는 하얀 덩어리는 크레파스와 화장품을 만들 때도 쓰이는 양초의 재료예요. 이 재료들을 뜨거운 통에 넣어서 녹여줘요. 이번엔 또 다른 재료가 등장하는데요. 노란색의 단단한 덩어리예요. 꿀을 내리고 남은 걸로 만들어서 노란 빛을 띠는 거라고 해요. 이것도 함께 잘 녹여주면 노란 빛을 띠는 물처럼 바뀌어서 콸콸콸 쏟아져 나오네요. 여기에 실들은 양초에 불이 붙도록 도와주는 심지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양초 모양 만들기. 본격적으로 양초를 만들어 볼게요. 양초 모양의 통 속에 녹여둔 재료를 가득 채워주고요. 1시간 정도 지나면 살짝 굳는데요. 심지가 가운데를 약간 벗어나네요. 근데 이때 갑자기 쇠 막대기들을 양초에 꽂았다가 곧바로 다시 빼냅니다. 이를 어쩜 좋아요. 구멍이 생겨버렸네요. 곧바로 구멍에 다시 재료를 채워 넣는데요. 이렇게 하면 심지가 양초의 가운데로 바르게 자리 잡게 된다고 해요. 양초가 굳으면 연결된 심지를 모두 잘라내고요. 기계로 힘껏 들어올리면 틀 밖으로 뿅 하고 튀어나와요. 주변에 지저분한 것들만 떼어내면 준비 끝! 양초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이 남았는데요. 아직도 무슨 작업이 남았냐고요? 여길 보세요. 양초 아랫부분이 너무 울퉁불퉁하잖아요. 양초 예쁘게 다듬기.
고기통이 울퉁불퉁하면 양초가 넘어질 수 있고요. 또 고기에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랫부분을 반듯하게 잘라줍니다. 어때요? 매끈해졌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양초 완성! 그런데 양초는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함께 알아볼게요. 집에서 양초 만들기! 준비물로는 하얗고 단단한 양초 재료와 색깔을 내는 재료가 필요해요.

양초 재료는 약한 불에서 서서히 녹이는데요. 재료가 뜨거워서 다칠 수도 있으니까 꼭 부모님과 함께 만들어야 해요. 약속! 재료가 물처럼 녹으면 색깔을 내는 재료를 넣어줘요. 그리고 잘 저어주세요. 이걸 예쁜 모양 틀에 붓고 심지를 넣어 굳히면 끝! 알록달록 예쁜 양초들이 만들어졌어요! 자신의 몸을 태워서 주위를 환하게 밝혀주는 양초처럼 우리 친구들도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는 미래의 희망이 되길 바랄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만들까?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한길게.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제가 요즘에 그 탐정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 이제 진짜 드라마인데 가끔 거기 미친 남자, 미친 여자가 나와요. 네. 그대로 나와. 그대로 나와요. 근데 바람도 막 한 4, 5단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막 이게 도평이 터지는 거야. 그 연애 프로그램도 아, 터져요. 가끔씩 막 들을 때가 있어요.
7: 춤 있는 과학도 터지세요?
6: 여기도 터지죠. 여기도 이제 약간, 여기는 근데 약간 그 뭐라고 그러죠? 다른 게 터져요.
8: 머리가 터져요.
6: 그리고 쥐가 나요. 도파민 터질 때 있어요?
9: 있죠. 야식을 먹으면서. 게임을 하면 도파민이 제일 높지 않을까. 그것도 황 박사님이 한창 열심히 밤에 일할 때 그렇게 먹으면서 저는 놀고 있습니다 보내면 그때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6: 나이가 이제 그러면 안 될 나이인데. 게임을 해도 야식은 조금 줄여야 될 나이인데. 괜찮아요, 아직?
9: 자주 안 해야 또 그 즐거움이 배가 되기 때문에.
10: 그래서 도파민이 터지는구나, 가끔씩 해서.
6: 네, 최근에.
11: 최근에 저는 그 이번, 그러니까 지난해 노벨 생리학 수상자 분이 한국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시간을 좀 많이 보냈는데.
6: 노벨상 타신 분이랑 밥을 먹어요?
11: 밥도 먹고 술도 먹고.
10: 이런 분이에요. 네.
6: 이런 분인데 왜 안 느껴질까?

0: 그분이 이제 제가 하시는 여러 가지 궁금해하셔서 취미는 과학이기도 했거든요.
1: 네. 아,
0: 취미는
1: 진짜로요?
0: 과학을. 자기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보겠다고
1: 아,
0: 다운받아서.
1: 진짜요?
0: 네, 그래서 아마 저희 하는 거 봤을 거예요.
1: 네. 노벨상 수상자가 취미는 과학을 봤다는
2: 네.
1: 거잖아요.
2: 노벨상 탄 사람이 날안 해. 날안 해?
0: 제가 그랬죠. 셀레브리티예요. 뭐 베스트 MC 인 코리아 하면서. 근데 진짜 도파민 터졌던 거는 그분이 답장을 주셨더라고요.
1: 진짜로요?
0: 메일로 이제 제가 하는 연구에 대한 칭찬.
2: 터지죠.
0: 와. 또 만나자 이렇게 하는데 그때
1: 빵. 진짜 터지죠.
2: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면 일단 도파민 기본적으로 행복이 베이스네요.
1: 맞아요.
2: 네, 행복과 만족감.
1: 만족감.
2: 이런 게 약간 베이스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요즘에 여기저기에서 정말 유행어처럼 도파민이란 단어가 엄청 들리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3: 비슷한 게 이제 예전에는 엔돌핀.
1: 아,
3: 우리가 엔돌핀 돈다 이런 말 많이 본다. 하다가
1: 맞아, 맞아.
3: 요즘에는 뭐 모든 게 다 도파민이다. 어디든 다 나오기 때문에
2: 미디어라든지 여러 매체들이 도파민을 좀 많이 제공을 해주잖아요.
1: 맞아요.
2: 그러다 보니까 야 너무 이게 도파민 영상들만 보다 보면은 정말 내 뇌는 괜찮아질 건지 이거 무리가 없는 건지. 도파민.

0: 예예예 반갑습니다. 편하게 예 앉으시고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그 도파민이 강화학습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는 신경과학자 송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예.
0: 그리고 송 박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1: 네네.
0: 송 박사님. 네. 도파민 닥터신데 강화학습이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거든요.
1: 네.
0: 강화학습 이게 뭡니까?
1: 그 우리가 살면서 좋은 거는 자꾸 경험해야 되고 예. 생존에 유리한 거는 예. 안 좋은 거는 적게 하면 할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가 똑 태어나고 나서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0: 깨닫죠.
1: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걸 점점씩 배워갑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런 보상이나 처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강화하고 어떤 행동을 억제할지를 배워가는 요거를 강화학습이라고 해요.
0: 아, 살면서 배우는 것들을
1: 그렇죠.
0: 아, 그런 것들을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한다.
2: 인공지능의 강화학습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사람한테도 사용이 된다는 거는 좀 오늘 알았네요.
1: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 강화학습 이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모든 동물들은 강화학습 에이전트다. 강화학습 주체다. 라고 봐요.
0: 맞아요. 강화학습 약간 그 교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굉장히 예. 사실 너무 놀랄 만큼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인데요. 티칭 시그널이라는 표현을 써요.
0: 아, 공부 안 했음? 절대 공부 안 했음? 말씀하시는 게 쏙쏙 들어와가지고.
1: 네, 네. 그래서 티칭 시그널 봐서 이거 좋은 거니까 더 잘 기억해. 네. 더 앞으로도 열심히 행동해. 좋은 상황이네. 그냥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야.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인 거죠.
0: 근데 잠깐만 도파민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럼?
1: 도파민이 강화학습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0: 그냥 중독시키는 애 아니에요? 도파민은 그냥 보통 우리를 중독시키는 애가 아니라 강화학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한다고요?
1: 강화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독에서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0: 아, 그러네 또. 네,
1: 생각해보세요. 중독을 일으키는 약물이든 행동이든 도파민 분비를 확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독이나 약물을 위한 행동을 계속하게 만들겠죠.
0: 아.
1: 그럼 만사 쳐놓고 그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0: 아, 조절을 해주나 보다.
1: 예. 네, 그러니까 이것도 강화학습의 일종인 거죠.
0: 아, 도파민 되게 중요한 역할이네요.
3: 그러네요.
0: 단지 그냥, 이런 느낌, 이런 것만 주는 게 아니라.
2: 중독 이전에 기본적으로 도파민이 하는 역할은 무언가를 배우게 하고, 그쵸? 뭔가를 학습하게 하는 그런 그쵸?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1: 그렇죠.
0: 야, 오늘 도파민의 약간 재발견이 될 것 같아요.
3: 그러니까요.
0: 이거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지만 좀 뭔가 깊게 호기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0: 이 이야기만으로도 이미 도파민이 터졌어요. 왜? 기존에 듣던 얘기가 아니 아니었으니까.
3: 맞아요.
0: 아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3: 네.
0: 그럼 이제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박사님.
1: 네.
0: 도파민이 뭡니까? 호르몬입니까? 뭡니까?
1: 네, 제가 이 얘기를 정말 여러 번 하고 다녔는데
0: 예, 사람들은 대부분 호르몬으로 알아요.
1: 맞아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예, 너무 많은데 예. 아닙니다.
0: 호르몬이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뭐예요?
1: 호르몬은 그 혈액을 타고 몸 전체를 순환하면서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을 말하고요. 예. 그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몸 전체를 막 도는 게 아니라 특정 기관 안에서, 분비된 기관 안에서, 예를 들면 뇌 안에서만 작동하는 신경 조절 물질이에요. 아,
0: 신경 조절 물질, 물질이다.
1: 네, 심장에도 있고 다른 영역에도 있긴 한데 하여튼 몸 전체를 막 도는 게 아니라 뇌에서만 분비됐으면 뇌에서만 작용하고 뇌는 분비하고. 네.
0: 아, 얘네들은 여행자는 아니다.
1: 네, 여행자는 아니다. 어, 비유 너무 좋습니다.
0: 이용을, 네. 이동을 하진 않는다.
2: 네. 근데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못할 이유가
3: 못하는 이유가 도파민은 네. 이 혈내 장벽을 못 넘는 물질이에요. 아~ 우리 몸에는 뇌가 너무 소중하니까 네. 피를 타고 아무거나 못 건너가게 방어막이 있어요. 네. 근데 도파민은 이걸 넘을 수가 없어서 뇌에서만 작용하는 게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몸에 몇 군데가 있는데 심장 쪽에 심혈관에서 작용해서 막 혈관을 늘렸다 줄였다 역할도 하고 인슐린 분비도 도파민 수용체가 있어서 도파민 작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되게 여기저기세요. 물론 그것들도 피를 타고 도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만들어져서 조절하는 역할.
0: 독립적으로. 아~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럼 이 신경 전
3: 신경 조절 물질.
0: 조절 물질?
1: 두개가 달라요.
0: 달라요?
1: 네.
0: 지금 말씀하신 신경 조절 물질.
1: 조절 물질. 신경세포 두 개가 가까이 만나서 신호를 주고받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거든요.
0: 시냅스.
1: 네. 네. 시냅스를 통해서 원투원으로 전달이 돼서 상대방 신경세포를 직접적으로 억제하거나 그다음에 활성화시키는 애를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고요. 아,
0: 조절 물질은? 네.
1: 조절 물질은 말 그대로 얘는 주로 원투원으로 안 되고 주변에 그냥 방사가 돼요. 주변에 있는 애들 다 받아라 하고 방사가 돼서 그 애들의 작용 방식을 다 조절해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0: 몇 개 있죠, 얘네들?
1: 네, 도파민도 있고 세로토닌.
0: 아, 세로토닌?
1: 네, 세로토닌.
0: 어, 들어봤어요. 네,
4: 들어, 들어봤어요. 네. 아.
1: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네.
0: 노르?
1: 에피네프린.
0: 에피네프린.
1: 예. 네. 어. 걔도 신경 조절 물질입니다.
0: 얘네들이 설명제, 3콤보에 설명됩니까?
1: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되게 중요한 물질들이 하나인데 우리가 막 안전할 때랑 긴장되고 위험할 때 이럴 때랑 예. 뭐 아니면 또 되게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막 이렇게 했을
0: 어,
1: 때랑.
0: 없대, 예.
1: 모드가 다르잖아요, 우리의. 네, 근데 그럴 때마다 뇌를 처음부터 다 다시 만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모드에 맞게 움직이게 해주는 애들이 요 신경 조절 물질들이에요.
0: 신경 조절 물질.
1: 네.
0: 자, 그쵸. 그러면 도파민은 몸 속에 그 자체로 원래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만들어지고 리뉴얼이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1: 누가 만들어줘야죠? 뇌 속에 요한은 중뇌라고 하는 영역에 네.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0: 아, 만들어내는군요.
1: 네. 그쵸. 요 신경세포들이 멀리 신경섬유를 뻗어서 주로 전전두엽, 이마 뒤쪽에 있는 전전두엽이랑 뇌가 이제 여러 이렇게 겹으로 돼 있거든요. 요 피질 안쪽에 줄무늬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요 줄무늬체로도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분비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뇌 활동을 조절하는 데. 그래서 쥐의 뇌가 요만하거든요. 네. 요만한데 그 도파민 분비하는 신경섬유의 총 길이가 2m나 돼요.
0: 와, 그 조그만한데요?
1: 네.
0: 엄청 퍼지네?
1: 엄청 퍼지고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죠.
0: 쥐가 그 조그만한 게 2m짜리면 인간은 거의 한 2kg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1: 그 전전두엽으로 도파민을 보내는 신경섬유의 양이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영장류랑 비교해서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능의 진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네.
0: 아까 줄무늬체 말씀하셨잖아요. 줄무늬체. 네. 줄무늬체는 뭡니까?
1: 영어로는 스트라텀이라고 하는 요 부분인데 네. 얘가 하는 거는 뭐냐면 나한테 예를 들어서 뭔가 새로운 게 생겼어요.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거나 새로운 자극이 왔어. 그럼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이거저거 이렇게 시도해보고 눌러보고 탐험하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탐색을 하는데도 관여를 하고요. 탐험하다가 뭔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열심히 해요. 동기부여를 한 데도 관련이 되고요. 그래서 했는데 좋은 게 나왔어. 그럼 이거 또 해야지 하고 학습을 하는데도 하고. 관여를 하고요. 그럼 하다 보면 숙달이 되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럼 그런 숙련과
0: 습관
1: 하는데도 그렇죠. 많이 하다 보면 습관이 되잖아. 그럼 그 습관에도 관련이 됩니다.
3: 그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줄무늬체를 제거한 사람을 보고 연구를 보통
0: 아 그렇겠네요. 아 줄무늬체를 네. 제거한 사람이면은 그걸 못할 테니까 네,
3: 저희 뭐 편도체 없는 사람이 공포 못 느끼는
0: 그렇죠.
3: 그런 것처럼
5: 했었죠. 했었죠.
3: 이게 너무 기능이 많아가지고
0: 그러네요.
3: 이거 알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1: 네, 되게 어려운데 네. 연구를 어떻게 하냐면. 그 영역에서 뭐 전전두엽에서 이제 주문이체로 가는 신호 전달을 억제를 해버리거나 그쪽 신호를 아니면 이쪽으로 가는 도파민 분비를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도파민을 좀 과잉 분비를 시키거나 뭐 이렇게 활동 방식을 조절을 해서 이걸 조절했던 행동이 이렇게 변하네? 그러니까 얘가 이걸 하나 봐. 이런 식으로 추론해가는 식으로 확장을 해갔습니다.
4: 저는 이제 초파리, 예쁜 꽃수처럼 굉장히
0: 작은 애들.
4: 다른 무척추 동물들도 연구를 하는데 그렇죠. 이 친구들도 도파민을 가지고 있거든요.
0: 근데 어, 그래요?
4: 이 친구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식물. 들도 있어요.
0: 식물도 도파민을 갖고 있어요?
4: 네, 심지어 미생물들도 있어요.
0: 아, 박테리아에 다 있네. 네,
4: 박테리아에도 있어요. 제가 직접 연구하고 있는 관련된 재밌는 사례가 있는 게 제가 초파리 중에서 되게 특별한 초파리를 키우거든요.
0: 어, 무슨 초파리?
4: 이 초파리는 다른 썩은 과일은 뭐 바나나 이런 건 안 좋아하고 논이만 좋아해요. 새로운 종이에요. 이렇게 진화한 지 얼마 안 된 종인데 이 논이 초파리를 제 연구실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논이에 놀랍게도 도파민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논이 열매.
0: 논이에? 네. 그러면 일부러 걔는 그 도파민을 섭취하려고 그쪽만 가는 거네?
4: 그렇진 않고요. 반대로 논이에 도파민이 너무 많으니까 네. 도파민을 스스로 못 만들어요.
0: 아~ 많아서요?
4: 먹어서 섭취하면 되니까. 아~ 네. 그러니까 식물이 도파민을 많이 만드니까 그 식물에 계속 먹고 사는 동물은 오히려 도파민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0: 개만 있으니까 나는 도파민이 필요가 없네. 아예 그냥 그것도 진화겠죠?
4: 네. 의존하
0: 어, 의미가 없으니까.
4: 어, 뭐 굳이.
0: 어, 내가 왜 일을 해? 이런 느낌.
3: 태화 아니에요? 진화라고.
4: 태화라고. 그러니까 진화의 한 양상으로서 태화인 거죠.
3: 결국 도파민이 뇌에서 만들어지지만 네. 실질적으로 합성되는 거 우리 재료가 있어야 돼요. 예, 예. 갑자기 도파민 생겨라 뿅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재료가 되게 단순한 게 우리 몸에 고기를 먹거나 뭘 먹으면 아미노산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4: 네, 네.
3: 이 아미노산 중에 티로신이라는
0: 티로신?
3: 네, 고리를 갖고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이 녀석이. 이 티로신이 몸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 도파민과 아까 이야기 나왔던 노르에프네프린까지 다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 티로신이라는 물질이 있으면 재료 다른 재료들도 우리랑 친숙한 녀석이에요. 산소를 만나는데 얘를 티로신 하이드록시네이즈라는 효소가 산소를 갖다 붙여요. 얘를 우리가 L도파라고 부르거든요.
0: L도파.
3: 이 도파가 재밌는 게 도파민은 뇌로 못 가요. 근데 도파는 뇌로 가요.
0: 어떻게 왜?
3: 구조가 계속 바뀌니까 제일 쉽게 얘기하는 게 물에다 잘 녹는 뭐 소금 같은 게 있고 네. 물에 안 녹는 뭐 나프탈린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 성질들이 얼마나 다른가에 따라 여길 지나가냐 못 가냐부터 다 바뀌거든요. 이 도파를 우리 몸이 한 단계 더 반응을 시켜요. 디카르복실레이즈라고 이산화탄소 떼어낸다. 그러면 그게 도파민이 돼요. 더 재밌는 건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게 되고 한 단계 더 가면 에피네프린이 돼요.
0: 일단 도파민도 중요한데 노르에피네프린 있잖아요. 네. 얘는 무슨 일이에요?
1: 걔는 주로 좀 위험하거나 네. 각성돼서 뭔가 전반적으로 되게 막 열심히 봐야 되고 이럴 때 위험할 때 그 위험에 대처하고 뭐 뭔가 누가 쫓아오고 이럴 때 네. 싸울 때 이럴 때 많이 나와요.
4: 그래서 싸움 혹은 회피 fight or flight response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맹수를 만나거나 네. 혹은 어디 컴컴한데 적을 만났을 때
0: 조심해야죠.
4: 결정해야죠. 나보다 강해 보이면 도망가야 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싸우거나
0: 그걸 노르에피네프린이 조절을 해주는 거죠.
3: 정확히 에피네프린이 네, 네. 조절하고요. 에피네프린이, 예. 이제 노르라는 말 자체가 에피네프린 구조랑 노르에피네프린 비교했을 때 뭐 네. 하나가 더 떨어져 없다라는 게 노르에피네프린이란 말이 되거든요. 이 에피네프린 단어가 낯선데 에피네프린이 그리스어라면 라틴어로 부르는 이름이 아드레날린이에요.
0: 아 그래요? 맹수를 만났어요. 네, 아드레날린 레벨이 낮아. 네. 그러면 이제 다가가겠네. 다가가겠네. 그게 전문용어로 겁대가리를 상실한다고
4: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렇게 그게 되는 거네요.
3: 다가간다기보다 예. 아드레날린이 우리 몸에 그 혈관에 막 압축해서 피도 더 빨리 돌게 하고 반응을 빠르게 긴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투쟁할 거냐 도망갈 거냐를 행동을 할 수 있게 하거든요. 이게 낮으면은 무서운 건 똑같이 무서운데 몸이 굼떠서 잡아먹히는 거고 이게 높으면 싸우든 도망가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4: 장원재 교수님 만나서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20종류의 아미노산 중에서 왜 하필이면 타이로신을 이런 역할을 할까?
3: 사실 타이로신 쓰는 게 제일 합리적이에요.
0: 왜요?
3: 왜냐, 아미노산 20개가 있다 하지만 얘네들의 성질은 다 달라요. 근데 타이로신이라는 건 우리 화학의 상징인 그 육각형 고리. 이게 우선 딱 박혀 있고.
2: 벤젠 고리?
3: 거기 알코올의 상징인 OH라는 게 붙어 있어요. 얘는

0: 화학 반응으로 바꾸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1: 와. 베이스가 잘 되는 뭐 어떤 거든 변신 가능한, 네. 조합 가능한.
0: 중앙에 박히는 그런 조각 같은 베이스. 거라서 예. 이걸로 뭐든 만들 수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시도 끝에 선택되었을 거라 보는 것도 있고 얘네들의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게 진짜 제일 재밌는 부분이에요, 사실. 근데
1: 이게 이제 왜 재밌다는 거죠?
2: 분자들 사이에서는 네. 서로 구조가 비슷한 걸 가지고 서로 식별하거든요.
1: 네.
2: 근데 어떤 애가 노르에피네프린을 처리하는 애예요. 근데 비슷하단 말이에요, 도파민이랑. 네. 그러면은 노르에피네프린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도파민도 처리할 수 있게 되겠죠.
0: 제가 아까 전에 이게 구조 비슷한 녀석들이 되게 흥미롭다, 너무 재밌다고 말씀드린 게
1: 왜
0: 화학의 핵심 원리는 구조가 기능을 만든다가 화학의 핵심이에요.
1: 구조가 기능을 만든다.
0: 그 모양이어야지 효과가 나오지. 내 마음대로 몇 개 바꾸면 그냥 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파민이 어쨌든 생겼고 여기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되고 에피네프린 된다는 건 이 모든 거를 단 하나의 재료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명체한테 효율성이 제일 높은 방식이에요. 그냥 우리 컴퓨터도 0, 1만 쓰고 싶은 게 복잡해지면은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고 힘들잖아요. 이걸 우리가 인간이 몸 자체를 진짜 최적화를 하고 해서 만든 게 이런 신경 조절 물질이에요.
1: 도파민이 만약에 분비가 되면 혼자서 알아서 그냥 작동을 합니까? 도파민이?
2: 혼자서는 못하죠.
1: 그러면 어떻게? 얘는 작동 원리도 궁금해요.
2: 네. 네. 제가 공을 던졌어요. 누가 안 받으면 효과가 안 날 거 아니에요.
1: 아, 그럴 수가 있어요.
2: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던져줬을 때 도파민하고 딱 결합을 해서 네. 야, 여기 도파민 있다 하고 주변한테 알려주는 분자가 필요해요. 네. 걔를 수용체라고 합니다. 도파민 수용체.
1: 수용체?
3: 네. 받아들이는 그 장치.
1: 걔네들이 이제 약간 더블 하는 거죠.
2: 그렇죠. 더블 하는 거죠.
1: 야, 도파민 떴다! 네. 도파민 떴다! 마음껏 즐겨라! 이게 수용체 애들이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2: 네. 예. 수용체가 한 5가지가 있어요.
1: 아, 5가지요?
2: 네. 그래서 5가지가 있고, 신경세포의 종류랑 영역에 따라서 어떤 그 수용체가 발현이 되는가가 달라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D3라고 하는 수용체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4: D3.
2: 뭔가 이렇게 막 회오리 같은 게 이런 게 있잖아요.
1: 예, 네, 용수철. 이게 용수철 네. 같은데요?
2: 오, 용수철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1: 아니, 용수철 보이는데. 네. 네, 왜요?
2: 저, 실제로 저 용수철이라고 불러요. 네, 아, 저렇게 그래요? 된 구조가 그 세포막을 통과하기 좋거든요. 네. 세포막 안에 박혀있기가. 지금 여기 얘가 도파민을 결합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네. 수용체 안쪽에 무슨 신호분자가 하나 매달려 있어요.
1: 아, 신호분자.
2: 매달려 있다가 도파민하고 꽉 결합을 하면 구조가 딱 바뀌면서 뭐 더 이상 못 붙어있게 된 거예요. 네. 그럼 세포 안쪽으로 막 떠다닙니다. 야, 도파민 여기 있다 하고 하는 그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1: 아...
2: 그러니까 똑같은 도파민 신호를 보냈는데도 내가 무슨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영역마다 이제 분포가 다른 거예요. 도파민 수용체의 분포가.
5: 내 속에 들어있는 신경세포들마다 어떤 도파민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지가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도파민이 뿜어졌을 때 우리를 예를 들어 흥분하게 하는 것은 켜져야 될 거고 우리를 차 가라앉게 만드는 건 꺼져야 될 거잖아요.
1: 네.
5: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같은 신호라고 할지라도 이 전체 이 신경 회로 속에서 어떤 수용체를 켜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0: D2라는 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1: D2.
0: 왜냐하면 D2 수용체가 문제가 생기면 비만이 된대요. 이게 논문을 봤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지방 대사 쪽에 도파민이 또 관여한대요. 그 D2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이 인간을 대상으로 메타 분석을 했더니 비만율이 엄청 높아지더라.
1: 신기하다.
0: 그거를 보고 혹시 나는 D2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서.
1: 자, 도파민 수용체의 관계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얘네들이 던지고 잡아야 작동을 한다. 이건 이제 알았다고요.
3: 네.
1: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뇌를 조절하는지
2: 네.
1: 이제 이 메커니즘이 너무 궁금해요. 만났다?
2: 네.
1: 뇌에서 뭐 어떻게 조절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2: 네, 이거 뭐 그러니까 그 수용체를 가지고 네. 그 안에 있는 분자들의 종류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네. 수용체에도 도파민 농도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전두엽 같은 경우에는 얘가 주의 집중 같은 데도 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억제성 신경세포랑 흥분성 신경세포의 활동을 조절해서 신호가 어떤 흥분성 신경세포가 신호를 대충 적당하게 받아도 막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어요. 그 도파민 농도가 중간일 때. 그래서 D1 수용체가 막 활성화돼 있을 때는 중요한 정보 몇 개만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집중.

0: 건강하게 좋은 상태가 되죠. 근데 도파민 농도가 너무 높아. 그래서 D2 수용체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돼 있어. 그럼 억제성 신경세포 활동이 좀 억제가 되고 이런 변화들을 거쳐가지고 여러 가지를 넓게 대신에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1: 창의적으로.
0: 네. 근데 그보다 낮아. 그러면은 이제 뭔가 동기부여도 안 돼 있고 한 가지 집중해서 하기도 힘들고
1: 게을러져요?
0: 네, 좀 산만한 게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겠죠. 아,
2: 도파민의 이런 역할이 이제 학습을 하는 환경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겠네요. 이제 주의력 집중이라든지.
0: 그렇죠. 주의력 집중이란 데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전전두엽에서는.
1: 아, 수용체 역할이 크네요. 그 수용체도 어느 정도 관리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죠?
0: 자기가 알아서 조절이 되죠. 암페타민 같은 거 복용을 해서 도파민 농도를 확 높여버리면.
1: 암페타민이요?
0: 암페타민.
2: 마약, 마약.
1: 마약. 그 마약. 마약. 그래, 그래. 예, 예, 예.
0: 이거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왔네. 도파민 신호가 너무 센데? 하고 도파민 수용체를 알아서 줄여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성을 지킬 수 있는 범위에서 뇌 속에서 수용체의 발현량이 알아서 조절이 됩니다.
1: 일단 거기에 딱 대응해서 수용체도 조절이 된다.
0: 네.
2: 근데 만약에 천성적으로 뭐 유전적으로 병이 있어서 그 수용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약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0: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1: 의사 선생님은 아니시셨어요.
0: 일단 주문이체에 중요한 수용체들이 없을 정도면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2: 그럴 수도
0: 움직이기가
2: 있겠네.
0: 힘드니까.
2: 애초에.
0: 예. 애초에.
3: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정도 문제면 살긴 살 것 같은 게 구조가 비슷한 다른 게 약하지만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인간의 경우에도 유전 쪽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노르에피네프린이 약간의 역할을 유사하게 한다까지는 알려져 있어요.
2: 그래요?
3: 근데 이제 정상적이진 않겠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까지.
1: 박사님, 그러면 좀 더 좀 뭐 질문을 또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연애 프로그램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네, 보시죠?
0: 네.
1: 예, 예, 예. 이게 그냥 별 우여곡절이 다 있어요. 예, 막 갈 것 같은데 안 가고 막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최종 선택 전이야. 야, 이거 선택을 할까 말까. 최종 커플이 될까 말까.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될까 말까. 어떻게 될까. 이때부터 도파민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최종 커플이 됐습니다 할 때 도파민이 터지나요? 이게 궁금합니다. 많이 궁금하실걸요?
4: 네, 저 진짜 제일 궁금해요. 사실 네,
1: 어느 단락에서 터질지.
0: 정확하게는
1: 네.
0: 내가 예상보다 많은 보상이 주어질 때예요. 많은 보상이 예상될 때. 좀 더 쉬운 예를 들게요. 예. 자, G한테 T 모양의 메이지를 이렇게 그 위로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오른쪽으로 딱 하면 내가 보상을 줘요. 그러면 이 질문을 바꾸면 뭐가 되냐면 G는 달려가는 동안에도 도파민을 분비할까? 아니면 먹이를 딱 본 순간에만 도파민이 그렇죠. 분비될까?
1: 그렇죠, 그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0: 근데 사실 G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걸어가다 보면 이 G는 이제 얘도 몇 번 가봤으니까 안단 말이야. 이제 그렇죠. 조금 더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는 그 먹이까지 가는 길이가 짧아지고 있어. 먹이에 대한 예상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럼 그 커지는 게 뭘로? 도파민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도파민이 점점 증가하는 모양의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1: 그럼 이미 빌드업 되면서부터 계속 도파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구나. 예.
0: 자, 그럼 이제 이 쥐가 똑같은 경험을 여러 번 반복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보상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질 거고요. 이러면 도파민은 점점 덜 나오게 돼요. 그럼 예상보다 좋은 일이 생긴 거를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되고, 더 잘 기억해야 되고, 그 내용을 학습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뇌 영역들, 도파민의 분비를 받는 요 영역들을 보상회로라고 부릅니다.
1: 보상회로?
4: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봤던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 너무 재밌어요. 또 볼 때도 있잖아요. 재밌어서. 근데 그거는 다 예상 가능하잖아요.
1: 그러니까 괴롭진 않죠.
4: 예상을 넘어서는 쾌락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고 또 봐도 재밌는데 그러면 도파민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5: 그때도 나옵니다.
0: 조금 더 해볼게요. 우리 뇌는 평행된 분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뇌의 여러 영역들이 경쟁하게 됩니다.

0: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그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난 상황을 생각해봐요.
1: 네.
0: 우리는 그런 거 한두 번 본 거 아니고 머릿속으로 알아요. 저 고장난 거고 계단이랑 똑같은 거야라고 그냥 알아요.
2: 오늘 똥밟았네. 그렇죠. 뭐.
0: 그렇죠. 네. 근데 머릿속에서는 고장났어 계단이랑 똑같아만 있는 게 아니라 쟤는 에스컬레이터라는 정보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쟁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에스컬레이터 고장난 거 알고 발을 디뎠는데

0: 만들어낼 수 있겠죠. 즐거움과.
1: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을 때 도파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기대보다 더 큰 보상이 주어졌을 네. 때 도파민이 나온다고 네. 한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저는 좀 약간 되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게 우리는 보통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약간 쾌락에 뭔가 그냥 그 어떤 자극을 보면 그 자극이 우리한테 쾌락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쾌락 그 자체라기보다는 기대했던 쾌락과 실제로 받은 쾌락의 차이와 관련된 신호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 동물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움직임의 에너지가 쓰여요. 살 빼고 싶을 때 운동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 귀한 에너지를 내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데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세상에 대한 예측을 잘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행동을 만들어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측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측보다 좋은 거 있을 때 틀린 것만큼 교정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래야 행동도 바꾸고 작업기억도 바꾸고 뭔가를 바꾼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2: 작업기억? 뭐죠 이게?
0: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띄워넣는 그거를 작업기억이라고 불러요.
2: 작업기억.
3: 우리가 이거를 계속 도파민이 쾌락이라든지 흥분이나 이런 거랑 연관짓다 보니까 다시 복원했을 때는 자극이 적어져서 그렇게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사실 도파민을 뇌학 쪽에서는 만족감이라고 오히려 말을 해요.
2: 만족감.
3: 왜냐면 우리가 같은 걸 알고 스토리를 알아도 내가 이걸 보는 거에서 느껴진 만족감이 있을 거고.
1: 근데 그러면 조금 다른 해석이 다른 거 아니에요?
0: 저는 완전히 달라요.
2: 어?
0: 왜냐면 네. 쾌락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뇌과학에서는 되게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1: 그렇다는 게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쾌락이라는 단어를요. 뇌과학에서
0: 주관적인 거잖아요.
2: 아 그렇죠.
0: 과학은 철저하게 밖에서 해서 누가 해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을 위해서 왔는데 만족이든 쾌락이든 주관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주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물론 좀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2: 아니 그 도파민을 좀 짧은 시간 안에 계속 나오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나는 그 뭐 연애 프로그램이니까 24기 옥순 씨가 모든 남자들 다 찢어놓을 때 근데 짧은
3: 시간 예상치 시간에 못했던
2: 여기도 다 전문용어로 죽여놓는다 그러죠. 그냥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들 때
3: 아, 너무
2: 그때
3: 재밌어요.
2: 짧은 시간 때 계속 도파민이 막 뿜뿜뿜 거라거든요.
4: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2: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뭐 터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시청각 아니라도 뭐 없을까요?
0: 뭐 있죠. 내 예상보다 좋은 일이 계속 생기면 돼요.
2: 아, 좋은 일이 계속 생기면 터지는구나.
3: 야, 암페타민이 네. 제일 확실해요.
0: 아, 네, 암페타민.
2: 그건 일리거리잖아요.
3: 아, 일리거리 아니라 이거 실제 의료용으로도 쓰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2: 의료용.
3: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 좀 두 종류가 있어요. 잡아채는 글러브 같은 수용체라는 게 있고 공을 다 받았으면 이 공을 다시 모아가야지 또 할 수가 있잖아요.
4: 네.
3: 그래서 이걸 운반하는 수송체라는 게 있어요.
2: 오.

0: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보통 암페타민이나 뭐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이런 녀석들이고.
1: 만나면 안 되는
0: 녀석.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물질들이 도파민이랑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1: 그럼 그렇게 해서 중독이 되는 거고, 그죠?
2: 네, 그렇죠.
1: 근데 그럼 반대로 도파민이 적어지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2: 심각하죠. 도파민 신경세포가 막 죽어나가면서 생기는 대표적인 병이 파킨슨 병이거든요. 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네. 파킨슨병의 그 신경세포가 한 몇 퍼센트 정도 죽어야 그 파킨슨병의 증상이 나오기 시작할까요?
0: 한 10%?
1: 저도 한 10% 생각했어요.
0: 생각보다 적을 것 같은데.
3: 절반, 절반.
4: 많이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절반, 절반 이상 죽어야 될 것 같은데.
1: 30%.
2: 85% 정도.
4: 그러니까 절반 이상일 것 같았어요.
1: 그럼 거의 다 죽은 건데요?
2: 네. 도파민이 이제 신경세포가 막 한 죽어나가니까 도파민 분비가 적을 거 아니에요. 네. 대표적으로 줄무늬체 같은데. 네. 이제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동작 자체도 되게 느려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1: 네.
2: 학습 양상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해요.
1: 그러면 도파민이 어느 정도는 계속

0: 입증량이 좀 확보가 돼야겠네요.
1: 예, 사실 많다 적다로 단순하게 말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만큼 있으면서 조절을 해줘야죠.
2: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죽어 나가면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아까 암페타민 같은 거 약으로도 쓴다고 그랬잖아요.
3: 아, 네.
2: 그러면 그때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그런 암페타민이나 이런 건가요?
0: 파킨슨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1: 아까 그 장훈재 교수님 말씀하셨던 엘도파를 치료를 할 때 씁니다.
3: 도파민을 만드는 티로신에서 네, 엘도파. 중간 단계 엘도파. 네. 그거를 파킨슨병에서는 치료약으로 넣어요.
0: 아.
3: 얘는 뇌로 갈 수 있으니까 재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0: 아.
3: 이걸로 도파민 만들어 하고 공급할 수 있게.
0: 아, 그러니까
3: 암페타민을 약으로 쓰기보다는 그거 말고 좀 더 안전하면서 효과
0: 있어요. 있어요.
3: 메틸페니데이트 막 이런 게 있거든요.
2: 모르니까. 들어봤으니까 아까 약으로도 쓴다면서요.
3: 그러니까 이거 약 쓰는 거에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2: 네.
3: 우리가 파킨슨병이 사실 제일 유명한 그 도파민 부족의 문제인데 그거 외에도 몇 가지 질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부르는 조울증이 있는데 조울증은 항상 가라앉거나 한 게 아니라 이게 양일 때도 있고 음일 때도 있잖아요.
2: 네.
3: 가라앉았을 때는 효과가 좋아요.
2: 오.
3: 근데 올라가 있을 때 이 약이 작동하면 난리가 난.
2: 그럼 큰일 나겠네요, 진짜로.
3: 네. 처방받아가지고 이제 적정량을 쓰면 효과가 있죠. 많이 오해하시는 게 도파민에 중독되는 건가? 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4: 도파민에 중독된 게 이게 마약에 중독된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3: 그러다 보니까 뭐 게임을 많이 한다거나
0: 그렇죠.
3: 뭐 자극적이거나 노는 걸 많이 한 학생들이 혹시
0: 그러니까.
3: 도파민 때문에 문제가 아니냐
0: 그렇죠.
3: 하시는데
0: 네.
3: 그건 또 아니죠.
0: 아니에요.
3: 왜냐하면 도파민은 단지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생체 분자일 뿐이고 근데 또 재밌는 건 도파민이 꼭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2: 아 그래요?
3: 왜냐하면 도파민이 많아졌을 때 어떤 영향이 생기느냐를 연구하기도 하는데
0: 그거 궁금해요. 왜냐면
3: 대표적으로
0: 요즘,
3: 네. 환각 증상
0: 환각?
3: 과다도파민 환각이
0: 마약을 안 해도?
3: 마약을 했을 때 정도의 과다가 되면
0: 예.
3: 우리가 또 마약을 하면 환각을 보고 한다잖아요.
0: 그렇다고
3: 이게 그래요. 도파민이 영향을 주는 거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중독 같은 걸 우려한 이유가 사실 도파민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이 어떤 자극에 의해서 변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용체가 내가 한 100개가 있었다. 정상적인 거면 이걸로 충분해요. 근데 아까 그 논이 파리 이야기처럼
0: 네.
3: 도파민을 언제나 얻을 수가 있고 굉장히 많은 양이 있으면 굳이 이거를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손을. 그냥 대충 집어도 어디나 있으니까.
0: 네.
3: 그 우리 몸의 효율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유전자에서 이런 수용체 발현을 수용체라고 한번 만들어서 100년 내내 똑같은 걸 쓰는 게 아니니까 덜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도파민이 줄어들면 내가 지금 손 하나밖에 없는데 잡을 게 없잖아요.
0: 우울해지고.
3: 그럼 다시 또 막 늘려야 되니까 도파민을 찾는 거예요. 이건 도파민의 문제가 아니라 뭐 니코틴이 됐건 알코올이 됐건 우리가 의존성을 보인다라는
0: 중독을.
3: 모든 것들은 이게 너무 자주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영향을 제어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적응해버린 거거든요.
0: 저는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중독은 왜 안 고쳐지나? 왜 그럴까요? 왜 중독은 왜 안 고쳐질까요?
1: 장훈재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암페타민 이런 건 농도를 완전 극단적으로 끌어올려요.
0: 네, 맞아요.
1: 그럼 그 극단적의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뇌가 극단적으로 바뀝니다. 유전자 발현 패턴도 바뀌고 뭐 수용자고 뭐고 이렇게 다 바뀌어요.
0: 네.
1: 그렇게 바뀌어서 아까 도파민은 뭐하나 그랬어요? 강화학습. 이 좋은 거 또 해야지로 바뀐다 했잖아요.
0: 네.
1: 이 좋은 거 또 해야지가 극단적인 수준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학습으로 해서 바뀐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나 이게 워낙 극단적인 형태의 학습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아까 몸 안에도 이렇게 도파민 수용체들 이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신체적으로도 그런 과농도에 적응을 하게 돼서 부작용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 치료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이렇게 약물 치료 같은 것도 해서 이런 과잉 작용들도 좀 조절을 해주고 그다음에 상담 치료도 받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그러니까 치료가 된다고 들었어요.
0: 아니 그 가끔씩 그러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뇌가 좀 굳는 것 같다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1: 네.
0: 그럼 나이에 따라서도 약간 이제 도파민이 좀 양이 좀 줄어드는 건지
1: 네.
0: 그런 것도 궁금하기는 해요.
1: 일단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0: 네.
1: 나이 90이 넘으신 분의 뇌를 꺼내서 봐도
0: 네.
1: 새로 생긴 그 시냅스 구조물이 발견된다고 할 정도로 구조물이요. 죽을
0: 네.
1: 때까지 뇌는 굳지 않습니다.
0: 그러니까 그냥 네. 하는 얘기네.
1: 정도는 다르긴 해요.
0: 예.
2: 그런데 뭐 건망증이라든지 뭐 이렇게 스스로 옛날에

0: 번호를 잘 기억했던 게 기억이 안 난다든지 이런 거는 느껴지잖아요.
1: 가소성 자체가 없어진 않지만.
2: 가소성? 예. 가소성이 뭐죠?
1: 환경과 경험의 영향을 받아서 유연하게 변해가는 특징을 말해요. 이런 가지의 모양도 계속해서 변하고요. 고기에 달려있는 시냅스의 세기도 물론 계속해서 많이 변하고요.
2: 시냅스 세기가 변하고 시냅스 세기도 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기억이 변하죠.
2: 아, 기억이?
1: 네.
2: 아.
1: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오늘 아침에 뭐 된장찌개 먹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이다 이런 거지만 네. 그러니까 신경세포의 활동이든 어떤 부분이든이 일정한 상태로 어느 정도 지속된 시간 동안 유지되는 거를 다 기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2: 기억이 변한다?
1: 네. 사실은 시냅스 세기만 변하는 건 아니고요. 신경세포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다 변한다.
2: 환경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뇌가 어른이 돼도 굳는 게 아니라 뇌는 변한다라는 거죠.
1: 그렇죠. 계속 업데이트를 했구나.
3: 그렇죠. 그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굳지 않았다는 거예요.
0: 그렇네요.
3: 굳었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소성이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데 영어로는 하면 더 쉬워요, 사실은. 플라스티시티예요.
0: 플라스티시티.
3: 그게 뭐냐면 플라스틱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게
0: 어떤 모양으로든 성형할
3: 그렇죠.
0: 수 있다는.
3: 어떤 모양의 성형, 유연하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뇌가 플라스틱처럼 여러 가지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세탁기. 얘는 처음에 설계에서 나온 대로 세탁만 할 수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세탁기한테 아무리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도 요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3: 밥솥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 뇌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높은 뭐 수준의 가능성을 가지고 어떤 것을 경험하고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거의 평생 동안 새로운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이 뇌라고 하는 건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도파민이다.
2: 네. 도파민이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0: 학습을 하는데도.
2: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여러분들이 나이가 더 드셨어도 여러분들의 뇌는 절대 굳을 일은 없다.
1: 네.
2: 도파민이 함께하는 한.
3: 뇌가 말랑말랑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네. 왜냐면 우리 손가락의 개수는 잘 안 변하잖아요.
0: 그렇죠.
3: 가소성이 없는 거예요. 팔의 길이도 성장할 때는 변하지만
2: 딱 끝났죠.
3: 성장하고 나면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손가락을 바꾸기는 힘드니까 팔다리의 길이는 바꾸기 힘드니까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꿔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가소성, 신경계의 가소성이라고 하는 게 왜 필연적으로 진화를 했느냐.
0: 네.
3: 변화무쌍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자극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도파민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데 조금 더 인간뿐만 아니고 굉장히 보편적으로 나타나 관찰된 현상인데 예쁜 꼬마 선충에도 몸 전체의 체세포가 10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302개가 신경세포예요.
2: 1000개 중에?
3: 그 세포의 거의 3분의 1이 30%가 신경세포인데 그중에서 도파민 뉴런이 있어요. 도파민 신경이 8개가 있어요.
0: 우와.
3: 예쁜 꼬마 선충은 주로 앞으로 기억하죠. 그러다 위협을 느끼면 뒤로 뺑글 돌아서 뒤로 가는 행동을 보여요. 배양 접시를 톡톡 쳐요. 이렇게 컵을 톡톡 치듯이.
2: 진동을
3: 그럼 걔는 지진이 난 걸로 느끼죠.
0: 아, 그렇게
3: 그러면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 뒤로 돌아갑니다. 근데 얘네들이 똑똑한 게요. 탁탁 쳤는데 아무 일도 없잖아요.
0: 네.
3: 그걸 계속 반복하면 얘네들이 뒤로 돌지 않아요.
2: 아, 이거 누가 장난치는 건 줄 알아요?
3: 그렇죠. 위협이 아니란 걸 판단해서. 왜냐면 위협이 아닌데 자기가 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0: 이것도 학습이네요?
3: 이거를 습관화라고 해서 습관화. 계속해서 어떤 자극을 반복해서 줬을 때 같은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점점 떨어지는 현상을 이제 습관화라고 부르는데 예쁜 꼬마 선충이 밥을 먹고 있는지 밥을 먹고 있지 않은지에 따라서 습관화가 다르게 일어나요. 밥을 안 먹고 있잖아요.
0: 네.
3: 그냥 빈 곳에서 공터에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습관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근데 밥을 먹고 있으면
0: 네.
3: 습관화가 잘 안 일어나요.
2: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0: 뭐지?
3: 그때 도파민이 뿜뿜해서 작용하는 거예요. 도파민이 나오면 습관화가 잘 안 되게 막아줍니다. 근데 그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여기는 가설적인 부분인데 자연에서는 예쁜 꼬마 선충을 잡아먹는 선충들도 있어요.
2: 아, 그래서
3: 그러면 잡아먹는 선충이 툭 쳤을 때 도망가야 되잖아요.
0: 네.
3: 이거는 꼬마 선충이 아니라

0: 거대 선충의 위협인데라고 느끼고 도망가야 되는데 툭툭 치니까 몇번 툭툭 쳤을 때 습관화돼서 자극을 위협을 인지하지 않으면 잡혀 먹겠죠.
1: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네요.
0: 저도 반대일 것 같은데.
1: 박토에 있으니까 여긴 내 세상 아니까 그냥 아이고 행복해 하면서 이렇게 계속 도파민이 터지는 줄 알았더니 네. 그게 아니란 얘기네요.
0: 네. 이 도파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애초에 왜 이렇게 진화했을까 동물계 생각해 보면 DNA가 생물에게 모든 거를 다 가르쳐 줄 수 없어요.
2: 아, 그렇겠네요.
0: 그래서 구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다 DNA에다가 대응할 수 있게끔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코딩해 놓은 거예요, DNA. 그거의 핵심 중 하나가 도파민 시스템인 거예요.
2: 이 도파민 시스템도 일종의 진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0: 진화된 시스템인 거죠. 백과사전,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백과사전을 DNA에 넣는 것보다는 좋은 선생님을 DNA에 넣은 거예요.
1: 자, 그렇군요. 화학자분은 어떻습니까?
3: 저는 사실 도파민이 되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진화 아닌 생명체는 현 시대에 없다고 보고 네. 거기서 찾아낸 것 중에 제일 쓰기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도 쉽고 화학 반응도 편하고 무엇으로든 대체할 수 있던 게 도파민이어서 선택된 것뿐이지 네. 뭐 도파민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 맞췄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냥 사용하기 좋은 도구가 이거였다. 그 정도여서 뭐 사실 저희는 화학자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도파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큰 관심이 없어요. 이걸 밖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더 좋은 걸 할 수 있느냐.
4: 세상을 살아가다가 뭔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1: 네,
4: 그러면 의도적으로 좀 탐색을 해보는 것 같아요.
1: 탐색.
4: 네, 강화학습에서 모델이 부족할 때 그러니까 모델이 세상하고 안 맞을 때 해야 되는 게 탐색이거든요. 안 해본 경험을 하고 그 안 새로운 경험에서 악의를 맞춰서 모델을 고쳐나가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를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나한테 좋은 행동을 좀 더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해가는 거죠.
3: 그 모든 것에 도파민이 역할을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4: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이 강학습을 공부하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사회가 달라지지 않을까, 예요.
1: 오늘 우리는 좀 약간 그,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그냥 도파민, 뭐 자극, 이런 것만 생각하고 가볍게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예, 이 뇌, 그리고 강화학습,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잖아요.
3: 맞아요.
1: 나의 주인은 도파민입니까? 아니면 납니까?
2: 저도 도파민은 아니라고 봐요.
3: 그 보셨어요? 이거 발사했던 게 돌아와서 젓가락에 꽂히듯이.
1: 아, 맞죠. 도킹.
5: 보면 벌써 참 놀랍습니다.
1: 그 박사님도 할 수 있습니다.
5: 시간하고 돈. 제가 누리호를 개발할 때 제가 이제 본부장으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비하인드로 있는데 그걸 드릴 기회가 없어갖고 내부는 보안 문제가 있어서
1: 잘 안 보여주시죠.
5: 네, 오늘은 제가 영상을 좀 가져왔는데.
1: 이거 공개됩니까?
0: 우와. 근데 잠깐 너무 충격적인데요?
5: 기체 무게만 200톤, 37만 개의 톤 사용하는 연료가 1초에 100리터의 등유를
1: 1초에 기름을요?
5: 저희가 이제 뭐 달에 가든지 화성에 가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우리나라도 맘만 먹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뭐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5: 화자 없으면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1: 위험한 발언이죠. 대한민국이 약간 그 우주 발사체 기술이 어떤 최강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6: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간기계,
9: 주물 상처엔
8: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중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이제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1: 아니 펭수, 그게 무슨 말이야? 너가 여행 가자고 여기까지 불렀잖아.
0: 아니 지금 연기 중이잖아요. 단조 말이 중이잖아요.
2: 자, 오늘 제가 왕가 사는 남자를 보고 과몰입을 하는 바람에 바로 영어를 왔거든요? 근데 또 영어를 와서 또 내가 모르는지 많을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완벽하게 알려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이도 선생님! 우후! 이도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쌤은 현재 고등학교 선배들한테 이제 지리랑 그리고 통합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이도 선생님이야. 반가워. 왕사남에 엄청 빠져.

0: 했다고 들었는데 맞지?
1: 지금 계속 알아요. 지금 꿈에도 나오고요. 아니 나 단종 나 어떻게?
0: 단종 어떻게? 단종이 좋아가셨는데?
1: 자꾸 몰입이 깨지네 이거.
0: 아니야
1: 내가 지금 오늘... 앓고 있는데. 아 지금 여기 청명포 왔잖아요.
0: 여긴 청명포 아니야.
1: 예?
0: 여기 그냥 우리 오프닝 따러 온 건데?
1: 그럼 여기 무슨 포예요?
0: 여기는 서남마을 한반도 지형이야. 못 들어봤어? 우리나라 한반도 알지? 어흥 호랑이.
1: 예.
0: 그것처럼 생겨서 한반도 지형이라고 부르는 곳이야.
1: 어쩐지 내가 그 마음이 조금 그 쓰리면서도 덜 쓰리더라고요.
0: 실제로 와보니까 어때?
1: 너무 이쁜 거야. 유배지면은 조금 이렇게 좀 삭막하고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이쁜 거 있죠?
0: 맞아, 이쁘지. 그리고 제주도도 예쁘잖아.
1: 응.
0: 제주도도 유배지로 유명하다?
1: 진짜요? 아니, 유배를 어떻게 가요? 제주도까지.
0: 배 타고.
1: 와, 뗏목으로?
0: 그치, 뗏목도 타야 되고.
1: 와.
0: 힘들지.
1: 통마려면 어떡해요? 다들 앞을 보거라! 이러고. 근데 이거 언제 도착해요? 우리 한참 된 것 같은데요? 어몽도세요?
2: 예, 어몽도입니다.
0: 어몽도님.
1: 뭐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열심히 하시고.
0: 청년포 가자. 자. 나 깜짝이야.
1: 여기서 멀어요?
0: 아니야, 금방이야, 금방.
1: 우와. 저기 사람이 진짜 많네요.
0: 맞아, 사람 진짜 많지.
1: 야, 단종님이 즐거워하시겠어요.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0: 아, 안녕하세요.
1: 제가 사는 곳엔 어인 일로 오셨습니까?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3: 애기랑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1: 네. 안녕. 오, 너는 야면양아 같다. 오, 3,000원이야, 3,000원.
0: 우리 펭수는 3,000원 아닐 텐데.
1: 난 2,000원이야.
0: 우리 어린이는 2,000원이네? 근데 펭수, 이거 표 살 돈 있어?
1: 저는 왕인데요. 왕이 근데... 내가 살던 곳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돈이에요?
0: 근데 펭수, 단종도 전세였어. 매매가 아니었어.
1: 그래요?
0: 어.
1: 아니, 빈털털이야, 지금.
0: 그래?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이 대신 내줄게.
1: 왔어?
0: 근데 펭수 이거 가끈 고정시켜줄까? 괜찮아?
1: 아니 이게 원래 멋있는 거예요.
0: 이렇게 약간 옆머리 같은 거야? 멋있다. 조심.
1: 근데 눈이 좀 아프니까.
0: 그니까.
1: 닿을 때마다 좀 눈이 따갑는데.
0: 그치. 저거 뭐야?
1: 뭐야?
0: 저 부탁의 말씀 보여? 저 맨 밑에 봐.
1: 애완동물과 동반 입장할 수 없습니다.
0: 너 동물 아니야?
1: 저는 애완이 없어요. 전 그냥 동물이에요.
0: 그럼 되는 건가?
1: 안녕하시오. 고생이 많소이다. 제가 동물이긴 합니다만 애완동물은 아니오라. 들어갈 수 있겠사옵니까?
4: 안 되는데요.
1: 예?
4: 동물들은 출입을 할 수 없는데요.
1: 그래도 그 명예의 한국 펭귄으로서 저는 돌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10살이요. 그리고 여기는 어른이오시라.
0: 저요.
1: 되겠소이까?
4: 네, 5,000원 주세요.
1: 감사합니다.
0: 결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1: 멋있어.
0: 선생님 사줄게.
1: 아싸! 위험하다!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0: 감사합니다. 펭수!
1: 아?
0: 자, 이거 우리 표거든?
1: 아싸!
0: 안 잃어버릴 수 있지? 우리가 우측 통행하겠습니다. 저기 봐봐! 이 강이 무슨 강인 줄 알아?
1: 나 청룡포가 강인 줄 알았는데?
0: 이 강은 서강이야, 서강. 펭수, 여기서 퀴즈! 이 서강은 흐르고 흘러서 어떤 강이 될까요?
1: 서강준! 동강! 북강!
0: 땡!
1: 남강! 설마 혹시 한강?
0: 맞았어! 얘가 이제 점점 커져서 나중에

0: 그 서울에 있는 한강 있지? 네. 그게 되는 거야.
1: 그러면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오면 한강에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0: 오, 맞아!
1: 그럼 공짜네!
0: 그치?
1: 아, 그러면 수영해서 올 걸 그냥. 아, 이거.
0: 근데 지금 날씨에 영하 3도에 쌤이 수영을 못해.
1: 아, 맞다. 제가 저만 생각했네요, 이거.
0: 아니야, 펭수 등에 태워줄 수 있어?
1: 저는 거북이가 아니오라.
0: 아, 그러면 우리 갈 때도 그냥 차 타고 가자.
1: 그냥 우리 버스 타고 가요.
0: 그래, 그래. 뭔가 처량하고 슬픈 느낌 만들어?
1: 아, 근데 아까 올 때부터 슬펐어요, 저는.
0: 그치?
1: 이건 눈물로 만들어진 강이야.
0: 아니, 이건 빗물로 만들어졌어, 펭수.
1: 진짜로?
0: 진짜로! 영화에서 단종이 여기서 끝까지 있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셨잖아.
1: 맞아요.
0: 승하셨잖아. 근데 사실은 이곳에서는 단 2개월밖에 안 계셨어.
1: 어머!
0: 2개월쯤 될 때 여기에 홍수가 엄청 크게 나가지고 저기까지 물이 다 잠겨버린 거야.
1: 아, 그것도 영화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0: 그치, 홍수가 났을 때 어디까지 물이 차오를지 우리 예상할 수 있다? 봐봐봐, 어디까지 차오를 것 같아?
1: 저 돌 자갈인 데까지
0: 올라가다 보면은 푸릇푸릇한 나무가 시작되지.
1: 어,
0: 거기까지야. 그게 경계야. 홍수가 나면은 저런 나무뿌리가 썩어버리기 때문에 저렇게 오래 자라야 되는 나무가 자랄 수 없거든.
1: 이야. 경관이 아름답다, 아름다워.
0: 우리가 탈 때야.
1: 어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0: 펭수 준비됐어?
1: 준비됐어. 저거 건너야 돼, 이게.
0: 건너야 돼.
1: 근데 선생님, 선생님 2도잖아요, 2도.
0: 맞아, 맞아.
1: 2도는 무슨 뜻이에요?
0: 사실은 우리 단종 펭수의 내가 할아버지야.
1: 왜야?
0: 2도가 세종대왕님의 휘거든, 이름.
1: 오, 맞아.
0: 그래서 내가 세종이고 우리 펭수는 단종인 거지.
1: 이야, 대박이다.
0: 할아버지라 불러.
1: 잘 받으세요.
0: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아, 잘한다, 우리 펭수. 펭수, 우리 이제 드디어 청룡포에 도착했어. 어때, 느낌이? 새로워?
1: 이제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이오? 이거 봐, 다들 돌탑을 쌓아놨어.
0: 그러게. 단종이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돌탑일까?
1: 진짜 그런가 봐요. 근데 나무가 왜 이렇게 많아?
0: 소나무가 유교에서 충을 뜻하거든.
1: 충심의 충.
0: 도쌤이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데?
1: 무마다!
0: 어머.
1: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0: 아까 쌤이 펭수 뭐라 그랬지?
1: 뭐라 했어요?
0: 할아버지. 할아버지야.
1: 할아버지. 아, 맞다.
0: 할아버지한테 예의 바르게 해야지.
1: 예, 할아버지. 여기가 단종님이 계셨던 곳이에요?
0: 아니, 아니, 조금만 더 가면 단종 어소가 따로 있어, 건물이.
1: 그럼 여긴 누구 어소야?
0: 어? 여기 혹시 매화가 살았을까?
1: 어?
0: 궁녀 매화?
1: 저기 봐!
0: 아, 깜짝이야! 잠이야! 깜짝이야! 잠이야! 깜짝이야!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1: 잠깐 둘러보겠사옵니다.
0: 둘러보겠습니다.
1: 네.
0: 아, 깜짝이야. 아, 펭수야, 왜 이렇게 나를 놀래켜, 아침부터.
1: 오, 여기도 계시네.
0: 깜짝이야. 아, 나 너무 무서워, 깜짝이야.
1: 예.
0: 너무 현실적이다, 그지, 펭수.
1: 여기구나.

0: 약간 저 지금 이상해요.
1: 뭐가 뭐가?
0: 약간 내가 살던 곳 같아.
1: 너가 살던 것 같다고?
0: 여기가 딱 그거잖아. 여기 그거다. 거기가 지구나.
1: 그래.
0: 여기 보면은 그냥 나무밖에 없어요. 쭉!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1: 그래,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그치?
0: 그건 뭐예요? 원래 이곳에는 단종이 머물던 어소가 있었으나 없어지고 영조 39년에 이 비를 세워 어소의 위치를 전하고 있다.
1: 그렇지.
0: 뒷면에는 세황명승경무진기원호삼개미주계정영숙숙영숙숙지명청역표라고 새겼다. 이거 웃긴 거야?
1: 원래 조선시대는

0: 이름이 길어.
1: 그러면 다들 여기 오셔서 이거 챌린지 한번 하세요. 이거 원, 투,
0: 쓰리, 포.
1: 세황, 명승, 정무, 진기, 원, 후, 삼, 개미, 개, 추, 채, 경, 겨, 때, 까, 까, 푸, 치, 빡, 치, 푸, 치, 빡, 치, 푸, 치, 빡, 까, 까, 까, 까, 까, 까, 까,
0: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있잖아.
2: 호수나무.
1: 저거 일로 넘어왔어요.
0: 그래, 맞아. 지금 담장 너머로 소나무가 쭉 이렇게 왔잖아.
2: 어, 어머.
0: 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담장을 넘은 걸로 추정돼.
1: 이거 아니에요. 제 추정을 말씀드릴까요?
0: 어, 말해봐.
1: 해를 본다고 하셨죠? 바로 단종님이 해였습니다. 아. 단종님께 지금 절하고 있는 거예요.
0: 아.
1: 소나무가 그래도 이렇게 단종님 보려고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어, 허리 아프겠다, 그지? 펭수, 펭수, 펭수. 사실 지리적으로 진짜 감흥이 오는 곳이 있거든?
1: 어? 거기 갈래? 나 어디에요?
0: 바로 선돌이라는 곳이야.
1: 선돌?
0: 어, 이름부터가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
1: 느낌 와요.
0: 그치? 감흥이 오지?
1: 감흥이 와요.
0: 거기를 한번 가보자.
1: 좋아요. 어디로 가요?
0: 저 일로 와, 일로 와.
1: 아니야. 아니, 너무 이쁘지 않냐?
0: 예뻐?
1: 어.
0: 내가?
1: 어, 어, 어, 어.
0: 고마워. 너도 어, 잘생겼어.
1: 고마워.
0: 어머, 세상에, 뭐 저런 애가 다 있니?
1: 대까지 누가 먼저 올라가면 시합 시작.
0: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선돌을 볼 수 있는 선돌 전망대야.
1: 반으로 가는 거 아니니, 이거?
0: 여기 지금 강이 흐르지? 무슨 강이야?
1: 이거 서강.
0: 오, 어떻게 알았어?
1: 알려줬으니까.
0: 누가?
1: 쌤이.
0: 내가 알려줬어?
1: 아까 오자마자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서강 좀 읽고.
0: 아, 미안해.
1: 괜찮아요.
0: 어때? 단종의 그 느낌이 느껴서?
1: 어, 뭐랄까? 마음이 저리고.
0: 어, 어.
1: 막 가슴이 아프고.
0: 어. 완전 그냥 단종 돼버렸는데?
1: 단종 돼버렸어요.
0: 오, 단종이야 그냥. 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 안 됐잖아.
1: 그러네요.
0: 단종은 사실상 조선의 왕 중에 처음으로 경복궁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왕이라는 거지. 그래서 적장자 중에 적장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너 지금 단종이라며. 너 과거의 일인데 지금 생각이 안 나? 너 그때 그 경복궁에서 응애하고
1: 우리 어, 응애.
0: 첫 울음 기억나?
1: 응애.
0: 어, 그거야, 그거야.
1: 아, 근데요. 알려주실 게 아직 더 남았어요?
0: 어,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단종이 돌아가실 때까지 해야지.
1: 근데 우리 경관 좀 보면 안 돼요?
0: 아, 좀 들어봐. 일제 강점.
1: 아니, 나는 궁금한 게 따로 있다고.
0: 뭔데?
1: 단종 MBTI는?
0: 내 생각에 인칩인 것 같긴 해.
1: 무엄하다! 니가 뭐라요?
0: 니?
1: 뭐라요?
0: 니? 야, 내가 할아버지라 했잖아. 너 안 되겠어. 너 가자. 내가 참교시켜줄게. 일로 와.
1: 내가 단종인데

0: 허기가 지구나.
1: 지금 허기 타령할 때야. 공부하러 왔잖아. 얼른 와. 사실 영화에서는 진실만을 얘기한 건 아니거든?
0: 그럼 뭐가 거짓이었어요?
1: 단종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승하하셨지?
0: 어몽도가 그 밧줄로 거의 다 왔습니다.
1: 강을 건너신 시간입니다. 그게 진실은 아니야.
0: 그럼 내 눈물은 어떻게 돼?
1: 기록마다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우리 흔히 기록을 정사와 야사로 구분을 하는데 실록에서도 세 개의 기록이 있고 야사도 한 개의 기록이 있어. 그리고 이 네 개의 기록이 조금씩 차이가 있단 말이지. 한번 들어볼래?
0: 들어볼래.
1: 세조 때 적힌 조선 왕조 실록인 세조실록 기록에는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결했다라고 나와 있어.
0: 아이고, 자기 입맛대로 썼네.
1: 조금 그럴 가능성이 있지. 두 번째 실록인 선조실록은 또 다르다.
0: 어, 뭐래요?
1: 사약을 받아가지고 이걸 먹고 승하셨다.
0: 아, 사약으로.
1: 근데 또 세 번째인 숙종실록에서는 사인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죽였다. 마지막이 야사야. 하나의 야사인데 하인 중에 한 명이 이 활시위로 목을 쫄라서 이제 승하셨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본 영화랑 굉장히 비슷하지.
0: 어, 그럼요.
1: 그래서 그 야사가 원래는 엄흥도라고 딱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었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역사적 상상력을 통해서 약간 짬뽕된 느낌도 있거든? 그게 바로 영화 실제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0: 이거 그런 스토리가 있으니까 더 재밌네요. 오늘 어떠셨어요?
1: 아이고, 펭수 날개가 짧구나.
0: 즐거우셨어요?
1: 펭수는 어땠어?
0: 오늘 그대는 나의 벗이었고 누이였고 스승이었어. 앞으로도 나와 벗이 되주겠소.
1: 당연하지.
0: 고맙소.
1: 우리 다음에는 따뜻한 데로 가자.
0: 어? 이 대사는!

0: 지금 찍고 계신 거예요?
1: 네, 저희 수산시장 상인분들 하루를 찍으려고.
0: 야, 이거 방송국에서 나왔구만.
1: 네네.
0: 그 어디서 왔어요?
1: 저희 EBS에서 왔어요.
0: KBS?
1: 아니, EBS.
0: SBS?
1: EBS요.
0: MBC. EBS. 거의 이제 잘하지. 그거 저기 뭐야, 6시 내 고향인가?
1: 아니요.
0: 그럼 7시 내 고향인가?
1: 네.
0: 그래서 오늘 찍으러 온 거예요?
1: 네네, 좀 찍어가려고 합니다.
0: 그러면 그 딴 데 가지 말고
1: 네.
0: 일로 와봐. 이거를 찍어야 이거. 아? 이 간판을 찍고 다른 거는 찍지 또 마. 그 우리 간판만 찍어. 나 출연료는 안 받을 거야. 아이 참나 이거 아우
1: 저 뭐 하시는 거예요?
0: 아우 저 거추장수는 잠깐 나와봐요 이거 지금 일 중이잖아 일 아우 아이고. 요 간판을 떼던가 해야지 이거 아 진짜 나죠
1: 사장님 여기서 몇 년이나 일하셨어요?
0: 제가 이제 그 뭐 한 50년 됐죠 간지 이제 쭈꾸미 인생 50년이에요
2: 사장님이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0: 여기 뭐 다 내 거지 뭐. 어? 여기 다 이게 그 한 통속이야. 근데 나는 여기서 이게 쭈꾸미만 팔지 쭈꾸미. 이 쭈꾸미들이 알을 뱄어. 그래가지고 지금 알쭈꾸미가 그렇게 좀 맛있지. 그 말만 하지 말고 좀 사가요 좀.
1: 아 네네. 네.
0: 우스. 아따 이거 저게 좋은 거 이거.
1: 조개를 따로 빼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0: 이게 해감 하려고 그러는 거지, 해감. 맛있게 먹으려면 해감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옮겨놔야 되는 거야.
1: 그럼 전날 남은 물고기 같은 애들은 두고 가시나요? 아니면 드시나요?
0: 여기 그 이제 물 보면은 물이 깨끗해, 안 깨끗해, 지금?
1: 깨끗해요.
0: 이거 그냥 마셔도 돼. 한번 마셔볼래?
1: 아니요.
0: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니까 그냥 이렇게 보관해 놓는 거지.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게 남을 일이 없어요. 다 팔려, 다. 이 쭈꾸미가 더 잘 팔려, 쭈꾸미. 아이고. 왜 이렇게 하냐, 이거.
1: 누구 기다리시는 거예요?
0: 뭐 있어요?
1: 남자친구?
0: 아저씨는 저기 집안이 있고 아니 그 쭈꾸미가 올 때가 된지 쭈꾸미가 오니 이거? 쭈꾸미가 와야 내가 이제 그 시작을 한지 쭈꾸미가 나가지고
3: 다른 거 먼저 팔고 계신 분
0: 어이구 쭈꾸미 여기 있었네 쭈꾸미 여기 있었네 쭈꾸미 그 일로 오세요 잡았다 쭈꾸미 야 쭈꾸미 여기 있었네 어디 그 잘 달라붙나 보자 저 붙어봐요 어이구, 쭈꾸미 여기 있었네. 뭐야? 그 싸우지들 마셔, 그거. 차가 이렇게 없는데 뭘 그 성미가 급하신가죠?

0: 일단 요 앞에서는 싸우면 안 돼요. 왜 싸우냐? 그럼 바로 제가 달려가요. 전 중재 아니에요. 전 2대1로 싸워요. 어. 왜 여기서 싸워? 뭐요? 죽어!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오늘? 저기, 오늘 배가 좀 아프셨나 보다. 아, 빨리 이러주세요. 아유, 오늘 쭈꾸미 좋은 거 왔나?
1: 아, 오늘 대광어 갔어요, 대광어.
0: 그게 무슨 청청 병력 같은. 내가 쭈꾸미 기다리고 있는데, 광어가 왜 와? 웃지 마 말고 뭐 이렇게 그 인생이 아름다우신가? 일단 한번 줘봐요, 한번 보자고. 요놈들 봐라, 이거. 잘 있네. 저 애로 줘요. 그치, 그치.
2: 뭐가 싱싱한 광어예요?
1: 이게 진짜 싱싱한 광어입니다.
0: 자, 보세요. 이야. 그 얘는 MBTI가 뭐예요?
1: 이거 ENFP.
0: 아, 역시. 애들이 딱 보니까 MFP 같더라고.
2: 광어도 MBTI를 보고 사야 돼요?
0: 그럼 당연하죠.
3: 무슨 MBTI를 추천하세요?
0: 저 MFP 추천해요. 그 어디서나 적응 잘해가지고 다 꼭 그 MBTI 물어보시고 사세요.
1: 가보실게요.
0: 좋아.
2: 아유. 괜찮으세요?
0: 그 안 괜찮으니까 들어봐요 이거 좀.
2: 이거 들어보라고요?
0: 들어보라고 이거. 어이구.
2: 와, 너무 무거운데요?
0: 그 삶의 체험 현장이니까.
2: 잠시만요.
0: 아이고 참나. 아, 아이고. 그 잘못되니까 애들이 그 지금 놀란 거 아니에요. 그거 삶의 갈까요? 체험 현장이니까 내가 이따가 그 천원 지어줄 테니까.
2: 네, 안에 들려드릴까요?
0: 어, 들어가요. 원래 이거 다 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왔으면 해봐야 되는 거요. 야, 들어가라. 오이고. 어, 오늘 아주 좋아, 오늘. 아, 근데 쭈꾸미는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가. 쭈꾸미가 와야지 내가 저, 어? 보고 싶어 죽겠네, 이거. 아, 그, 아까 그 쭈꾸미 양말 어디 있어? 들어가. 들어가, 쭈꾸미 양말. 뭐야, 안 들어가고 내가 장난치는 거 같나, 지금? 그렇지. 아이고. 아니 손님이 지금 뭐 많이 왔어?
4: 아, 안 왔어. 하지만 여기만 있어 좀 손님 붙잡게.
0: 그러니까 알겠어. 내가 나도 해볼 테니까는 그 서로 이제 먹고 도와주고 살게 하고. 그
4: 노래 한번 할까 우리?
0: 그 노래 할까? 아~ 쭈꾸미 사랑, 아~ 쭈꾸미 사랑.
4: 싸.
0: 난 쭈꾸미밖에 몰라요. 야 언니, 언니만 또 어떻게 이렇게 악어를 갖다 놨어? 야 이거 여기 낙엽같이 팔아. 그 많이 파셔. 어, 나는 저기 그 손님 지금 없어가지고 어디 점이나 보려니까.
5: 네.
0: 그 사랑 점 좀 봐줘봐요.
5: 사랑?
0: 어, 사랑.
2: 집에 있는 아저씨 바꾸시려고요?
0: 조용히 하세요.
5: 그 여자분이 몇 살이에요?
0: 제가 45.
5: 아, 그럼 본인은 몇 살이에요?
0: 아니 내가 45.
5: 아, 45. 그리고 어. 아가씨는? 아가씨는 몇 대?
0: 아니, 내가 아가씨야.
5: 그러면 애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0: 그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야?
5: 아, 아니, 만날 아니,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0: 만나고 싶어.
5: 요 손을 얹으세요.
0: 어이, 그.
5: 네, 잠시 생각하세요.
0: 예. 누가 와도 와야 되는데.
5: 요거 하나.
0: 어. 또. 그 요거.
5: 요거.
0: 어. 네. 어떤지, 어떤지.
5: 예. 아, 좀 어렵게 나왔다. 어떡하지? 3개월 후에.
0: 3개월 후에 온다고?
5: 네, 3개월 후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이야, 또 오긴 오는구나. 잘 됐니? 근데 왜, 얘, 그, 저기, 목발을 왜 짚고 있대?
5: 이거는 이제, 어, 그 사람이 만나면은 나를 이렇게 보호해줄 사람을 만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허구한다 내가 집에 있는 아저씨 보호만 해 이렇게. 나도 보호받고 싶어 이제 지겨워 죽겠어 그냥
5: 네,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것 같아요
0: 고마워요
5: 네
0: 어, 아, 역시 잘하네

0: 아주 뭐 이제 끝났어. 나 오늘 장사 안 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쭈꾸미 기다릴 때가 아니라 나 지금 나 보호해줄 사람이 온 게 있잖아. 나 보호해줄 사람을 기다리는데 지금 내가 쭈꾸미를 기다리고 있다.
1: 남편분은 어떻게 해요 그럼?
0: 뭐 어쩌긴 어쩌긴 그렇지 알아서 하겠지 엄마. 이게 진짜 와야 되는 게 이거? 어? 진짜 와야 돼. 왔어 왔어 왔어.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오우씨란거, 오우씨란거. 떨어지질 않나요? 착 달려붙어 가지고. 이거 보세요. 착 달려붙었어요. 쭈꾸미 같은 사람. 당신은 나의 쭈꾸미. 자, 이제 준비는 끝났고, 이제 이거, 이제 맛선을 시켜줘야 돼요, 쭈꾸미들을. 쭈꾸미! 어우, 쭈꾸미 맛있겠다! 쭈꾸미!
1: 쭈꾸미 사러 왔는데.
0: 방금, 5초 전에 온 쭈꾸미. 머리 금세 딱 보이죠? 알이 가득 차. 그리고 보세요. 요게 지금 키로당 5만 원.
1: 맛있어요?
0: 아유, 뭐, 지금 시식해보실래요? 저희 계산은 저쪽 가서 하시면 돼요. 고마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김준님 많이 드시오. 자, 이쪽으로 오세요. 네. 오늘 이거 먹고 세미나 충전하고.
1: 많이 드려요.
0: 많이 드려.
1: 네.
0: 저기, 자기야. 많이 달라고 하셨거든요. 한 50kg 줘.
2: 5kg도 안 되는데 무슨 50kg를 줘요?
0: 아, 그냥 용감 안 거지. 오늘 공주님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아, 이거 장사도 잘 되고. 아, 기분이 너무 좋네, 이거. 응? 이 맛은 얘가 쭈꾸미 팔아요. 자기야, 밥 먹자. 이거 봐, 이거. 이야. 이것이 바로 쭈라입니다, 쭈라. 쭈라초. 그리고 이거 봐봐.
2: 먹어볼까?
0: 여기 또 쭈꾸미 삶은 거. 군침 돌려. 우리 그 방석국 양반들도 와 오셔가지고.
1: 저희도 먹어도 돼요?
0: 아우, 많이 네. 있어요, 많이 있어.
2: 먹어요?
1: 네네,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쭈꾸미 통으로 들어가 있네요.
0: 그, 여기서밖에 못 먹는 거야. 아, 냄새 봐봐, 냄새.
3: 펭수 사장님이 자주 해주세요.
0: 그럼, 그럼. 아이고, 뭐, 이거 허기 있을 때 이걸 그냥 라면 할래, 이거. 쭈꾸미 몇 개 넣으면 이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맛이 어때, 지금?
4: 맛있다.
0: 맛있지, 맛있지? 여봐, 이거 다, 이거 한번 먹으면은. 이거 또 찾아요. 다들 오셔가지고 자셔.
1: 이거 드세요. 사장님 안 드셔도 돼요?
0: 아유, 맨날 먹어, 우리는. 자요, 데친 거 여기 찍어 먹어봐.
1: 어? 이게 알이에요?
2: 네, 알이.
1: 먹어봐야겠다.
3: 밥을 씻는 느낌 나요.
1: 되게 고소하네요. 네.
5: 씻는 재미가 있어,
3: 알이라. 너무 큰데?
0: 어머, 자기야.
3: 와.
0: 어우, 남자다워.
3: 와.
0: 잘 먹네. 어머.
3: 손님 와요, 사장님.
0: 아이고, 어서 오세요. 잠시만, 안녕하세요. 자, 뭐, 저기 뭐 물건 사셨어?
6: 사봤어요.
0: 아우, 잘 됐어. 저기 이거 보세요. 자, 아주 철을 맞은 알 가득한 쭈꾸미 되겠습니다.
6: 지금 제철인가요?
0: 제철이요. 지금 알이 가득 찼어요.
6: 알이 가득 찼어요?
0: 아, 머리가 알이, 무거워.
6: 알이 졌는데?
0: 아, 뭐, 이거 지금.
6: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뭐. 다른 거.
0: 아, 아유, 뭐 이거 샤브샤브 같이 해 먹기 또 좋은 게 또 일로 와봐.
7: 예.
0: 여기 또 새조개가 또 철이에요.
6: 이게 왜 새조개예요?
0: 얘가 이제 그 새로 나온 조개라고 해가지고.
6: 아, 새로 나온 조개?
0: 새조개.
6: 오래된 조개.
0: 잘 아시네. 모양이 다르고.
7: 이건 얼마에 이거?
0: 요건 이제 키로당 이제 저기 자기야.
7: 네.
2: 아? 내가 근데
0: 이분들 고수야. 자, 이거 키로당 얼마에?
2: 키로 2만 원이요.
6: 2만 원.
2: 네.
6: 아. 이건 통가리 되겠네.
2: 만 원.
6: 만 원.
2: 네.
6: 마트 두 개의 차이 나는 거.

0: 반자 차이죠. 알맹이 차이죠.
1: 그, 아, 이쪽으로 와보세요. 어, 그 조개도 맛있고, 어, 도다리, 광어, 얘네들도 오늘 신선한 걸로 내가 가져온 거거든요. 얘네도 철이야, 지금.
2: 봄에는 도다리 먹는 거지.
1: 그렇죠. 봄 도다리.
2: 와, 밥 봄 도다리.
1: 어, 잘하시네, 우리 사장님이. 네.
2: 지금 이거 먹으러 왔는데, 그러면 좀 더 둘러보고 올게요.
1: 아, 이제 그러세요, 뭐. 그, 둘러보시고. 네. 근데 뭐 다 그 가격은 비슷해. 근데 내가 제일 신선한 놈들로 데려오긴 했으니까, 돌아보시고 편안하게 오셔. 예, 예, 다녀오셔. 예, 예, 감사해요. 제가 봤을 때 저분들,
3: 네.
1: 물건 사러 온 거 아니에요. 저 아쿠아리움 왔어. 어? 지금 수족관 왔다고요. 그리고 내가 저분 누군지 알아.
3: 아는 사람이에요?
1: 어.
3: 아.
1: 이분도 장사하시는 분들이야, 저거. 가끔가다 이제 손님께 스파이가 있다고요.
3: 응. 사장님, 지금 전화 온 것 같은데요?
1: 어? 어, 이거 내. 아우, 쭈꾸미.
3: 누구요?
1: 어, 우리 집 아저씨. 여보세요? 아, 왜 바빠 죽겠는데, 진짜로. 올 때 메로나 같은 소리 하고 있, 세자매! 아유, 진짜, 이씨! 어유, 화상! 어 아우, 씨! 나와요. 아우, 씨! 내가 속 터져가지고.
3: 어디 가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메로나 사러 가세요?
1: 메로나 같은, 지금, 열불 나가지고 제가 지금 뭘 하지도 못해서. 내가 이거 가끔 오는데, 이제, 자. 아, 도란, 저기 돈 좀 빌려주세요. 저기 출연료로 1,000원만 주세요. 어, 예. 아! 아! 아이고, 참.
3: 사장님 전화 다시 오는 거예요?
1: 아, 안 받아. 아, 진짜. 여보세요. 왜 자꾸 전화해? 뭐라고? 피자 사놨다고? 족발이랑 마라탕까지 사놨으니까 디저트로 먹을 것만 사오라고? 그런 거였어? 아, 그럼 진작에 말했어야지. 이제 알았어, 고마워 여보. 쭈꾸미 쭈. 아유, 우리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들어오라니. 아유.
3: 화해하셨네요.
1: 뭘 화해야, 원래 좋았는 게. 화해할 게 뭐가 있어. 아우, 참, 귀여워.
3: 사장님, 오늘 완판 못 하셨네요?
1: 완판 못 했다고요?
3: 네.
1: 뭘 못 해? 완판 다 했는데?
3: 다, 좀 남아있는데요?
1: 아, 이거? 좀 기다려보세요.
3: 뭐 하시는 거예요?
1: 자, 이러면은 완판 다 팔았어.
3: 그건 어디 가져가시게요?
1: 이건 이제 다 가가지고 먹을 거예요.
3: 아, 그래요?
1: 어, 내가 산 거야. 오늘 즐거웠고, 저는 저기 먼저 가봐야 되거든요. 잠깐, 어, 여보, 어, 나 지금 가. 어, 그 나 저기 자기 주려고 저기 쭈꾸미 몇 개 들고 가니까. 어. EBS 두 새끼. 누가 더 낫나? 나폴리 마피아님께서 지목하신 바로 그분. 만약에 저와 호텔 상대가 있다면 혹시 추천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4: 내가 봤을 때 빨리버트 못 이길 것 같은데.
1: 빨리버트님을 모셨습니다.
5: 안녕하세요, 빨리버트입니다. 보드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하지만 재능은 없는 남자. 저는 그런 서바이벌 보드게임 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집에 보드게임 잔뜩 있고, 이사하는 집에 보드게임 방도 만들 거라서 한번 초대를 하고 싶은데, 너무 키셔가지고 못 들어올 것 같아요.
1: 아이, 저 웬만한 다 들어가요.
5: 네, 문이 작아요.
1: 들어가요.
5: 들어갈 수 있다고요?
1: 제가 못 들어간 문은 아직까지 없을 거예요.
5: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초대할게요.
1: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
1: 보드게임 좋아하니까,
5: 네.
1: 그냥 제작해버리잖아요.
5: 네.
1: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그냥 해버리잖아요.
5: 네.
1: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나, 이유가 뭡니까?
5: 눈치를 안 보는.

0: 아 근데 거기에 황제 펭귄이 없다.
1: 응.
0: 거기는 뭐 마젤란, 터끈 이런 친구들이 있긴 한데 펭귄은 진짜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노량진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곳 냄새가 납니다. 진짜 실제로 그렇습니다. 비린내가 정말 많이 나고
1: 예.
0: 냄새가 안 나네. 청결한 펭귄이네.
1: 아 그럼요. 자! 그럼! 빠니보틀 버스 펜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 EBS 배 누가 더 낫나 코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두 분이 참여하게 될 게임은 둘이 마블입니다.
1: 둘이 마블?
2: 이 게임은 여행지에서 주어진 미션을 푸는 게임으로 주사위에 나온 숫자만큼 이동할 수 있으며 게임 종료 시 더 많은 나라의 땅을 차지한 쪽이 우승합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를 무대로 한 극한 두뇌 서바이벌이 시작됩니다. 빠니버틀님과 펭수님은 선공 후공을 정하여 주사위를 던져주십시오.
0: 선공 후공 가위바위보?
1: 가위바위보?
0: 아. 잠깐만, 가위를 낼 수가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1: 낼 수 있거든요, 낼 수 있거든요.
0: 어떻게 내요 가위를?
1: 부작이고, 네. 바위고.
0: 가위로. 가위. 오케이.
1: 오케이. 제가 뒤로 출발해서 먹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던져라!
0: 하!
1: 와!
0: 뭐야? 마이너스 1은 뭐야?
1: 뭐야, 마이너스 1이네요?
0: 이집트 좋아해요, 저.
1: 오, 이집트!
0: 네, 네.
2: 이집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은?
0: 어?
2: 클레오파트라죠.
1: 어?
2: 여기서
0: 깜짝이야.
2: 문제 나갑니다.
1: 오! 어?
2: 지금부터 클레오파트라 고음 대결을 시작합니다.
1: 참나! 이게 무슨 게임이야?
0: 두뇌 게임이라며, 뭐야 이거.
2: 대결 상대는 접니다.
0: 아,
1: 야, 이게 두뇌랑 무슨 연관성 있는 거죠, 도대체가? 두뇌는 맞네요. 두성이니까.
0: 제가 먼저?
1: 시작!
0: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1: 어이.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과연! 안녕, 클레오파트라! 들어가!
0: 이긴 것 같습니다.
1: 들어가! 자, 여행 유튜버가 목소리를 직업으로 한 성우를 이겼습니다. 예스!
0: 이게 뭐야? 이게
1: 이겼어!
0: 나 진짜 너무 창피해.
1: 나도!
0: 이게 뭐야?
1: 나도 창피해!
0: 이 정도라고?
1: 이 정도야.
0: 야, 주사위 뭐하러 굴려요 이거?
1: 호이.
0: 프랑스.
2: 프랑스 파리는 에펠탑의 도시로 유명한데요. 다음 중 프랑스에 있는 진짜 에펠탑은 어떤 것일까요?
1: 뭐야?
0: 아 근데 이거 너무 쉽잖아.
1: 저는 본 적이 없어요.
0: 아니 잠깐만.
1: 야, 이거 좀 어려운데요?
0: 아니야, 이거 너무 쉬워.
1: 진짜요?
2: 정답! 말씀해 주시죠.
1: 잠시만요. 아니, 이거 다 A잖아. 정답! 4번!
2: 4번! 정답입니다.
1: 가자!
0: 저 지금 목이 갈래 나가는데 이게 맞나요? 이게 밸런스가. 목이 너무 아픈데. 이탈리아.
1: 이탈리아.
0: 아니, 여기 있었으니까.
2: 이탈리아는 파스타의 고장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파스타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이탈리아의 대표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도 파스타를 즐겨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렇다면
1: K-Y죠?
2: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1: 오!
2: 안토니오 비발디가 작곡한 사계 중 봄을 노래해보시오.

0: 뭐라고요?
1: 성우님.
2: 오늘 노래방 하다 가시겠네요?
0: 노래 서바이벌이에요? 나는 가수다요? 봄이 뭐지? 봄이 뭐지? 그건가? 딴, 따다단, 따다단, 이건가?
2: 오! 맞아? 오, 맞는 것 같습니다.
0: 맞아? 딴, 따다단, 따다단, 따다단, 따, 궁적적, 궁적적, 궁적, 따라리라.
2: 정답 탑자!
3: 그럼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그렇지!
0: 인도!
3: 인도는 깊은 정신수양의 전통을 지닌 나라입니다. 정신수양을 위해 지금 보여드리는 세 가지 요가 자세를 각 5초씩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그게 뭐야!
0: 이게 뭐야?
2: 이게 막 두뇌야!
0: 저 EBS 브레인 게임, 저 브레인 좀 빼주세요. 죄송한데 EBS 게임이라고 해서 그냥. 요가는 누가 해요?
2: 누구야? 뭐해!
3: 숙달된 조교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0: 뚝 소리 나는데?
2: 이거 똥이잖아 그냥.
3: 1번 자세 통과입니다.
2: 아우 좋다.
3: 조교 2번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
0: 어? 어 코어가 장난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죠?
2: 이 정도는 식은 좀 먹히죠.
3: 5, 4, 3, 2, 1.
0: 근데 고개가 다 닿는데, 땅에?
3: 펭수, 2번 자세 통과입니다.
0: 이걸 통과한다고요? 아! 우리가 찧었어. 아!
2: 예?
0: 아니, 고개가 닿으면 안 돼, 이게. 고개가 닿으면 안 되고.
2: 우와, 뭐야! 뭐야! 그 왜 잘해?
0: 그래가지고 아, 나 왜 하고 있어?
3: 탈락입니다.
2: 어, 훌려! 오!
0: 어? 나도 프랑스.
2: 어?
3: 프랑스는 펭수의 영토이기 때문에 빠니보틀님은 한 발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2: 오케이!
0: 진짜 억울하네. 스위스.
3: 앞뒤가 똑같은 단어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 이거.
3: 실패입니다. 40개. 오답입니다. 탈락입니다.
0: 자, 제 차례입니다.
2: 훌려!
0: 하나, 둘, 잉글랜드!
2: 잉글랜드다!
3: 영국은 신사의 나라죠.
2: 해리포터!
3: 자고로 신사라면 속담을 잘 알아야 합니다.
0: 뭐라고요?
3: 따라서 이번 문제는 속담 영어 스피드 퀴즈입니다. 5분 안에 총 5가지 이상 정답을 맞추면 땅을 차지합니다.
2: 제가 맞추는 건가요?
3: 상대는 접니다.
0: 오늘 게임하러 오셨군요.
4: 시작.
0: 잠깐만. Dog? Dog with the poo?
2: 에이! 뭐야?
5: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2: 개가
0: 오케이.
2: I'm hungry. 저게 왜 영어야?
0: I'm hungry.
5: 패스.
0: 아, 이거 쉬운데? When you're fighting the shrimp.
5: 고래 싸움에 태우는 거 된다.
0: I lose my car.
5: 오케이.
0: Nothing but...
5: 빈수레가 요란하다.
0: 오케이.
2: It's painful.
0: Knock, knock. Knock is coming.
5: 고등학교 때 낙이 온다.
0: 오케이.
3: 다음 펭수님.
2: 하나.
0: 캐나다.
3: 캐나다는 받아쓰기 연습에 딱 맞는.

0: 나라입니다.
1: 예?
2: 제가 말하는 영어 단어의 스펠링과 뜻을 적어주세요.
0: 1번 Wednesday.
3: 어, 이거 어렵네. Today.
0: 다 적었나요?
1: 네.
0: 2번 Christmas.
3: 진짜? 지금 나도 헷갈렸는데
0: 지금. 3번 Restaurant. Kitchen. Chicken.
4: 뭐야 이거?
0: 정답을 머리 위로 들어주세요.
1: 친구야 미안해.
0: 행수 다섯 문제 중 빵 문제 맞았습니다.
1: 아, 난 다 맞을 줄 알았어 이거.
3: 유지사가 진짜 이 펭귄한테 졌어요?
2: 펭수님 캐나다를 차지하는데 실패하셨습니다.
3: 오케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1: 1!
0: 펭수와 빠니보틀님이 같은 땅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손바닥 밀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퀴즈를 맞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좋아!
3: 근데 어차피 모르잖아, 동물 뭔지. 어, 이거 위압감 장난 아니야.
1: 무서워.
3: 뭐야.
0: 땅 위에 서 계시는 분께는 퀴즈 맞힐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1: 좋아, 이 형님 맞추고 가겠어.
3: 자, 오케이.
1: 치킨은 알았어.
3: 어, 너 갖고, 너.
0: 자, 준비. 시작!
1: 아! 아!
3: 자, 이게 기세입니다.
1: 강하다.
3: 기세를 있어, 기세. 잠깐만, 나 이거 이기면 안 되는데? 나도 지금 모르는데, 나 잠깐만. 잠깐만.
0: 문제 드리겠습니다.
3: 끝났다, 와.
0: 1번. Wednesday.
3: 잠깐만, 이거. Monday, Tuesday. 왜요?
0: Restaurant.
3: 아, 이거 검색 진짜 많이 했는데. 아, 미치겠네.
0: Kitchen.
3: 아, 잠깐만.
5: 못해도 써야 되는 게 영어거든. 그래야 느는 건데. 못하면 꼼을 주니까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영어 더 안 쓰게 되는 거. 그러니까 더 못하는 거야.
6: No information. What do I have to do?
7: I have a small foot.
6: No, but not like windy.
3: 간절해. 나 간절해.
0: 정답을 머리 위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과연!
0: 빠니보틀님.
1: 두 개!
0: 다섯 문제 중 두 문제 맞았습니다.
3: 뭐? 그거밖에 안 맞았다고?
1: 두 개나 영 개나 그게 그거지.
3: 뭐가 틀린 거지?
0: 따라서 캐나다를 차지하시는 데는 실패하셨습니다.
1: 오케이!
3: 뭐가 틀렸어요?
1: 아, 왜 회의를 하는 거예요?
0: 두 플레이어는 마지막 문제를 위해 대한민국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니, 이렇게 또 수련의 메탈을 한다고요? 마지막 게임 이기면 이기는 거잖아, 결국.
0: 눈치가 너무 빠르시군요.
1: 아, 그게
3: 아, 수련의 메탈! 아.
1: 역시!
0: 대한민국에 왔으면 대한민국의 아. 법을 따라야 합니다.
1: 오!
0: 대한민국의 퀴즈를 맞히시는 분이 전 세계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3: 오! 왜냐고, 이거!
1: 역시 세계의 중심, 대한민국.
0: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3: 아, 나 국사 몰라.
0: 조선 왕조는 약 500년에 걸쳐 모두 27명의 왕이 즉위했는데요. 왕의 앞글자만 종이에 적어 제출해주세요. 제한 시간은 5분입니다.
3: 나 이거 몰라.
1: 죽여주시옵소서!
3: 나 이거 몰라. 최정태세 문단세 그거 아니야? 나 그거밖에 몰라.
0: 시작!
3: 나 진짜 이거밖에 모르는데. 미치겠다 이거. 너무 많이 해요.
1: 어! 이야, 기세로 가는구만.
3: 오케이. 이러면 몇 개 인정해 주세요.
8: 두 분 다 오답입니다. 이게 다섯 개 다 맞춰야 돼요.
9: 더 스펠링.
0: 정답을 아시겠다면 바로 손을 들어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좋다!
0: 문제 나갑니다. 단종은?

0: 몇 번째 왕일까요?
1: 태정태세 문단세 그거 아니야? 나 그밖에 몰라.
2: 펭수!
0: 3, 2,
2: 1. 여섯 번째!
0: 여섯 번째. 정답입니다.
2: 오예! 단조!

0: EBS 대 누가 더 낫나의 우승자는? 펭수 12개국 차지, 바니보틀 빵개국 차지로 펭수님이 최종 우승자입니다.
1: 오케이! My brain is fast. My brain is good. I'm good.
2: 전 또지네요. 패배의 아이콘이 됐다.
1: 바니보틀님께서 추천해주시면 다음 상대는 누굽니까?
2: 저랑 비슷하게 이런 큰 수모를 겪으실 두 분은 첫 번째로 요즘에 제일 핫한 홍보맨 김선태.
1: 아! 네,
2: 김선태도 한번 눌러줘야지. 지금 너무 기고만장해요. 패배를 겪어봐야지 네, 겸손해지지 않을까.
1: 아, 좋습니다. 아주 좋은 추천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선배님.
2: 네.
1: 우리 두뇌게임 말고 네. 다음번에는 같이 여행 가면 안 돼요?
2: 여행은 혼자 가야 재밌거든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이제 혼자 가야 재밌다 하시는데 혼자 가시는 거 어떨까?
1: 저기요. 네. 같이 가고 싶다고요.
2: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1: 어디든.
2: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또 빠른 시일 내에 한 3, 4년 내에 생각할게요.
1: 빠르다고요?
2: 예예. 예.
1: 꼭 한번 같이 가시죠.
2: 알겠습니다.
1: 좋습니다. 지금까지 바니보틀 선배님이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투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미성입니다. 오늘은 매력적인 사람들의 말투를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가 쇼호스트로서 그리고 대기업 스피치 강사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해서 진급을 잘하는 사람, 대인관계가 정말 좋은 사람, 그 중에서 유독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대화에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기술들이 전혀 어렵지 않고 누구나 조금만 연습하면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네 가지 말투의 공식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도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상대방의 뒤를 따라 걷듯이 말하라. 백트래킹 화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내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다. 이건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백트래킹 화법은 상대방이 한 말을 되짚어주는 대화법이에요. 쉽게 상대방의 뒤를 반발자국 뒤에서 살짝 따라 걷듯이 말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거나 요약하면서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친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즘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지친다. 밤새서 겨우 마감했어.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밤새워서 마감하느라 정말 힘들었겠다. 요즘 일이 많다니까

너무 고생이 많다. 이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정말 내가 이해받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심리적 안정감과 위로를 받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심리학적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들은 자신이 공감받고 있다고 느낄 때 대화의 만족도가 극대화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말을 되풀이하며 반응하는 행동은 상대방의 신뢰감과 호감을 높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죠. 다른 사례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은 장 보고 왔는데, 야, 너무 힘들더라. 차도 막히고 짐도 무거워서 나 진짜 고생했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한다면요? 차도 막히고 짐도 무겁고 아, 이거 진짜 너무 힘들었겠네요. 저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간단한 대답이 대화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지 아시겠죠? 사실 상대방이 바라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정말로 들어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죠? 나 어제 회사에서 밤새도록 야근했어. 겨우 마감했잖아. 대부분의 사람은, 야, 너만 야근해? 다 야근해. 버텨.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사실 상대방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과연 상대방이 여러분과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어 할까요? 반면, 야, 나 짐이 너무 무거웠다. 엄청 힘들었어. 그럼 인터넷으로 사지 그랬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상대방의 기분은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백트래킹 화법은 정말 간단한 공감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대화를, 관계를 훨씬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여러분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도 이 백트래킹 화법만 있으면 상대방을 쉽게 설득을 시킬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가 여러분에게, 야, 오늘은 자장면을 먹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닌데, 나는 짬뽕이 먹고 싶어. 이러면 대디비디겠죠? 백트래킹을 하는 거예요. 아, 너 자장면이 먹고 싶구나. 사실 나도 자장면이 되게 먹고 싶어. 야, 나랑 똑같네. 그리고 오늘은 짬뽕은 어떨까? 이렇게 말한다면 바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원하는 짬뽕을 먹을 수 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거죠. 기억해야 할건 상대방의 뒤를 걸으면서 하는 대화법인 백트래킹 화법은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대화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선순환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화법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지 마! 대신 해! 로 말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상상해 보시겠어요? 지금부터 코끼리를 상상하지 마세요. 어떠세요? 오히려 머릿속에 막 코끼리가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나요? 어린 왕자의 코끼리였나? 동물원의 코끼리였나? 아무튼 어떤 코끼리든 지금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그 행동이나 이미지를 더 강하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키 코치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스키를 배우러 갔습니다. 나무에 부딪히지 마세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나무에 더 집중하게 되고 오히려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코스를 따라가세요. 코스만 따라가세요. 긍정적인 표현으로 대체하면 사람들은 해야 할 행동에 더 집중을 할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이거 하지 마가 아니라 해야 할 것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원리는 일상에서도 똑같이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숙제를 안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마의 관점은 너 숙제할 때 딴짓 하지 마. 그럼 아이의 머릿속은 어떻죠? 딴짓만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관점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숙제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되면

숙제를 먼저 하는 것에 관점이 가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달콤한 캔디를 주면 좋겠죠. 숙제 먼저 하고 우리 같이 놀러 가자. 적절한 보상까지 주어진다면 아이는 이전에 숙제할 때 딴짓하지 마! 이 말보다 훨씬 더 알아서 숙제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하지 못하게 제지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이 원리에 대해 심리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명령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마! 이 말을 들으면 오히려 그 행동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대화할 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말끝을 명확하게 매듭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말은 잘했는데 뭔가 자신 없어 보여. 이런 인상을 주는 이유는 말끝을 흐리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한번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 상품이 고객님께 좋은 것 같아요. 말끝이 흐려지면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은 확신이 없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 상품이 고객님께 정말 좋은 상품입니다. 말끝을 명확하게 하면 듣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게 뭐냐면, 처음이나 중간이 흐려도 돼요. 그냥 말끝만 정확하게 점을 찍는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실수할 수 있고 중간에 발음이 셀수 있습니다. 그냥 마무리만 점을 정확하게 찍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이유가 명확합니다. 확신이 있는 언어는 상대방에게 신뢰와 설득력을 높여준다고 하죠. 반면, 말끝을 흐리면 상대방이 의구심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나 나의 말에 신뢰감이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부터 말끝에 점을 찍는다. 중간에 조금 실수를 해도 상관없이 끝까지 무조건 매듭을 짓는다. 이 간단한 포인트만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바쁘다 대신 상황을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쉽게 바쁘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바쁘다라는 말몇번 쓰세요? 아우, 대한민국 사람들 바쁘다는 말 입에 달고 삽니다. 근데 왜 쓸까요? 가장 많은 이유는 아마 그냥 습관적으로 쓰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을 겁니다. 근데 바쁘다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이 일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무 바빠서 못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너만 바쁘니? 다 바쁘죠? 자, 바꿔서 정확히 말해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업무가 겹쳐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떠세요? 정확하게 나의 상황을 말해주니까 뭔가 회피하거나 성의 없어 보이지 않고,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납득이 되고 오해가 생기지 않죠. 그냥 바쁘다고 말해버리면 회피해 보이고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또는, 아우, 정신없이 바빴어. 느낌이 어떠세요? 썩 기분이 좋진 않죠. 이거를 오늘 하루 정말 알차게 보냈어.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상황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은 신뢰를 높이고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뒤를 따라 걷듯이 말하라. 백트래킹 화법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먼저 반복하며 공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주장을 말하거나 반박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하지 마 대신 해, 하세요의 관점으로 말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 대신에

0: 긍정적인 언어로 상대방을 설득하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말끝을 흐리지 말아라. 우리가 중간에 실수할 수 있어요. 발음이나 말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정확하게 마무리만 잘해도 자신감 있어 보인다 라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은 바쁘다 대신에 나의 상황을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바쁘다는 건 회피한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호감을 줄 수 있는 명확하게 설명해 주자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철과 청동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편성입니다. 청동의 재료인 구리는 귀하고 주석은 더 귀합니다. 그래서 청동 제품은 고가이고 대량 생산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동 무기로 무장한 군대는 병력을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강도죠. 아무래도 청동은 철기보다 무릅니다. 고가에다가 무르기까지 하니까 농기구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동기는 생산력 발전에는 큰 역할을 못합니다. 청동기가 생산력 발전을 추동하는 게 아니라 생산력이 다른 이유로 발전해서 그 결과로 청동기가 나옵니다. 뭐 농업도 발달하고 무역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가 성장하고 국가가 커지면 고가이고 수량도 적은 청동기가 제기, 장신구, 무기 등으로 제조됩니다. 청동과 철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철은 부식되고 청동은 부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왕, 신전 이런 곳에서 다 청동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제 철로 들어오면 철은 일단 흔합니다. 그래서 철기로 농기구를 만들면 여러 가지 노동이 아주 쉬워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쟁기예요. 철로 쟁기날을 제작하면 땅을 쉽고 깊게 팔 수 있습니다. 이걸 심경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엄청나게 깊게 파는 건 아니고요. 한 10cm에서 15cm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여 cm가 농업 생산력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흙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비료나 이런 걸로 채우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갑니다. 제가 어릴 때 읽은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구두쇠 아저씨가 주머니를 늘 갖고 다니다가 시골에 바닥에 흘러진 개똥 이런 걸 꼭 모아 주었대요. 그래서 그걸 가다가 밭에다 꼬박꼬박 줘서 다른 뭐 사람들보다 이게 농사가 잘 되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믿었는데 개똥을 주워가지고 농사를 지으려면 3,000평을 개똥으로 한번 채워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비료로 채워가지고는 이걸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cm, 15cm만 파고 들어가도 실제 씨앗이 쓰는 흙은 3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아주면서 지력을 두 번, 세 번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cm를 파고 들어가는 것이 생산력, 농업 생산력 발전에 엄청나게 기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철기는 농업 생산력 발전에 엄청나게 큰 공헌을 합니다. 따라서 철기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회 발전이 급속도로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농업 생산량이 늘자 무기도 늘어나죠. 군대가 정복 전쟁을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것이 병사와 식량입니다. 철기는 둘 다 크게 늘려주죠. 무기 제작도 늘려주고 군량도 늘려줍니다. 아, 수레 바퀴에 축과 바퀴살도 철제로 제작하면 이 수레가 엄청난 내구성과 이동 능력을 장착하게 됩니다. 바야흐로 정복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때부터 국가는 도시나 지역을 넘어서 영역 국가가 되고 더 멀리 멀리 나가서 제국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발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철기로 무기를 제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재련수리 과제였습니다. 철은 구리와 주석보다 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청동기를 만들던 사람들, 즉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합금을 만드는 사람들이 철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런데 왜 철기 사용이 청동기보다 늦었을까요? 금속은 자연 상태에서 여러 이물질과 섞여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철광석 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도라고 섞여 있어요. 그러면 순수한 철을 뽑아내려면 녹여서 제련을 해야 됩니다. 구리가 녹는 점은 800도 정도입니다. 철은 1500도 정도에야 녹습니다. 이 차이가 심각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800도 정도는 뭐 어떻게 나무를 막 떼든지 어떻게 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뚜막 같은 거 만들고 뭐 이렇게 돌그릇에다가 이제 구리광석을 넣고 불을 떼면 800도를 가열해서 구리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500도는 자연 상태의 재료, 나무나 뭐 이런 거 써가지고 도저히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야 1500도라는 고열이 나옵니다. 이 요령을 찾아내기 전에 순수한 철을 뽑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철을 어떻게 썼느냐? 제련된 철, 순수한 철은 운석에서나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 기록 같은 데서 철은 하늘이 내려준 금속이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운석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금보다 더 귀하고 왕과 같은 고귀한 사람들만 철로 장식품을 만들어 썼다고 합니다. 왜냐? 하늘에서 내려왔죠. 이게 워낙 귀하죠. 그리고 조금만 관리 안 하면 녹슬고 부식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철은 사실은 정말 귀한 금속이었습니다. 운석에 기대지 않고 제련법을 찾아내서 철기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은 히타이트족이라고 합니다. 히타이트인은 튀르키예에 있는 깊은 산속 오지에 위치한 곳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들은 아주 험준한 산에 의존해서 요새를 만들어 살았는데, 이 히타이트 수도가 있던 곳의 지형이 아주 독특해서 이렇게 산 사이에 큰 계곡이 있고 계곡이 이렇게 칼로 벤 듯이 쪼개져 있습니다. 이 계곡 사이로 봄이 되면 강한 계절풍이 불어왔다고 합니다. 이때 이 계곡에서 화로를 만들어서 불을 지피면 바람이 워낙 세게 불어오니까 산소 공급이 잘 돼서 고열이 발생합니다. 즉, 쇠를 녹일 수 있을 정도의 고열이 발생합니다. 학자들은 이런 과정에서 철의 제련법을 알아낸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중세에도 가능한 한 고열을 얻기 위해서 이 계절풍이 부는 계곡에다가 그 용광로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물론 요즘은 히타이트가 철기를 만든 게 아니라는 설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철기를 누군가가 만들어낼 때는 이런 식으로 제련법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타이트도 철기를 만들었는데 훨씬 후대인 그리스인들은 왜 철기가 아닌 청동으로 갑옷과 방패를 만들었을까? 처음 제련해서 만든 철은 녹여서 만든 철, 주철, 우리말로는 무쇠입니다. 무쇠는 한자로는 수철이라고 합니다. 물수자에 철철자를 써서 물쇠라고 하죠. 이 녹여서 만든 철은 진짜 약합니다. 처음에는 농기구로나 사용하고 무기로는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청동이 더 단단했던 거죠. 자, 그런데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또 누군가가 이 무쇠를 단단하게 만드는 법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 왜 대장장이 아저씨가 탁 이렇게 해서 막 때리다가 마지막에 물에 착 넣어서 쇠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쇠를 불에 달군 다음에 망치질을 하고 그 다음에 급속이식히면 강철로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강철을 단련해야만 비로소 강철의 군대가 탄생합니다. 강철 제작에 성공하면서 삽과 곡괭이 같은 도구도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군대가 무기를 들고 전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를 자르고 돌을 부수고 성을 쌓고 강을 건너야 됩니다. 청동기 시대에도 청동으로 도끼를 만들었고, 청동 도끼로 숲에 나무를 잘라서 길을 내고 진격하는 군대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철기를 사용하면 훨씬 신속하고 빠르게 나무를 자르고 도로를 만들어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강철을 발명하게 되면서 강철 농기구, 강철 무기, 강철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이때부터 진정한 철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강철과 관련해서 생겨난 전설이 아마도 명검 전설일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유명한 아도왕의 명검 엑스칼리버 같은 것이 대표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 강철 단련은 만드는 사람의 실력, 그리고 어떤 철의 순수함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강도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죠. 그러나 고대 강철은 엑스칼리버처럼 명검이 아니었어요. 바이킹이나 고대 무기들을 발굴해서 조사한 사람들은 이 강철검의 품질이 의외로 조악해서 실망한다고 합니다. 강철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발전이 한번더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탄소강과 합금을 사용한 특수강입니다. 총과 대포의 발달 과정에서 새로운 특수강이 발명되게 됩니다. 오늘날 총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총이나 대포 안에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이걸 강선이라고 하는데, 강선을 파게 되면 총알과 대포알이 회전을 하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공기를 가르고 날아가게 되죠. 훨씬 멀리 날아가고 훨씬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이 강선은 청동대포를 만들 때부터 알았어요. 탄환을 회전시키면 훨씬 멀리 날아간다. 그런데 왜 강선을 만들지 못했느냐? 강선을 파면 압력을 이기지 못해 짜게 져버립니다. 청동도 안 되고 강철도 안 됐어요. 나폴레옹 전쟁 시대에 어떤 사람이 강선 대포를 만들었는데 쪼개져 버립니다. 화가 난 그는 새로운 강철 개발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탄생한 것이 오늘날 자동차 등에 쓰이는 진짜 특수강입니다. 특수강이 나오게 되자 강선총과 강선 대포가 등장하게 되고 살상력이 무려 5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강선총이 없었던 나폴레옹 전쟁 때 병사들이 일렬로 서서 진격하면서 서로 상대를 향해 총을 쏩니다. 이걸 전렬보병 전투라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쐈을 때 사상률이 10%에서 15% 정도였습니다. 총알이 날아가는 거리도 짧고, 명중률도 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선총이 나오니까 사정거리도 3배 이상 늘어납니다. 총알의 위력도 훨씬 강해졌죠. 서로 마주보고 쐈더니 그냥 연대가 전멸해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현대무기의 파괴력은 이 특수강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전쟁이 놀라운 속도로 잔인해졌고, 그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국가도 전쟁과 무기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사회의 발전 속도가 또한번 요동치게 됩니다.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학에서 중국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승훈 교수입니다. 삶의 여유를 찾는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여유를 갖고 싶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여유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시간과 돈이 많은, 말 그대로 여유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인지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유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한자어 여유와는 다른 또 다른 여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 서두르는 사람보다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한가해 보이는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이 큰 것이지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급하지 않고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선비의 모습을 한 폭의 멋진 그림으로 그려냅니다. 고대의 가장 훌륭한 선비들은 미묘하고 심오하여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세상의 이치에 통달했는데 그 모습을 억지로 형용하면 다음과 같다고 노자에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마치 겨울에 냇물을 건너기를 주저하는 모습과 같고 조심스러운 모습은 사방의 이웃을 경계하는 듯하며 손님을 대하는 듯 엄숙하다. 얼음이 녹아 풀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다듬지 않은 나무처럼 순박하고 골짜기 같은 넓은 마음을 갖고 있으며 탁한 강물처럼 서로 뒤섞인

모습이다. 세상의 원리를 파악한 선비의 태도는 이처럼 조심스럽고 행동은 절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묘사했던 유자와 예자는 유예라는 단어로 결합되어 망설이며 일을 결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집행유예로 익숙한 이 단어의 기원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유자는 원숭이의 일종이며 예는 코끼리의 일종인데 모두 의심이 많고 겁이 많아 주위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 도망가거나 어쩔 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태도를 의미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두 글자는 사물의 이치에 통달한 도인의 신중한 태도를 묘사하는 도덕경 속 장면에 등장하여 유명해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산 정약용의 당어인 여유당의 여유는 유예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고대 한자에서 여와 예는 비슷한 발음으로 서로 호환되는 글자였습니다. 다산은 여유당기 서문에서 이 단어로 자신의 호를 지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덕경에 나오는 유예라는 단어야말로 내 병의 치료약이 아니겠는가. 겨울에 시내를 건너려면 뼈에 한기가 스며드니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이다.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감시 시선이 몸을 압박하는 것이니 아주 부득이한 경우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경서와 예절의 옳고 그름에 대해 논쟁할 일이 생겼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크게 마음이 상할 것 같지 않았다. 하지 않아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닌 이상 더 이상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만두기로 했다. 다산은 여유란 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그래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면 하지 않는 태도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여유라는 단어는 부족함 없는 풍족함에서 비롯된 여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다산이 말한 또 다른 한자어인 여유는 이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것들부터 하나씩 줄여가는 적극적인 행동이 여유라면 여유는 불쑥 찾아든 풍요 속에서 우리는 게으른 늘어짐에 불과한 것이죠. 다산은 이 단어가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꼭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자신을 구해 주었고,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그만두게 하는 용기를 갖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꼭 해야만 하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뇌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의 환경 가운데 어떤 것에 먼저 대처해야 할지를 결정해주는 주의력 필터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몇 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운전해도 그 사이 본 풍경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이유는 주의력 필터에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소하고 불필요한 장면들을 거르고 인식되지 않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반면 이 필터가 강하게 작동하는 동물들은 사소한 것들의 주의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지금도 초원에서 풀을 뜯는 얼룩말은 바람에 실려오는 포식자의 냄새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휴대폰 알람을 켜놓지 않으면 중요한 일들도 잊어버리기 일쑤이죠. 필터로 거르기에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정보의 양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일상을 한번 돌아볼까요? 과거에는 여행을 떠날 때 여행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이 가능해진 지금은 여행 상품의 장점과 단점, 보증 기간, 경쟁 우위에 대해 각자 알아서 비교합니다.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찾을 때까지 검색을 멈추지 않습니다. 싼 표가 나오면 다시 처음부터 발권 노동을 재개하고 출발 전부터 해온 추천 명소와 맛집 리스트를 찾는 검색 노동은 현지에 도착해서도 계속됩니다. 우리는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자청해서 수행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렇듯 현대인들이 보수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을 찾아내 직접 종사하는 비생산 노동을 그림자 노동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셀프 서비스부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일까지 개인에게 전가되는 그림자 노동은 대부분 현대의 첨단 기술의 도움을 받아 실행되는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일들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많은 일을 개인에게 전가한 결과인 것이죠. 인터넷을 통해 지식이 대중화되고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편리해지면서 그림자 노동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누구나 인터넷을 이용하고 검색할 수 있기에 사람들은 스스로 정보를 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 우리는 삶에 기여하지 않은 정보를 찾느라 허우적거리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자신의 주의력 필터를 잘 관리하는 것이 성공의 조건으로 주목받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주의력을 자기 앞에 놓인 중요한 일에 쏟아부을 수 있는 여력을 갖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를 만나 대하든 서두르지 않고 여유가 넘치며 상대의 눈을 마주하고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여유란 무엇일까요? 풍요와 사치의 여유보다는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여유가 아닐까요? 이런 여유를 갖춘 자만이 정말 필요한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질구레한 일에 신경을 쓰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여유를 가진 사람은 지금 바로 눈앞의 일에 집중합니다. 꼭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 대할 때도 급하지 않고 여유 넘치며 상대에게 온전히 몰두합니다. 무언가를 비워내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만 남게 되어 오히려 여유가 생긴다. 급하지 않기에 보다 신중할 수 있다. 스스로를 절제하는 관대함과 타인을 받아들이는 포용력도 생긴다. 여유 있는 사람은 꾸미지 않는 순박한 모습과 골짜기처럼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낯선 것들과 서로 섞여 혼탁해지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노자가 말한 여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돈과 시간이 많은 사람만이 가진 여유가 아니라 돈도 없고 시간도 부족한 평범한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여유의 비결을 알려준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최대치로 발휘되는 것은 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창의적 착상은 열심히 할 때보다 여유가 있을 때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0: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투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미성입니다. 오늘은 적을 만들지 않는 호감형 말투를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편이 아무리 많아도 적이 없는 사람이 더 강하다. 맞습니다. 호감 가는 말투란 화려하고 대단한 언변보다도 적을 만들지 않는 기본적인 대화법에 충실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적을 만들지 않는 네 가지 말투와 그 방법에 대해 심리학적으로도 뒷받침되는 근거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자신이 감정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아닐 겁니다. 감정적이라는 단어는 보통 화를 잘 낸다, 뭐 욱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성적이지 못하다, 기복이 심하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감정적인 이미지로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표정과 비언어적 표현 때문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눈썹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소통에서 메시지의 93%가 비언어적 요소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얼굴 표정은 감정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단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퇴근하며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눈썹이 올라가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눈썹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떤 차이가 느껴질까요? 눈썹이 올라간 사람은 감정적이고 불안한 느낌을 주고 눈썹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논리적이고 침착한 느낌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눈썹의 움직임을 파악해 보세요. 되게 재밌는 사실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눈썹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그냥 말에 대해서, 표정에 대해서 생각해 봤지만 내가 말할 때 눈썹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여기에 대해선 단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의 표정을, 여러분의 분위기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입장에선 여러분의 눈썹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분을 이성적인 사람, 감성적인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눈썹의 움직임을 파악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눈썹을 자주 움직이면 꼭 알려줘 라고 부탁하세요. 직장 동료나 가족 아니면 자주 함께 보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게 안 된다면 거울 앞에서 눈썹을 움직이지 않고 말하는 연습을 하루에 딱 3분만 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정말 하루에 3분이 여러분을 훨씬 더 이성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눈썹을 고정시키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눈썹을 움직이지 않도록 관리하면 더욱더 논리적이고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로 보이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감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필요는 굳이 없겠죠. 그리고 다음은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지 말라입니다. 이 부분을 실수인지 모르고 나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무심코 질문에 그냥 질문으로 답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왔어요. 여러분이 손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 봉투에 담아드릴까요?
그런데 손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럼 그냥 들고 가요? 손으로? 이 말을 들은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까요? 이 사람 뭐야? 내가 뭐 잘못했나? 여러분은 다음부터 그 손님에게 아유, 신경도 쓰지 말아야겠다.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결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에릭 번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대화는 상호작용의 평등성을 깨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엔 명확하고 정중하게 답하는 게 기본입니다. 봉투에 담아드릴까요? 네, 담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혹은 어려운 질문이라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혹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은 그 질문은 제가 당장 답변 드리긴 힘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으로 답하지 말고 명확하게 대답하면 상대방은 당신을 신뢰하고 더 긍정적인 관계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짜증내기보다 솔직한 감정을 고백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적 있나요? 누군가 약속을 갑자기 취소했을 때, 짜증나. 아우, 뭐야, 나 너무 짜증나. 이렇게 말한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짜증나. 이 말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둘의 감정은 더 깊어지며 불편함은 더 계속되겠죠. 심리학적으로 긍정의 심리학에서는 구체적인 감정 표현이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프레드릭슨의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감정 표현은 갈등 상황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 상대방의 공감 능력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 취소 상황에서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면 난 너무 당황스러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혹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도 상처받아. 다음에는 더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혹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줘야만 상대방도 여러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예방까지 할수 있는 겁니다. 솔직한 감정을 고백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태도를 보일 겁니다. 결국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겠죠. 반면, 짜증나, 기분 나빠, 너왜 그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배설한다면 상대방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게 됩니다. 다음은 일관성 있게 말하고 행동하라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료는 누구일까요? 일을 못하는 사람도 성격이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일관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상사가 여러분에게 하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즐겁게 우리 일합시다. 여러분 즐겁게 일했어요. 오, 자유롭게 일하는 게 좋구나. 막 자유롭게 일합니다. 막 슬리퍼도 신고, 막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막 이어폰도 꽂고 놀아요. 근데 갑자기 다음날에 여기가 놀이터야? 좀 진중하게 행동하세요. 여러분,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 어제 자유롭게 놀라고 해서 했더니 또 놀이터냐고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부하 직원들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신뢰를 잃게 만들죠. 그냥 조금 엄하더라도 한 가지 일관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오히려 함께 일하기 쉬운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일관성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 형성의 요소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드니는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행동에서 안정감을 느낀다고 강조합니다. 일관되지 않은 행동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고 결국 관계를 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스타일을 파악하고 그 스타일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꼼꼼한 스타일로 말하는 게 여러분의 스타일이라면 항상 꼼꼼하게 행동하고 꼼꼼하게 지시하며 상대방에게도 꼼꼼하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주기로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 나의 행동과 어긋나진 않았나? 이렇게 되짚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관된 말과 행동은 신뢰를 형성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더 긍정적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신뢰감 있고 사람과 잘 어울리는 말투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말아라. 너무 놀랍게도 눈썹 움직임을 조절하면 침착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 체크해 두면 좋겠죠? 두 번째는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지 말아라. 명확하고 정중한 답변으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겁니다. 질문을 질문으로 답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짜증내기보다 솔직한 감정을 고백하라입니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는 거겠죠? 네 번째는 일관성 있게 말하고 행동하라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신뢰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만, 이때 잘못된 행동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고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 이것은 꼭 전제 조건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이네 가지 방법을 실천하며 적을 만들지 않는 호감형 말투로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화약 제조법을 처음 알아낸 사람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불로불사약을 알아내는 연구가 활발했어요. 그래서 뭐 단약이라는 걸 제조하려고 했는데 이때 유황이 좀 신비한 재료라서 이거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아무튼 중국이 화약을 먼저 만들어냈던 건 맞아요. 그래서 불꽃놀이 같은 게 되게 성행했죠. 이 화약 기술이 12세기경에 이슬람을 거쳐서 서양으로 전래됩니다. 유럽인들은 이 화약을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12세기쯤에 대나무나 금속통에 화약을 채워놓고 그것이 폭발하는 힘으로 포탄을 날리는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포의 탄생이라고 봅니다. 대포가 처음 실전에서 사용된 건 14세기 중엽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성공적인 실용적인 대포를 제작한 장인은 교회 종을 만드는 기술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대포는 지금 같은 모양이 아니라 포심이 짧습니다. 종을 딱 뒤집어 놓을 것 같은 모양에다가 화약을 넣고 포탄을 쏴서 박격포처럼 이렇게 곡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 만드는 기술자가 종을 뒤집으면 되니까 대포 만드는 기술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게 교회에 걸리는 종은 평화와 기도를 상징하는 종인데 이걸 뒤집으면 전쟁 무기가 된다. 이런 것도 참 세상에 묘한 아이러니 같습니다. 총은 대포보다 발전이 늦어서 15세기경에 세상에 등장합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총을 발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장치나 기구가 대포보다 훨씬 정밀해야 됩니다. 대포는 일단 강도 높은 통을 만들고 화약을 폭발시켜서 포탄을 밀어내면 되는데 총은 아주 좁은 곳에서 화약을 폭발시켜야 되기 때문에 폭발시키는 방법이 복잡했고 나중에 방아쇠 장치 같은 게 나오면 점점 더 이렇게 정교한 장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외로 총의 발전이 늦었어요. 최초의 총을 화성총이라고 했죠. 이 화성이란 단어는 심지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화성총 혹시 그림이나 사진을 보시면 총에 이렇게 심지가 길게 나와서 불붙은 상태로 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이 붙은 화성을 마치 담배를 담뱃대에 꽂듯이 총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이제 꽂습니다. 그리고 총구에다가 화약을 넣고 총알을 재운 다음에 흑색 화약 가루를 화약 접시에 놓습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면 화성을 걸고 있는 이 담뱃대 같은 것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화성 끝에 있던 불이 마치 담뱃불로 지지듯이 흑색 화약을 지지는 거죠. 그러면 이 흑색 화약에 불이 붙고 이 불이 총구로 빨려 들어가면서 총 안에 넣어둔 화약을 폭발시켜서 그 폭발력으로 탄환이 발사됩니다. 좀 복잡하죠. 사실 화성총은요, 총이 두 번 터져요. 그래서 이렇게 딱 당기면 화약이 터지고 안에서 총이 두 번 터집니다. 그래서 옛날 드라마는 이 원리를 잘 몰라가지고 화성을 도화선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드라마 보면요, 이게 조총을 딱 겨누고 있는데 옆에서 심지가 다이너마이트 타들어가서 도화선 타들어가서 막 타들어가요. 쭉 타들어가서 뻥 터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셨는데 이건 절대 아닙니다. 화성은 그렇게 빨리 타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냥 불을 붙여서 내내 오래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이 총에 탄알 재고 가루 뿌리는 것도 힘든데 이 상태에서 저기 화성을 또 불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 붙은 상태로 오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약 넣고 총알 넣고 딱 해서 당기면 이제 지지는 거죠. 총과 대포는 전쟁의 양상과 방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무술을 익혀서 기사가 되려면 어려서부터 단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사가 되기까지 10수년이 걸립니다.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7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훈련한다면 그 친구 비용도 많이 먹지만 말이나 마구도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말값이 정말 비싸요. 말이 아무 말이나 타면 되지 않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화에 나오는 그 기사들이 타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은 목장에서 키우는 말 중에서 500마리, 1000마리에 3마리 나옵니다.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뭐 말은 염을 먹이면 되지 않느냐, 밖에 나가서 풀 먹이면 되지 않냐, 천만의 말씀. 그거는 그냥 일시키는 말, 술에 끄는 말이나 그렇고, 기사들이 타고 싸우는 말은 풀이나 염을 먹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곡물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야 갸가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먹냐? 사람의 3배, 5배를 먹습니다. 그럼 말이 또한 마리만 있으면 되느냐? 한 마리 있으면 어떻게 싸워요? 걔도 쉬어야지. 최소한 3마리 이상 있어야 되고요. 좀 장군급이라면 5마리, 6마리 있어야 됩니다. 6마리 말을 키우려면 30명을 키우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거의 1개 소대 양성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총이 나오자 병사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일에서 3주면 충분합니다. 총 쏘는 법만 익히라고 그러면 하루면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20년을 30명을 키우는 비용을 들어가면서 키운 기사를 여자와 어린아이도 한 발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 값비싸고 효율 떨어지는 기사를 포기하게 되죠. 여기서 시민 징병제가 나오게 되고 시민의 정치적 권리가 상승하면서 근대 국가와 근대 민주주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이야기는 제가 앞편에서 했으니까 오늘은 그 못지않게 중요한 다른 부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화약 무기를 열병기, 칼과 창 같은 무기를 냉병기라고 합니다. 열병기가 등장하면서 모든 냉병기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16세기 전투를 보면 기사와 보병 수천 명의 군대가 격돌할 때 대포는 겨우 20문, 30문 정도입니다. 그것도 지금 대포에 비하면 엄청나게 성능 떨어지는 청동대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문의 대포, 30문의 대포가 전투의 승패를 바꿉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대포를 전장의 여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수군이 일본 수군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것도 화포 덕분이었습니다. 총과 대포는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시간을 줄이고 시민을 대량으로 징집해서 군대를 편성할 수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기사 100명을 만드는 노력으로 수만, 수십만의 군대가 손쉽게 탄생합니다. 예전에는 볼수 없던 병력이죠. 아, 이렇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도 고구려를 침공한 수나라 백만대군 이런 수십만 군대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과거의 그 수치는 일단 과장이 많고요. 과장이 아니라고 해도 대부분이 그냥 군복 입은 민간인입니다. 전문적인 전사나 기사의 수는 지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육성에 오랜 시간이 걸리죠. 총과 대포는 그들보다 뛰어난 전사를 단기간에 육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백만대군이라고 해도 군대의 질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만, 수십만의 민간인을 단숨에 군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되니까 총과 대포, 화약을 그만큼 생산하고 특히 화약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작은 대장간에서 만들어서는 택도 없는 일입니다. 처음에 이 화약 만들 때 비소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화약 공장 노동자들이 마구 죽어나가는 겁니다. 오래 사는 사람만 남아서 이제 화약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런 비극적인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화학 공정이다 보니까 원료를 구하기도 어렵고 위험하고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특별한 생산 시설과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대규모 공장, 다양한 산업 시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뭐가 필요합니까? 강하고 효율적인 국가와 권력이 필요해집니다. 유럽처럼 오랫동안 봉건 제도를 시행했던 지역에서는 이런 국가의 등장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부국강병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경제력이 국방력이고 강한 군대를 가지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만 열병기 시대, 즉 근대 전쟁에서 유용한 경제력을 확보하려면 뭐, 단순히 뭐, 길드를 운영한다거나 부자 상인이 나와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국가가 질과 양에서 대단히 효율적인 행정 구조와 권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국가의 역할, 국가의 기능 강화를 모두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봉건 시대를 해체하고 절대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오늘날 국가의 기능

두고 큰 국가론, 작은 국가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작은 국가도 과거 서구의 봉건제나 우리의 옛날 중세 국가에 비하면 엄청나게 강력한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가 탄생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국가의 탄생에 동의하는데 열병기, 그리고 화약이 바꿔놓은 전쟁의 방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학에서 중국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승훈 교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평범한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우리가 요즘 가장 주목하는 주제인 몰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켜고 쓸데없는 것에 주의를 빼앗기곤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생각만큼 집중도 잘 안 되고 자꾸만 이곳저곳 클릭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일에 지치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 강이나 바닷가를 찾아 멍하니 물을 바라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불멍, 물멍과 같은 단어가 생겨난 배경이기도 합니다. 공자님도 잡념이 생기거나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자주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변함없는 이치를 문득 떠올렸다고 합니다. 공자께서 강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흘러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을 가리지 않는구나. 공자님도 요즘 표현으로 물멍에 빠지셨던 것이죠. 무언가에 집중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에는 물과 관련된 글자가 많이 쓰입니다. 몰입이란 주위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잡념이 차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몰자는 원래 수몰, 침몰에 사용된 것처럼 물에 빠지다는 뜻이었습니다. 몰입은 본래 빠르고 강하게 어떤 물질을 뚫고 들어간다는 의미였습니다. 주위의 방해를 물리치고 강한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동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이지요. 이처럼 무언가에 능동적으로 빠져든다는 몰입이란 단어에는 물에 빠진다는 역동적인 몰의 의미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몰입을 물과 관련해 풀이한 이야기는 장자 달생편에도 등장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공자에게 물었다. 전에 제가 상심이라는 깊은 호수를 지난 적이 있는데 백사공에 배젓는 솜씨가 귀신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술을 배우는 것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공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가능합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빨리 배울 수 있죠. 잠수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배를 처음 봤더라도 바로 잘 저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물었는데 알려주지 않더군요. 사공의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공자가 말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빨리 배울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물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잠수를 잘하는 사람이 배를 처음 타는데도 노를 잘 저을 수 있는 것은 그가 깊은 연못을 언덕처럼 여기고 배가 전복되는 것을 수레가 언덕에서 미끄러지는 것 정도로 여기기 때문이다. 배가 전복되는 것 같은 온갖 일이 눈앞에 벌어져도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으니 어디를 간들 여유 있지 않겠느냐. 수영을 잘하는 사람에게 물은 공포의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배를 젓더라도 물에 빠질 염려를 하지 않아 힘껏 저을 수 있습니다. 대상을 의식하지 않으면 어떤 방해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상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몰입할 수 없게 됩니다. 장자는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을 던져 맞추기로 승부를 가르는 내기를 할 때 기와장을 걸면 아주 잘 던진다. 그런데 은이나 동으로 만든 고리를 걸면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황금을 걸면 마음이 혼란해져 잘 맞추지 못하게 된다. 기술은 마찬가지인데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집착이 생기니 외물에 마음이 뺏겨 내면이 흐트러지는 것이다. 우리 역시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평소 잘하던 것인데 이상하게 내기만 걸면 지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입니다. 기술은 마찬가지이나 마음에 생긴 집착 때문에 내면이 흐트러진 것이죠. 이렇듯 몰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몰입의 상태는 뇌의 디폴트 모드에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최근 뇌과학에서는 의식하지 않을 때 가장 높은 효율이 생기는 인간의 심리 상태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테니스 선수 존 맥엔로의 이야기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존 맥엔로는 상대편 선수가 경기를 잘하면 그 부분을 집중해서 칭찬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자신의 강점을 의식하게 되고 그 때문에 방금 전까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던 동작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몰입의 상태에서 우리의 뇌는 의식적인 통제를 발휘할 필요 없이 진행과 운영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종의 특별활동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때 뇌에서 자기 비판을 담당하는 전전두엽피질과 두려움과 불안의 중추인 편도체가 불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몰입 상태에서는 자기 비판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신을 의식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오히려 활성화되는 뇌의 특정 부위가 있습니다. 뇌의 이런 상태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디폴트 모드란 우리가 휴식할 때 뇌가 진입하는 자동 운항 상태를 말합니다. 뇌과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공자가 아내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대상을 의식하지 않고 무심하게 바라볼 때 최고의 몰입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하는 멀티태스킹은 오히려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시켜 몰입을 방해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뇌는 근본적으로 멀티태스킹을 할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2200년 전 순자 역시 이런 멀티태스킹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렁이가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이 없고 강한 근육과 뼈가 없음에도 위로는 흙을 먹고 아래로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지렁이가 마음을 쓰는 것이 한결같기 때문이다. 개는 다리가 6개나 되고 집게발도 2개나 가지고 있음에도 한 곳에 적착하지 못하고 장어가 파놓은 구멍이 아니면 살지 못한다. 이것은 마음을 쓰는 것이 산만하기 때문이다. 사거리에서 헤매는 사람은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두임금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양쪽 눈으로 따로 볼수 없기에 잘 보이고, 양쪽 귀로 따로 들을 수 없기에 잘 들리는 것이다. 등사라는 용은 발이 없어도 날수 있지만, 날다람쥐는 5가지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빈궁하다. 그러므로 분자는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나오는 오선은 날다람쥐의 일종입니다. 재주가 많지만 어느 것 하나 특출난 데가 없는 것을 오서옥이라고 합니다. 오서는 날 수는 있지만 지붕 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나무를 탈출하지만 꼭대기까지는 힘이 부치고 헤엄을 출출하지만 계곡을 건너기에는 역부족이며 구멍을 팔출하지만 제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달리기를 고찰하지만 앞서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재주는 많지만 어느 것 하나 변변치 않은 오서는 보잘것없이 살지만 하늘을 나는 한 가지 재주에 집중한 용은 군자처럼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쪽 눈은 서로 다른 곳을 따로 볼수 없습니다. 양쪽 귀는 서로 다른 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밝게 보고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귀에 이어폰을 낀채 모니터에 띄워놓은 여러 개의 창을 쉴새 없이 넘나듭니다. 그만큼 해야 할 일과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아졌기 때문이지만 언제부턴가 습관이 되어버린 탓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 무슨 이유인지 생각만큼 집중도 안 되고 자꾸만 이곳저곳 클릭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서울 한강변에서는 몇년 전부터 멍때리기 대회라는 것이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무념무상의 상태로 누가 오래 멍을 때리는지 경쟁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비난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 대회는 우리에게 다름 아닌 무한한 창의력과 몰입의 상태를 제공해주는 앞서 말한 뇌의 디폴트 모드의 가치를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몽환 상태의 몰입을 직접 체험해보자는 취지인 것이죠. 대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의외로 쉬울 수 있습니다. 장자에는 그림자가

싫어서 계속 도망가는 사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그림자도 더 빨리 따라오니 그는 더더욱 빨리 달리려고 용을 씁니다. 장자는 그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당신이 나무 그늘에 드시면 그림자도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서 그림자는 우리 가까이 있지만 쉽게 떼어버릴 수 없는, 하지만 마음을 달리 먹으면 의외로 간단하게 떼어버릴 수 있는 욕망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광주 무등산 자락에는 그림자도 쉬어가라는 의미의 시경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저도 방황하던 젊은 시절 길 따라 걷다가 우연히 이곳에서 쉬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우연히 장자에서 방황하는 그림자 이야기를 읽다가 시경이라는 글자에 담긴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서는 그림자에 쫓겨 도망쳐온 사람들이 쉬다가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 몇몇은 생각지도 못한 번뜩이는 창의성을 얻고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장자의 그림자 이야기가 담겨있는 시경정의 현판은 우리에게 무언가에 조용히 빠져드는 몰입의 순간이 더없이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0: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투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민성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말투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설득력이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도 상대방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도 반대로 거부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설득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네 가지 핵심 원칙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누구든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득이 아니라 손실을 말하라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더 큰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자 대니얼 커너먼과 에이모스 트바우스키가 연구를 통해 밝혔는데 사람들은 100만 원을 얻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물건을 판매한다고 상상을 해볼까요? 지금 사시면 5천 원을 할인해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지금 안 사시면 5천 원을 더 내야 해요 라고 말했을 때 구매율이 후자에서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떨까요? 고객님, 지금 가입하시면 매달 6천 원씩 절약할 수 있습니다. 뭐 이 말도 나쁘진 않죠. 고객님, 다음 달에 가입하시면 똑같은 보험을 가입하시면서 30년 동안 매달 6천 원씩을 더 내야 됩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떤가요? 매달 6천 원 할인받는 것과 6천 원씩 매달 30년 동안 계속 더 내야 한다는 것. 느낌이 확 다르죠. 이렇게 손실을 강조하면 설득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건을 판매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 원칙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친구와 약속 잡을 때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화요일이랑 수요일 나는 둘 다 시간 괜찮아. 우리 언제 볼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손실 쪽으로 말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나는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이 이틀 아니면 만날 수가 없어. 둘중 언제가 좋아? 이렇게 되면 받아들였을 때 다음 주에 월화 둘 중에 시간이 돼. 이거랑 난 다음 주에 월화 아니면 시간이 안 돼.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는 사람과 더 빨리 시간 약속을 잡고 싶으실까요? 사람은 이렇게, 아, 저때 아니면 저 사람을 못 만나겠다. 이런 심리를 느낄 때 훨씬 더 선택을 빨리 하게 되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기회가 사라질 것 같다는 느낌의 행동을 더 빨리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죠. 이를 희소성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그 희소성을 잘 활용하면 상대방의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화요일에 영화 볼까?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화요일에 이미 다른 이성 친구랑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내가 시간이 된다고 하면 그 이성과 약속을 취소하고 너랑 보고 싶어. 그런데 네가 시간이 안 되면 원래 약속했던 대로 그 이성과 영화를 보게 될것 같아.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거절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뭔가 여러분을 뺏기는 듯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떻죠? 사실 그 사람은 잃은 것도 얻은 것도 없는데 말이죠. 이렇게 무엇인가 제시할 때는 상대방에게 이득을 준다의 관점보다는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실제로 홈쇼핑에서 저를 보시면 지금 사시면 3만원 할인해드립니다가 아니라 어차피 똑같은 물건 사실 거 지금 안 사시면 3만원 비싸게 사셔야 합니다. 이럴 때 훨씬 더 주문 전화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많이 구매하셨죠? 이런 원리였습니다. 다음은 불가능하다는 말 대신 가능하다로 말하라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 드세요? 뭔가 막더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지 않나요? 이 현상을 심리학에선 칼리굴라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지하면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지는 심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름은 로마 황제 칼리굴라의 일화에서 유래했는데요. 그가 잔인하고 파격적인 삶을 살았다는 이유로 생애를 다룬 영화가 상영이 금지되자 사람들은 그 영화를 더 보려고 한 겁니다. 아니, 보지 말라고 하니까 더 보고 싶어진 거예요. 이것을 청개구리 효과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밥안 먹으면 아이스크림도 못 먹는다. 이 말을 들은 아이가 반발심을 느끼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밥다 먹으면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 어때요? 아이의 행동을 더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죠.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받았을 때더큰 동기와 자신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마! 보다는 그래, 더 긍정적으로 해보자가 더 좋은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심리적 반발을 피하는 차원을 넘어서 상대방의 내적 동기를 자극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제 직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직장에서 후배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너 이런 식으로 일하면 승진 못해.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떠세요? 하, 내가 해볼게. 내가 못 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오히려 반발심이 생기고 그 선배랑 더 멀어지지 않을까요? 자, 반면,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승진도 금방 잘될 거야. 야, 기대된다, 야. 이런 말투가 상대방에게 더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하지 마. 이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말해보는 것. 오히려 더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서두르지 말고 작은 제안부터 하라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큰 부탁을 하면 상대방은 부담스러워서 다 도망가겠죠. 이것을 심리학에선 문전 걸치기 기법, foot in the door technique 이라고 개념하고 있습니다. 작은 요청을 하면 먼저

끝까지 다 먹겠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이런 원리입니다. 다른 사례를 볼까요? 데이트를 신청할 때 이렇게 말한다면요. 저랑 식사 데이트 하실래요? 대신에 간단하게 말해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냥 커피 한잔 할까요? 이렇게 부담 없는 요청을 하면 상대방이 더 쉽게 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이어지면 그 다음 식사 제안도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죠. 또 이제 회사로 가볼까요? 자, 회사에서 팀원들에게, 김대리, 우리 한 시간만 이야기하지. 아마 다 도망갈 겁니다. 갑자기 없던 일도 생기고, 미팅도 생기고, 갑자기 외근 나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김대리, 딱 1분만, 잠깐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1분 정도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사람은 작은 것부터 허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할 땐 너무 큰 것부터 설득하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설득하려 하면 정말 비교적 쉽게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무조건 쉽게 설명하라입니다. 설득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려는 습관 때문이에요. 특히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보여주려고 복잡한 용어나 어려운 개념을 사용하곤 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어렵게 설명하는 것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더 신뢰합니다. 심리학자인 리처드 페이먼의 페이먼 기법에서도 강조되듯이 진짜 잘 이해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오히려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스마트폰 언제 구매하셨나요? 아마 최근에 구매하신 분들이 더 공감을 하실 텐데, 휴대폰 판매자가 고객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모델은 지원금, 약정금, 그리고 추가 옵션까지 합치면 월 청구 금액이 4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고객님, 한 달에 4만 7천 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냥 고객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처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분야를 1년 365일 24시간 계속 지켜볼 겁니다. 반면에 상대방은 어떻죠? 스마트폰을 구매하러 온 사람은 3년에 한 번, 길게는 5년에 한 번, 빨라봤자 1년에 한 번씩 스마트폰 요금을 바라보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지식의 격차라고 합니다. 상대방과 여러분의 지식의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무엇인가 여러분의 전문 분야를 설명할 땐 어린아이에게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언어로 한번 재구성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이득이 아니라 손실을 말하라입니다. 손실을 강조하면 선택의 확률이 비교적 높아집니다. 사람은 이득보다 손실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불가능하다는 말 대신 가능하다고 말하라입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동기를 부여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더 쉽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두르지 말고 작은 제안부터 하라입니다. 부담 없는 요청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조건 쉽게 설명하라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말로 신뢰감을 얻다 보면 누구든 설득하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이 원칙들을 대화에서 실천하신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투를 누구나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근처에는 세 개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콜로세움 바로 옆에 있는 개선문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선문입니다. 거기서 동쪽으로 쭉 가면 포로로마노가 있고 그 포로로마노 들어가는 입구에 작은 개선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개선문이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입니다. 이 개선문에는 특별

특별한 장면 하나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물로 여기는 성전의 촛대로 추정되는 물건입니다. 이 촛대 모양은 나중에 로마 제국 곳곳에 세워지는 유대인 회당의 표시, 심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티투스의 개선문에 왜 유대인의 촛대가 새겨져 있을까? 서기 70년에 유대 지방에서 로마에 대항하는 거대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열심당이라고 하죠. 티투스는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유대 지방으로 출전했고 그 유명한 마사다 전투를 겪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불태웁니다. 이 개선문은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이고요. 개선문에 그때 얻은 노획물로서 예루살렘 성전 촛대가 새겨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아주 잔혹한 비사가 하나 생깁니다. 이스라엘, 엄밀히는 유다 왕국은 이미 기원전 6세기경에 멸망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민족이 돼서 중동지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장사와 교육에 종사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라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정착이 힘들고 정착이 힘드니까 토지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딴 나라로 도망쳐야 되는데 땅은 들고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도망치거나 이주할 때 재산을 가지고 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황금과 보석을 많이 수집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이 부자거나 황금을 뭐 가진 그런 애호관 아니었겠죠. 유대인들이 어쨌든 부자도 많고 이렇게 이주에 다니고 실제로 황금과 보석을 챙겨 다닌 건 사실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은 항상 돈이나 황금, 보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박히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유대인들이 그 말을 삼키고 불타는 예루살렘을 탈출했다고 합니다. 왜? 붙잡혀서 이렇게 뭘 빼앗겨도 그 말을 몸속에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도망치는 유대인을 발견하면 옷과 짐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배를 갈라서 내장을 뒤졌다고 합니다. 이것도 정말인지 과장이 섞인 이야기인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중세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의 몸에는 황금이 있다. 현금이 있다. 그들의 집에는 뭔가 보물이 있다는 이야기가 이후로도 수천 년간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현금, 유대인과 황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재생산되게 됩니다. 중세 유럽은 카톨릭이 지배하는 신성사회였습니다. 카톨릭에서는 고리대금업은 악마와 같은 행동이라고 금지했어요. 그런데 이 고리대금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은행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도가 아닌 유대인들이 하는 것은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에 전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유대인은 악질이다라는 소문 그리고 유대인 뱃속에는 황금이 있다는 이야기가 같이 전파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유대인의 이미지는 계속 나빠지죠.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악당 샤일록이 바로 베니스 은행가에서 활동하던 유대인 상인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과 황금 전설은 더 힘을 얻게 됩니다. 중세 시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동안에 유럽 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 기근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깐의 치안 부재 상태가 생기면 바로 유대인을 향한 폭력과 약탈 행위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들이 지니고 있다는 황금과 보석을 노린 행동이었죠. 유대인 탄압하면 우리는 히틀러와 그가 세운 강제 수용소, 홀로코스트가 생각나는데요. 히틀러의 유대인 탄압도 히틀러가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고 유대인에 대한 오랜 증오와 약탈의 역사가 배경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말 못할 고난을 겪습니다. 여차하면 폭동이 나고 여차하면 도망가야 하니까 그러니 유대인의 집에는 항상 현금과 보석이 있다는 얘기가 또다시 증폭되는 거죠. 진짜 악순환이에요. 1744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거주지역인 게토에서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암셀 로스차일드는 대단히 가난했는데
어떻게 친척의 도움을 받아서 고물 장사를 하다가 점점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분이 오늘날로 치면 광고, 매니지먼트 이런 걸 되게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래하러 갈 때도 막 귀족인 것처럼 없는 돈에 옷 빌려서 입고 가고 비싼 마차 타서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거래하고 그러면 하다가 왕족과 귀족들과 거래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왕족과 귀족한테 이런 물건을 파는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또 평민들이 그런 걸 사고 싶잖아요. 요즘 말로는 연예인 쓰던 목걸이, 뭐 연예인이 쓰던 귀걸이 이렇게 사듯이 이제 하여간 그런 장사 수완이 좋아서 당대에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매니지먼트가 아니라도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면 꼭 왕하고 귀족들과 거래를 틀려고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늘 폭력과 약탈의 위험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권력가의 보호가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가의 보호라는 게또 양날의 검인데요. 이 권력가가 한번 마음을 바꿔먹으면 가장 치명적인 폭력을 행사합니다. 돈을 꺼가서 안 갚는 건 기본이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도 다반사였습니다. 암셀과 그의 후손 로스차일드가 사람들은 이 기막힌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냅니다. 오늘날 용어로 치면 신용거래라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즉, 여러 나라의 귀족들과 관계를 맺어놓자. 그러면 이쪽 왕이 뭐 이상한 짓할때 이쪽으로 도망갈 수 있다. 그런데 일로 도망가도 털어먹긴 마찰까지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왕하고 귀족하고 관계를 맺때그 사람들한테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 맡기자. 그리고 그 은행에 있는 돈을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신용증서, 예금증서만 가지고 다니면 된다. 이것이 국제금융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한번 로스차일드가 국제금융, 다양한 국가에서 신용거래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내니까 처음에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돈 되는 방법인 겁니다. 왜? 나라마다 경제가 오르락내리락, 요즘 말로 환율 변동도 다르고 뭐 저기 경제 사정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채권, 주식, 특히 채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 채권 투자라는 건그 나라의 정세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8세가 되면요, 벌써 전쟁 한번 하려면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채권 발행하고 이런 거 흔해요. 그래서 로스차일드는 국제금융거래, 신용거래를 만든 다음에 국제정보조직을 만듭니다. 당시에 가장 유능한 정보조직이 로스차일드의 정보조직이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전쟁 시절에 로스차일드는 영국에 거주하면서 이제 자기 세력을 막 확장하는데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령을 내렸을 때, 그 밀수업자를 동원해서 대륙과 밀무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각 나라의 정보를 얻어오는 역할을 이 로스차일드 정보국이 해결해 줬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에서 국왕의 지지를 받으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이 로스차일드 가문들이 주식, 국제 채권 시장, 세계 무역, 이런 것에 눈을 뜨게 되니까 세계 무역을 위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그것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빨리 선진적으로 깨닫습니다. 예를 들면 수에즈 운하 건설, 미국의 대륙 횡단 철도, 전 세계의 주요 철도 사업에 사실상 로스차일드 가문이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미국 대륙 횡단 철도도 로스차일드 가문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 오늘날 미국 최대 금융회사인 JP 모건의 창설자인 JP 모건이 영국에 가서 어떻게든 로스차일드 집안 돈 받아내려고 난리를 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전 세계 글로벌 유통망이 만들어지고 세계가 글로벌화 되는데 로스차일드 가문은 엄청나게 공헌을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정보국들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나라 무슨 군사 정보 빼내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업무가 사실은 산업화의 업무입니다. 산업기술 이런 건데 이런 거의 원조도 로스차일드였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최종적으로 정착한 곳은 영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영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대영제국 시대에 활약하다 보니까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뭐 제국주의의 천병이다 뭐 등등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큰 안목에서 보면
결국 21세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경제로 서로 얽히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글로벌 시대로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로스차일드가 끼친 공헌은 역시 높게 평가해야 됩니다. 로스차일드와 급제금융이 만든 세계도 따지고 보면 전쟁이 창조한 새로운 문명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학에서 중국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승훈 교수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가장 많이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처도 많이 받는 관계가 바로 친구 사이의 우정이 아닐까요? 지금은 친구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는 붕자는 원래 조개를 묶은 다발을 표현한 것으로 화폐의 단위를 나타낸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집단을 붕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붕자는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은 친구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이죠. 친구 사이의 신뢰를 의미하는 우정이란 사람들 사이의 순수한 마음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잘 숨겨진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일까요? 공자의 제자들도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자주 질문했습니다. 가족의 보호에서 벗어나 익명의 타자들과 섞여 사는 사회생활의 첫 출발은 우정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논어에서 우정은 의외로 다정하거나 헌신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소 계산적인 것으로 묘사됩니다. 자공이 친구 사귐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말했다. 진심으로 조언하여 잘 이끌어주되 안 되면 그만두는 것이다. 여기서 자신을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 주자는 논어의 해설집인 논어집주에서 친구 사이는 의리로 맺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만두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내 말을 듣지도 않는 친구에게 자꾸 충고를 하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고 이것은 결국 나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경고는 논어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공자가 살던 시대에는 친구란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숭고한 존재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순수한 우정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우정이란 이익을 위한 계약관계에 지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헌신적이고 믿음직한 친구를 절실히 원합니다. 공자는 뜻이 다르면 친구를 그만두면 된다고 했지만 우리는 어렵게 사귄 친구와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 자존심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우정을 순수한 것으로 여기게 된 배경에는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교육의 영향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학창시절 등교할 때 부모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은 늘 한결같았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아라. 우리 사회의 교육 철학과 사회적 처세술의 핵심이 담긴 말씀입니다. 진리란 선생님이 내려주는 것이니 조용히 잘 들어야 하는 것이고 우정이란 서로를 존중하고 싸우지 않는 것이야 했습니다. 교실에서 격정적인 토론과 치열한 논쟁은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지면 약간 부당한 일이 생기더라도 친구 사이에는 감춰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우정관을 전하는데 옛날 이야기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겠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에게 관포지교로 알려진 관중과 포수가의 이야기입니다. 순수한 우정의 상징이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당나라 시인 두보의 가난한 시절의 우정이라는 빈교행이라는 시에서 관포지교라는 성어가 되어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손바닥 한번 뒤집으니 구름이 생기더니 다시 엎으니 비가 내린다. 바람에 잎사귀 날리듯 경박한 사람들 셀 수나 있을까? 그대는 아는가? 관중과 보수가의 가난한 시절의 우정을. 요즘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땅바닥에 버리는구나. 손바닥을 앞뒤로 뒤집는 그 짧은 순간에 구름이 생겨났다가 금방 다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세상사의 인심은 각박해지고 사람들 사이의 우정도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앞에서는 웃다가 돌아서면 배신하는 비정한 시절을 견뎌야 했던 가난한 시인 두보

에게 관중과 포수가의 가난한 시절의 우정, 즉 관포 빈식교는 그 무엇보다 소중해 보였을 것입니다. 이렇듯 순수한 우정에 집착하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포수가처럼 묵묵히 희생하는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가 아니면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친구 사이의 우정 기준을 높이 잡는 것에 대해 누구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순수한 우정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보다 중요한 무언가를 잃은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서구 사회가 동아시아보다 먼저 근대 사회로 진입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를 이 우정이란 단어에서 찾는 주장도 있습니다. 동아시아 사회는 순수한 이타적 관계인 가족애와 우정에 몰두한 나머지 이기적 동기를 가진 익명의 존재들 간의 신뢰를 보장해 줄수 있는 시장 경제의 규범을 만들지 못했다는 주장인 것이죠. 동아시아 사람들은 순수한 우정이란 허상에 붙잡혀 서로 모르는 익명의 타자들끼리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데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인 것입니다. 반면 서구 사회는 익명의 존재들 간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시장 사회로 빨리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서구의 근대 시장 경제 상인조합은 무엇보다 사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적 영역을 무시하고 사익만을 우선한다면 그 사회는 통제할 수 없는 무한 경쟁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호관계나 유대가 거의 없는 익명의 사람들끼리 이익을 거래하는 공간에도 나름의 규범이 생겨납니다. 시장에서 거래하려면 아는 사람은 물론 낯선 사람들에게까지 공정하고 정직하다는 평판을 쌓아야 합니다. 낯선 사람에게도 친밀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유럽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말한 부드러운 상업이라는 개념은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상업이 낯선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매끄럽고 부드럽게 만들어 사람들을 길들였다는 것이죠. 반면 동아시아 사회는 이익관계를 경시하고 도의를 앞세운 나머지 다수의 소인을 무시하고 소수의 군자를 위한 위선적인 사회제도를 유지하는 데 골몰했다고 비판합니다. 고대 중국의 엘리트들은 이익 앞에서 잠시 친구가 되는 것은 거짓이라고 비난합니다. 이익관계로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만드는 데는 그들은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우정이란 생존의 필요에서 생긴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순수한 우정이라는 집착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립되고 외로운 상황에 처하면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워할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분은 식욕을 담당하는 영역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누군가 함께 있고 싶다는 욕구를 배가 고플 때 음식을 갈망하는 것과 동일하게 인식한다는 것이죠. 즉,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갈망은 식욕처럼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순수한 우정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소진이나 포수가와 같은 순수한 우정을 갖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순수함에 대한 과도한 기대치가 오히려 우정이 시작된 근본적인 조건마저 잊을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정이란 우리 삶에 덤으로 주어진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만둘 수도 있는 자연스러운 관계입니다. 괜히 자신을 힘들게 할 필요 없다. 공자의 말씀입니다. 평범한 우리들은 대부분 특정한 이해관계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고 또그 과정을 통해 우정을 쌓습니다. 이익을 같이 할때 서로 모이지만 이익이 사라지면 서로 멀어지는 것은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조공이 정위라는 벼슬에 올랐을 때 찾아오는 손님들로 대문밖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누명을 쓰면서 관직에서 물러나자 대문밖에는 참새를 잡는 구물을 쳐도 될 정도로 찾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공이 다시 복권되어 정의의 벼슬에 오르자 다시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적공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대문에 이런 글귀를 큼지막하게 써붙였다고 합니다.

한번 죽다 살아나니 우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가난했다가 다시 부자가 되니 우정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다. 귀했다가 천해져야만 우정이 무엇인지 드러날 것이다. 적공은 결국 이해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진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것은 나를 통해 어떤 이익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당연한 사실을 모른 채 하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우정을 기대하는 것은 과한 욕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친구 사이에 너무 자주 충고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사이에 너무 다그치면 서로 서먹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따지지 않기로 하죠, 친구 사이에는. 그러면 친구가 준 작은 선의에도 감사하게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투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민성입니다. 오늘은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말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말투만 잘 익혀두시면 대화가 더 매끄러지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질 겁니다. 특히 오늘은 1분 만에 바뀌는 말하기 습관부터 상대방의 호감을 얻는 질문형 말투, 그리고 나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비결까지 실천 가능한 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에서 1분만 투자하라 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단순히 유창하게 말하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사람입니다. 그 생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사실 길지 않아요. 딱 1분이면 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준비한 내용을 말하기 바로 직전에 딱 1분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팀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내 발표를 듣는 사람이 어디 어떤 포인트에서 공감을 할까? 딱 1분 동안만 이런 점을 고민한 뒤 발표를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훨씬 더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심리학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대니얼 카너먼의 시스템 1과 시스템 2 이론에 따르면 사람의 사고방식은 빠르고 직관적인 시스템 1과 천천히 고민하고 판단하는 시스템 2,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시스템 2를 활용해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은 문제가 없지만 다소 기계적이고 지루하게 들릴 수 있죠. 대신에 이걸 질문형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때요? 완전히 달라지죠? 이건 단순히 문장의 끝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함께 하자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겁니다. 내가 넘기면 넌 따라와, 이게 아니라 우리 함께 가볼까?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호감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드니의 동조효과라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더 쉽게 설득되고

대화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또 추가적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발표를 시작할 때 먼저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이말 대신 우리 먼저 목차를 함께 살펴볼까요? 이렇게 질문형인 말투 하나로 발표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매끄러워지며 함께 우리가 소통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죠. 여러분, 앞으로 대화를 하거나 발표를 할땐 질문형으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나의 단점을 내 입으로 말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적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소심해서요. 제가 좀 느려서 죄송해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솔직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초두 효과 때문에 단점이 가장 먼저 각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사례를 들어볼까요? 두 사람이 같은 자기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명문대를 졸업했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저는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문대를 졸업했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긍정적으로 들리시나요?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강조하는 것이 상대방의 인상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초두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은 처음 접한 정보가 그 이후 판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초반에 어떤 인상을 남기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좋은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굳이 단점을 스스로 먼저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물어보거나 꼭 설명해야 할 때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게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다음은 나의 능력을 알리고 싶다면 정확한 수치로 말하라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이 너무 과하면 어떻게 들릴까요? 오히려 반감을 살수 있겠죠. 저 진짜 보고 잘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디자인을 제일 잘해요. 이런 말은 그냥 자랑으로 들리고, 아, 쟤는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확률이 높겠죠. 대신에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디자인 경력만 약 8년 정도입니다. 제가 12년째 보고를 맡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수치를 말하면 훨씬 더 신뢰감을 줄수 있고 너무 자랑하는 듯이 혹은 너무 본인을 과시하는 듯한 이미지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에드워드 토리 히긴스의 정확성의 효과에 따르면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제시할 때 사람들은 정보를 더 신뢰하고 기억에 오래 남긴다고 합니다. 여기 팁을 하나 더 드릴까요? 말을 할때 부사를 줄이고 수치나 객관적인 경력을 담백하게 전달하세요. 예를 들면 부사가 어떤 거죠? 정말, 대박, 꽤나 이런 언어들이죠. 정말 잘합니다. 보다는 12년째 맡아왔습니다. 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시는 않으신가요? 부사를 빼고 자랑하기보다는 정확한 수치로 말하라였습니다. 다음은 나의 장점을 물어라입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를 찾아온 상황이라면 왜 저를 선택하셨나요? 저의 어떤 좋은 점 덕분에 저를 선택하셨나요? 라고 저의 장점을 역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장점을 물어보면 장점을 검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단점을 물어보면 단점이 있었나? 단점을 검색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나의 장점을 물어보면 나의 장점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례로 예를 들어볼까요?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혹은 다른 의뢰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답하는 거죠. 저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강의를 요청하셨나요?

0: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 여러분의 장점을 말해주겠죠. 심리학을 다루는 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 곳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상대방이 말해준 그 장점을 먼저 듣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하게 되면 훨씬 더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도 있고 상대방의 입으로 하여금 한번더 여러분의 장점을 말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훨씬 더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질문을 받았을 때그 답변에 따라 생각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것을 초점 효과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인 질문을 받을수록 긍정적인 답변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떤 점이 좋아서 오늘 온 거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의 좋은 점을 상상하고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말하겠죠? 난 너의 이런 점이 좋았어. 라고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점을 더 극대화시켜서 어필하면 훨씬 더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다섯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에서 딱 1분만 투자하라.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말투가 훨씬 더 깊어질 겁니다. 서술형 대신 질문형으로 말하라입니다. 상대방을 대화에 끌어들이는 말투입니다. 상대방을 발표에 끌어들이는 말투라고 할수 있겠죠. 다음은 나의 단점을 내 입으로 굳이 말하지 마라입니다. 장점을 먼저 강조하고 초도 효과를 활용하는 겁니다. 단점을 굳이 먼저 말할 필요 없다는 거겠죠? 다음은 나의 능력을 알리고 싶다면 정확한 수치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를 주는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나의 장점을 물어봐라입니다. 상대방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이끌어내는 아주 좋은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말투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일상에서 더 매끄럽고 설득력 있는 대화를 할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저와 함께 말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독일의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는 사람의 마음은 태양과도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태양은 어떻죠? 굉장히 뜨겁죠. 약 6,000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뜨거운 태양도 지구에 닿지 않으면 겨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상대방에게 알리려고 노력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말투를 관리해 보면 오늘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김민성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역사학자 임영환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중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개발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처음부터 전쟁용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전쟁과 무관하게 발명되었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발전이 촉진되거나 사장될 뻔했던 제품이 실용화되었던 제품도 있습니다. 물론 이두 가지를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현대의 발명품들은 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무엇이 최초냐는 것부터 논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발명에서 실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실용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특허나 기술 아이디어가 혼합되기 때문에 꼭 무엇 때문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둘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전쟁이 났거나 발전시킨 일상용품들을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데요. 우선 제 몸에 있는 것부터 찾아보면 이겁니다. 손목시계. 시계가 만들어져서 일상화되기 시작한 건 17, 18세기부터였습니다. 손목시계도 아이디어는 있었다고 해요. 사용된 적도 있고. 그러나 이것이 크게 보급된 건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되니까 이게 대포가 진짜 어마어마한 위력을 이제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병사들이 그냥 돌격하는 게 아니라 포격으로 하고 그 포격 때문에 적이 멈칫하고 기관총을 못 잡고 있는 사이에 병사들이 돌진하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포격이 너무 일찍 끝나면 적군이 기관총을 잡고 아군을 향해

발사하겠죠. 포격이 너무 늦게 끝나면 아군도 포탄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렇게 타이밍을 맞추려니까 시간을 약속하고 하는 겁니다. 뭐 2시부터 정확히 30분 동안 포격해라. 그런데 이 1분, 2분의 차이가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병사들이 시계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시계가 가다가 또 깨지고 고장나고 갈리폴리 전투에서는 이 포격하는 사람하고 돌격하는 사이에 2분의 차고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뭐 작전에 실패하고 병사들이 대량으로 전사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시계가 정말 중요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시계를 온몸에 부착하고 쉽게 볼 수 있는가? 그전에는 포켓와치라고 주로 몸에 이렇게 줄로 끄집어내는 걸 봤는데 이거 갖고는 전쟁터에서 불편한 것이죠. 총 들고 있는 병사들이 총을 놓고 뭘 꺼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손목시계였죠. 전쟁 영화 보시면 특공대가 딱 작전 시작하기 전에 서로 이게 손목에 찬 시계 꺼내놓고 시간 맞추는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요. 전쟁터에서 손목시계만큼 편리한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쟁 끝나고는 왜 쓰냐? 전쟁 끝나도 이것저것 편리한 게 없으니까 손목시계가 일상화되고 포켓와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안전면도기와 지퍼도 사라질 뻔한 것이 전쟁 덕분에 빛을 본 사례입니다. 이두 제품은 발명했을 때는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회사에서 엄청나게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출시를 하고 보니까 의외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지퍼는, 요즘 지퍼는 저도 거의 그런 적이 없는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게 지퍼 쓰다 보면 뭐 중간에 이빨 빠지고 걸리고 안 올라가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초창기 지퍼가 오죽했겠습니까?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자꾸 고장나고 뭐옷 끼고 귀찮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단추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단추도 패션이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패션이라는 게 이게 눈에 익는데 이게 지퍼로 바뀌면 이게 왠지 좀싸 보이고 뭐 이렇게 눈에 안 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퍼 회사가 망할 뻔했습니다. 이 면도기는 더큰 고난을 겪는데 옛날에는 면도기를 아시지만 이 면도칼로 했습니다. 집에서. 이게 보통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 무서운 게 면도날인데.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맨날 피나고 위험하고 그래서 이제 안전 면도기가 나온 거죠. 대박을 칠줄 알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칼 들고 이렇게 하는 게 남자다운 건데 이렇게 면도기 들고 하는 건 이건 창피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시간, 뭐 남자의 타임, 뭐 이러면서 절대 이걸 안 썼대요. 이렇게 되니까 면도를 해야 되는데 전쟁터에서 크림 바르고 이게 칼로 면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전 면도기가 이제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이걸 쓰게 됐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집에 돌아와서 다시 남자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게 한번 편함을 알게 되면 절대 힘든 건못 하거든요. 편한 시간이 최고다. 그래서 면도기가 이제 그야말로 일상을 지배하게 되고 칼 면도는 이발소의 전용으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퍼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이게 뭔가 아름다운 단추가 없고 이게 패션이 안 되는데 생각했는데 그냥 사람의 눈을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고급 옷은 지퍼를 안 쓰죠.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편리함을 택할 거냐, 폼을 택할 거냐 결정해라. 이 정도로 이제 변화는 주게 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럽 사람들은 미군이 즐겨 마시는 이상한 검은색 음료를 보고 놀랐다고들 합니다. 도대체 저게 뭐야? 쟤들 왜 저런 거 마시는 거야? 이 음료가 뭘까요? 검은색 음료. 네, 콜라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이게 뭔가 기이하고 신비한 느낌이 들었는지 이 콜라를 불사의 음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군들은 미군대로 유럽인들이 마시는 검은 음료를 신기하게 바라봤다고 합니다. 네, 커피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커피는 에스프레소잖아요. 이게 제일 문제가 양이 너무 적어요. 미국인들의 식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양의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 이 콩알만한 잔에다 먹는 게 양이 찹니까? 그래서 물을 잔뜩 넣어서 부풀려 마셨는데 이게 아메리카노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피도 한때는 불사의 음료라고 불렸습니다. 원래 커피는 무슬림, 오스만 투르크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파되었는데요. 무슬림 전사들이 커피를 마시는 걸 보고 불사의 음료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콜라와 커피, 둘다왜 불사의 음료라고 불렸을까? 검은색이라서 그럴까? 전사들이 마셔서 그럴까?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나이가 들고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실 카페인의 힘입니다. 현대 발명품은 누가 최초냐고 물으면 답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논쟁이 발생합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최초로 실용화된 컴퓨터는 에니악이라고 합니다. 이 에니악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군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목적은 포탄의 탄도를 계산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1946년에나 완성되어서 전쟁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초의 컴퓨터인 에니악은 무게만 30톤이 나가는 엄청난 거구였습니다. 비용도 100억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군이 투자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란 절박한 상황이 있으니까 투자해야 했던 것입니다. 성능은 그냥 요즘 손에 들고 다니는 그냥 전자계산기 수준입니다. 그 컴퓨터가 점점 작아져서 이제는 손 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되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전쟁이 만들어낸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이 컴퓨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쟁은 항상 무언가를 파괴하죠. 세상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 디지털 세상, 가상의 세계. 하여간 전쟁은 무언가를 파괴하고 무언가를 생산한다는 것이 이번에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전쟁이 만든 제품을 열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군용으로 개발된 건 아니지만 군용이 아니었으면 발전이 한참 뒤처졌거나 사라졌을 제품들 중에는 뭐 항공기, 인공위성, GPS, 지프와 SUV 차량, 무한궤도, 특수강, 나일론, 정말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드느라고 완제품을 주로 연구했지만 세부적인 기술로 들어가서 무슨 용접이라든가 무슨 코팅 기술이라든가 이런 디테일한 기술로 들어가면 어쩌면 수백만 가지가 넘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전쟁은 파괴만 한 것이 아니라 파괴를 위한 생산과 회복 기술도 함께 발전시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장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전쟁이 좋은 거라고 말한 겁니까? 전쟁이 인류에게 커다란 공헌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쟁이 정말로 인류사회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인류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쟁이 수많은 발명과 발전을 촉진시킨 것은 맞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전쟁이 훌륭한

하고 빨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좋은 것이라거나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 만약 세계 인구 절반을 죽이면 나머지 반이 지금보다 10배는 더잘살수 있다고 한다면 세계 인류 절반을 죽이는 것이 옳은 행동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참고 현 상태로 살아라. 이것도 올바른 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 인구의 절반을 죽이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고 지금보다 10배를 더잘살수 있는 건전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극한의 노력을 하고 극한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목숨을 건 경쟁 상태에서만 해야 되겠냐고요. 건전하고 정당한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결과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실현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인류의 이상이자 목표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물론 아직 이런 세상이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보면 전쟁이 터졌을 때가 평화일 때보다 무언가 결사적으로 뭘까 만들어내는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우리의 삶에서 발전의 속도와 노력이 빨라진 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전쟁사를 연구하는 이유가 전쟁을 긍정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맹목적이고 감정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전쟁이란 방식을 통하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하고 우리의 욕구를 실현하고 더 빨리 촉진시키는 사회와 방법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학에서 중국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승훈 교수입니다. 학창시절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늘 세상에 쓸모있는 인재가 되라는 당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라는 바람이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쓸모가 없으면 버려질 것이라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쓸모없는 존재는 버려질 것이라는 공포는 실용을 중시하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무용지물이란 세상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나 물건을 뜻합니다. 이런 무용지물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스타인 베블러는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에서 쓸모없는 낭비가 사회적 체면과 권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류 문명 초기의 약탈적 문화의 사고방식에서는 노동이란 용맹함이 없는 허약함 혹은 주인에 대한 복종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 당시의 노동은 열등함의 표시에 불과했고, 따라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남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런 전통 때문에 노동은 비천하다고 여겨졌고, 이런 관념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세련된 기호, 매너, 생활 습관은 상류 계급임을 드러내는 유용한 증거가 되는데, 왜냐하면 좋은 교양은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산적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는 사람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유로운 매너와 몸가짐에서 드러나는 교양은 지속적으로 노동하지 않는 데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입니다.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성소를 만드는 행위도 이런 과시적인 낭비의 일종입니다.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사의 건축물은 이런 쓸데없는 낭비적 소비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지구라트,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스의 신전 등은 초월적인 신을 숭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 건축물은 앞에서 말한 비효율적 과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 고대 문명의 유적에서는 이러한 규모의 신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 중국에서는 거대 신전을 짓는 대신 실용적인 용도와는 상관없이 낭비를 과시하기 위해 청동기를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청동기 시대라고 부르지만 생활 도구 등은 청동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귀중한 재료인 청동은 비실용적이고 과시적인 예기를 제작하는 데만 사용되었던 것이죠.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을 들여서 힘들게 만들어낸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신에게 바칠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청동 얘기에 정성껏 표출된 예술성은 역설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시 건축물 유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고대 중국에서 권력을 상징하는 곳으로 지금까지 남은 가장 중요한 유물은 이런 의뢰형 청동기입니다. 이런 쓸모없는 것에도 관심을 가진 또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장자입니다. 어느 날 장자가 산길을 걷다 잎과 가지가 무성한 나무를 보았다. 나무꾼이 이 나무 옆에 멈춰서는 쳐다만 보고 벌목하지 않았다. 장자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지켜본 장자가 말했다. 이 나무는 제목으로서 쓸모가 없기에 천년을 살수 있게 되었구나. 장자가 산을 내려와 친구 집에 들렀다. 친구가 반가워서 하인에게 오리를 잡아오라 시켰다. 하인이 잘 우는 놈과 잘 울지 못하는 놈이 있는데 어떤 놈을 잡을지요? 물었다. 친구는 잘 울지 못하는 놈을 잡아 요리하라고 했다. 그 다음날 장자의 지자들이 스승에게 물었다. 어제 산 속에서는 나무가 제목으로서 쓸모가 없었기에 천년을 살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리는 잘 울지 못해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죽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장자가 말했다. 나는 이둘 가운데 중간을 택하겠다. 곱게 자란 멋진 나무들은 집을 짓는 재료로 사용되어 단명했지만 쓸모없는 나무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기에 천년을 살수 있었습니다. 반면, 잘 울지 못하는 오리는 쓸모없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먹잇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쓸모없는 것들의 서로 다른 운명을 보여준 장자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유효할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유용한 것을 꼽자면 로봇과 드론이 우선순위에 들어갈 것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2000년 전 중국 고전에도 이런 물건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기한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묵자는 쓸모없는 짓을 했다며 호되게 야단칩니다. 춘추시대 노나라에는 공수반이라는 유명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대나무를 깎아 까치 한 마리를 만들었는데 한번 날아오르면 사흘 동안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수반은 기계까치의 비행을 보며 세상에는 자신의 기술을 따라올 자가 없을 거라고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묵자가 이 까치는 수레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만도 못하다고 쓴소리를 합니다. 최고의 기술을 자부하던 공수반은 묵자에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며 따졌습니다. 그러자 묵자가 말했습니다. 수레의 부품은 무거운 화물을 싣고 굴러가게 해주지만 그대가 만든 이 새는 어디에 쓸모가 있단 말인가? 사람들에게 유익하면 그것을 솜씨가 있다고 말하지만 쓸모가 없다면 솜씨가 서툴다고 하는 것이네. 묵자는 제자백과 가운데 유일한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사치와 낭비를 배격하고 실용을 중시했습니다. 재정 지출을 줄이고 사치를 근절해야 한다는 조용, 재화와 인력을 낭비하는 과도한 장래 의식을 죽이자는 절장과 같은 주장은 효율과 실용을 중시하는 그의 생각을 집약해 보여줍니다. 공학도 묵자가 보기에도 공수반이 만든 로봇세란 쓸모없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 것을 만들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수레 부품처럼 당장 요긴한 것을 만드는 것이 낫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실용을 기준으로 당장 이익이 되는 것을 우선시하는 그의 주장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통치 윤리를 세우는 것에 관심이 있던 유가 지식인들에게는 외면을 받았던 것이죠. 한나라 때 유가가 국가 통치 원리로 채택되면서 묵자의 사상은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당장 쓸모있는 것에만 주목했던 실용 중심의 묵자는 정작 한나라 때 쓸모가 없다며 퇴출되었던 것입니다. 쓸모 있음이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상대적인 가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산의 나무는 스스로를 해치며 등불은 스스로를 태운다. 개수나무는 먹을 수 있기에 베이며, 언나무는 쓸모가 있기에 잘린다.

쓸모있음의 가치는 모든 사람이 알지만 쓸모없음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다. 곱게 자란 나무는 쓸모있음 때문에 스스로를 해칩니다. 등불은 세상을 밝힌다는 쓸모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태워 없앱니다. 개수나무와 언나무도 쓸모있음 때문에 벗겨지고 벌목되고 말았습니다. 쓸모가 없었다면 제 수명을 다했겠지만 쓸모가 있었기에 생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장자는 쓸모 있음에만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면을 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고 다그치는 이유는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쓸모 때문에 누군가는 자신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누군가로부터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더라도 너무 괴로워하지는 맙시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 쓸모없음 덕분에 온전한 나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또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이곳에서는 쓸모없지만 다른 어디선가는 쓸모있음으로 환대받을 수도 있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자신을 다그치는 현대인에게 장자가 들려주는 쓸모없는 위안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요? 장자가 쓸모없는 것의 역설을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실용성의 상대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쓸모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장자의 무용지물의 역설을 떠올리며 용기를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예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0: 정말 작았어.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2: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자,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정말 주말 순식간에 가는데요.
0: Yes.
1: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또 그렇죠. 월요일마다 볼 수 있어서요.
0: Right, it's the start of the week. 자, 오늘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가정 영어를 네. 하는데요. 밤마다 파티하는 이웃.
2: 동네.
0: 밤마다 파티를 하는 거예요.
1: 홀리 몰리네요,
0: 홀리
1: 정말.
0: 몰립니다. 그러니까 외국은요. 네. 이런 층간소음 뭐라 그럴까. 그런 쿵쿵거림은 별로 없는데요.
1: 옆간소음 있나 봐요.
0: 아, 그런, 그러니까 사운드 자체.
1: 그러니까.
0: 어떤 노래를 엄청나게 튼다든가, 엄청 크게 싸운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거 다뤄봐야
1: 예.
0: 됩니다.
1: 아, 뭐. 예. 그러니까 또 네. 서양에는 이 파티가 네. 문화가 되게
0: 그렇죠.
1: 좀 정착돼 있다 보니까
0: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일단은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네.

0: 하하.
1: 첫 번째 미션 보니까요. 시끄러운 파티 하는 거에 대해 항의했어? 뭔가 부부끼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동네에, 사실 외국에는 그런 아파트가 많이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는 없지만, 일단 있다라고 하면 층간소음이 둥둥둥 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막 파티, 사운드 있죠? 그게 장난이
0: 그러니까
1: 아니에요.
0: 옆집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죠.
1: 빵, 빵, 빵, 빵, 막 이런 거.
0: 움찔, 움찔,
1: 움찔,
0: 움찔,
1: 움찔.
0: 움찔 하는
1: 그렇죠.
0: 거죠.
1: 요런 거에 관련해서 이제 뭔가 나온 것 같습니다.
0: 네.
1: 요거 문장 가능할까요? 혹시?
0: 일단은 너는 항의했니? 그 시끄러운 이뭐 소음 파티에 대해서.
1: 오케이. 시제
0: 네.
1: 나온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항의하는 거, 그리고 시끄러운 거. 이거 영어로 돼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미션 또떠 있네요. Right?
0: 잘
1: 잘
0: 됐네.
1: 됐네. 그러면서 이웃에게, 뭐 이웃인데, 뭐 굳이 싸움 걸지 말자. 요 정도의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쵸?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잘 됐네. 이런 건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요.
0: 근데 싸움을 걸다?
1: 싸움을 거는 거.
0: 뭔가 진짜 이렇게 걸면 안 되잖아요, 그죠?
1: 아, 발을 걸고 이런 거요?
0: 예, 뭔가를 걸어야 되는데.
1: 뭔가 시비를 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0: 네.
1: 싸움을 거는 거, 뭐 요거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꽁상시 보내볼까요?
0: 가야죠.
1: 네.
0: 시작!
1: 영어
0: 영어합시다!
1: 합시다.
0: 도전합시다! 시끄러운 파티 하는 거에 대해 항의했어?
2: What?
0: Did you complain, loudly party?
2: Oh, did I complain about the loud party, the
0: Yeah, party.
2: noisy,
0: Oh,
2: noisy
0: noise. Oh,
2: party?
0: noisy, noisy.
2: I talked to them nicely, okay?
0: 나이스하게 그러니까 얘기했다고.
2: They promised to keep it down.
0: Keep it down, 그 줄인다고. 그래, 잘 됐네. 뭐, 이웃인데 싸움 걸지 말자고. That's right. We are neighborhood. Not start fight.
2: We're neighborhood.
0: 아닌가? 이웃인데? 이웃인데? We are neighbor.
2: Oh, we're neighbors.
0: Oh, neighbors.
2: Okay.
0: So
2: Not stop.
0: start the fight.
2: We're not gonna start the fight.
0: 그러니까
2: That's
0: 그러자고.
2: why I was nice. Yeah. It's okay. Don't worry. It's okay.
0: Okay.
1: 오늘 또 새롭게 어휘를 배울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왕초보 영어, 뭐든지 영어를 시작할 때는요, 어휘를 많이 아셔야 돼요.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많이 흡수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Did you complain about their noisy parties?
4: I talked to them nicely. They promised to keep it down.
3: That's good. Let's not start a fight with them.
1: Alright, everyone.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미션 문장부터 출발할게요. 시끄러운 파티 하는 거에 대해 항의했어?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일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은 뭐.
0: 뭐 옆집간일 수도
1: 그렇죠. 그럴
0: 있고.
1: 수도 있을 것 같고요.
0: 자. 너는 항의했니? 항의했니? 뭐에 대해서? 그들의 시끄러운 파티들에 대해서?
1: 시끄러운이 나와버렸습니다.
0: 노이즈네요.
1: 근데 굉장히 클로스 했어요.
0: 노이즈랑 뭐또뭐 품사가 다르겠죠?
1: 그렇죠.
0: 오케이요.
1: Very
0: 자,
1: nice.
0: 우리는 항의하다에 뭔가 이제 여기에
1: 네.
0: 집중을 하면 됩니다.
1: Yes.
0: 저는 알것 같아요.
1: 이거, 예. 지금 상훈 씨가 웃고 있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0: 예전에
1: 그쵸.
0: 배웠었습니다, 요거.
1: 최근이에요, 나름대로,
0: 네.
1: 심지어. 자, 한번 맞는지 볼게요. Did you complain? 항의했니? 뭐에 대해서? About their noisy parties에 대해서.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Complain. 완벽합니다. 자, 불평하다, 항의하다. 그때 이거 품사 뭐였죠?
0: 요거는 동사였나요?
1: Yes, 동사였습니다. 이것도 여기 모양으로도 볼수 있잖아요.
0: 맞아요.
1: Did you 동사원형? 그렇기 때문에 complain 걸다 그거 잘못된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동사로 complain. 근데 뭐에 대해서? About 이거에 대해서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상우 씨, 여기 퀴즈입니다.
0: 예요?
1: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평, 항의.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걸었니? complain 걸었니 하려면 complain 걸었니가 아니라 명사로 뭐라 그래야 되죠?
2: Yes.
5: Yes.
1: 맞습니다. 자, complain 하다의 명사형은 complaint가 되겠습니다. Okay? So 여러분들이 명사랑 동사 헷갈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래어가 좀 잘못 들어온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잠깐 시끄럽다라 그랬잖아요.
0: 네.
1: 시끄러운 파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서 어떤 단어 썼어요?
0: Noisy party라고 썼어요.
1: Exactly. Okay. 자, 우리가 noisy라고 하는 거는 시끄러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런데 상훈 씨, 이거 말고 명사를 오히려 알잖아요. 얘랑 비슷한?
0: 예, 노이즈를 많이 하죠.
1: 노이즈. 네. 스펠링 어떻게 해요, 그거는?
5: N-O-I-S-E.
1: 그렇죠. 노이즈. 얘는 명사예요. 명사로 소음이라는 명사가 되고요. 형용사로 바꾸게 되면 이 대신에 Y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Noisy what? Right? 비슷하게는 우리가 loud를 써도 괜찮아요.
0: 오.
1: loud는 뭐예요? 소리가 되게
0: 큰.
1: 큰. 그런 식으로 써도 여러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0: 그러면 아까 loudly party라고 했어요.
1: 아, loudly는 안 되죠. 왜냐면 걔는 크게 라는 부사이기 때문에.
0: 그건 또 부사예요.
1: 그렇죠. 그 loudly parties 이러면은 크게 파티들, 시끄럽게 파티들. 한국어로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시끄러운 파티. 그렇죠? 뭐 소란스러운 파티. 이렇게 돼야 돼.
0: 그러면 라우드의 형용사가 이게 그러니까 라우드가 형용사예요, 지금.
1: Right. Right.
0: 그러니까 loud party는 되는 거예요.
1: That's fine. Right. But loudly parties는 좀 이상하다라는 말이죠. 구조상. Right. Okay. 자, 그리고요. 자, 지금 보세요. Did you complain about their noisy parties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현재에 대한 걸 질문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거, 미래? What is it?
0: 자, 저기 did가 있기 때문에
1: right.
0: 과거를 물어본 거죠. 과거.
1: Did you 뒤에 동사원형을 붙이면 과거에 그 행동을 했니라는 네, 과거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어에 상관없이 솔직히 다 did예요.
0: 네.
1: she든 주어가 you든 she든 they든 we든 I든 모든 상관없이 무조건 얘는 fix로 did가 되겠습니다.
0: 왠지 아세요?
1: Why?
0: did가 하나밖에 없어요. did밖에 없습니다.
1: 아.
0: 대체 불가입니다.
1: 아,
0: do, does 이런 거.
1: 그거는 현재형이고.
0: 현재형을 할 수, 바꿀 수 있지만 얘는 이거밖에 없어요.
1: Nice, nice. So did you 뭐뭐뭐? 그러면 과거에 너 그 행동했니? 여기서는 과거에 complain 했니?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네가 우리에 대해서 항의를 했나?
0: 오.
1: 네가 우리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
0: Oh, did you complain about us?
1: 그렇죠. Did you complain about us?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너 네 가방들 옮겼니? 여기 내가 네 가방들을 본 것 같은데 없어? 그러면서 너 너의 가방들을 옮겼어?
0: 너의 가방들을. Did you move your bags?
1: 그렇죠. 여러 개면 여러 개면. 아 그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라면은 그냥 bag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오늘 you를 쓰긴 했지만 주어가 바뀌더라도 여전히 did는 유지가 된다.
0: 동사?
1: 그리고 동사 원형 중요합니다. 이게 과거형인데 또 여기에 과거로 거는 분들이 많아요. So just be careful. Alright. So 요거 두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Did you complain about us?
0: Did you complain about us?
1: Did you move your bags?
0: Did you move your bags?
1: 좋아요. 자, 그리고 본문도 한번 읽어볼게요. Did you complain about their noisy parties?
0: Did you complain about their noisy parties?
1: 했어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자, 이랬을 때. 아, 그 사람들한테 좋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제 생각에는 본인은 지금 짜증나 있는 상태 같아요. 그렇죠? 상대방은 약간 쿨하게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0: 자, 일단은 I talked. 나는 얘기했다. To them, 그들에게. 어떻게? 좋게. I talked to them. 좋게. Good.
1: 이건 거의 정해져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거의 픽스가 돼 있어요.
0: 아, 이거 분명히 이공상 씨가 들었을 텐데 왜 기억을 못하죠?
1: 근데 이것도 외래어라고 보긴 그런데 이걸 한국에서 이렇게 약간 섞어서 쓰는 분들 들었거든요.
0: Well done.
1: 아, 그거는 Good. 그거는 이제 잘이고요. 뭔가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0: 조금 힌트
1: 되게 쉬운 단어예요.
0: 그래요?
1: 나
0: nice. That nice. 그래요. 이 nice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1: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볼게요. I talked to them nice. 아, 그렇죠. ly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자, nice.
0: 동사예요?
1: nice는, nice는 형용사죠.
0: 형용사고.
1: nice guy. That's nice.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nice를 쓰면, 나는 그들에게 좋은 얘기 했어. right?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착한, 좋은 이런 게 돼버리기 때문에 nicely라고 해야 좋게 이렇게 부사 말투가 될 수가 있죠. Do you understand?
0: Yeah.
1: All right. So 나는 그들에게 말했는데 어떻게 말했어? Nicely. 아주 좋게 얘기를 했다. So 누구한테 좋게 좋게 좋게 좋은 말로 타이르거나 얘기할 때는요. Nicely가 거의 정해져 있는 수준이에요. 99% 이거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랑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할 때 동사 못 썼어요.
0: Talk.
1: Talk, right? 자, 근데 누구와 얘기한다라고 할 때?
0: To.
1: 전치사. Well, what is that?
0: To.
1: To. 이것도 우리 왕초보 영어 거의 단골 표현이죠. 그렇죠? 누구와 얘기하다. Talk to someone. 근데 제가 다른 것도 된다고 했었죠, 한번.
0: 네.
1: 누구와 라고 해서 진짜 그거.
0: Talk about.
1: 아, 누구와.
0: With.
1: Talk with someone도 가능해요. 회화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하지만 문법적으로도 더 완성되어 있는 거, 조금 더 인정받는 건 저는 talk to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talk to라고 하는 건 같이 얘기하는 것도 되고 일방적으로 좀 얘기를 먼저 거는 것도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더 추천을 좀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아이가 어떤 인형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할 때 왠지 그 she's talking with the doll 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 doll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talking to the doll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걔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 뭔가 말을 거는 듯한 느낌까지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again, talk with보단 이거 더 추천드린다라는 겁니다.
0: 그러니까 talk okay? to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얘기하다, 뭐 얘기 나누다가 되는 거고 talk with는 얘기를 진짜 나누다. 서로 주고받다.
1: 그렇죠. 먼저 말 건다는 느낌은 좀 안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헷갈리면 뭘 쓰면 된다?
0: Talk to.
1: Yes.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이거 상우 씨 이거는 암기해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제 매니저와 얘기하세요.
0: Talk to my manager.
1: 아, 쿨하잖아요. 그렇죠? Talk to my manager, right? 자, how about this? 나는 그녀와 얘기했어. 10분간 얘기했어. 오, 되게 유명한 분인데 나는 그녀와 10분 동안 얘기했다.
0: I talked to her 10분간.
1: 어, 얼마 동안?
0: 동안. Within, 아니야, within 한
1: 아니야.
0: 번이야.
1: What is it?
0: On 10 minutes.
1: 오케이. 자, 전치사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 얼마 동안이라고 할 때?
0: 아.
1: You remember this?
0: 4 빼고 다 생각났어.
1: 그러니까요. 이것도 많이 써보셔야 돼요. 예. 상우 씨는 이제 뭐뭐 얼마 동안 얼마 간 이거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거 시작했지만 결국 됐잖아요. 오케이?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alk to my manager.
0: Talk to my manager.
1: Oh, I talked to her for 10 minutes.
0: I talked to her for 10 minutes.
1: Alright, 자 본문도 읽어볼게요. I talked to them nicely.
0: I talked to them nicely.
1: 좋아요.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complain about their noisy parties? Did you complain about their noisy parties?

0: I talk to them nicely.
1: 오케이. 자, 새로운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문장에는 덩어리 표현이 포함이 돼가지고 아마 알아듣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자, 소음 줄이겠다고 약속했어.
2: 그러니까요. 일단 그들이 약속을 했다. 어떻게 하기로? Keep it down. 소음을 줄이겠다고.
1: 그게 소음 줄이겠다. 예, 뭐,
2: 그렇지
1: 오케이,
2: 않을까요? 네.
1: alright.
2: promise를 써주면 됩니다. 약속. 근데 이게 했으니까 promise들을 쓰면 되겠네요. 오!
1: 동사요?
2: promised.
1: 오케이. 자, 한번 맞는지 볼까요? promise인데 과거형으로 썼으니까 promised. So they promised. 뭐 하기로? To keep it down. 뭐 keep it down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자, 오픈해서 보면 you got it. 그렇죠. promise. 당연히 약속하다라는 일반 동사입니다. 중요한 거. 강세 어디 붙는다?
2: Promise.
1: There you go. 그래서 pro가 아니라 o 할때 강세 주면서 입 모양을 좀 벌려주세요. 오케이? 자, 이런 느낌 갈게요. promise, promise.
2: Promise.
1: 아, 훨씬 좋아요. 자, 여기 지금 보면 they promise to do what? To keep it down이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우리가 소음을 줄이는 거, 조용히 하는 거는 무조건 막 be quiet 이런 거 있잖아요.
2: 아.
1: 이것만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그거는 문법 자체를 그냥 quiet이라는 단어만 알게 된 거예요. 그거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새로운 표현들, real 표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eep it down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소음을 줄이다 혹은 조용히 하다라는 덩어리 표현이에요. 네.
2: 네.
1: 자, down이라는 것 때문에 벌써 느낌
2: 그렇죠.
1: 오잖아요.
2: 뭔가
1: 네,
2: 아래로
1: 아래로 keep 하는 게 뭐예요?
2: 유지하다.
1: Yes. 아래쪽으로 유지를 하는데요.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게그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So 어떻게 보면 keep down the volume.
2: Keep down the
1: 그거라고
2: volume.
1: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So 아, it이라고 하는 게 the volume, 그 볼륨을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아래로 유지한다는 게 조용히 한다라는 뜻이구나. Right, please keep it down. 이런 식으로, right? 물론, please be quiet. 이런 것도 괜찮지만은요, 굉장히 관용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상훈 씨, 상훈 씨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탁할 때 어떻게 출발해요?
2: Would you?
1: Could you? 그렇죠? 자, could you로 가볼까요?
2: 네.
1: Right? Could you? 이렇게 해서 소음을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2: Oh, could you keep it down?
1: 좋아요. Could you keep it down? 이러면 솔직히 could you까지 썼기 때문에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Have to가 뭐예요? Have to.
2: 해야만 해.
1: 그러면
2: 해야만 한다.
1: 해야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 Had to.
1: Had to. 그러면 우리는 조용해야만 했어. 왜냐면 저 아랫집에 그 할머니가 계신데 너무 화가 나셨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해야만 했어.
2: We had to keep it down.
1: 그렇죠. We had to keep it down. 이런 느낌. Yes?
2: 자, 그러면 혹시나 뒤에 준비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볼륨을 올려라. 소음을 올리다. Keep it up.
1: Well, keep it up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2: Sorry.
1: 네.
2: I'm so sorry.
1: 네. 뭐 raise the volume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increase volume 뭐 이런 거는 가능은 한데 소음을 더 크게 내라 그거는 사실은 보통 일반적인 회화에서는 쓰진 않죠. 조용한다고 하지 더 잡음을 만들어라라고 할 일은 사실은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2: Keep it down and make some noise.
1: Make some noise is fine. Make some noise.
2: 괜찮아요.
1: 근데 그거는 이제 보통 again 억지로 해서 남을 방해하자 이런 느낌보다는 소리 질러 정도의 느낌이 되겠죠. Okay? So again, raise the volume 정도를 추천을 좀 드릴게요.
2: 네.
1: Okay. 자, 그리고 so could you keep it down? We had to keep it down.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2: 네.
1: Okay? 얌전하게 처음 거.
2: Yeah.
1: Could you keep it down?
2: I'm sorry. Could you keep it down?
1: We had to keep it down.
2: Oh, we had to keep it down.
1: 자, 그리고요. Keep it down. Be care, 아, 뭐, be quiet.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요.
2: 네.
1: 그거 말고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Quiet down도 있어요.
2: Quiet down.
1: 이게 quiet이 조용한이라는 형용사로만 알고 계신데 이거 자체를 동사로 쓸 수도 있어요. Okay? So 이것도 얘랑 의미는 같습니다. So keep it down. Quiet down. 둘다 조용히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 어떻게 읽어볼까요?
2: Yeah.
1: Alright. They promise to keep it down.
2: They promise to keep it down.
1: Alright. 좋아요.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미션 문장인데요.
2: 네?
1: 아, 잘 됐네. 이웃인데 싸움 걸지 말자고.

0: well done. 뭐 이게 아니요. That's good. 오케이, 잘 됐네. Let's not start.
1: 뭐예요, 그게?
0: 시작하지 말자고.
1: 아, 뭐 시작하지 말자. 뭐를 시작하지
0: 어떤
1: 말아요?
0: 거를 싸움은 거는 것을 그들에게
1: 그들에게?
0: 그들과 싸우지 말자고, 싸움을 시작하지 말자고. 의역이 된 거네요. 네이버 후드를 자꾸 찾았던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자, 요거는 파이트를 써주면 됩니다. 그죠? Start a fight. 싸움을 걸다, 싸움을 시작하다. 그들과.
1: 오케이. 자, 아까 전에 꽁상 씨가 무슨 뭐 네이버후드는 좀안 돼요. 네이버후드는 그 이웃 동네이기 때문에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네이버이라는 단어는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의역 버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직역을 제가 더 추가하려고는 하는데 쉽진 않았어요. 아무튼 so let's not start a fight with them이라고 돼 있는데 yes, fight, 싸움이라는 명사가 되겠죠. 이 fight은요 정말 뭐라 그럴까? 말싸움이 될 수도 있고, 주먹싸움 같은 거? 실제로 하는 거. 뭐 그런 fist fight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요. 만약에 내가 말싸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럴 때 말싸움 명사로 뭐라고 할까요?
0: 아, 아까 그런 게, 뭐, talk fight은 아닌 것 같아요.
1: talk fight이라고, 그건 that's creative. I like that. But 말싸움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예전에 한 거의 100년 전에 한번 다뤘던 단어인데요. 제가 발음을 한번 들려드릴까요?
0: Yeah.
1: argument.
0: Argument 알죠?
1: 들어봤죠?
0: 예.
1: Argument.
0: Argument.
1: Yes. Argument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막 논쟁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0: 아, 그쵸.
1: 그러다 보니까 논쟁? 우리는 안 쓰잖아. 이거 안쓸 거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냥 말싸움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그러니까 사전에 해석이 논쟁 그렇게니까 왠지 우리 논쟁하지 말자. 한국어로도 회화체에서 잘안 쓰죠. 예,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그냥 편하게 쓰는 말입니다. 정말 진지한 느낌의 argument, 논쟁, or 말싸움, 친구들끼리 그런 것도 가능해요. 자, 마무리 질까요?
0: Yeah.
1: 잘 됐다. 오늘 싸움을 시작하자 그랬어요? 시작하지 말자 그랬어요?
0: 시작하지 말자고 했죠.
1: 그렇죠. 우리가, 뭐 하자라고 하는 거, let's인 건 누구나 알잖아요. 하지 말자라는 거를 영어로 뭐라고 해? 라고,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영어 좀 한다라는 사람한테. 생각보다 버벅대는 경우 엄청 많아요. 자, let's 동사 원형은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뭐
0: 맞아요.
1: 하자. 하지만 하지 말자라고 할때 중간에 얘만 껴주면 됩니다. 요거 하나 때문에 문장이 안 나오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싸우지 말자.
0: 아,
1: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너무 길거리인 거예요, 지금.
0: Hey, let's not fight
1: 그렇죠?
0: here.
1: Let's not fight here, okay? 자,
0: Follow me.
1: 잠깐 결국 싸우자는 얘기인데 두 번째 무례한 게 뭐예요?
0: Rude.
1: Rude, right? 그러면은 무례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조금 어색한데 아무튼 무례하게 우리 행동하지 말자. 어떻게 할까요? 무례하지 말자.
0: Let's not a rude.
1: Not a
0: Let's not
1: not 동사 원형.
0: be rude.
1: 그렇죠, 그렇죠. Let's not be rude. 형용사는 동사 원형이 아니잖아요.
0: 이게
1: 그렇죠?
0: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1: Rude, rude, come
0: 딱
1: on.
0: 이렇게
1: You should know
0: 보고
1: by now.
0: 생각을 해야 아는 거지. 바로 얘기하시면은
1: 네.
0: 잠깐만 루드가 동사인가?
1: 자,
0: 헷갈려요.
1: 그게 결국엔 자연스러워집니다. 지금 상훈 씨가 겪었던 눈알 승천 현상이라고 이렇게 돼요.
0: 뭐지?
1: 처음에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이거 진짜 let's not be 형용사라고 하는 거를 100번만 써봐요. 안 되나? 이게
0: 해봐야겠네요.
1: 됩니다.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Let's not fight here.
0: Let's not fight here.
1: Let's not be rude.
0: Let's not be rude.
1: 본문 갈게요. That's good. Let's not start a fight with them.
0: That's good. Let's not start a fight with them.
1: Alright,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y promise to keep it down. They promise to keep it down. 'That's good. Let's not start a fight with them. That's good. Let's not start a fight with them.
1: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Did you complain about their noisy parties? Did you complain about their noisy parties?
2: I talked to them nicely.

0: I talked to them nicely. They promised to keep it down. They promised to keep it down.
1: That's good. Let's not start a fight with them. That's good. Let's not start a fight with them. 자,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만 골라서 2부로 하는 2명작 가겠습니다. Focus, please, everybody. Did you do something? 과거에 뭐뭐 했니? 활용해서 가볼게요. Here we go. 그들의 시끄러운 파티에 대해 항의했어? 너무 기니까 제가 나눌 거예요. 너 항의했니?
2: Did you complain?
1: 그들의 시끄러운 파티에 대해서?
2: About their noisy parties?
1: 그렇죠. Did you complain about their noisy parties?
2: 오,
1: wow,
2: 길었어요.
1: That's a long sentence, right? 두 번째, 너 우리에 대해 불평했어?
2: Oh.
1: 너 우리에 대해서 불평했냐고.
2: Did you complain us? About us?
1: About us. Did you complain about us? 하나 더요. 너 가방 옮겼어? 너의 가방들 옮겼니?
2: Did you move your bags?
1: 너 너의 가방들 옮겼어?
2: Did you move your bags?
1: 그죠? Did you move your bags? Do you가 아니라 did you. 자, 다음 패턴. Let's not do something. 뭐 하지 말자. 가볼게요. 그 사람들에게 싸움 걸지 말자. 자, 직역해 드릴게요. 그들과 싸움을 시작하지 말자.
2: Let's not start a fight with them.
1: 그렇죠. Let's not start a fight with them. 자, 두 번째요. 여기서 싸우지 말자.
2: Let's not fight here.
1: 그렇죠. Let's not fight here. Let's try one more. 무례하게 부르지 말자. 응?
2: Hey, hey. Let's not be rude.
1: 그렇죠. Let's not be rude. 자, 상훈 씨는 개인적으로 오늘 요거 형태 많이 연습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2: 그런
1: 사람 같이 섞어서 하는 거. 자, 좋습니다. 이병작 패턴 한 거 상훈 씨 달려볼까요?
3: 네. 그들의 시끄러운 파티에 대해 항의했어?
2: Did you complain about their noisy parties?
3: 너 우리에 대해 불평했어?
2: Did you complain about us?
3: 너 가방 옮겼어? 너 너의 가방들을 옮겼니?
2: Did you move your bags?
3: 그 사람들에게 싸움 걸지 말자.
2: Let's not start a fight with them.
3: 여기서 싸우지 말자.
2: Let's not fight here.
3: 무례하게 굴지 말자.
2: Let's not be rude.
1: 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4: 해결!
1: 1호.
4: Did you complain about their noisy parties?
0: I talked to them nicely. They promised to keep it down.
4: That's good. Let's not start a fight with them.
0: It's a good idea.
4: Yeah.
2: Yes.
1: Yes.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부터 아주 깔끔했어요.
2: Yeah.
1: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오렌지 주스 하나 주세요. 오렌지 주스 하나 가질게요.
3: 이거 한번 저한테 기회 주세요.
1: 아.
2: Let me have one orange juice.
1: 완벽합니다. Let me have one orange juice. Let me have. Right? 자, 그러면요.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Let's가 아니라 Let's not. 동사 원형. 뭔가 하지 말자. 자,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거기서 먹지 말자.
2: 아, 하하.
1: 나 어제 거기서 먹었단 말이야. 이러면서 거기서 먹지 말자. 요거 되겠어요?
2: 딱 떠오르네요.
1: 이거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성우 씨 맞춰야 돼요.
2: 와.
1: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에 올리셔야 될까요?
3: EBS E 왕초보영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1: 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굉장히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2: tomorrow!

0: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자,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1: 예, 화요일도 랜덤 영어를 배웁니다.
0: 그렇습니다.
1: 뭐가 나올지 몰라. 기막힌 상황에 처했을까요?
0: 자, 어떤 기막힌 사연이냐면요. 아, 이건 어떻게 보면 오늘은 상훈 씨 관련 얘기예요.
1: 저요?
0: 유명한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거에서 길을 가다가 어떤 뭐라 그럴까? 팬이 꼭 굳이 아니어도
1: 아, 그러니까,
0: 유명한 사람이 사람. 있으면 저도 그런 거 있거든요. 맞나 아닌가? 왜냐면 설마 그 사람이 여기에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상훈 씨도 좀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요?
1: 그렇죠. 이제는 뭐 추억 속 개그맨이 돼버려가지고
0: 네.
1: 뭐 이름은 잘 기억 못하시는데
0: 네.
1: 개그맨인 건 아셔.
0: 아,
1: 얼굴은 아는데 잠깐만 이름은 모르겠다. 뭐.
0: 근데 그 아무래도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는 척을 해야 되나? 오히려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아, 네.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요런 에피소드를 좀 꾸며봤고요. 일단은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자.
1: 자,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야, 저 남자 유명한 코미디언 아니야? 저,
0: 죄송한데, 요거는 바로 제 저격글 아닙니까?
1: 아니, 왜요?
0: 너무
1: 왜요?
0: 저를 저격해서.
1: 저 상훈 씨, 몰라요, 그래요. 제 주위에만 해도 상훈 씨 좋아하는 팬들 얼마 많은데요?
0: 아, 매니아층은 좀 있죠.
1: 네, 진짜 좋아합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아, 이런 식으로 확인해보는 느낌.
0: 예.
1: 이건 문장 되겠습니까, 문장?
0: 오, 뭔가,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 유명한 코미디야? 어, 알 것 같은데요?
1: 네, 오늘 말투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미션 보니까 가서 물어볼게.
0: 아, 굳이요?
1: 에, 가서 물어볼게.
0: 아, 왜요?
1: 아니, 물어봐가지고 사인이라도 받으려고. 요거 영어로 해봐야 됩니다. 자, 이런 민망한 시츄에이션은 어차피 우리 꽁성 씨가 책임지겠죠?
0: 네, 네. 가보겠습니다. 시작! 네.
1: 영어 합시다!
0: 도전합시다! 야! 저 남자 유명한 코미디언 아니야?
2: Huh? What?
0: Oh, what about? Hey! Is that guy a famous comedian? Is not that guy인가? 아무튼.
2: Is not that guy. He's not a comedian.
0: No, no. Isn't that guy?
2: Oh, you're asking.
0: Okay.
2: I don't think so. He does look familiar.
0: Familiar지, 그러니까. 익숙하지, 뭔가.
2: Something familiar.
0: 가서 물어볼게.
2: Huh?
0: I will go and ask.
2: You will go and ask? Don't do it. It's embarrassing.
0: Embarrassing 많이 들어봤는데 뭐지?
2: It's embarrassing. Don't do it.
0: 민망하다고? 아니야. 답답한데 가서 물어봐야겠다.
2: It's embarrassing.
0: Are you a comedian? Are you a comedian? 어디가? 승피?
1: 오늘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0: 지나고 보니까 약간 또 관사 같은 거 좀 빠진 거 좀 아쉽고.
1: 아.
0: 그 외에는 뭐 거의 완벽했다.
1: 이 자세 자체가 벌써 지금 여유 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0: 네. 아, 오늘은 아, 이거 공손히 손 못 모으겠어요. 오늘은 좀 이러고 방송할게요.
1: 아, 오늘은 약간 여유 있게.
0: 예,
1: 너무 잘했으니까. 예. 오케이. 자, 그래도 또 틀린 건 틀린 거니까. 네. 그거 한번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Hey, isn't that guy a famous comedian?
4: I don't think so. He does look familiar.
3: Let me go and ask him.
4: Don't do it. It's embarrassing.
1: 아니 오늘의 내용은 진짜 상훈 씨를 기반으로 해서 좀 만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아.
1: 네. 자, 어떤 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남자 유명한 코미디언 아니야? 이렇게 속닥속닥 얘기를 하는 부분.
0: 아, 그러니까. 아, 이게 약간 좀 다른 게 아니야 했으니까 is that guy가 아니고 isn't that guy로 가야 되는군요.
1: 아니냐? 이렇게 했죠.
0: 아니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isn't that guy? 저 남자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어떤 함영의 유명한 코미디언? A famous comedian. Famous comedian.
1: 아, 오늘 굉장히 느낌 좋습니다. Okay, so famous, famous를 활용을 해서 Hey, isn't that guy a famous comedian? Check it out. Yes, famous. 형용사로 유명한이라고 했었죠. 그쵸? 예전에 famous하고 popular 차이점을 막 얘기도 했었고 했었어요. famous는 유명한 거고는 popular는 뭐였죠?
0: 인기 있는.
1: 인기 있는이었고요. 그쵸? Okay, 자, 그리고 오! 이 단어가 이제서야 등장했다는 거 믿을 수가 없는데 코미디언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0: 예, 저의 직업이기도 하고요.
1: 그렇죠. 근데 강세를 예, M-E 쪽에다가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comedian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볼 거예요. 두 번 갈게요. comedian, comedian,
0: comedian, comedian.
1: Alright. 자, 그리고 저 사람 뭐뭐니? 라고 진짜 질문을 했다면 Is that guy? 라고 했겠죠.
0: 맞아요.
1: 하지만 Is that guy?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한국어 어떻게 돼요?
0: 어머니지 않니? 아니야?
1: 아니야? 이런 말투가 됐어요. 자, 요렇게 그대로 끌어와 봤습니다. 주어가 that guy, 3인칭 단수로 해서 isn't 해본 거고요. 만약에 너 이러면 어떻게 해요? You라면.
0: Yeah. Aren't you?
1: 그렇기 때문에 요게 들어가야겠죠. So 주어에 따라 예인지 예인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So 주어가 명사니 이게 아니라 명사 아니야? 이거는 정말 진지한 질문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확인해 보는 듯한 느낌.
0: 네.
1: 그렇지 않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상훈 씨 아니에요? 이거는 확인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0: 네.
1: 그렇죠? Right?
0: 아니요, 차은우인데요.
1: 예?
0: I'm sorry. 이렇게 분위기가 다운될지 몰랐습니다.
1: 굉장히 다운됐네요.
0: Yeah.
1: 자, so, aren't you 어쩌고저쩌고, isn't she 어쩌고저쩌고, 뭐뭐 아니야?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상훈 씨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길을 가다 딱 마주쳤는데 상훈 씨가 왕초보 영어 많이 보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마유를 딱 보더니, 당신 영어 선생님 아니에요? 이렇게 확인해볼게요.
0: Aren't you an English teacher?
1: 그렇죠. Aren't you an English teacher? 이렇게 얘기를 하죠.
0: 실제로 다니신 많이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1: 아, 저는 상훈 씨처럼 그렇게 뭐라 그럴까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길 가다 가끔 물어보신 분들도 있었는데
0: 굉장히 스페셜한 페이스거든요.
1: 잠깐만요. 이거 약간 디스 아니에요?
0: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딱 눈에 띄는 걸 뭐라 그래요? 네. 캐릭터라이즈가 됐나요?
1: 굉장히
0: 특이하다.
1: Distinguish가 되는 그런 얼굴이다.
0: 예, 튄다 이런 거.
1: 네. But 감사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최근에 그렇게 물어봐 주신 분이 있어요.
0: 오.
1: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왕초보 영어 진행하신 분 아닌가요? 이러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 거기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왕초보 영어 즐겨 보시나 봐요. 그랬더니 저한테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0: 그래도 계속 try 하세요.
1: 계속 try 해주세요. Alright, 아무튼 so aren't you an English teacher? 자, how about this? 주어를 바꿔볼 거예요. 크리스가 네 친구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
0: 아,
1: 그러면서
0: 아니야라고 그러거든. Isn't Chris your friend?
1: 그렇죠. Hey, isn't Chris your friend? Very nice. 여기서 왜 isn't 썼어요? Aren't가 아니고?
0: Chris is he. 3인칭 단수.

0: familiar.
1: familiar. familiar.
0: 네. 이거는 얼굴을 봤을 때 굉장히 낯이 익다? 이런 효용사도 되고요. 낯이 익은도 되고요. 뭔가 들어봤을 때, 어디서 뭔가 많이 들어본 것 같다? 이렇게 친숙한 것도 괜찮습니다. 네. 오케이? 본 거, 들은 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쓸 수가 있고요. 효용사로. 오케이. 반대로 뭔가 낯선. 뭔가 익숙하지 않고, 너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얘를 여기.
2: 이런 것도 활용이 되더라고요.
0: 그렇지. 이러면서 한번 또 써보는 거죠. Yes.
1: Unfamiliar.
0: Unfamiliar.
1: Unfamiliar.
0: Unfamiliar. 이러면은 결국에는 not familiar이 되겠습니다. 낯선, 뭔가 익숙하지 않나, 한 번도 못 들어봤다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오랜만에 나왔죠. Look 뒤에 뭐 나왔어요?
2: Look 형용사.
0: Yes. Look 형용사. 우리 진짜 단골이죠. 형용사해 보이다. 딱 봤는데 형용사한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는 어때 보여요? familiar해 보여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상태로 보인다라고 할 때 look 뒤에 바로 형용사를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 뭔가 관심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뭐 예를 들어 어떤 상품 팔려고 하는데 성훈 씨가 really? 계속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당신 관심 있어 보이네요.
1: You look 관심.
0: 관심. Hold on. 자, interested이라는 표현 들어봤어요?
1: 알죠.
0: I'm interested. 내가 흥미를 갖는 이에요, 사실 그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look 뒤에다가 interested를 붙여서 you look interested.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interesting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당신은 흥미로운 사람이군요. 그래 보이는군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튼, so you look interested. How about this? 걱정하는이라는 형용사가 뭐죠? 걱정되는?
1: Worried. Worried.
0: Yes. 자, 그러면 Leslie는 걱정돼 보여. Leslie는 걱정돼 보여.
1: Leslie look worried.
0: Leslie는 3인칭 단수인데요.
1: Leslie worried.
0: Leslie looks. 다시 해볼게요. 우리 할 때까지 할 겁니다. Leslie는 걱정돼 보인다.
1: Leslie looks worried.
0: 그렇죠. Leslie looks worried. Yes? 얘는, 그죠. 얘랑 relate가 된 것이 아니라, 얘에 맞춰주는 거죠.
2: 아니죠. look 형용사를 한 거야.
0: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저는 이제 주어 동사 매치를 얘기를 한 거고, 상훈 씨는 look 형용사, look 형용사 매치. Right?
1: Yes!
0: Yes, okay. So, you가 나와서 looks가 아니라 look이고요. Leslie는 3인칭 단수니까 looks. 둘 다 중요한 건 뒤에 형용사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look 형용사를 어느 정도 좀 나 좀 화해, 나 좀 잘해 하시는 분들도 look sad 이런 거 간단한 형용사를 하시는데 막상 관심이 있는이라는 interested 걱정하고 있는 worried 이런 형용사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형용사를 진짜 이것저것 다 써봐야 됩니다. Do you understand?
1: Yeah, my you. I look worried.
0: Oh, yes. Yeah. You do look worried. Yeah. Alright. 자,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사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원래는, 자, 보세요. He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2: Look 형용사.
0: 원래는 look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2: 네?
0: He, look이에요? He?
2: He is look. He 뭐? He looks.
0: He looks.
2: 뭐 한번 끊고 다시 갈까요? 뭐 괜찮으세요?
0: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그는 그는 familiar해 보여. 이러면 원래는 he looks familiar.
2: 맞네요.
0: Right? He가 3인칭 단수니까 he looks familiar. 근데 얘 뭐야? 이상한 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동사 앞에 이 동사를 원형으로 만들어 버리고 두 동사가 s를 받을 수가 있어요.
2: 그러니까 두 동사를 써 주면은 뒤에 동사 원형 쓰잖아요.
0: Yes. 이런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해 놨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써 버리면 하긴 한다. 정말 한다. 이렇게 동사를 강조해 줄 때 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he looks familiar 해도 돼요. 그는 familiar 해 보이네. 이렇게. 근데 만약에 he does look familiar 이러면 진짜 그래 보이긴 하네. 이렇게 동작을 강조해 주는 것 뿐이에요. 제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많은 분들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조금 욕심을 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과하다 싶으면 look 형용사, look 형용사 이 연습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2: 이거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하면 돼요. 아, 뭐 친숙해 보이네. 친숙

0: 그게 보이긴 하네.
1: 맞아요.
0: 딱 그겁니다. 딱 그거. 그러니까 말투를 바꾸다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1: 네.
0: 하지만 그게 투머치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욕심낼 필요는 없고요. look 형용사 집중해 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읽어 볼게요. I don't think so. He does look familiar.
1: I don't think so. He does look familiar.
0: familiar.
1: A familiar.
0: familiar. 오케이.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ey, isn't that guy a famous comedian? Hey, isn't that guy a famous comedian? 'I don't think so. He does look familiar. I don't think so. He does look familiar.
0: 오케이, 미션 문장이 하나 또 있습니다. 가서 물어볼게. 용기를 내가지고 가서 물어볼게. 근데 솔직히 상훈 씨, 이런 경우 많이 없죠? 상훈 씨, 그러니까 그런 경험 없나요? 이렇게 있을 때 상훈 씨 얘기를 하는 것 같은 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와서 말
1: 맞죠.
0: 걸어요?
1: 있죠, 있죠.
0: 아,
1: 근데,
0: 확인해 보려고?
1: 네, 뻔히 아시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0: 아, 그렇구나. 저도 심리가 그럴 것 같아요.
1: 있죠.
0: 연예인을 이렇게 딱 봤는데 막,
1: 네.
0: 맞나, 맞나.
1: 그래서 물어보세요. 개그맨이세요? 물어보세요.
0: 개그맨이신가요?
1: 아니죠. 영화 배우인데요?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0: 뻥치지 마. 이런 거 같은데.
1: 그거 알면서 왜 물어봤어요? 아직. 개그맨이잖아요. 나오는데 왜 물어보는 거예요?
0: 센스네.
1: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혹시나 우리 왕초보 시청자분들은 많이, 잘 보고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0: 와서 말 걸어주시면
1: 네. 근데
0: 좋죠.
1: 진짜로 우리 어머님들이 진짜 많이 보시더라고요.
0: 그래요.
1: 많이 말 걸어주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그러세요.
0: 아, 부럽다.
1: 네. 우리 집 앞에 빵집 어머님도,
0: 진짜요?
1: 네, 팬이라 그러셔가지고.
0: 왜 저희 집 앞에 빵집? 아무튼, 네.
1: 많이 드시러 가실 텐데. 자, let me go. 일단 내가 갈게. 그리고 물어볼게. 그에게. ask 써주면 됩니다. ask him.
0: Alright. Pretty simple, huh? Let me go. 가서 and ask him 할게. Check it out. Yes. 누구에게 물어보다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ask는 너무 심심하기 때문에 예를 넣었어요. Right?
1: Go and ask.
0: Go and do something, right? 한국말로 정말 말 그대로 가서 뭐 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직역을 하면 가고 뭐 하다인데 결국 가서 뭐 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명령어로 한번 해볼게요. 가서 너의 의사를 봐. 가서 의사를 만나봐.
1: Go and see your doctor.
0: 그렇죠? Go and see your doctor. 자, 이번에 하자 해볼까요? 하자가 뭐죠?
1: Let's
0: 가서 그와 얘기하자. 어떨까요?
1: go and talk to him.
0: 그렇죠? Let's go and talk to him. 그에게 얘기를 걸거나 뭔가 얘기를 하거나 나누거나 이렇게 하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So go and do something. 이거는 원어민들이 툭하면 쓰는 약간 습관 같은 거예요. Okay, let's go and study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let's go and have lunch 이런 느낌으로. 자, 가볍게 읽어볼게요. Let me go and ask him.
1: Let me go and ask him.
0: 내가 가서 그에게 물어볼게. 이 정도의 느낌. 이것도 오랜만에 나온 let me 동사원형. 이렇게 나왔네요. 그쵸? 오케이. 자, 마지막 문장 하나 더 남아있는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쵸? 아, 이런 분들이 꼭 있을 것 같아요. 야, 가지 마, 가지 마.
1: 그러니까
0: 인마해, 창피해.
1: 꼭 그거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꼭
0: 근데,
1: 그걸 또 말리는 사람이 있고.
0: 지금 상훈 씨, 연예인 입장에서는
1: 네.
0: 오히려 그게 약간, 이거, 이도저도 아니고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앞에서 막 대놓고 본인 얘기하는 거알거 아니에요.
1: 그걸 둘이 내 앞에서 하고 있다면 민망하겠죠. 애써 모른 척
0: 네,
1: 하죠.
0: 또 상훈 씨는 코미디언이니까
1: 네.
0: 약간 좀 위트 있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1: 일단, don't do it! 아, 그거 하지 마! 그거 민망해. 민망하다를 쓰면 됩니다. 이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전혀 다른 단어일 수도 있어요. embarrassed. 호. 맞아요?
0: 거의 비슷해요.
1: 뭔가 그런 느낌이지
0: 굉장히
1: 않으시나요?
0: 비슷해요. 근데
1: embarrassed.
0: 사실 오늘 스펠링이 오늘 그 단어의 스펠링이 여태껏 상훈 씨가 왕초보 영어 하면서 가장 어려운 스펠링이 될 겁니다. 네, 이거는 영어 고수들도 툭하면 틀리고 심지어 원어민도 틀립니다. 근데 보통
1: 아, 시작부터
0: 첫
1: 들어.
0: 철자부터 틀린 사람 많이는 없거든요. 근데 오?
1: Embarrassed.
0: Oh my goodness.

0: my goodness. 자, 일단 저는 오늘 embarrassing을 썼거든요.
1: 아~
0: 그런데 hold on, 요 단어도 있어요. 그거는 민망함을 느끼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I am embarrassed라고 쓰는 건데
1: 아하.
0: 그것보다도 지금 만약에 embarrassed라고 썼다면 거의 맞았어요.
1: 아.
0: S 하나 빼고 다 맞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 한번 볼게요. 자, don't do it. It's 오늘은 ing를 제가 써서 형용사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1: 아.
0: embarrassing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그쵸? R 두 개, S도 두 개예요. 자, 이거 강세 엄청 중요합니다. BA에다 찍어주세요.
1: 찍어놨습니다.
0: 아, 찍어놨군요. 오케이. 자, 이거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Embarrassing. Embarrassing. 가볼게요.
1: Embarrassing.
0: Uh-huh.
1: Embarrassing.
0: Embarrassing. 좋습니다. 자, 이게 바로 민망한이라는 형용사가 되는데, 자, 이걸 예감을 했어요. Embarrassing이라는 게 있고, embarrassed라는 게 있습니다.
1: 아하.
0: 한국어에서는 이거를 구별할 길이 많이 없어요.
1: 네.
0: 둘 다 민망한, 민망한. 자, 보세요. 민망한 사건, 민망한 그 사람. 다 민망한이죠.
1: 맞아요. 네.
0: 하지만 영어에서는 완전히 분리를 시킵니다. 자, embarrassing은 민망하게 만드는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아하.
0: 민망하게 만드는 사건을 embarrassing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Embarrassed는 그 민망한 사건이 벌어져서 민망함을
1: 당하다.
0: 당하는 그런 느끼는 그 사람을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주어가 만약에 나라면 내가 민망한 당했으니까 I am embarrassed라고 쓰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주어가 뭐예요?
1: It's.
0: Right. 네가 가서 물어보는 그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거가 embarrassing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상훈 씨 보세요. 상훈 씨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1: 네.
0: 하, 멋있게 걸어가고 있는데 오, 팬들이 주위에 있어. 멋있게 딱 하는데 와장창 넘어졌어.
1: 와장창!
0: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Oh, I'm embarrassed.
0: I'm embarrassed, right? 그리고 그 상황은 어떻게 돼요? It's
1: embarrassing situation.
0: 어, 그렇죠. It's an embarrassing situation.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완벽해요. 오케이? 느낌 맞죠? 자, 그런 분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하지 말라고 하려고 어떻게 출발했어요? 하지 말라.
1: Don't do it. Don't do it. Don't do it.
0: 그렇죠. 자, 동사 원형에다가 don't를 쓰면 그냥 동사 원형으로 출발하면 해라 라는 명령이지만 don't 뒤에 동사 원형 쓰면 그 행동 하지 마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do it이 아니라 don't do it. Al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Don't do it. It's embarrassing.
1: Don't do it. It's embarrassing.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Let me go and ask him. Let me go and ask him. Don't do it. It's embarrassing. Don't do it. It's embarrassing.
0: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3: 주세요.
4: Hey, isn't that guy a famous comedian? Hey, isn't that guy a famous comedian?
2: I don't think so. He does look familiar. I don't think so. He does look familiar.
4: Let me go and ask him. Let me go and ask him.
2: Don't do it. It's embarrassing. Don't do it. It's embarrassing.
0: 자,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으로 이 명작 가볼게요. aren't or isn't 주어 명사 이렇게 하면 주어가 명사야가 아니라 주어는 명사 아니니? 확인하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자, 첫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저 남자 유명한 코미디언 아니야?
1: Isn't that guy a famous comedian?
0: 오, 그렇죠. Isn't that guy a famous comedian? Alright. 명사 좀 틀렸어도 괜찮아요. 자, 다음이요. 오, 당신은 영어 선생님 아닌가요?
1: Oh, aren't you an English teacher?
0: 오, 그렇죠. Aren't you an English teacher? Let's try one more. Chris는 내 친구 아니니?
1: Isn't Chris your friend?
0: 그렇죠. Isn't Chris your friend? 실제 친구 이름도 써서 응용해 보고요. 자, 두 번째. Go and do something. 가서 뭐뭐 하다. 보통은 명령어를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해요. 자, 가보겠습니다. 가서 그에게 물어볼게.
3: Let me go and ask him.
0: 그렇죠. Let me go and ask him. Like this. 자, 두 번째. 가서 주치의를 만나봐. 가서 너의 의사를 봐.
3: Oh, go and see your doctor.
0: 그렇죠. Hey, go and see your doctor. I'm worried. 이런 식으로. 하나 더. 가서 그 사람이랑 얘기하자. 가서 그와 얘기하자.
3: Let's go and talk to him.
0: 그렇죠. Let's go and talk to him. 여기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우 씨 한번 달려볼까요?
5: 네. 저 남자 유명한 코미디언 아니야? Isn't that guy a famous comedian? 당신은 영어 선생님 아닌가요? Aren't you an English teacher? 크리스는 내 친구 아니니? Isn't Chris your friend? 가서 그에게 물어볼게. Let me go and ask him. 가서 주치의를 만나봐. 가서 너의 의사 선생님을 만나봐. Go and see your doctor. 가서 그 사람이랑 얘기하자. Let's go and talk to him.
0: 자, 이렇게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1: Hey! 응? Isn't that guy a famous comedian?
2: I don't think so. He does look familiar.
1: 그치? Let me go and ask him.
2: Don't do it. It's embarrassing.
1: That's okay.
2: No.
1: Don't. 잠깐만. 물어볼까? 저기요.
5: 오케이,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0: 자, 어제 드린 그러면은 혼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거기서 먹지 말자. 먹자가 아니라 거기서 먹지 말자. 뭐였죠?
5: Let's not eat there.
0: Let's not eat there. Yeah. Let's eat이 아니라 let's not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이죠. Go and do something, right? 요거 활용해서 다음을 영작해 주세요. 가서 손 씻어. 가서 손 씻어. 요거 가능하겠습니까?
5: 와, 요거는 뭐 그대로 가면 되는데 약간 요 동사만 덩어리 표현으로 뭔가?
0: 맞아요.
5: 예.
0: 상우 씨는 진짜 제대로 좀 아는 것 같아요. 뭔가 간지러운 부분을. 오케이.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5: EBS의 왕초보 영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자신 있게 도전해 주세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5: tomorrow.

0: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자,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ow, Wednesday.
1: Yes.
0: Halfway through the week. Yes.
1: 오, 정말.
0: 네. 오늘 수요일이면 어떤 영어를 배워야 될까요?
1: 우리가 직업 영어를 배웁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예를 들어 펑크가 나거나, 이러면 우리 전화하는 데가 있잖아요. 보통 긴급 서비스 같은 데잖아요.
1: 네.
0: Right? So, 그래서 제목이 하필 고속도로에서 멈추다니. 요런 내용 되겠습니다. 자,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춘 situation 그랬을 때 그런 뭔가 비상팀과 통화하는 내용 그걸 좀 준비해봤는데요. 일단은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자, 첫 번째 미션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저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요. 엄청 당황스러운 시츄에이션입니다. 요거 됩니까, 영어로?
1: 이거는 뭐 펑크가 그대로 나와 있지 않나요? 타이어 펑크는 지금 이미 여기 있고요.
0: 뭔가
1: 났다?
0: 외래어가?
1: 벌어졌다? 이런
0: 오케이,
1: 것만 적으면
0: 오케이.
1: 될것 같아요.
0: 자, 저는 어떤 답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고요. 두 번째 미션 또떠 있습니다. 네, 95번 도로에 30번 출구 바로 전에 서 있어요.
1: 남초보한테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0: 너무
1: 지금
0: 죄송합니다.
1: 뭐 도로 95번 도로인데
0: 아니, 근데 도로명을 그냥 숫자로 얘기한 거고요. 뭐, 그거는 틀려도 되니까, 어디에 서 있다. 요거만 좀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1: 서
0: 같거든요.
1: 있다. 여러분 스탠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0: 야,
1: 약간
0: 아무튼, 뭐 전에 뭐 이런 거 조금 섞어서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1: 알겠습니다.
0: 그렇고, 일단 꽁상시가 간다고 합니다.
1: 시작. 영업시
0: 영업합시다.
1: 도전.
0: 도전합시다.
2: 아, 여보세요?
3: Hello?
2: 예, 저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요.
3: Sorry, sir. Have you got the right number?
2: 아, 뭐 저기, hello.
3: Hello.
2: I'm famous comedian 이상훈.
3: Famous comedian?
2: I'm sorry.
3: Why are you calling?
2: 아, 저기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3: Huh?
2: My tire is punk.
3: Your tire is what?
2: 펑크가 영어가 아닌가?
3: Punk?
2: Yes.
3: What do you mean, punk?
2: 펑크 타이어 에어 푸쉬 다운
3: Ah, you got a flat tire. Okay.
2: 플랫 타이어.
3: What's your location? Are you on a highway?
2: 아, 로케이션. 아, 위치. My
3: Which? No, no,
2: 로케이션.
3: no. What? Not which. What? What's your location? Are you on a highway?
2: 하이웨이 위에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95번 도로에 30번 출구 바로 전에 서 있어요.
3: Sorry?
2: 와, 이걸 어떻게 하냐. Yes, I'm on the highway.
3: Okay, which highway?
2: I'm 95 로드.
3: I-95.
2: I-95 로드.
3: Whereabouts?
2: Exit number 30. Right before.
3: Oh,
2: Right before.
3: right before exit 30.
2: 바로 직전.
3: Okay, please wait inside your vehicle.
2: Inside, 차 안에서. Okay. Vehicle inside, okay.
3: Yeah, wait inside your vehicle. We'll be
2: Okay.
3: there, okay?
2: Thank you.
3: Thank you.
2: 아, 너무 어렵다.
0: 오늘 실수가
1: 이런
0: 많았죠.
1: emergency situation은
0: Yes.
1: 더 말이 안 나오고요.
0: 그렇죠.
1: 타이어 펑크가 왜 펑크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0: 그렇죠. 이 펑크가 과연 맞는 표현인지 그거가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건데 요거 오늘 콩글리시도 좀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무슨 뭐길 이름 이런 것들이 좀 나올 텐데요. 요거는 사실 길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숫자나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걸 설명하는 방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또 상훈 씨도 그렇고 여러분 확실하게 트레이닝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Hello, I just got a flat tire.
5: What's your location? Are you on a highway?
4: Yes, I am on I-95 right before exit 30.
5: Okay, please wait inside your vehicle.
0: Alright, everybody. 오늘의 dialogue 나와 있습니다. 자, 대화문 미션 문장부터 가보면 일단 전화를 바로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쵸? 자동차를 옆에 대놓고 여보세요? 저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요? 이거는 완전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와, 이거 지금 보입니다.
0: 느낌 와요?
1: 일단은
0: 네.
1: 요렇게 가네요. 그죠? I just 나 방금 got a flat 뭔가 이렇게
0: 오!
1: 평평해졌다.
0: 네. 그래도 제가 비교적 쉬운 거를
1: 네,
0: 비워놨습니다. 외래어로 쓰는.
1: 타이어가 하나 펑크가 났겠네요. 여기 있으니까.
0: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오케이. So, I just got a flat tire. 이라고 해서 지금 상훈 씨를 보니까 get a flat tire가 덩어리인 것 같다라고 해서 묶은 것 같아요.
1: 네.
0: Is that right? 오케이.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Here we go. Yes. tire, T-I-R-E라는 스펠링이 되겠죠. 그리고 타이어 하지 마시고,

0: R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해주세요. 혀를 당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아니라 타이어 해서 혀의 코어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두 번 갈게요. Tire, tire,
1: tire, tire.
0: Very nice. 펑크 뭔가 영어 같은데 그거는 아예 콩글리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et a flat tire.
1: 제가 맞췄네.
0: 덩어리는 맞았어요. 그 제 생각에는요. puncture 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1: puncture가
0: puncture,
1: 뭐예요?
0: 이거는 구멍을 내다라는 뜻이에요. Right? So 아마 그게 줄여지면서 펑크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1: 그러니까.
0: 저의 추측에는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1: 예, 네네. 빵! 예, 이렇게
0: 아, 빵! 예, 네. 그쵸. 그거는 오히려 더 된 소리가 나면서 오히려 더 문제 있는 단어가 되는 거죠. So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그냥 get a flat tire. 사훈 씨가 이 단어를 아는 것 같던데요?
1: 네, 굉장히 좀 플랫한 상태.
0: 오!
1: 예, 평평한 상태.
0: 맞아요, 맞아요.
1: 납작한 상태.
0: Yes, exactly. Flat은 납작한, 평평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1: 납작해지죠.
0: 그렇죠. Alright? 그래서 flat tire가 이거 자체가 사실은 구멍이 난 타이어. 근데 그걸 뭐 한다? get 한다. 네, 그래서 의역이 되면서 타이어가 펑크 나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펑크 났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Got a tire.
0: 그렇죠. Got a flat tire. 이런 식으로 쓰셔야겠죠. 자, alright. 요거 하나 동사만으로 우리 이병작 두 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So for example, 그녀는 타이어가 펑크 났어. 이 얘기는 직역을 하면 그녀는 납작한 타이어를 가지게 됐어가 되겠죠, 그렇죠?
1: 아, 직역하니까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She got a flat tire.
0: 그렇죠, she got a flat tir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나는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 한마디로 나는 납작한 타이어를 갖게 됐어. 근데 어디서? 고속도로에서.
1: I got a flat tire.
0: 고속도로 위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1: On the highway.
0: 그렇죠. On the highway. 뭐 이거 상황에 따라 더가 될 수도 있고 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중요한 거는 이런 느낌. 과거로 썼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둘 다. 근데 대부분은 과거로 쓸 확률이 높죠.
1: 그렇죠. 나 지금 타이어가 펑크가 난다.
0: 난다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she got a and then I got a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뭐 고속도로든 어떤 스트리트든 그 길 선상에서라고 할 땐 전치사
1: on.
0: beautiful. Alright? 자, 두 문장 읽어볼게요. She got a flat tire.
1: She got a flat tire.
0: Oh, I got a flat tire on a highway.
1: I got a flat tire on a highway.
0: 그리고 이거를 I got a flat tire는 나 과거에 가졌다잖아요.
1: 네.
0: 그래서 지금 타이어가 구멍이 나 있다라고 해서 I have a flat tire이라고 하셔도 돼요.
1: 오.
0: Okay? So 전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Oh, I just got a flat tire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 강조하고 싶으면 I have a flat tire이라고 해도 의미는 같습니다.
1: 오.
0: Okay? 이거는 약간 좀 extra info고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전화하는 느낌으로 Hello, I just got a flat tire.
1: Hello, I just got a flat tire.
0: 오케이, 자 이랬을 때 거기 출동 서비스에서 위치가 어떻게 되죠? 고속도로에 있나요? 자 여기서 솔직히 요즘에는 위치 추적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영어적인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츄에이션을 만든 것뿐입니다. 네. So again, 위치가 어떻게 되죠?
1: 자 여기 뒤에 거 먼저 보시죠.
0: 오케이.
1: Are you on a highway?
0: 아.
1: 당신은 하이웨이 위에 있나요? 고속도로 위에 있나요? 라고 했고 요게 이제 당신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0: Yes.
1: 위치. Location.
2: 또?
1: 아니 우리 필러가
0: 네.
1: 발음이 좋다.
0: 아 발음을 예. 깔끔하게 했나요? 오케이. L-O-C-A-T-I-O-N 맞는지 한번 볼게요. What's your location? Are you on a highway? 정답입니다. Very nice. Okay. So 여러분들도 이 단어 기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주셔야 되고요. 원래 누군가를 아니면 어떤 장소를 locate 한다는 거는 그걸 찾아낸다라는 뜻이거든요. 위치를 찾아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1: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해외 yes. 올로케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0: 아, 맞네요. 맞네요. 그러니까
1: 촬영을 전부 다
0: 소름 돋았어요.
1: 그 위치에서 했다.
0: 아,
1: 그
0: 맞아요.
1: 로케이션의 그 줄임말 아니에요?
0: 국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쓰기는 쓰네요. 그렇죠?
1: 썼어요.
0: Right? 네. 그렇지만 이제 영어에서는 로케 이렇게 쓰지는 않고요. location 이라고 써야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라는 단어 뭐 나왔어요?
1: highway.
0: highway, right? 이 단어는 아마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영어에서는 고속도로 같은 단어들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1: 오.
0: highway, 뭐

0: freeway, expressway, etc. 이거는 나라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이 고속도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다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무슨 뭐 도로공사에서 일하는 게 아닌 이상, 네. right? So,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단어들 정도가 나오면 아, 그냥 이거는 일반 도로가 아니라 local roads가 아니라 아, 이거는 고속도로구나. 아, 이거를 아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 그렇죠.
0: 네. 이거 freeway 이런 것도 뭐 한국에서도 무슨 뭐 고속도로 자유로 뭐
1: 그거랑 다르지 않나요?
0: 자유로 도로 쪼고 아, 자유로는 뭔가요?
1: 자유로
0: 한국에서
1: 이름이에요.
0: 자유로. 아, 이름입니까? 네. 아, 그렇군요. 오케이. 아,
1: 실제로
0: 하이웨이 종류가 아니군요. 네. 근데 한국에서도 아마 고속도로 운영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부르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1: 뭐
0: I have no idea.
1: 예, 고속도로는 보통 우리는 이제 거의 통칭해서 부르고
0: 아, 오케이,
1: 시내
0: 오케이.
1: 뭐 이렇게 뭐 서부 간선도로,
0: 아, 아, 아.
1: 뭐 외곽 순환도로, 내부 간선도로,
0: right, right. 이런
1: 게 간선도로.
0: 근데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어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마저도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이름에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아 대략 동네 길은 아니구나라는 걸 인식하잖아요.
1: 네네.
0: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요 정도 단어를 들으시면 아 이게 약간 빠른 스피드를 내는 길이구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길에서라고 할 때 전치사 못 쓴다고요?
1: On.
0: On. So, 여러분들이 그냥 highway만 안다고 그래, 문장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on이랑 묶어서 써야 됩니다. So, on a highway. 이렇게 하면 고속도로에, 고속도로에서라는 덩어리가 이제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are you in me?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Okay, so, on a highway로 문장 두 개 만들어 볼게요.
1: 네?
0: 저 고속도로 아닌데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상훈 씨가 이제 긴급한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동네 길에 있는 거예요. 저 고속도로에 있지 않는데요?
1: 아, 있지 않다고요?
0: 있지 않다.
1: I am not on a highway.
0: Very nice. I'm not on a highway. 그럼 highway 위에 있는 거 아니다. 그쵸? 자, how about this? 그건 벌어졌어. 고속도로에서. 이거 어떡할까요? 그건 벌어졌어.
1: It happened on a highway.
0: Wow. It happened. On a highway, probably like some kind of an accident or something, right? Okay, 자, 이런 식으로 on이랑 항상 친구 맺어주는 거.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not on a highway.
1: I'm not on a highway.
0: It happened on a highway.
1: It happened on a highway.
0: 본문 읽어볼게요. What's your location? Are you on a highway?
1: What's your location? Are you on a highway?
0: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약간 안전상의 이유로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1: 네.
0: 오케이.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ello? I just got a flat tire. Hello? I just got a flat tire. What's your location? Are you on a highway? What's your location? Are you on a highway?
0: Okay, so we have another mission here. 자, 네, 그러면서 아 도로 이제 명이 나옵니다. 95번 도로에 30번 출구 바로 전에 서 있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길 이름이나 이런 거는 신경 크게 안 써셔도 되는데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때가 아마 벌써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1: 네.
0: 하이웨이에서 자동차 엔진 쪽에 문제가 생겨서 통화를 하게 됐었어요.
1: 네.
0: 그래서 그거 할 때 그 길이 어디냐, 어디쯤에 와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어로. 근데 제가 길 이름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1: 네,
0: 말해서.
1: 네.
0: 그래서 막 대충 거기 터널 이름 있는 거 뭐 보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내가 가고 있는 메인 도로에 명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적어도 저는 올림픽 도로에 있어요 정도라든가.
1: 올림픽 대로.
0: 아, 도로가 아니라 대로. Right. Okay. Something like that. Right. So, 그런 느낌인 겁니다.
1: 네.
0: Alright.
1: 자, yes. 예. 여기 또 어차피 내 위에 있으니까, 그죠? 아, on을 썼어요. 나는 여기 길 위에 있어요. 이게 1-9 온지, I-9 온지는 여기 보면 나올 거예요. 일이 없으니까 I겠네요. I-95 right before. 바로 전에.
0: 뭐 바로 전에?
1: 30번 출구. 출구를 써주면 되네요.
0: I'm sure you know.
1: 네. Exit.
0: 아하. E-X-I-T. Exit 30.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Yes.

0: I am on I-95 right before exit 30. Check it out. 완벽합니다.
1: 오, very, very nice.
0: 아니, 사실 이를 소문자로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여기서는 exit 30 자체가 무슨 하나의 이름인 것처럼 사용을 한 것뿐입니다. Don't worry. It's not more too bad. Right? So exit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뭐 한국에서도 exi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1: 맞아요.
0: 출구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렇죠? 여기 지금 I라고 하는 거 나왔잖아요.
1: 네, 이거 너무 궁금하네요.
0: 이거는 사실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설명만 잠깐 해드릴게요.
1: 네.
0: 이거는 고속도로 종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사실은 Interstate Highway라고 하는 단어의 줄임인데 이건 아마 미국에서 쓰기는 하는데 또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못 볼 수도 있어요. State가 뭐죠? State.
1: 주.
0: 맞아요. 그렇죠? Inter라는 게 교차한다는 뜻이거든요.
1: 아.
0: So Interstate Highway라고 하는 거는 주와 주를 연결하는 하이웨이인 거예요.
1: 아.
0: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95 홀수로 끝나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북에서 남으로 가르고요. 그리고 짝수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서쪽으로 가르는 그런 게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경인선, 경부선, 경부고속도로
0: 쭉 가는 거.
1: 경인고속도로 이런 느낌이에요. 도시와 도시 연결하는.
0: 맞네요, 맞네요.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95를 뉴욕에서 탔다, 뉴저지에서 타면 캘리포니아까지 거의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식으로 갈라주는 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I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도로가 있으니까 숫자를 붙이는 것 뿐입니다. 한국에서도 도로 숫자가 이제는
1: 있죠,
0: 같이 나오죠, 그렇죠?
1: 네,
0: right,
1: 네.
0: right. So I am on 여기에 있고요, 라고 했고요. 자, 뭐 전에 있었다, exit 30 전에. 전에라는 걸 뭘 썼어요?
1: Before.
0: Yes, exactly. Before, 명사. 이렇게 하게 되면 명사 전에, 전에서, 이런 식으로 뭐 위치상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Right, 자, how about this? 그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틀려도 되거든요.
1: 네.
0: 20번 출구 바로 전에서 벌어졌어. 사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침착하시고요, 여러분들. 어순대로 가시면 돼요. 그건 벌어졌어. 어떡할까요?
1: It happened.
0: 좋아요. 거기까지 좋아요. It happened. 바로 가보죠. 바로.
1: Right before.
0: 아, 그죠. Right before 20번 출구.
1: 20, exit 20.
0: 그렇죠. 자, 두 번째 거. 이거 해볼게요. 뭐라 그럴까? 위치상도 되지만요.
1: 네.
0: 시간적으로 전에라고 할 때도 before 쓸 수가 있어요.
1: 오.
0: 그래서 예를 들어, 그들은 우리 전에 도착했어.
1: They arrived.
0: Yes.
1: Before
0: 우리 전에.
1: Before us.
0: 우리 전에 도착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1: 네네.
0: 예. So again, before는 위치상도 되고, 시간상으로도 쓸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basically. Okay. So, 요 정도? 요 정도. 그죠? 자, 여러분 같이 낭독해 볼게요. It happened right before exit 20.
1: It happened right before exit 20.
0: They arrived before us.
1: They arrived before us.
0: 그러면 요것도 본문도 읽어 보도록 할게요. Yes, I am on I-95 right before exit 30.
1: Yes, I'm on I-95.
0: I'm on. I am on.
1: Yes, I'm on I-95 right before exit 30.
0: Alright. 쉽지 않아요. 길 이름이라는 게 그래 그나마 숫자로 되어 있어서 조금 다행이네요. 그렇죠?
1: 네.
0: Right.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문장 하나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출동할 건가 봐요. 차 안에서 기다려 주세요. 네.
1: 오케이. Please wait. 기다려 주세요. 안쪽에 당신의 차 안에서 your car 굉장히 여기가 많이 비네요.
0: 오케이. R까지?
1: 네.
0: CAR? 오케이. 자, 여러분
1: 같이 한번 몰고 나오진 않았지는 않겠습니까?
0: 그러니까 동시에 몰기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1: 네.
0: 그렇죠. 오케이. 자, car가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Please wait inside your car. 이것도 정답입니다. 일단 정답이에요. 기본으로. 하지만 다른 단어 상훈 씨가 아마도 알고 있을 겁니다.
1: remember vehicle.
0: this? Yes, remember this one, right? Okay. 상훈 씨가 이 단어를 전에도 맞춘 적이 있었어요. Vehicle. 자, 이거는 차량이라는 단어. 강세 어디 갈까요?
1: Vehicle.
0: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H 발음을 꼭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Okay? Vehicle 이게 아니고요. Vehicle 이런 식으로 두 번 드릴게요. Vehicle.
1: Vehicle.
0: Alright.
1: Vehicle.
0: 그렇죠. 보통 경찰 같은 경우에 Move your vehicle now. 오. Okay, 뭐 이런 식으로 vehicle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기 때문에 이 단어는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이에요. 자, 여기 inside 나왔네요. 그렇죠?
1: 네.
0: 이게 뭐예요? 어디예요?
1: 안에. 안쪽에.
0: 그렇죠? Yes. 우리가 요것도 최근 나름대로 최근에 했었는데요. 얘는 사실 in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 side, 면이라는 게 강조가 되면서 안쪽이라는 걸 더욱 강조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밖에 있으면 네.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Right?
1: 근데 요즘에는 밖에 있는 게 맞아요.
0: 아, 그렇습니까?
1: 요거를 조금 뭐 요거는 이제 예문이시니까 정리를 조금 해 드릴게요. 비트박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트박스 사행시 한번 띄워 주세요.
0: 비
1: 비상등 켜고요.
0: 트
1: 트렁크 열고요.
0: 어, 박
1: 밖으로 대피합니다.
0: 어, 스
1: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도움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0: 오, 아니, 이거.
1: 그러니까 밖이라고 차 밖에, 차에 있는데 차 밖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되고, 도로 밖으로.
0: 아예 나가버리라.
1: 도로 밖으로
0: 오,
1: 얘기예요.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 진짜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공익 광고 많이 나왔죠.
0: 아, 공익 광고. 비트박스. 네. 오케이. 자, so 여기서는 inside 명사, 명사 안에, 명사 안에서 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예를 들어서 그 호텔 안에서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1: inside hotel.
0: 음흠, 그러면은 너의 주머니 안에. 그러면.
1: Inside your pocket.
0: Exactly. 그쵸. Pocket, correct? Pocket.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기다리고 있어. 그 호텔 안에서. 야, 너희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그 호텔 안에서?
1: We are waiting inside the hotel.
0: 그렇죠. We are waiting inside the hotel.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뭐가 당신 주머니 안에 있죠? 그러니까 뭔가 수상한 거예요. 뭐가 당신 주머니 안에 있는 건가요?
1: What? Is inside your pocket.
0: 그렇죠. What's inside your pocket? 이것도 사실 what's in your pocket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안쪽 강조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 Alright?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알아두시는 거 괜찮다. 얘가 더 강조형이다. Okay. 자, 본문 읽어볼게요. Okay. Please wait inside your vehicle.
1: Okay, please wait inside your vehicle.
0: Okay, 자, 여기까지 이렇게 두 문장 또 해봤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es, I am on I-95 right before exit 30. Yes, I am on I-95 right before exit 30. Okay, please wait inside your vehicle. Okay, please wait inside your vehicle.
0: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Hello, I just got a flat tire. Hello, I just got a flat tire.
2: What's your location? Are you on a highway? What's your location? Are you on a highway?
3: Yes, I am on I-95 right before exit 30. Yes, I am on I-95 right before exit 30.
2: Okay, please wait inside your vehicle. Okay. Please wait inside your vehicle.
0: 알라이트,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으로 입영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다 같이 키워주시고요. 자, get a flat tire. 타이어가 펑크나다. 이거 과거로 쓸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가보겠습니다. 저 타이어가 펑크났는데요. 저 방금 펑크난 타이어를 가졌어요.
1: I just got a flat tire.
0: 그렇죠, I just got a flat tire. 자, 이번에는 걔는, 그녀는 타이어가 펑크 났어. 어떡할까요?
1: She got a flat tire.
0: 그렇죠? 조금 바꿨죠? She got a flat tire. 이번에는 나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 났어. 어떡할까요?
1: I got a flat tire on a highway.
0: 와, 엄청 빠른데요? Nice. I got a flat tire 어디서? On a highway. Yes. 자, 두 번째는요. before 명사, 명사 전에, 명사 절에서.

0: 요거 달려볼게요. 와, 이거 좀 긴데, 저 95번 도로에 30번 출구 바로 전에 서 있어요. 제가 나눌 겁니다. 저는 I-95에 있어요.
1: I am on I-95
0: 바로 전에
1: right before
0: 30번 출구
1: 30 exit.
0: exit 30.
1: 아, 여기가 자꾸
0: 괜찮습니다. 자,
1: 헷갈리네요. 아.
0: 한국어로 순서를 바꿔서 그래요. 자, 두 번째. 그건 20번 출구 바로 전에서 벌어졌어. 이것도 제가
1: 이건 아니요,
0: 해드릴게요.
1: 바로 할수 있어요.
0: 할수 있어요?
1: 오케이.
0: 이거는
1: 네.
0: 20번 출구 바로 전에
1: 자,
0: 벌어졌다.
1: 여러분들 챌린지 하세요. It happened right before exit 20.
0: 완벽합니다. It happened right before exit 20. Yeah? 자, 하나 더요. 그들은 우리보다 전에 도착했어.
1: They arrived before us.
0: Alright, they arrived before us. 자, 그러면 우리 이병작 패턴과 사원 씨 달려볼까요?
1: 네. 저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요. I just got a flat tire. 걔는 타이어가 펑크 났어. She got a flat tire. 나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펑크 났어. I got a flat tire on a highway. 저 95번 도로에 30번 출구 바로 전에 서 있어요. I am on a I-95 right before exit 30. 그건 20번 출구 바로 전에서 벌어졌어. It happened right before exit 20. 그들은 우리보다 전에 도착했어. They arrived before us.
0: 자, 그러면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1: 해결! Hello.
2: Hello?
1: Oh, I just got a flat tire.
2: Okay, what's your location? Are you on a highway?
1: Yes. I am on I-95 right before exit 30.
2: Okay, please wait inside your vehicle.
1: Okay.
2: someone will be with you soon.
1: Oh,
2: Goodbye.
1: okay, thank you.
0: Yes, we all made it.
1: 네,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Right.
1: 정상씨.
0: 오케이. 자, 그러면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서 손 씻어. 가서 손 씻어.
1: 가, 그리고 손을 씻어.
0: So, go and wash your hands.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Before 명사. 요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 사고는 1번 출구 바로 전에서 벌어졌어. 오케이? 그 사고는 벌어졌어. 1번 출구 바로 전에서. 요거 되겠습니까?
1: 아우, 전 됩니다. 저
0: 오,
1: 지금 머릿속에 확
0: I
1: 들어왔어요.
0: like that. 문장이 엄청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에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광초보 영어 홈페이지에
0: 자,
1: 올려주세요.
0: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you guys. 자, 내일 흥미로운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1: tomorrow.

0: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자,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목요일은 또 저희가 관계 영어를 배우는데요.
0: 그렇죠. 관계에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그래도 이웃인데 인사는 해야지. 오,
1: 이웃과의 관계 중요하거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외국에는 또 저는 길 가다가도 확 인사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1: 그 왜 그런 걸까요? 그 문화적 그 차이가 뭘까요?
0: 그러니까요.
1: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인구 밀도가 조금 약해서 사람이 반가워서 그런가?
0: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약간 예의상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또 처음에가 어렵지 하다 보면 안 하는 게 더 이상해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약간 습관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은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자, 첫 번째 미션 떠 있습니다. 정말 가서 인사해야 하나? 뭔가 느낌이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1: 그러게요.
0: 네네. 근데 이거는 오늘은 약간 조동사를 조금 잘 써봐야 될것 같기도 한데.
1: 조동사요?
0: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do your best, okay? So, 정말? 그럼 저 가서 인사해야 하나?
1: 인사는 제가 영어로 압니다.
0: 알아요?
1: 예.
0: 안다 그럴 때 왠지 불안하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션 두 번째 떠 있는데요. 가서 옷만 좀 입을게.
1: 아, 요즘 뭐
0: 여보세요.
1: 인사하러 가나 보네요.
0: 진짜 가려나 보네요. 네. 옷 입는 걸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되는데요. 네. 기존에 쓰던 그런 것일지 뭔가 새로운 게 있을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아무튼 일단은 어떻게 홍성씨 보내볼까요?
1: 아, 좀 불안하지만
0: 네.
1: 가볼게요. 시작.
0: 영어
1: 영어
0: 합시다.
1: 합시다.
0: 도전합시다. A young couple moved in next door.
1: 넥스트 옆집에 영 커플이 왔어.
0: A
1: 알아
0: young
1: 들었어.
0: couple.
1: 정말? 가서 인사해야 하나?
0: 응?
1: Really?
0: Yeah.
1: Did we go and bow?
0: Did we? No, not
1: 아니,
0: yet.
1: did가 아니라, do we go and bow?
0: Should we? Or should? Yeah. They seem like nice people.
1: Nice people. 그럼 해야지. 가서 옷만 좀 입을게. Go and dress up.
0: We're just saying hi. You don't need to dress up.
1: 그러니까 일단 겉옷은 걸쳐야지. 아, 오케이. Wait a minute.
0: Okay.
1: Dress up이 아닌가?
0: Don't dress up. 네. 아, 꽁상씨 입에서 정말 오랜만에 들은 그런 영어 단어를 들어본 것
1: 요즘에
0: 같아요.
1: 안 씁니까?
0: 아니, 그 단어를 쓰는 단어죠. 근데 이제
1: 와우.
0: 근데 어디서 그런 거
1: 제가
0: 썼어요?
1: 또
0: 바우?
1: 저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 앞에서, 영어 선생님 앞에서,
0: 네.
1: Attention, 바우.
0: 자,
1: Good morning, sir. 이렇게
0: 아,
1: 썼거든요.
0: 그 인사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1: 네.
0: Right? 근데 아직도 학교에서 그런 걸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1: 요즘에 안 하나?
0: 그렇지만 저도 알것 같아요. 무슨 말 하는지. 그렇죠?
1: 어테이션 바우 많이 했는데요.
0: 그래도 적어도 그거 덕분에 우리가 bow라고 하는 게 뭔가 이렇게 구부리는 거, right? 그거 이거 알고 있는데, 아무튼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1: 요새 왜
0: 보면서
1: 눈물이 많이 나세요?
0: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오랜만에 들으니까. 오케이, 자 아무튼 제가 디테일하게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A young couple moved in next door.
3: Really? Should we go and say hi?
2: Yeah, they seem like nice people.
3: Let me just go and get dressed.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다이얼로그, 대화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젊은 부부가 옆집으로 이사 들어왔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 일단은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쵸?
1: 네. A young couple. 커플이지만 지금 한 팀이에요. 그래서
0: 주어
1: all young
0: 나왔어요.
1: couple. 젊은 이 커플이 이사를 왔어.
0: 어디로요?
1: Next door로. Next door is 옆집. 이사 왔다. 나가다는 move out. 이사 들어오다는 move in.
0: Oh my
1: 하지만
0: goodness.
1: 들어왔다라고 과거로 해줬기 때문에 moved
0: 잠깐만,
1: in.
0: 모든 게 처리돼 버린 상황이에요, 지금.
1: 자, 넘어가시죠. 다음 다이얼로그로.
0: 오케이. 자,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Amazing. 일단 주어 처리됐죠. A young couple이 뭘 했대요? Move in 했어요. 근데 과거니까 moved in. Where? Next door. Check it out.
1: 뭐,
0: 완벽합니다.
1: 여기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는데요, 이제.
0: 그렇죠. 어떻게라도 지어내봐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move in. move라고 하는 건 뭐예요?
1: 움직이다.
0: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고 얘기했죠?
1: 인,
0: in,
1: 안으로.
0: 안쪽으로. 그래서 move in이 이사 들어오는 건데, 아까 소름이 또 돋았던 게 뭐냐면은, 반대 것도 하나 얘기했어요. move in 뒤 이사 들어오다. 반대 거는 상우 씨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1: 이거부터
0: 이사
1: 배웁니다, 저희는. 보통 이사를
0: 나가다.
1: 들어온다기보다 나가는 거 먼저 하니까.
0: 그렇죠.
1: 이사 가다, move
0: 아하.
1: out.
0: Exactly. So, move in. 이사 들어가다, 그리고 move out, 이사 나가다. 이거 두 개는 사실 move에서 어떻게 보면 extra로 파생된 것들이죠. 그렇죠?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A young couple이 moved in 했어. 옆집에 또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to, 뭐, into 이런 걸 넣으시려고 하는

0: 분들이 있는데요. 이 next door 자체는요, 이거가 부사로 또쓸 수가 있습니다. 마치 home, here, there 이런 거할때 우리가 to를 안 썼잖아요, 그렇죠? Right? 그거와 마찬가지로 next door도 to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moved in next door, 옆집에 뭐 이런 거, okay. in 뭐 on, at 뭐 whatever 필요가 없습니다. So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떤 소녀가 a girl E, okay? 옆집에 살아. 어떻게 할까요? 여자애가 산다 옆집에. 그냥 그렇게 쓰면 되겠죠?
1: A girl live next door.
0: 그렇죠. 근데 a girl 3인칭 단수니까 다시 한번.
1: A girl lives next door.
0: 그렇죠. A girl lives next door.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 가수가 대박이야. 그 가수 있잖아. 그 가수가 옆집으로 이사 왔어. 와우.
1: Oh, the singer moved in next door.
0: 그렇죠. The singer moved in next door. 이것도 추가적인 뭐 전치사가 따로 필요가 없이 그냥 써버린 게 되겠죠. Yes? Okay. So, 요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girl lives next door.
1: A girl lives next door.
0: 자, 두 번째는 the singer moved in next door.
1: The singer moved in next door.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젊은 부부가 옆집으로 이사 들어왔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제가 따로 써놓진 않았는데요. 이 커플이라는 거 있죠.
1: 네.
0: 이거는 두 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1: 네.
0: 많은 분들 헷갈리시는 게두 명이 들어갔지만 여전히 어 그룹입니다.
1: 그렇죠.
0: 하나의 그룹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복수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단수입니다.
1: 만약에 two couples라고 하면 네
0: 가능해요.
1: 명이잖아요.
0: 그렇죠.
1: 둘둘 해서.
0: Exactly. Okay? 그럴 때는 커플을 복수로 쓸 수는 있겠죠. 그렇죠? Right. 자, 가볼게요. A young couple moved in next door.
1: A young couple moved in next door.
0: Okay. And the first mission. 정말? 어떻게 가서 좀 인사해야 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죠. 외국에는 아파트보다는 그런 단독, right? single family
1: 네.
0: 홈스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인사를 좀 해주거든요.
1: 네이버한테 가야죠. Really? 정말? Should we go? 우리 가야 하나?
0: 네.
1: 그리고 인사해야 하나?
0: Yes.
1: 가서 인사해야 하나?
0: 아까 못 썼죠?
1: Attention bow 해야 되나? 이건 아니죠.
0: 그러니까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1: 인사를 하다. Do? 뭐?
0: 이거 생각보다 엄청 심플한 단어입니다. 상훈 씨 이거 모르면 진짜 말이 안 돼요. 아실 거예요.
1: 여러분, 뭘까요? 인사하다. 뭐라고요?
0: 자,
1: 하다는 두예요.
0: 상훈 씨,
1: 예?
0: 길 가다가
1: 네.
0: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외국에서는 인사를 하잖아요. 간단하게 뭐라 그래요?
1: Hello, hi.
0: 오호? Right?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1: 네.
0: 말하다.
1: 이거라고요? Say hi.
0: 자, 이렇게 단순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1: 이상한, 이거 대문자 써야 될것 같은데, 하이. 아니요?
0: 응?
1: 이상한데.
0: 에?
1: 되게 글자가 이상하지 않아요?
0: 안 써봐서 그런
1: 아,
0: 거죠.
1: 그런 거예요?
0: 아마 제 생각에는 높은 거 하이만 쓰다가 이거 쓰니까 뭔가 심심해. 그쵸? 가볼게요. Really? Should we go and say hi? 맞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렇죠? 네, 상호
1: 간단하네요.
0: 씨가 아까 얘기했었던 bow라고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건 인사한다는 느낌보다는요, 그냥 절하다, 몸을 구부리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 동작에 조금 더 강조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냥 say hi, hi라고 말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상호 씨가 사실은 두개다 얘기를 했어요.
1: Say
0: What was
1: hello.
0: the other one? Yes. So say hi or say hello. 요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오늘은 나오지 않겠지만은 이거 진짜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왜 안부 전해달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때도 날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해줘라고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요거는 미리 또 스포일하면 재미없으니까 일단은 say hi, say hello 너무 간단하죠? 가서 막 그냥 인사하다라는 동사로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오랜만에 요 친구 나왔네요. 그쵸? Right?
1: 네.
0: Should가 더 해야만 한다예요? 아니면 have to가 더 해야만 한다예요?
1: Have to가 압도적으로 더 강하죠.
0: 그렇죠.
1: 예.
0: 압도적입니다. have to는 반드시 뭐 해야만 한다는 느낌인데, should는 뭐 해야 하나? 하는 게 좋겠나? 요 정도로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렇죠?
1: 여기서 만약에
0: 네.
1: Do we have to go and say hi 하면은 아니 근데 우리가 가갖고 인사 이거 해야만 되나?
0: 그거예요.
1: 약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죠.
0: 굳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기 싫던가? 아니면 꼭 그래야 돼? Do we have to go?

0: night, right? 아, 나 그 색을 바꿔야 하나?
1: 색을 바꿔요?
0: 아, 내 벽을 회색으로 칠했는데 좀 우중충해서. 그래서 내가 그 색을 바꿔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1: Oh, should I change the color?
0: 그렇죠. Should I change the color? 약간 고민하는 느낌으로. 느낌 맞죠? 그쵸?
1: 네.
0: 오케이. 자,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도 사실 만약에 Do I have to change the color? 어떤 느낌이에요? Do I have to change the color?
1: 아, 이거 꼭 색깔이니까 바꿔야 돼?
0: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드는데.
1: 안 바꿔도 될 것 같은데.
0: 맞아요.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쵸? Understand, right? Okay, 두 문장 낭독해 볼게요. Should we help them?
1: Should we help them?
0: Should I change the color?
1: Should I change the color?
0: Mm-hmm. 자, 그리고요. 여기 정말, 정말 읽잖아요.
1: 네.
0: 요거보다 또 강하게, 오버스럽게 얘기할 때 우리 얼마 전에 너 진짜야? 진심이니?
1: Are you serious?
0: Yes. 상훈 씨의 또 전문입니다, 이게. 어, 나 깜짝 놀랐네.
1: 아, 진짜 Are you serious?네요.
0: Come on, 상훈 씨. Are you serious? 오케이, 좋습니다. Really보다 더 오버스러운 리액션. 그쵸? 아니, 진짜야? 진심이야? 이렇게 얘기해. Are you serious? 아,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뭐 옆에 무슨 커플이 왔다 그랬는데 Are you serious? 뭐 이거는 좀 오버일 것 같기 때문에. Alright?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Really? Should we go and say hi?
1: Really? Should we go and say hi?
0: Alright. 자, 그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 young couple moved in next door. A young couple moved in next door. 'Really? Should we go and say hi? Really? Should we go and say hi?
0: Okay, you guys. 이번에도 미션 문장은 아니지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착한 사람들 같아 보여. 요거 좋은 문장이죠.
1: 인사해야 되나? 해야지. Yeah. They seem like. 그들은 뭐뭐해 보인다. 착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같이 보인다.
0: Yes.
1: 착하다는 보통 good 쓰더라고요. Good people.
0: Okay.
1: 생각보다 단순하게.
0: They seem like good people. Alright. 그냥 좋은 사람들. Yeah. Okay. 뭐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So, yeah. They seem like good people. Here we go.
1: Oh, nice people.
0: I mean, good, nice. 둘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원래 nice가 착한으로 제일 많이 쓰거든요. Nice people. 근데 good people도 많이 쓰는데, 이 good은 약간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아, 얘가 단독으로 쓰면, 이렇게 good, 뭐뭐, 이렇게 안 쓰고요.
1: 네.
0: You're good. 이렇게 쓰면 착하다는 느낌보다는 너 어떤 실력이 있다. 너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상훈 씨가 어떤 농담을 했는데 진짜 다 같이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oh, that was good.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독으로 쓰면 조금 상황에 따라 의미가 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아무튼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 nice를 쓰면 착하다라는 의미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뭐해 보인다라고 할 때 못 썼어요. 지금 뭐해 보인다.
1: Seem like.
0: Seem like. Very nice. 자, 오늘은 seem을 썼는데요. 뭐해 보인다라고 할 때 또 뭐 있다, 우리?
1: Look.
0: 상훈 씨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많이 보신 분들은 이거에 더 익숙하지 않아요?
1: 그렇죠.
0: 네, 우리 왕초보
1: look
0: 영어에서도
1: like.
0: 맞아요. 왕초보 영어에서도 뭐 look 형용사 or look like 명사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다뤘었는데 뭐해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면은 look은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외모의 느낌을 조금 강조를 하고요. seem은 약간 분위기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을 조금 강조해 주는 게 seem이에요. 오케이? Okay? So, 외모 아니면 분위기 이런 느낌의 차이인데요. 이거를 섞어서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게 헷갈리신다라고 하면 룩이 조금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얘를 쓰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Okay? So, 근데 여기서는 외모적인 느낌보다는 그냥 풍겨지는 느낌을 좀 강조를 했잖아요. 그렇죠?
1: 네.
0: 그래서 seem을 썼지만 여전히 룩이라고 써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Okay? So, if you're confused between these two, 헷갈린다? 그러면은 저거를 choose that one. 오케이? Okay? 자, 오늘은 그런데 look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seem like로 고정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seem 형용사 아니라 그것도 할 거거든요. 형용사에 보이다? 이거 말고 seem like 명사를 오늘 활용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명사 같아 보이다. 명사 같은 뭔가 분위기가 풍겨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명사 뭐예요?
1: Nice people.
0: Nice people. 같아 보인다. 느낌상 딱

0: 봤더니 표정도 좋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앤 기타 등등. 오케이? 자, 한번 볼게요. 이거 해볼까요? 너 쿨한 사람 같아 보여. 당신은 쿨한 사람 같아 보이네요.
1: 와우, you seem like a
0: Cool?
1: cool people.
0: People?
1: Cool
0: Person.
1: person. 그렇죠?
0: You seem like a cool person. Again, 지금 상훈 씨가 쿨이라고 한 거는 확실히 잘못된 거죠. 왜냐면 명사니까.
1: 아, 쿨은 명사가
0: 쿨은
1: 아니구나.
0: 보세요. 쿨만 쓸 거면 seem 형용사를 써야 돼요. 얘는 seem like 명사고요. Do you understand the difference?
1: 아, 그럼 you seem cool.
0: You seem cool.
1: 아니면 you seem like a
0: Cool
1: cool person.
0: person. 그렇죠. 이런 식으로 명사를 써줘야 되고요.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오케이. 그녀는 조용한 여자애 같아 보여. 그녀는 조용한 여자애 같아 보여.
1: She seems like a quiet woman.
0: 그렇죠. She seems like a quiet woman or a quiet girl.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Okay? So 오늘은 seem like 명사를 했지만, 아까 상훈 씨가 약간 실수는 하긴 했으나, seem 형용사. 이것도 결국에는 다룰 겁니다. 그래서 you seem lonely. 이런 거 있잖아요. Okay? 자, 그러면은 요거 같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 같이 낭독해 볼게요. You seem like a cool person.
1: You seem like a cool person.
0: She seems like a quiet girl.
1: Oh, she seems like a quiet girl.
0: 자, 하나만 응용 더 해볼까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외로워 보인다.
1: 어.
0: 그녀는 외로워 보인다.
1: She seems lonely.
0: 그렇죠. She seems lonely. 자, 여기서는 명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럴 때는 like를 빼주는 거. 요거는 맞백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나중에 다이얼로그 언젠가 에피소드 다룰 때 seem 형용사 또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 본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Yeah. They seem like nice people.
1: Yeah, they seem like nice people.
0: 그렇죠? 그래서 여러 명이니까 여기서는 they를 쓴게 되겠죠. 그리고 person이 아니라 people 활용했고요. 자, okay,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which is this. 가서 옷만 좀 입을게. 가가지고 say hi 하자.
1: 잠시만요. 일단은 그냥 가서 get dressed 옷만 입을게. 이거가 일단 이렇게만 써도 되잖아요. Go and get a dress. 해도, dressed 해도 되는데 뭐뭐 할게.
0: 할게.
1: 저 약간 궁금한 게 하나 있긴 한데 일단은 let me로 가면 되거든요. 전 이거도 되나 좀 궁금해요. I will do.
0: Okay. We talked about this before. Okay. 전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Let me just go and get dressed. Or I'll just go and get dressed.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 Okay. 일단 얘로 할게요. Okay.
1: 네.
0: So let me just go and 어쩌구 저쩌구 라고 했습니다. 이 let me라는 거, 뭐뭐 할게라는 말투 맞아요. 근데 이거 말고 아까 상훈 씨뭐 쓸까 고민했다고요.
1: I will
0: I
1: go.
0: will go. That's fine as well. 하지만 I will 쓰면 자기의 의지를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Will이 의지잖아요. 그렇죠?
1: 네.
0: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래 정도의 말투가 됐겠죠. 한국어로 굳이 바꾼다면.
1: 죄송한데 할게나 할래나.
0: 할래? 이게 문장에 따라 상호 씨 달라요, 한국어도.
1: 그래요?
0: 예, 할게하고 할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할래. 나 이거 뭐 할래? 그러면 내
1: 의지가 조금 더 있는
0: 의지가 조금 더
1: 거고.
0: 들어가고요. 할게요. 제가 뭐 도와줄게요. 뭐 도와가 도와줄게. 이거는 조금 부드러운 감이 있게
1: 허락을
0: 되는데,
1: 구하는
0: 맞아요,
1: 느낌.
0: 맞아요. 근데 영어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한국어에서도 조금 느낌이 있고, 확실하게 영어는 얘가 더 부드럽기는 해요. 오케이? 근데
1: Yes.
0: 이거는 굳이 부드러울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let me 대신에 그냥 I'll just go and 이거 할 거야. 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1: 네.
0: 오케이. 그래서 둘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요. 옷을 입는다는 여기 표현이 나왔어요. What's there?
1: Get dressed.
0: 이거 상훈 씨 처음 보나요, 혹시?
1: 아니요.
0: 전에 본적
1: 예전에 본
0: 있었죠?
1: 적 있어요.
0: Get dressed. 오케이. 옷을 입다라고 얘기를 할때 get dressed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가 왜 좋냐면 뭐를 입는지 안 써도 되는 동사예요. I kind of know that what you were going to ask. 뭐 물어보려고 하는지 느낌 올것 같아요. 아까 전에 혹시 이거 말고 질문 있다고, 아, 이거였나요?
1: 예.
0: 아, 오케이. 저는 상훈 씨가 풀언이랑 뭐가 달라요라고 물어볼 줄 알고 그랬는데,
1: 그거 물어보고
0: 아,
1: 싶었어요.
0: 그렇습니까? 오케이. 풀언은, 에이, 풀언!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1: 네.
0: 그죠? Put it on.
1: Put it on을 해야
0: Right?
1: 되죠.
0: Put on something. So, 풀언은 같이 옷을 입는 동작을 하는 동사지만, 걔는 뭘 입는지 굳이 써야 돼요. 하지만 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get dressed 이러면 그냥 옷을 입답니다.
1: 약간 그 메리랑 get married 그런 느낌인가 봐요.
0: Ho ho ho! Exactly.

0: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메리는 굳이 누구랑 결혼하는지 쓰잖아요. Marry me, right?
1: 네.
0: But get married는 그렇지 않듯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I will 써보실래요, 상훈 씨?
1: Yes, 좋아합니다.
0: 어, I 나 가가지고 옷 입을게. 나 입을래. Will로 해볼게요.
1: will go and get
0: 그렇죠.
1: dressed.
0: I will go and get dressed. Okay? 자, 두 번째는요. 이걸 명령어로 써서
1: 네.
0: 우리 저번에 그거 기억나요? 빨리 그거 해. 어서 해. 라고 할때
1: 어서?
0: already를 쓰거든요. 어쩌고저쩌고 already.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명령하면서 아, 옷 입어서 택배 기사님 오셨어. 막 이러면서.
1: Oh, get dressed already.
0: 그렇죠. Get dressed already. 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Again, so get dressed는 일반 동사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I will go and get dressed.
1: I will go and get dressed.
0: Get dressed already.
1: Get dressed already.
0: Okay, 본문도 읽어볼게요. Let me just go and get dressed.
1: Let me just go and get dressed.
0: Alright, 자, 이렇게 또두 문장이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eah, they seem like nice people. Yeah, they seem like nice people. 'Let me just go and get dressed. Let me just go and get dressed.
0: 자, 그러면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A young couple moved in next door. A young couple moved in next door.
2: Really? Should we go and say hi? Really? Should we go and say hi?
0: Yeah, they seem like nice people. Yeah, they seem like nice people.
2: Let me just go and get dressed. Let me just go and get dressed.
0: Alright, you guys.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만 골라서 입으로 하는 입영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hould I? Should we?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뭐뭐 해야 하나? 표정까지 살려주세요. 1번. 가서 인사해야 하나? 우리 가서 안녕 해야 하나?
1: Oh, should we go and say hi?
0: 그렇죠. Should we go and say hi or say hello? 두 번째. 아, 우리 그들을 도와줘야 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1: Oh, should we help them?
0: Should we help them? Alright, one more. 내가 색을 바꿔야 하나? 그색좀 바꿔야 되나?
1: Oh, should I change the color?
0: Yeah, you should. 이런 답이 나오겠죠, 그쵸?
1: Do I have to change the color?
0: 아, 굳이 이거 해야 돼요. Yeah, you have to.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요. 자, 다음 거 패턴 보면은 get dressed. 뭘 입는지 쓸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그냥 옷을 입다. 가볼게요. Let me 활용할게요.
1: 네.
0: 어, 가서 옷만 좀 입을게.
1: Let me just go and get dressed.
0: 그쵸? Let me just go and get dressed. 이런 식으로 썼고요. 자, 가서 옷을 입을게. 요거는 I will 써볼게요. 나 그렇게 할래. 의지를 조금 더 담아볼게요.
1: I will go and get dressed.
0: I will go and get dressed. 나 가가지고 이렇게 할 거야. Right? Let's try one more. 이번에는 명령어 쓸게요. 아, 어서 옷좀 입어.
1: Get dressed already.
0: 그쵸? Get dressed already. 요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1: 그러니까.
0: 아이들한테 쓰기 참 좋은 거 아닌가요? 그쵸?
1: 그러니까. 뭐, 여기가 아마존이야? 이런 왜 이렇게 말씀 바라보다
0: 그게 더 효과적인 그런 느낌인데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문장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입영작 패턴 한거 상우 씨 달려볼까요?
1: 네. 가서 인사해야 하나? Should we go and say hi?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하나? Should we help them? 내가 색을 바꿔야 하나? Should I change the color? 가서 옷만 좀 입을게. Let me just go and get dressed. 가서 옷 입을게. I will go and get dressed. 어서 옷 좀 입어.

0: Get dressed already.
1: 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2: 해결.
3: A young couple moved in next door.
0: Really? Should we go and say hi?
3: Yeah, they seem like nice people.
0: Oh, let me just go and get dressed.
3: Okay, sure.
0: Okay. Yes.
1: 수고하셨습니다.
4: 아, 원래는 이게 젊은 커플이면은
1: 네네.
4: 그 사람들 인사 와야 되는데 제가 뭐 너무 꼽는가요?
1: 아니요, 좀 그런
4: 아유.
1: 거 없지 않을 수, 없지 않죠?
4: 이게 또 맞죠?
1: 네,
4: 예,
1: 맞습니다.
4: 웰컴 해줘야 되니까.
1: 그럼요,
4: 예.
1: 그럼요. 자, 아무튼, 그러면 어제 드린 소년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오, 긴 문장이었죠? 그 사고는 1번 출구 바로 전에서 벌어졌어. 얘는 사실 어순을 제대로 잡으면 큰 문제는 아니에요.
4: 이거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1: 오, 예. 그 사고는 벌어졌다. 어떡해요?
4: The accident happened
1: 바로 전에
4: right before
1: exit 첫 번째.
4: exit one.
1: 그렇죠. 완벽합니다. Beautiful job. 자, 그리고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Should we or should I? 이런 거 활용을 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우리 그냥 집에 가야 하나? 뭔가 사람도 별로 없는데, 우리 그냥 집에 가야 하나? 내기 마요.
4: 예. 옵니다,
1: 오케이,
4: 옵니다.
1: 오케이.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되죠?
4: EBS 이왕초 영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1: 네,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보세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4: tomorrow!

0: E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3: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5: Oh, yes.
3: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7: 앉으세요.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8: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어머니와 아들의 산책길.
1: 원장님 할머니 지금도 아직도 저기?
2: 103살. 그럼
1: 아니 저기 일 다니는
2: 거. 그럼 저 밭에 나가 밭매 그러지. 밭을 매야 오래 살아.
1: 밭을 매야 오래 살아. 이 밭을 매야
2: 허리는 다 구부러졌어. 그렇게 하고서.
0: 그런데 이 모자 만나기만 하면 아웅다웅입니다.
1: 맨날 싸워요?
2: 양양양양 했잖아.
1: 나는 왕왕왕왕 하거든.
0: 통발 던져놓고 일주일 과연 수확이 있을까요?
1: 들었어?
3: 어, 들었어. 이게 뭐예요?
1: 소라요.
0: 지금부터 딱 3개월, 제일 맛있다는 소라가 고맙게도 들어와 주었습니다. 첫 조업이라 긴가민가 했는데 얼마나 다행인지요.
3: 이게 수심 몇 미터에 있는 거예요, 통발이?
4: 한 15m, 20m?
3: 15m요?
4: 오늘은 한 50개만 할 거예요.
0: 사실 아들에겐 조업을 함께하던 파트너가 따로 있었습니다.
3: 어머니와 같이 배를 타신 적도 있어요?
4: 많죠. 아직도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탔어요.
0: 여든을 바라보는 어머니에게 뱃일까지 도와달라고는 못하겠어서 올해부터는 혼자, 때로는 친구와 바다로 나오고 있습니다.
1: 몰라. 전화 왜 이렇게 빨리 받는데야? 어, 지금 물 보고 지금 들어가고 있어. 지금 고구마 심고 있대요.
3: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어머니랑 하는 것이 재밌죠.
1: 그렇죠. 근데 어머니 위험하니까 이제 여기 있는 바다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척은 순간적으로 쓰러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머니가 다리 힘이 점점 없어질 것이어가지고 하질 못하겠네요 제가.
0: 어머니 생각만큼은 아주 끔찍한 아들입니다. 귀항 후 오늘의 수확물을 살펴보는데 소라 말고 잡힌 녀석이 더 있었던 모양이네요.
3: 뭐 챙기셨어요?
1: 삼식이요.
3: 그거는 왜 이렇게 따로 챙기시는 거예요?
1: 어머니 회 좋아하셔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한 몇 번씩은 먹으셔야 돼서 좀 챙겨야 돼요.
0: 볼수록 효자시네요. 고구마 심던 어머니는 아들 전화 받고 집을 나섭니다.
2: 난 트럭 타고 갈 테니까.
5: 네.
0: 이 자리는 운전석인데 트럭을 모시나요? 노장의 기운이 팍팍 전해지죠?
3: 어머니 요새 이렇게 트럭 운전하는 분 없을걸요?
2: 글쎄, 있을 테지. 한 80이라고 못 갔어. 근데 이제 눈 밟고 귀 밟고 아직까지 응? 순발력 있으니까 좀 이거 운전하지. 근데 진양반은 할 생각을 안 들라고. 운전을 할 생각도 않고 오토바이도 못 타고 그러는데 안 되게 생겨서 운전면을 따보시더라고. 이렇게 50 하나인가 두 개 두 살인가 그렇게 땄지. 그래가지고 여직 하는 거예요. 떴어도 찍히고.
0: 이 손으로 운전대만 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헤쳐나가야 했던 일들이 산더미였다는데요. 굴구이집이 모여있는 천북에 식당을 차린 것도 실은 어머니. 지금처럼 번듯하지도 않았고 비닐하우스에서 손님 받던 시절의 일입니다.
2: 영수, 저기요.
0: 요즘은 막내 아들 주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잘 팔리는 메뉴는 죄다 어머니 손에서 나온 것들. 마침 아들도 도착을 했습니다.
1: 언니! 언니! 와! 삼식이!
2: 완타야!
1: 아니? 어, 소라야. 삼식이 사이즈가 큰데.

0: 손만 떼어놓으면
1: 아깝다. 아이 삼식 이거 하나 갖고 와가지고서는
0: 아 그렇지 한틀 봐서 하나
1: 아이 그러면 광어를 좀 사고 던져지 이거 하나가 잡아 갖고 와가지고서는 씨야 해를 뜨라고 하는 사람이
0: 광어를 왜 사고 온다고
1: 살았다
0: 아 딱 세 좀 넣어봤다 세 명에서 한 덩치만 먹자
2: 그래도 첫 조업인데 아들이 잡아온 소라 하나라도 상할 새라 서둘러서 조리에 들어가는 어머니 삼색이 손질도 하십니다
3: 손실 없어서 해도 못 떠
0: 내가 해줄까?
3: 그만두시오 아니시오 엄마 먹으라고 또 이걸 갖고 왔으니까 어떻게 먹어야지 엄마가 좋아한다고
4: 아니 아까 배에서는 이렇게 세상 다정하게 엄마 준다고 이렇게 챙겨줘 놓고 이렇게
0: 숯불거리세요 닮아서 왜 그러세요
2: 마음과 달리 울퉁불퉁한 아들의 말 그 말 고깝지 않게 받아주는 어머니가 계시니 천만다행입니다 거센 파도 헤치면서 아들이 잡아온 것들로 상을 차려내셨는데 진수송천이 따로 없네요
3: 조금만 먹어
0: 먹기도 하는데 먹기보다 먹었다
3: 아 그럼 많이 조금 잡아오고서 아 하나 먹어
0: 싫어 하나만 먹을래 딱 하나만
3: 맛있다
0: 삼십이야 타로 그치?
4: 어머니가 맛있게 드시니까 기분 좋죠? 어때요?
2: 대답은커녕 자리까지 뜨고 마는데요
4: 근데 아들이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니까 답답할 땐 없어요?
3: 괜찮아 그래서 다 얘기해요
5: 할 땐 다 해요 또
3: 이상하게 뭔 일 있으면 다 얘기하고
2: 아들의 속내는 이랬답니다
0: 통발을 하게 되려고 내가 딱 마음먹은 거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 제일 어머니 안 오셔도 되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 찾은 게 그 통발을 하고 저도 저어보다가 큰 배 지나가면 이렇게 찾고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러다 그냥 넘어질 수 있으니까 육지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게 큰 힘이 그게 큰 힘인데 제가 맨날 투덜투덜하고 그래도 어머니도 해줄 건 다 해주니까
3: 아주 굴것도 잘 찾았어
4: 근데 굴들 뭐 하시려고요 어머니?
3: 아 이거 굴도 닦으려고 지금
2: 어머니가 저 손으로 지켜온 게 무엇인지 곁에서 지켜봐온 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3: 가게 처먹을 때 얘기해주면 눈물 나와 눈물 나와서 무뎌 메뉴판 접시장 사는데 부엌에서 뚝딱뚝딱뚝딱 하면 금방 내 뭐 이렇게 맛있다고 내가 확실히 못 살진 않았다고 생각해
2: 사는 음식, 파는 음식과는 인연 없던 어머니가 다 늦게 식당까지 차리게 된 건 형편없이 기울었던 가세 때문. 타고난 손맛이 아니었으면 넘기 어려웠던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0: 맛있어.
3: 맛있지? 간 맞지?
0: 딱 맞아.
3: 맛있지?
0: 딱 맞아. 내가 봐서 손맛이라고 봐. 이건 옛날부터 담았던 그 노하우? 뭐 이런 거라는데 어디 가서 똑같이 먹어봐도 입맛은 안 나요
4: 어머니 어쩌다가 배를 타게 되셨어요?
3: 배사람 만났으니까 배 탔지
0: 아버지가 배를 평생 타셨어요
3: 누가 해? 나하고 둘이 해야지 무창포니 뭐 어디 고대도니 뭐 안 다닌 데 있어?
2: 꽃다운 나이 스물에 시집와 5남매를 낳고 키웠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는 게 인생이라지만 장편 소설로 써도 좋을 만큼 파란만장할 줄은 몰랐답니다.
3: 몸에 댄고 아홉에 다 굴전 먹으러 온다고 오는 집이야.
2: 덕분에 타고난 손맛을 키울 수 있었고 그게 다 구운 말 없이 드셔주신 손님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는군요. 여기 그런 손님 또 한 분 계시네요.
3: 아, 맛있게 드셔.
0: 간도 잘랐어요.
3: 간도 잘랐어요.
6: 올 때마다 감동이에요.
4: 아, 자주 오세요?
6: 네, 저희는 철마다 굴 먹으러 오는데 제가 원래 굴 먹으면 체해서 잘 못 먹었거든요.
4: 네.
6: 근데

0: 부모님이 저한테 우리 굴은 먹으면 탈안 난다 그래서 처음엔 안 믿었는데 옆에서 계속 보고 계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먹었었는데 그날은 소화제를 안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철 되면은 꼭 여기 와서 먹고 가요.
1: 손님들과 궁합은 참 좋은 편. 궁지에 몰려도 살 길은 있었다는 게 어머니 지론입니다. 그날 오후.
2: 밥 뜯었지. 밥 뜯어갔네. 이것도 다 뜯어갔네.
1: 여기가 어딘가 싶으시죠?
2: 옛날 우리가 살던 집.
3: 5남매 어머니 어머니 거지. 7명이서 내가 너무 커가지고
2: 많이 컸네. 안네 이제.
4: 여기 오니까 옛날 생각나세요?
2: 나지. 그럼 여기서 다 애들 키우고 저 사람 가.
3: 엄마 초가 초가 묶어놓은 거 엄마가. 우와.
1: 집 한켠에서 버리지 못한 필기 통장을 무더기로 찾았습니다.
2: 버린 돈입니다. 봐봐. 이게 다 벌어서 갚은 돈이다. 너미도 다 갚아준 돈이야 내가. 야, 여기가 다 있구나. 얼마나 갚았나. 새맑은 거서 나를 인정해 주더라니까.
4: 빚이 왜 그렇게 많아요?
2: 에휴, 그 얘기다. 그게 하라.
3: 어제가
2: 사고 쳐서 그렇지. 가.
1: 헌칠한 키에 유머까지 겸비한 남편. 뒤에서 빚을 치워주면 앞에서 다른 빚을 만드는 재주가 남달랐답니다.
2: 내 손으로 다 했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그거요. 가만히 위주로 생각해보면 이게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다.
1: 집도, 차도, 가게도, 심지어는 배까지 어머니의 손으로 지켜온 게참 많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또이 일거리를 한아름 안고 나오시는 어머니. 피난민 집안에서 자라 김장김치 맛이 폭든 이맘때면 만두를 만드신대요. 오늘 귀가 좀 간지러우셨을 법한 어머니의 남편 강정덕 어르신.
5: 젊었을 때 어머니 엄청 속썩이게 하셨다면서요.
6: 아, 그럼 젊었을 때 속썩이고 뭐. 그 젊었을 때 한때 돌아다니시는 니들 그런 꼼짝 못 하는 거 아니야? 바람이 나 그런 거지.
5: 아버님 돈 되게 열심히 모으신다면서요? 요즘에 많이 모으셨어요?
6: 한 3천만 원 모아요. 이거 다나 죽을 거 죽어도 가져갈 거좀 재놓고 나머지는 오면 지원 아직 그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고생 많이 했지.
1: 아흔 넘긴 남편과 50줄에 접어든 막내 아들. 어머니에겐 아직도 끼니를 챙겨줘야 할 식구가 둘이나 있습니다.
7: 하나씩 먹자. 또 터졌지? 그래요. 안 터지면 엄마만도 아니지. 오, 안 터졌다. 웬일이야?
1: 어김없이 아웅다웅 시동 거는 아들.
5: 아버님, 만두 맛이 어때요?
6: 맛있어요.
5: 맛있어요?
1: 솔직하면 이토록 간결해지는 것을요.
5: 엄마 만두가 제일 맛있죠?
7: 그렇죠. 이거 먹으려고 1년 기다리는데. 아니, 먹을만해요? 아니, 약간 싱거워요, 근데. 저는 그런 거 거짓말 안 해요. 먹는 거는 거짓말 안 해요.
1: 말이야 어떻든 아들의 결론은?
7: 그렇죠.
1: 이번에도 어머니 손으로 밥상 위의 평화를 이루셨네요.
2: 자식 뺏기 보물이 더 있어? 나는 더 이상 더 무슨 보물을 가져? 금덩어리가 좋아, 보석이 좋아? 절대 아니거든. 우리 자식들이 다 보석이지. 많이 싸우는 것도 없어. 맨날 그냥 그러는 거지.
5: 뭘 하루 종일 싸워줄게.
2: 하루 종일 싸우는데. 뭐.
1: 자식들 보물로 키워주신 어머니 손에 경의를 표하는 밤입니다.
8: 오빠 실바, 오빠, 니 오빠. 바다에 가면 항상 이제 풍을 갖고 가는 거야. 오늘은 뭐를 또 뜯을 수 있을까? 데쳐서 쫑쫑 썰어서 무쳐서 올리고 비빔밥으로
9: 야, 이게 무슨 산들 바다.

0: 你好，我是来自韩国的游客。啊，韩国人？
1: 第一次见韩国人。哦，哎
2: 呦，이제부터엄청난계단을오르게될텐데요2000몇백개의계단이있다고합니다
0: 경사가어마어마합니다
3: 너무너무아름답습니다
4: 낯선세상을만나고싶지않으세요
0: 사람이너무많아요
4: 저와함께오지로떠나보시죠눈부신풍경이반겨주는곳
2: 동굴이보여요
4: 시인이꿈꾸던낙원이실제하는곳
5: 전신이라진신이라신아
4: 중국서남부오지여행고고
5: 이후도루不会再有痛
4: 여러분의첫여행지는어디였나요제가처음여행한곳은중국이었습니다유학시절홀로떠난배낭여행은제인생을완전히바꿔놨죠그후로20년째계속되고있는미지의세상을향한방랑그첫걸음이시작되는곳윈난으로향합니다윈난성은광활한중국땅에서가장다채로운지방이라해도과언이아닙니다한반도면적의두배에가까운윈난에는4800만이넘는인구가살아가는데요그중약 33% 자그마치1600만명이소수민족입니다제가윈난을사랑하는이유이기도하죠
6: 여기는쿤밍입니다윈난성의성도죠중국은한족을포함해서56개의민족이함께어우러져사는그런나라입니다그런데윈난성은한족포함해서총26개의민족이어우러져살기때문에중국내에서소수민족이가장많은지역입니다소수민족이많이거주하는만큼여기주변에굉장히많은오지들이있습니다그래서윈난성의성도인쿤밍을기점으로해서오지의많은마을들을탐험해보려고합니다
4: 심리마다민족과풍속이다르다는윈난성도심에서멀어질수록다양한소수민족마을과가까워집니다윈난의소수민족들은각자의전통과개성을고수하며살아가는데요그중한마을을찾아가는길입니다
7: 여기홍완춘이라는곳에불축제가있어요찌호지에라고하는곳이있는데거기까지가는길인데굉장히지금산길이네요근데차가엄청많은거보니까느낌이왠지다그쪽가는지금차량인것같습니다
4: 홍완촌은해발 2000m 가까운산간지대에자리하고있습니다깊은산골마을가는길이대도시의교통체증을방불케하죠모두가축제를보러온행렬입니다불축제가열리는이른봄의이틀한적하던시골마을홍완촌은윈난성최고의핫플레이스가됩니다자동차로10시간20시간넘게걸리는먼지방은기본이고요심지어영국과이탈리아같은해외에서까지홍완촌의불축제를찾아옵니다
8: 와외국분들도많이오셨어요그러니까중국분들한테는그래도좀유명한축제인건알고있었는데이렇게외국분들까지많이오실줄몰랐습니다오뭐인기가대단한데요정말
4: SNS 의영향으로축제인파는점점늘고있지만홍완촌은아직까지개발이많이되지않은평범한시골마을입니다1200명정도의주민들이농사를짓고가축을치며살고있는데요홍완촌의주민들은모두이족입니다매년봄열리는불축제찌호지의제화절은홍완촌이족의가장큰명절중하나죠이족전통의상을차려입은사람들이멀리서온손님들을흥겹게환영해줍니다 이족은 중국 서남부를 중심으로 미얀마, 베트남 등지에도 분포해 있습니다. 같은 이족이라도 지역과 혈통에 따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죠.
9: 와, 이게 이족들, 이분들이 이제 이족도 많은 파가 있는데 아시렌이라고 하거든요. 이분들이 처음에 불을 어떻게 사용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벽화입니다.
4: 이족은 예로부터 불을 비롯한 자연물을 숭배하는 민족입니다. 불의 발견은 전 인류에게 중요한 역사지만 산지에서 생활하는 이족에게는 더욱 각별한 의미였을 텐데요. 불을 다루게 되면서 이들은 따뜻한 잠자리의 포근함을, 잘 익힌 고기의 감칠맛을 알게 됐습니다. 화전을 일구어 얻은 곡식과 다양한 가축이 중심이 되는 풍성한 음식 문화도 불이 있었기에 발달할 수 있었죠.

0: 你好，
1: 你好，啊，
0: 这是咱们阿西人的爱吃的那样的东西吗？这什么东西啊？
1: 这是羊肉。
0: 羊肉？羊肉什么？米线还是什么？
1: 有。
0: 혹시여기분들이원래드시는음식인가했더니맞다고여기아시이아시족분들이드시는이게양고기그리고이름은쥔반이라고하는데일종의뭐쌀국수같은겁니다굵은면쌀국수한번먹어보려고요예맛있을것같아요
2: 이런로컬음식들은오지여행에서빼놓을수없는즐거움입니다숭덩숭덩썰어넣은양고기에푹끓인육수의조화간단해보여도한국에선이런맛찾기힘들죠와더맛있게먹으려면한가지를더뿌려줘야합니다
0: 이게고춧가루고이게화자오펜이라고하는데화자오를한국말로번역하면산초나무열매정도가되는데이게우리가마라한맛이난다고할때입에서정말마비되는그얼얼한맛이나오는게여기서나오는겁니다
2: 윈난은이웃지방스촨의영향으로매운맛을즐기는데요여기에다양한소수민족의음식문화가섞여흔한쌀국수하나도동네마다그맛이다릅니다
0: 이게요아양양이들어가느껴져그냥딱마시는순간양이다이것은양이다라는게국물이딱느껴지고좀진합니다엄청진하고
2: 오랜만에음미하는이깊고진한맛중국오지에도착했다는실감이확느껴지는맛입니다홍완춘까지먼길오느라저처럼허기진사람들이열심히배를채웁니다이제부터제대로놀려면잘먹어둬야죠
3: 아맛있게잘먹었습니다자이제든든하게먹었으니까축제를즐기러가보겠습니다
2: 노점들이즐비한입구를지나마을의안쪽을향해들어갑니다제화절행사는홍완춘의가장넓은광장에서진행됩니다
0: 와여기요정말그소수민족옛마을의느낌이물씬납니다벌써이런기와같은것들도그렇고정말우리옛날아주옛스러운우리농촌에서도아주막20년30년전그런모습들을제대로간직하고있어요
2: 외곽엔요즘지어진건물들이좀보였는데마을깊숙이들어설수록시간을거슬러걷는기분입니다홍완춘은윈난성에서소수민족특색마을이자무형문화보호구역으로지정돼있습니다
4: 조님진행거스모아
5: 차로마
4: 차로마
5: 어여기
4: 끝이야几点钟开始
5: 两点半
4: 两点半才开始
2: 축제시간이가까워지면사람들이한자리에모여듭니다
0: 와광장인것같은데요너무신기해요이게진짜불축제의느낌이확살아나는그런야아시족이불을숭배하는그런모습이라는게한눈에딱보면느껴집니다
2: 이족중에서아시족이믿는불의신무덩아시족신화에서처음으로불을지피고불의사용법과꺼뜨리지않는법을일깨워준선지자라고합니다그리스신화로치면프로메테우스겠죠무덩이처음불꽃을피운날인음력2월3일을축하하는풍습이지금의제화절이된건데요아시족만의기념일이던제화절은이제윈난의대표축제로자리잡았습니다축제의메인공연이펼쳐지는야외공연장은벌써부터입추의여지없이만석입니다좌석을못구했다고공연을포기할순없죠다들다른자리를찾아나섭니다
3: 이거잡는것도재밌을것같아요내려가는거
2: 공연장옆산길을오르내리며빈자리가없는지매의눈으로살피는사람들저도요리조리빈틈을노리면서한참을돌아다녔습니다

0: 이 와중에 이분은 명당을 잡으셨네요. 재화절은 코로나로 인해 3년간 멈췄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열렸는데요. 구경꾼이 예전보다 몇 배나 늘었답니다.
1: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없어서 지금 산 비탈 같은 데 앉아 있어요.
0: 특히 2024년 올해 참가 인원이 역대급. 재화절이 열린 이틀간 홍완춘을 찾은 인파가 무려 8만여 명이었다는데요. 홍완춘 주민의 60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마을에서 가장 큰 야외 공연장도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요. 객석을 선점하지 못한 사람들은 산빛 아래 대충 앉아 공연을 기다립니다. 저기 어딘가 저도 껴있는데 보이시나요? 대체 재화절이 어떤 축제길래 이렇게나 인기일까요? 터질 듯한 기대감 속에서 축제의 주인공들이 들어섭니다. 이 근방의 아시족 마을들은 거의 다 참여하는데요. 같은 부족과 분파라도 마을마다 차림새가 천차만별입니다. 재화절의 하이라이트인 이 공연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아시족을 주제로 이들이 맨 처음 불을 발견한 과정을 재현합니다. 나뭇가지를 마찰시켜 최초의 불꽃을 피운 순간, 그때의 경탄과 환희를 흥겨운 몸짓과 소리로 표현하는 거죠.

0: 발등에 불똥이 떨어져 뜨거워하는 모습도 재치 있는 출동작이 됐습니다. 공연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분이 등장합니다.
1: 정말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이 불을 처음으로 모셨던, 발명했던 그 무당이라는 분을 지금 높은 저기 저분이 무당이거든요. 화신이랍니다. 화신.
0: 아시족의 불의 신 무덩이 마을을 한 바퀴 돌고 공연장을 누비는데요. 원시시대 복장을 한 주민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1: 이쪽도 또 발라줬으면 좋겠어요. 한쪽만 바르면은 너무 속상합니다.
0: 무덩의 등장과 함께 공연장은 더욱 후끈 달아오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열기가 절정에 이를 때쯤 야외 공연장 한가운데에는 새로운 모닥불이 지펴집니다. 제화절에 대미를 장식할 순서가 곧 시작되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아시족과 외지인의 구별도 없어집니다. 모두 함께 즐기는 마지막 이벤트, 바로 모닥불 뛰어넘기입니다.
1: 불은 이족이 신격화하는 존재입니다. 불을 모시는 민족이에요.
0: 불 위를 뛰어넘는 행위는 아시족에게 일종의 정화의식입니다. 아시족은 이 동작을 통해 몸에 붙어있는 애군을 쫓아낸다고 믿는데요. 불을 숭배하는 문화는 여러 소수민족이 가지고 있지만 아시족의 제화절처럼 그 원형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부족은 드물다고 합니다. 천년 넘게 전해 내려온 아시족의 전통은 어느새 모두의 축제가 됐습니다. 멀리서 관망하는 게 아닌 함께 호흡하고 즐길 수 있어서 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여행은 언제나 이렇게 낯선 삶 속으로, 처음 만나는 그 풍경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여정입니다. 홍완춘에서 동쪽으로 2시간 정도 거리에 또 하나의 특별한 이족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입니다.
2: 와, 청주 고춘에 왔습니다. 여기가 이족의 포탈라궁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분위기가 벌써 범상치 않아요. 정말 기대 많이 됩니다.
0: 봉긋한 돌다리를 건너며 저는 다시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청주 구춘은 마을 전체에 수세기 전의 건축 양식이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2: 여기 청주 구춘은 이족의 500년 된 전통 마을입니다. 벌써 모양을 보시면 전체로 높이가 한 200m 정도의 높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 집들이 연결되어 있고 겉에서 보면 마치 어떤 궁전을 떠올리게 하죠.
0: 산비탈을 따라 계단식 논처럼 포개져 있는 집들은 흙으로 지은 이족 전통 마을 투장팡입니다.
2: 이제 이족분들이 사시는 마을로 올라갈 건데 실질적으로 정말 아직 거주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 순간이 제일 기대가 되는 게 정말 탐험 같아요. 이 정말 실제 거주민들이 계시는 이 모습 두 눈으로 제가 한번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0: 막상 들어선 마을은 생각보다 한적했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민들이 꽤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이사를 나갔답니다.
3: 您好, 大爷您好. 아, 我是来自韩国的游客.
1: 我想问您一些问题，我可以直接到您那儿，我可以问一问吗？
0: 조용한 마을에서 처음 만난 주민이라 어찌나 반갑던지요. 어르신도 심심하셨는지 흔쾌히 집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3: 这是彝族的吗？我走的。啊，我走的，刚好去。啊，湖北的农林农业是是，那你去年啊，为此来，为此来调。啊。
2: 직접 만드신 예, 악기라고 합니다. 뭐 일종의 기타죠. 예. 那您会弹吗？您这个您会吗？哦，您可以这个给我看一下吗？哦，那您可以给我看一下吗？弹的样子，可以吗？可以吗？啊，
0: 哇，能力者어르신의 수제 기타 연주 기대되는데요.

0: 자료만 봤던 그런 것들인데.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谢谢, 大爷. 谢谢. 谢谢.
1: 不好意思,回来,哥.
2: 재치 있는 어르신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마을 구경에 나섭니다. 마을이 처음 형성된 명나라 때는 단순한 이족의 흙집 몇 채만 있었다는데요. 이후 한족이 대거 유입되면서 창문과 정원 등을 갖춘 지금의 구조가 완성됐다고 합니다. 이 마을의 특별함을 제대로 보려면 높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데요. 어디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0: 여기가 준 오지 정도는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벌써 뷰 자체가 굉장히 전원의 모습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아.
2: 산 좋고 물 좋다는 게 이런 곳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집 한 채 지어놓고 유유자적 살고 싶어지는 풍경입니다. 이족과 한족의 문화가 섞인 독특한 마을 청지구춘. 옥상에 올라오면 정말 이색적인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0: 와, 여기 이 마을에 정말 독특한 건축 양식인데 위에 지붕이 다 뚫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을 티엔지엉이라고 합니다. 뚫려 있는 지붕을요.
2: 가옥과 담장이 둘러싸서 마치 우물처럼 보이는 마당. 이 공간을 통해 신선한 바람과 따스한 햇살이 앞마당 깊은 곳까지 드나듭니다.
0: 집과 집 사이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위아래뿐 아니라 좌우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집이 여기 바로 계단이 있어요. 옆집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2: 바람과 햇살처럼 사람들도 마음대로 집과 집 사이를 오갈 수 있습니다. 이 마을의 600여 가구는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속내를 툭 터놓고 한 가족처럼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빈집이 더 많아져 고요함만 가득한 마을. 집집이 정겨운 층간소음으로 가득했을 옛 시절을 잠시 그려봅니다.

0: 아름답고도 쓸쓸했던 이족 마을을 나와 저는 다시 먼 길을 달립니다. 이족의 땅을 지나 윈난의 동쪽 좌족의 땅으로 향하는 길. 바쁜 걸음을 붙드는 풍경을 만났습니다.
1: 지금 오는데 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지금 여기 그리고 이쪽에 다리도 있는데 고속철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풍경이 너무 평화로워요. 낚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大哥, 你好, 您现在在钓鱼吗?
2: 对啊,对。哦,在钓鱼啊,
1: 抓到了什么吗?
2: 哎,还蛮钓到的。这个江啊,名字叫做什么?南盘江。南盘江?就是这里是我们世界第一高桥嘛。世界第一高桥?对啊,应该是这样的,听说是。
0: 다리 높이가 260여 미터나 되니 그런 수식어가 붙을 만도 합니다. 윈난성 쿤밍과 광시성 난닝을 잇는 거대한 다리. 그 아래로 유유히 흐르는 강은 남판장입니다.
1: 저기 이츠라.
2: 이츠라.
1: 어.
2: 이어마.
1: 어. 유미마? 요요와 요요 황황연사다,对不对?
2: 对对对,那个就是玉米.
1: 아, 유미 유미. 어. 어, 옥수수를 미끼로 쓰고 있어요.
0: 가족들과 먹을 찬거리 낚으러 자주 강가에 나오신답니다.
1: 우와. 와, 저렇게 멀리 날아가는구나.
2: 이 열거죠.
1: 어, 오!
2: 报警啊.
1: 아, 有报警啊.
2: 이 열거 말아줘.

푸저헤이는요, 이족의 언어로 물고기와 그리고 새우들이 많이 사는 그런 호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일대가 다 여기가 카르스트 지형입니다. 카르스트 지형, 왠지 우리 세계 지리 시간에 들어봤던 그런 느낌 없으세요? 이런 카르스트 지형이 중국의 동쪽으로는 꾸이조우성, 그리고 동남쪽으로는 광시, 쫑주, 쯔르취 같은 곳까지 연결이 되는데, 심지어는 더 남쪽으로는 우리 베트남의 하롱베이 지역이 또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지형이 다 이런 카르스트 지형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정말 장관이죠.

0: 아니 저기 뭐, 저 이름을 뭐라 하지? 동력 패러글라이딩 있는데요? 어? 여기가 부저헤이가 경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높은 데서 보면 최고 경치를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1: 전통적인 푸저헤이 유람은 주로 나룻배로 했는데요. 요즘은 하늘에서도 즐길 수 있답니다.
0: 라반, 니하오. 아, 워시 라이츠 한국의 요크. 아, 지금 제가 동리 화시양산. 아, 제가 怎么 와라야?
2: 480.
0: 아, 480?
2: 네, 68분钟.
0: 아, 大概我们游到就8分钟左右的.
2: 네, 那么, 空中8分钟.
0: 아, 空中8分钟. 네. 那么如果我这个坐那个动力滑翔这个滑翔伞的话应该能看到就全景就最漂亮的这样的情况 네. 对不对?
1: 공중에서 보는 푸저헤이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3: 푸저헤이呢是我们的中国的喀斯特地貌.比较因为它的每一座山都是一幢一幢的. 特别的壮观，因为我们在地面看呢，好多都看的就是什么象形啊，比如说这个像什么像老虎啊，像什么的。但是我们在空中俯瞰呢，就是不一样的地貌，不一样的感觉，给你的感觉的完全是不一样的。然后这个样子的。
1: 실은 제가 겁이 좀 많아서 놀이기구도 잘 못하는데 이건 한번 도전해 보고 싶더라고요. 푸저헤이의 창공을 향해 출발! 와, 역시 도전하길 잘했습니다. 무섭다고 안 탔으면 이 풍경을 놓칠 뻔했어요. 푸저헤이의 하늘을 달린 기억. 이번 여행에서 가장 멋진 순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0: 8분간의 비행이 찰나처럼 지나고 무사히 땅을 밟았습니다.
1: 와, 이런 말 너무 식상해서 안 쓰려고 그러는데 절경입니다. 정말 다른 말을 어떤 표현 방법이 없어요. 정말 한눈에 싹 들어오고 전체 풍경이 너무 멋져요.
2: 谢谢谢谢 大哥 에이 谢谢
3: welcome to China.
1: 아,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3: 谢谢谢谢谢谢
1: 好的好的 에이 再见.
0: 햇살 좋은 날 푸저에 오시면 하늘을 한번 날아보십시오. 결코 잊지 못할 풍경이 발 아래 펼쳐질 겁니다. 풍경화 같은 이 땅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소수민족 장족이 삽니다. 장족 마을 중에서도 세외도원이라 불리는 마을 빠메이춘을 찾아갑니다. 세상 밖에 있는 별천지 무릉도원을 뜻하는 세외도원은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들에만 붙여주는 수식어인데요. 여기는 그 마을로 들어가기 전 지나게 되는 소도시입니다.
1: 저희는 지금 세외도원 빠메이춘에 가는 길인데 가는 길에 보니까 이렇게 장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족분들의 시장 한번 구경해보려고 합니다.
0: 금요일, 운 좋게 딱 만났네요. 근처에 사는 장족들이 직접 재배한 작물을 가져오거나 간식을 만들어 팔고 있었습니다.
1: 这个名字叫什么呀？叫糯米粑。啊，糯米粑，来一个吧。来一个啊。 이게 이름이 노미바라고 합니다. 노미가 찹쌀이라는 뜻이고 바는 보통 이런 뭐 일종의 뭐 호떡 같은 이제 그런 식 그런 거를 다 이제 바라고 하는데 찹쌀로 만든 뭐 찹쌀 호떡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박수. 네, 박수.
1: 어마어마한 찰기가 있어요.
5: 好不好吃？嗯，挺好吃。好吃死了，好吃死了，好吃的快要死了。
0: 중국에서 오지 여행할 때마다 제가 빼놓지 않고 들르는 곳이 바로 이런 시장입니다. 순박한 소수민족분들 만나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 여기 오면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1: 와, 제가 방금 5원, 중국 돈 5원을 냈어요. 한국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900원 정도거든요. 한국 돈 900원에 이 귤을 2.5kg를 지금 받았습니다. 믿어주세요. 이게 900원어치입니다. 900원어치. 천국입니다. 천국. 아.
2: 谢谢大姐，谢谢，哎，再见，拜拜。
1: 啊，是吗？啊，有吗？可以看吗？可以。啊，好的，好的，好的。 외국인인 티가 났나 봐요. 들어와서 구경해 보라고 지금 우리 이거 쫑즈라고 여기 약간 찹쌀밥 같은 건데 이렇게 찌는 건데 요거 한번 보라고 너무 저 처음 보는데 이렇게 색깔이 너무 예쁘네.
6: 什么颜色？全部是自摸染的，实在是对自己的身体还好的。枫树，枫树叶染的是，这是黑色枫树叶染的。
0: 찹쌀의 고운 색을 입힌 꽃밥, 화미빤입니다.
6: 现在就放肉了。嗯。昨天那个就紫色的。嗯。绿色的。对，绿色。还有白色的。嗯，白色的。嗯。北方就可以了。哦。要有肉放的好吃，不能肉放的不好吃。对对对。如果是不放肉了，就是。
1: 蜂蜜炸，吃这个有点盐的，咸的就放肉。哦，啊，是这样。嗯，
0: 대나무 잎에 색색의 꽃밥과 다양한 속 재료를 넣어 만드는 쫑즈. 전통적으로 단오절에 먹는 음식인데 요즘엔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자주 만들어 드신다네요. 쫑지의 재료와 모양은 지역이나 부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2: 您也是壮族吗？
4: 是啊是啊。
2: 啊是啊啊壮族，两位都是壮族。
4: 对对 对, 对，我们是姐妹两个。
2: 啊啊姐妹姐妹。
4: 哦。对对。
6: 他们是假意思假
2: 意思。哦。
6: 但是中间好看一点啊。
0: 댄잎으로 감싸고 짚으로 묶은 쫑지는 이제 1시간 정도 삶아줍니다. 여기선 쫑지를 삼각형으로 만드는데요. 다른 지방에선 사각형이나 원추형으로 만들기도 한대요.
4: 来吃吧，尝尝一下我们家的糯米饭。
2: 와 糯米饭.
4: 对，三角粽。哦，三角粽。谢谢谢谢谢谢。
2: 와
7: 색깔 봐.
2: 우와.
7: 너무 예뻐 색깔.
0: 이렇게 화려한 쫑지는 저도 처음 먹어봅니다.
2: 식감이 딱 우리네 약식. 그리고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요. 정말 옛말 쓰고 싶네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 말이 딱 찰떡입니다. 찰떡.
0: 이제 시내를 벗어나 드디어 세외도원 빠메이춘을 향해 갑니다. 빠메이춘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마을인데요. 제가 살짝 늦었습니다.
8: 여기는 이제 한 20몇 분 동안 관광차를 타고 동굴 입구까지 간 다음에 다시 동굴에서 배를 타고 동굴을 빠져나가야만 이 빠메이춘이라는 실제 그 마을로 연결이 됩니다.
0: 마지막 배가 저녁 6시에 출발한다는데 지금 한 30분 남았으니까 딱 맞게 도착할 것 같더라고요. 막배 놓칠까 봐 마음이 급합니다.
2: 자, 이쪽으로 배 타러 들어갑니다.
1: 벌써 아니, 마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입구부터 약간 이런 식이면 벌써 나에게 저에게 너무 기대감을 줍니다. 동굴이 보여요. 동굴이 보입니다.
2: 你好，你好。这团是我们到那个世外桃源那个八美村的团，是不是？对对对。好的好的好的。
1: 동굴 입구예요, 동굴 입구. 진짜 너무 신비로운 게 이렇게 벌써 너무 크고 이 안에 어떻게 돼 있을까?
0: 800여 미터의 동굴을 통과하는 것만이 외지인이 마을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2: 너무 깜깜한데 배에 달린 불빛만 딱 하나 있거든요. 그 불빛 하나에만 의지해서 지금 이 동굴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0: 빠메이춘은 시인 도연명이 그린 무릉도원의 현실판으로 유명합니다.
4: 와.
2: 很原始，没有灯，我觉得还有另外一种感觉，有点当年陶渊明的味道了。哪一首歌？陶渊感觉嘛。嗯，那노래한곡불러주세요，可以，唱一首歌，中文歌，中文歌。

도현명의 도화 원기 속에서 한 어부는 우연히 빛이 새어나오는 동굴 틈으로 들어갔다가 지상 낙원을 발견합니다. 여기 빠메이춘처럼 환하고 평화로운 땅이었죠.

0: 非常感谢，非常感谢，谢谢，谢谢，有机会到韩国去玩啊，非常欢迎，非常欢迎来韩国玩啊，好的好的，好好好，哎，拜拜，再会，再会，再会。
1: 저기 산 아래 뚫려있는 동굴이 제가 방금 들어온 길입니다. 비좁고 깜깜한 동굴을 지날 땐 상상도 못했던 이런 풍경. 병풍처럼 둘러싼 산과 물길 너머에 감춰져 있던 세외도원, 빠메이춘입니다.

0: 优点就是空气好，然后就人很淳朴。
1: 啊，人很淳朴。嗯，
0: 开发以前还比现在还漂亮。哦。现在开发以后觉得也是很好，也是件好事，可以赚钱。嗯，
1: 赚钱。
0: 可以赚钱。
1: 啊，赚钱。
0: 是人是热闹一点的。嗯。觉得很好。哦，
1: 是这样。名字叫什么呀？
0: 汉语我们都不知道。
1: 啊，是吗？
0: 我们壮语就叫，表。表。表。表。
1: 吃的东西，怎么炒着吃啊？炒着吃，
0: 用干辣椒、大蒜炒炒就可以。
1: 哦，是这样子。
2: 오랜 옛날 장족의 선조들은 전란을 피해 숨을 곳을 찾다 이 깊은 곳까지 들어오게 됐답니다. 땅은 척박했지만 엄동설안도 찜통더위도 없어 살기 좋은 곳. 거친 땅을 일구고 뿌린 대로 거두며 조용히 살아온 이 마을이 세상과 제대로 소통하기 시작한 건 불과 20, 30여 년 전 일입니다. 저 같은 오지 여행자들과 발달한 대중매체의 영향이죠. 최근 몇 년 사이엔 숙박업소도 부쩍 늘었고 이젠 풍년보다 여행자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많아졌습니다.
1: 여기 이 빠메이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여기 빠메이 광장이라는 곳까지 왔거든요. 왔는데 지금 저도 여기 처음 오고 딱 둘러보니까 여기가 원래는 정말 그 세외도원이라는 이름과 맞게 2008년도 9년도까지는 정말 동굴만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었지만 2009년도 이후부터는 실제로 길이 뚫렸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관광지로 좀 많이 개발이 됐네요.
2: 세상의 이름이 널리 알려질수록 마을의 형편도 빠르게 좋아졌답니다. 주민들은 새로운 변화에 순응하면서도 세외도원의 신비로운 만큼은 잃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3: 这条路嘛，就一般的车就过不来吗？就为了保护这个镇章，给那个世外桃源那个名声传出去，然后就这个车就不能进来。
2: 조금만 더 일찍 오지의 투박함을 덜 벗었을 때 왔다면 더 좋았겠다 싶었는데요. 그래도 저녁 어스름이 내린 고요한 빠메이춘은 참 평화롭고 아늑했습니다.

0: 새해 도원에서의 고즈넉한 밤이 지나고 이제 다시 제가 왔던 세상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어제 저를 마을로 데려다준 나룻배에 또 한 번 오릅니다. 나가는 물길은 들어올 때의 반대편 토냥장 상류로 거슬러 가는데요. 어제와는 또 다른 절경이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1: 빠메이순이 배를 타는 포인트가 총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어저께 입장할 때 그 포인트 말고 두 번째 포인트를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마치 정글 탐험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0: 빠메이춘에서 보낸 하룻밤. 오랫동안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던 작은 낙원을 살짝 엿보고 갑니다.

진짜 천길 남떨어지란 말이 이겁니다. 이쪽 가죠, 이쪽. 진짜 여기야말로 세외도원 현실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대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탈리아로 그랜드 투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두 군데만 가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로마와 나폴리를 가는데 나폴리 남쪽에 옛날 화산 폭발로 서기 79년에 베수비우스 화산에 그 폭발해가지고 묻혀버린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도시 전체가 한꺼번에 묻혔다가 나와가지고 옛날 그 생활 방식 같은 게 거의 말하자면 냉동됐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 폼페이도 발굴 시작한 지한 200년 정도 지나서요. 조금 일찍 발굴한 데에는 비바람에 노출되고 또 이탈리아도 지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폼페이는 전체적으로 동서방향으로 길쭉하게 타원형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그어가지고 전체를 9개의 구획으로 나눠놨어요. 근데 도시가 처음에 서쪽에서 생겨가지고 차차 동쪽으로 갔는데요. 지금도 동북쪽 지역은 발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고학에서 거의 원칙처럼 되어 있어요. 한꺼번에 다 발굴하지 않고 후대에 더 좋은 발굴 기법이 나올 때까지 일부만이라도 남겨놓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서쪽과 남쪽 부분을 그냥 주로 보시겠습니다. 대개 입구가 서쪽하고 남동쪽에 하나 있는데요. 우리 서쪽으로 들어간 걸로 가정을 하죠. 들어가서 조금 가시면은 포룸이 있어요. 포룸이라고 하는 거는 광장이란 뜻으로 요새도 무슨 저 여럿이 모여서 논의하고 그런 걸 포럼이라고 부르죠. 그 히랍의 아고라하고 같은 겁니다. 옛날에 시장이 열리고 사람들이 만나고 그랬던 데인데요. 거기 포룸에 가시면은 북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도시를 묻어버린 베수비우스 화산이 있어요. 이렇게 잘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왼쪽에 아폴론 신전과 정면에 제우스 신전이 그럭저럭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신전 기둥을 막 기둥이 무너지려는 거를 철판을 대고 막 철근으로 묶고 그래서 약간 공장 기둥 같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그나마 아폴론 신전이 좀더잘 만들어져 있는데 로마 신전들이요. 히랍 신전에 비해서 기단을 상당히 높게 조성을 했어요. 그리고 꼭그 동서 방향도 잘 지키지 않고요. 그리고 신전 전체를 이렇게 둘레 기둥으로 두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 그 폼페이에서는 아폴론 신전은 테두리 기둥, 페리스틸룸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있지만서도 다른 경우에는 대개 그 입구 쪽에 디귿자 모양으로 그냥 기둥을 세우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룸에 가서 북쪽을 보면서 왼쪽에 보면요. 길거리에 뭔가 탁자 같은 게 있는데 그릇 같은 게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게 옛날에 혹시 내가 오늘 장터에 나왔다가 사기당한 게 아닐까 뒷박을 바윗돌에다 새겨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밑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 뒷박이라 그러는데 만나보자. 그리고 거기다가 부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상당히 큰 도시였는데 사거리들이 만나는 데마다 그 목욕장들이 있어요. 목욕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상당히 큰 복합 건물이어서 일단 남자 구역과 여자 구역으로 나뉘고요. 그 사이는 오가지 못하게 아예 출입구가 다릅니다. 대개 보일러 공간은 그둘 사이에 있고요. 보면은 보일러 바로 옆이 열탕, 그 옆에 빵이 온탕, 그 옆에 빵이 냉탕. 그리고 수영장이 딸린 경우가 있고 바깥에는 넓은 운동장이 있어서 운동을 할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 구역의 경우에는 수영장은 없고 뭐좀더 공간이 좀 작기는 했어요. 그리고 곧 포룸에서 약간 북동쪽으로 여러 유명한 집들이 있어요. 그보다는 약간 남쪽으로 내려와서 동쪽 끝에 쭉 가면은 거기 원형극장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를 먼저 보시는 걸로 하죠. 가다가 보면은 길 왼쪽에 이시스 신전이 있어요. 옛날에 지중해권 사람들이 다신교이기 때문에 외국 종교를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여신인 이시스를 여기 모시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폼페이의 이시스 신전에서 이오 그림이 발견이 됐습니다. 굉장히 잘 그렸어요. 자, 제우스는 바람을 많이 피운 걸로 돼 있죠? 제우스가 어느 날 아름다운 요정 또는 어떤 공주를 구름으로 덮고서 차지하고 있는데 헤라가 보니까 수상해요. 다른 데는 다 맑은데 저기만 검은 구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이닥칩니다. 제우스가 이오라는 여자를 차지하고 있을 때 헤라가 들이닥치니까 제우스가 이오를 얼른 소로 변신시켰습니다. 헤라가 와서 보니까 예쁜 소가 하나 있어요. 야, 이거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제우스가 땅을 가리킵니다. 땅에서 솟아났다고. 그러자 나에게 선물로 달라 그럽니다.
안 주면 의심을 살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선물로 줍니다. 그러자 헤라가 소로 변한 이유를 눈이 100개 있는 아르고스에게 맡겨서 지키게 해요. 그래서 눈이 100개인데 동시에 자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오가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헤르메스를 파견해서 음악을 연주해서 그 아르고스가 잠이 들었을 때 아르고스를 죽였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도 이오는 저 소 모양에서 사람으로 변하지 못하고 온 세상을 떠돌다가 이집트까지 도착했을 때 지우스가 헤라에게 그 잘못을 빌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용서를 받은 다음에 손으로 건드렸더니 여자가 도로 사람으로 변했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손으로 건드렸다 그래서 에파포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보가 쭉 다시 히랍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페르세우스 태어나고 헤라클레스 태어나고 히랍의 왕들이 태어나는 걸로 그런 복잡한 계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시스 신전이 여기 폼페이에 있고 그 벽에 이시스가 이오를 맞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앞에 그림 보시면은 여자가 머리에 뿔이 있고요. 옷을 거의 벗고 사타구니 있는 데까지 옷을 끌어내렸죠. 저게 로마에서 신들을 그리는 방식입니다. 히랍 사람들은 남성신은 옷을 대체로 벗기고 여자들은 옷을 입히는데 로마에서는 남자고 여자고 옷을 하체까지 끌어내려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신들은 인간 앞에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오가 이집트에 가서 이시스 여신으로 섬겨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저 그림에서는 그 손에 코브라를 두른 이시스 여신이 맞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같은 존재의 두 가지 모습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요, 이오 저 아름다운 그림 옆에 또 약간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그림도 있는데 저기에는 인물이 셋이나 나와 있죠. 소로 변한 이오를 그 눈이 100개 있는 아르고스가 지키고 있는데 헤르메스가 찾아와서 음악을 연주하려고 하는 장면을 그린 걸로 그저 이오 그려놓은 것보다 솜씨가 약간 떨어지는 그림인 듯도 보입니다. 거기서 더 동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잘 보존된 원형 극장이 있는데요. 여러분 히랍 극장은 그냥 극장이라고 하시고요. 그건 반원형이에요. 로마 극장은 암피테아트룸이라고 해서 원형 극장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여기 특이한 점이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갈 때에 압사사고 나지 않게 2층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통로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지금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게 옛날 벽화에도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서 그 운동 경기를 할 때 이웃도시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운동 경기에 불만을 품고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어요. 폼페이가 묻혀버리기 20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 그 사건을 벽에다가 그려놨는데 바로 그 현장인 원형 극장이 거기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는 그림에 바깥에 그 계단이 양쪽으로 있잖아요. 지금도 저 계단이 남아 있습니다. 아, 저 옛날에 벌써 사람들 동선 잘 계산해가지고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조치를 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은 그 길들도 굉장히 포장을 잘 해놨고요. 그것도 간격을 잘 계산해서 마차 바퀴가 빠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서 로마인은 히랍인에 비해서 예술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도시를 잘 만들고 목욕장 잘 짓고 수도 만들고 길 잘 닦아서 다리 잘 놓고 우리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인들의 문화적인 역할은 저 유럽 전체를 통일되고 안정된 땅으로 만들어서 히랍 문화를 전해준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데 로마 신화가 사실은 없어요. 그리스 신화를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냐? 로마의 유명한 시인 오비디우스가 변신 이야기에다 기록해놓은 게 서유럽에 신화를 전해주는 데 큰 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할 때는 그리스 신화를 오비디우스가 전해준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거의 맞아요. 자, 그리고 다시 처음에 얘기했던 포룸 약간 위쪽에 여기저기 유명한 그 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집에 그려진 그림만 그냥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개조심이라고 써 있는 옛날 모자이크가 있어요. 카페까넴 이렇게 비극 시인의 집이라고 해서 거기에 비극 공연을 준비하는 모자이크가 있어서 막 음악도 연주하고 한쪽에는 가면도 있고 그런 집입니다. 자, 거기에
트로이아 전쟁에 가기 위해서 아가멤논이 자기 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쳤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앙심을 품고 있다가 남편이 돌아왔을 때 죽였다. 그 장면이 여기 폼페이에서도 벽에 그려진 게 발견이 돼서 지금은 다 나폴리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현장에는 그냥 그대로 모사한 그림이 남아있어요. 자, 옛날 그림에는요, 폼페이 그림에 특히 그런데 인물의 가치에 따라서 그림 크기를 달리하는 그런 그 전통이 있었어요. 왕과 왕비는 크게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인물들은 조금 작게 그린 게 둘이 지위가 높고 나머지는 아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 돌들이 그려져 있는데 당신 딸을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우리가 돌로 쳐 죽이겠다고 병사들이 위협해서 그거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는 아르테미스가 처녀를 구해가기 위해서 사슴을 가져오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리아스요. 맨 앞에 장면도 있습니다. 일리아스가 트로이아 전쟁을 다룬 작품인데 중간에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에게 화가 나서 전투를 거부하거든요. 자기에게 배정됐던 아름다운 여성 포로 브리세이스를 빼앗겨서 그래요. 그런데 그 장면이 여기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장면과 관련된 거 하나만 같이 보시죠. 아직도 트로이아가 함락되지 않고 9년 지나갔는데 그 여자 포로 중에 하나가 그의 아버지가 딸 찾으러 선물 가지고 왔는데 아가멤논이 거부합니다. 상대방이 아폴론의 사제예요. 내 딸 돌려주지 않은 저놈들 혼 좀 내달라고 아폴론에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폴론이 히랍군에게 질병을 보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자 아킬레우스가 이거 누구가 잘못한 건지 알아보자고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랬더니 예언자가 아가멤논이 그 사제의 딸을 돌려주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그 사실대로 얘기해요. 아가멤논이 그 여자를 빼앗기게 되자 화를 버럭 내면서 아킬레우스는 네 여자 내놔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화가 나서 칼을 뽑으려는 순간이 여기서 발견이 됐어요. 아킬레우스가 칼을 뽑으려는 순간에 누가 뒤에서 머리카락 잡아당겨요. 돌아보니까 아테네 여신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게 나타나서 아킬레우스를 제지하는 겁니다. 폭력은 쓰지 않고 말로만 이렇게 다투라고 나중에 3배로 갚아주겠다고 그럽니다. 아마 현대인 같으면 가슴 속에 일어나는 갈등일 텐데 그거를 옛날 사람들은 저렇게 여신으로 형상화해서 보여줬습니다. 그 장면이 여기 폼페이에서 발견된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파우누스의 집이라고 어떤지 문 안에 이렇게 보니까 로마는요 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모나게 이렇게 건물들을 둘러세우고 가운데 안마당을 만든 다음에 안마당 한 군데다가 수조를 만들어서 빗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아한 동작으로 춤을 추고 있는 조각상이 발견된 집이 있습니다. 파우누스의 집이라고 하는데 파우누스는 히랍에서는 판이라고 부르는 자연의 신과 거의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히랍에서는 판신이 발이 대체로 말발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파우누스가 인간 모습에 가깝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자연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 집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유물의 이름을 따서 파우누스의 집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모자이크가 발견이 됐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저 다레이오스 3세와 전투하던 이소스 전투 장면이 여기서 발견이 됐어요. 이게 이소스 전투를 그렸다고 하는데 이소스 전투인지 확실치는 않아요. 그 이소스라고 하는 데에는 터키 그 소아시아 반도가 이렇게 서쪽으로 튀어나왔다가 우리가 남쪽 해안선을 쭉 따라가면 기역자로 갑자기 꺾여서 남쪽으로 가는데 그 꺾이는 지점에 있습니다. 거기서 다레이오스 3세와 한판 맞부딪혔다가 다레이오스가 거기서는 도망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결판이 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혹시 이 그림을 그려놓은 이 집 주인은 군인이거나 뭔가 군사적인 것을 좋아하던 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집에 이거를 새겨놓은 것 같아요. 특히 아래쪽은 조금 깨졌는데요. 왼쪽에 가운데에 말 타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이 잘 보이고요. 자, 이기는 사람은 왼쪽에, 지는 사람은 오른쪽에 그립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는 게 다레이오스 3세입니다. 자, 폼페이에 있는 여러 저택 중에 베티유이 집이라고 알려진 데가 신화 그림이 많아서 유명한데요. 베티라고 하는 거는 복수 형태로 어떤 가족 이름입니다. 대개 집의 벽에 뭐가 쓰여 있거나 그런 경우에 그런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 집에 그려진 그림 중에 하나가 디오니소스 종교를 압박하다가
디오니소스 여사제들에게 죽게 된 펜테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티바이의 왕자 중에 하나예요. 디오니소스하고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촌이 갑자기 신이라고 나타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왕이 자기 어머니와 이모들이 디오니소스를 숭배하기 위해서 산에 다 몰려갔는데 자기도 여자 옷을 입고 가서 구경하다가 들통나가지고 찢겨 죽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그 에우리피데스의 바코스의 여신도들이라고 하는 비극 작품에 잘 나와 있어서 그 한편으로 자유와 또 한편 절제 그 둘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걸로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신을 함부로 대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로 경계하기 위해서 이 집에 그려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과 바다가 맞닿은 곳. 파도가 물러난 후 갯벌이 그 진가를 드러내는 이곳은 고창입니다. 초여름이면 들판에도 초록과 노랑의 파도가 일렁이죠.

0: 소폭이 두 배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1: 고창의 비옥한 땅은 갖가지 먹을거리를 내어줍니다. 농부의 붉은 땀을 먹고 자란 수박이 연그러가고요. 색색의 복분자는 알알이 몸을 키워갑니다. 이토록 다채로운 고창에선 눈도 입도 즐거울 수밖에요. 자연이 주는 풍족함과 고고한 역사의 숨결이 흐르는 고창으로 떠나보시죠. 햇볕이 뜨거워지는 이맘때면 푸릇한 기운이 넘실거리는 고창, 공음면으로 발걸음이 향합니다. 고창의 옛 이름은 모양현, 보리를 뜻하는 모자에 해양을 뜻하는 양이 합쳐진 말로 보리가 잘 자라는 고장이라는 뜻이죠. 이름에 걸맞게 지금 고창은 연초록의 청보리가 한창입니다. 이 장관을 놓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드는데요. 그야말로 인산이네. 바람이 불면 보리는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은 사이길을 따라 걸으며 그 정취에 흠뻑 취하죠.
2: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이런 풍경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1: 눈길 돌리는 곳마다 그림이 따로 없으니 카메라를 안 들 재간이 있나요?
3: 보리밭에 누워서 장난치면서 뒤둥고 놀고 남자애들 여자애들 모여서 불 켜놓고 보리꽃을 비벼가지고 먹고 입이 까만 거 이런 기억이 많이 나요.
4: 이거 맛있어요? 어땠어?
3: 맛도 모르고 그냥 먹어요.
1: 추운 겨울을 버틴 보리가 패기 시작하면 나달이 채 익기도 전에 건초보리에 구워 먹었던 시절 기억이 떠오르나 봅니다. 이곳에선 청보리뿐만 아니라 유채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수만 송이의 노란 꽃망울은 들판을 환하게 밝힙니다. 많은 방문객들 가운데 빨간 체육복에 옛날 교복을 입은 이들.
5: 여기가 폭삭 속어 쓰다가 제주도 촬영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촬영했다고 해서 진짜 재밌게 본 드라마 중 하나라서 예순이 간식이 되고 싶어가지고.
1: 그러고 보니 여기도 저기도 곳곳에서 눈에 띄는 애순이와 관식이들. 이곳이 올봄 화제를 모았던 한 드라마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더 많은 방문객이 모여들게 됐죠.
6: 둘이 이제 키스하는 장면.
1: 오메 워메 워메 난 아무것도 못 봐시오. 경치 구경도 하고 드라마도 찍어보고 그야말로 일과양득.
6: 경치도 너무 좋고 축제 행사도 너무 잘 돼 있고 이렇게 대여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 먹거리도 막 잘 돼 있어요. 꼭 놀러 오세요.
1: 바쁜 일상 가운데 한 번쯤 이런 여유 어떻습니까? 눈을 즐겁게 했으니 이제 입도 즐거울 차례. 보리밭 가운데 있는 이 카페에서 목 좀 축이고 가볼까요? 몰려드는 손님의 정신없는 사장님, 쌓여가는 주문에 행복한 비명이 나옵니다.
7: 이렇게 고향 돌아오시니까 어떠세요?
8: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저... 부모님도 계시고 부모님이 일하시던 곳에서 이렇게 또 각 일을 이어받아서 하게 되니까 참 마음이 푸근하고 좋습니다. 라고 하고 싶었는데 요즘은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1: 이맘때면 더 정신이 없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에 와야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메뉴들 때문인데요. 자, 색깔 한번 보세요. 어떤 재료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8: 여기가 이제 보리 농장으로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고 이곳에서만 드실 수 있는 것으로는 보리, 그리고 또 새싹보리가 색깔이 이쁘기 때문에
1: 새싹보리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들. 그 중에서도 쌉싸름한 맛의 새싹보리 라떼는 단연 인기라는데요. 청량한 색깔로 보는 맛까지 더해진 보리 디저트들. 참지 말고 맛 좀 보시란 게요.

0: 조립 미숫가루는 단연 합격. 새싹보리 크림이 올라간 크루아상은 어떻습니까?
1: 뭔가 마음의 고민거리들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 자연 앞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 행복이 두 배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0: 보리밭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 고향으로 돌아온 한 농부는 이곳을 개척해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2: 사실 이게 그냥 내 농업이기 때문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 큰 무슨 따로 비용이 든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광경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와주신 거죠. 그걸 뭐 따로 내가 보는 데는 얼마예요 라고 할 필요는 없었는 거죠.
0: 보리를 수확하고 나면 해바라기가 이 밭의 주인이 되고 계절이 바뀌면 코스모스가 또 메밀꽃으로. 4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넓은 땅은 계절에 맞춰 옷을 바꿔 입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장을 가꾸고 있는 진영호 씨. 우리나라 일옥현관 농부로서 또 다른 꿈을 꿉니다.
2: 네,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몰라도 이제 여기서 생을 마감을 하게 되겠죠. 또 내 후계는 계속해서 이 일을 더 발전시켜가면서 키워나가겠죠. 이게 고향이죠.
0: 고향의 푸근한 마음을 담은 들판. 계절의 선물이자 마음의 고향이 됩니다. 고창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떠올렸던 그것 바로 복분자인데요. 자, 이 복분자 밭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3: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세요.
3: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4: 복분자 밭에 채초 작업해요.
0: 매일 뽑아도 또 자라는 잡초들. 누구는 잡초와 전쟁이 한창인데 또 누구는 사진 찍기 삼매경.
5: 뒤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6: 배짱이들.
3: 배짱이들만 데리고 나오셨어요? 어떻게 오니?
6: 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저는 마케팅을 위해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5: 아, 마케팅?
6: 네. 소비자들한테 믿을 수 있게 열심히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0: 세월 좋게 사진 찍는 게 아니라고요. 이 모든 게 다 엄마, 아버지 잘 되라는 딸의 깊은 효심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아직 복분자 열매는 보이질 않네요.
7: 기대를 하고 있어요.
6: 여기 복분자 꽃 보이죠? 이렇게 보면 하얗게 핀 꽃은 아직 수정이 안 된 상태. 그리고 이거는 빨갛게 된 거는 수정이 된 상태. 이게 이제 점점 커지면서 익으면 이제 6월 초부터 따요. 6월 한 10일경부터.
0: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복분자. 통기성이 높은 황토가 많은 고창 땅은 복분자가 자라기에 안성맞춤이죠.
6: 복분자 열매에서 소나무 향이 나는데 왜 그런지 알아?
8: 아니요.
6: 지금 복분자 꽃 피는 시기하고 소나무에 송화가루가 날리는 시기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그 송화가루가 복분자 꽃에 앉아서 향이 입혀지는 거야.
0: 고창에 즐비한 소나무는 서해안의 바닷바람을 타고 날아가 복분자의 풍미를 더욱더 높여주죠. 많고 많은 복분자 중에서 고창산이 으뜸으로 손꼽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란 복분자는 단맛과 신맛의 오묘한 조화로 쓰임새가 다양한데요.
6: 아, 지금 복분자 식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5: 복분자 식초?
6: 네. 식초를 만들려면 술이 먼저 있어야 돼. 그래서 복분자를 가지고 복분자 술을 먼저 만들 거야.
8: 이걸 버무리면 된다.
6: 잘 저어주세요. 잘 으깨줘야 돼.
8: 으깨야 돼?
6: 색깔 봐라, 그냥. 우와.
0: 엄마 최영란 씨는 고창이 인정한 식품 명인. 특히 식초에 있어서는 남부럽지 않을 정도입니다.
6: 네, 이렇게 해서 한 보름 정도 놔두면 알코올 발효가 끝나요.
0: 복분자 술을 활용해 식초를 만드는 노하우를 딸 유연 씨에게 전수 중인데요.
6: 초막의 일종인데 셀룰로즈라고 해서

0: 오케이. 오케이.
1: 예.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 때까지 꾸준히 한 길을 걸어왔는데 지금 잠깐 멈췄거든요.
2: 대금을 전공하고 서울에서 국악 관련 일을 하던 유연 씨. 어머니를 돕기 위해 귀향을 택했지만 국악인의 꿈은 여전합니다.
3: 굉장히 설레이고 떨리고 걱정되고 그러네요.
1: 할 수 있다!
3: 모르겠다!
2: 자, 한 소절 들어볼까요? 우리도 짝짝짝짝.
3: 얼굴 빨개진 것 같아 지금. 너무 오랜만이야. 너무 긴장했어요 지금.
2: 고창의 청정한 자연은 많은 것들을 길러냅니다. 어스름 해가 넘어갈 무렵 다른 마을은 하루 일이 마무리될 테지만 이맘때 성내면은 얘기가 다릅니다.
4: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세요. 수박 수확하고 있습니다. 고창하면 수박 아닙니까?
4: 이렇게 저녁 때 작업을 하세요?
5: 아, 낮에 햇빛에 수박이 뜨거운 걸 따게 되면은요, 운송 과정에서 서로 뜨거운 것이 쌓여지기 때문에 품질이 좀 저하될 소지가 많아요.
2: 고창에서 수박을 재배하는 농가는 약 650여 곳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수박의 최대 산지인 만큼 조금 특별한 수박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5: 이거는 블랙 망고 수박이라고요. 속이 노래예요. 핵가족 시대라서 요즘은 이 작은 수박 인기가 참 좋아요.
2: 짙은 흑녹색 껍질에 노란 과육이 돋보이는 이 수박은 1년 중 단 20일 동안 수확이 가능하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고창 수박도 지금 한창 익어가고 있다는데요. 속이 단단히 채워질수록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5: 이 소리하고 이 소리하고 다르죠? 이제 장구 소리가 나는 게 좋은 거예요. 속이. 얘는 속이 좀 빈 거죠.
4: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데요? 잘 모르겠는데?
5: 그 여기 수박은 아삭함, 과일같이 아삭하게 먹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땅 자체가 황토 땅이기 때문에 미네랄이 풍부하죠. 근데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해풍의 영향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2: 올해로 수박 농사를 지은 지 16년째인 송민선 씨. 요즘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5: 예전에는 수박이 먹고 싶으면 보리쌀을 이만큼 갖다 가면 수박 한 덩이 바꿔 먹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수박이 흔한 거죠. 흔했다고 보면 되죠.
2: 자, 해가 떨어졌으니 본격적으로 수박 따러 가볼까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비닐하우스 안. 헤드랜턴 불빛에 의지해 수확을 하는데요. 낮 동안 뜨거워진 수박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식지 않은 수박은 이동 중에 조금만 부딪혀도 상처가 나고 과육에 변형이 생기기 쉽다네요.
6: 이거 몇 시까지 일을 해요? 이렇게 하면?
7: 새벽까지 해야죠.
6: 새벽 몇 시요?
7: 새벽 4시. 어떨 때는 아침 7시까지도 해요.
2: 밤낮이 바뀌는 일상이지만 자식처럼 애지중지 잘 키운 수박들을 보면 흐뭇하기만 하답니다. 운 좋게도 작업이 끝나니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오늘 야참은 블랙 망고 수박이로군요.
8: 오, 잘 익었네. 맛있게 생겼네. 꿀맛이, 꿀맛. 일단 맛을 보세요.
9: 진이라고 고생하셨으니까 하나 신발을 잡으세요.
5: 아까 그거하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8: 과즙이 말도 못하네.
2: 저절로 탄성이 나옵니다.
8: 아삭아삭하고 식감이 좋아요.
2: 힘들게 일한 후에 먹는 한 입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네요.
5: 얘는 끝까지
4: 평생 수박 많이 드셨을 텐데 그래도

0: 이거 맛있어요?
1: 그럼요.
2: 수박은 안 중요해요.
1: 우리 건 많이 못 먹고 다른 집에 걸 먹었죠. 우리 건 팔아야 되니까.
2: 그러다가 걸리면은 빚이라고 받고 부모로 돌아가고 부모라고 가서 물 바꾸고 빌고.
3: 수박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음식 화채.
2: 이렇게 해서 주스로도 갈아서도 먹고 드셔보세요. 얼마나 맛있나.
3: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과 시원한 감촉. 행복이 따로 있습니까?
4: 그 작은 씨앗이 이런 거 만들어내는 게 거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다 작은 씨앗 하나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생산한 수박을 또 맛있게 드셨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참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죠. 농민들 다 그런 마음으로 옥동사십니다.
3: 고창의 어제와 오늘을 알기 위해서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이곳 고창 읍성인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5: 예, 고창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셨었어요?
6: 뭐 전혀 아는 거는 없고 그냥 복분자 고창 수박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가 전부 고창이시라 그냥 아 어떤가 하고 좀 궁금했어요.
7: 또 고창은요 세계문화유산 7개나 있어요. 바다부터 육지부터 또 청동기 시대부터 현재까지 7개의 세계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어서
3: 다양한 형태의 갯벌을 비롯해 운곡 습지 선운산 등 고창의 땅과 바다는 곳곳이 보물입니다. 넘쳐나는 세계유산들은 또 어떻고요. 그 가운데 고창 읍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6: 아니 여기 머리에 이고 있는 건 뭐예요?
7: 아, 고창 읍성을 지금까지 유지하게 해준 성돌이들이에요. 성돌이. 우리 고창 읍성은 보시다시피 저렇게 성곽을 딱 쌓아서 보기에는 전부 돌성으로 보이지만 돌성이 아니에요. 토성이에요. 한 겹만 겜돌 방식으로 쌓아놓고 위에 4m 넓이를 황토와 잡석을 섞어서 눌러놨어요. 근데 그게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게 되면 어때요? 그 사이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봄이 되면 돌을 머리에다 이고 성을 세 바퀴를 돌아요.
3: 고창 읍성의 성곽을 따라 도는 일, 사람들은 탑성놀이라 불렀죠. 성벽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 평안하길 빌었던 마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7: 이 정도 좋잖아요, 납작하니. 이걸 돌에 머리에 이고 한 바퀴를 돌면 다리병이 낫고 두 바퀴를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 바퀴를 돌면 극락승천한다 그랬는데 실은요 겨울 내 여인들이 길쌈만 했어 앉아서 꼭 세 바퀴를 돌으라는 이유는 그래야 근육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 한번 돌아볼까요 머리에 이고?
3: 성벽길에 올라볼까요?
7: 천천히 한 바퀴 한 발씩 한 발씩.
3: 수백 년 전 이 길을 걸었던 이들의 염원과 마음을 따라 걸어봅니다.
6: 돌고 나면 다리병 나을 것 같아요. 힘이 네. 생겨서.
7: 그래서 이 돌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돌멩이지만 네. 성이 무너질 때 또 이 돌과 잡석을 섞어서 또 복원했고 또 이 돌로 전쟁 때 네. 석재를 대비해서 쓰기도 했었고.
3: 돌 하나, 흙 한 줌마다 마을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이 담겨 있고 그 마음이 세월을 건너 오늘의 고창을 만들었습니다. 해미읍성, 나간읍성과 함께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창읍성. 다른 곳에선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성 한쪽에 자리한 대나무 숲입니다.
6: 오, 되게 굵네. 진짜 많이 굵네. 이렇게 굵은 건 처음 봐요.
7: 이 대나무 이름이 맹종죽이에요. 맹종죽 끝이 보였다. 올라오기 시작했다면 45일이면 이 키를 키웁니다. 60일이 되면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면 20대 청년처럼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60년을 산다고 그러는데
3: 대나무 중에서도 가장 크고 곧다는 맹종죽. 고대 중국의 효자인 맹종이 병든 어머니를 위해 누운 속에서 대나무 손을 찾아 효를 다했다는 전설 때문에 맹종죽으로 불리며 효를 상징합니다.
7: 이 대나무는 밑에 지금 쩔어 있는 게 완전히 철망처럼 쩔어져 있어요, 뿌리가. 근데 이 뿌리가 자꾸 소나무밭을 장식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머, 대나무밭에

0: 소나무가 있네, 대나무밭에 소나무가 있네. 아닙니다. 소나무밭에 대나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는 햇빛이 드는 곳을 찾아서 자꾸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나무밭에 있는 소나무는 몸을 굳게 하지 않고 계속 키로 올라가서 대나무보다 더 올라갑니다.
1: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니 평범한 대나무도 남달리 보이는데요.
2: 와, 우리나라가 좀 대나무처럼 세계로 쭉쭉 뻗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 다리는 좀 어떠세요?
4: 잊어버렸어요. 회사장님 설명 듣느라고 거기 재미에 빠져서 다리 아픈 거 잊어버렸어요.
1: 단단한 성 안에서 조용히 자라며 부드러운 숨결을 더해주는 대나무 숲. 강인함과 평화가 함께 머무는 고창의 오늘을 보여주는 듯하네요. 여름의 길목에서 고창은 다채로운 색으로 물듭니다. 풍요로운 땅에서 나는 것들은 푸르게 자라고 달게 익어가며 우리에게 큰 선물로 다가옵니다.
5: 선운산은 세계 지질공원 주요 스팟 중에 하나예요.

0: 오늘은 하루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에 하고 싶은 것을 그려봐요.
1: 와! 저는 축구를 하고 싶어요.
2: 물량놀이 하고 싶어요.
3: 밥 먹고 싶어요.
4: 책을 읽고 싶어요.
0: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10시예요. 축구할 시간.

0: 우리 덕 쨍나 쨍나 쨍나
1: 배고파. 이제 점심시간.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얘들아, 선생님이 이야기 들려줄까?
1: 들려줘요!

0: 새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어. 알록달록 아름다운 새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었지.
1: 아, 잠시 후에 새들의 왕을 뽑겠습니다.
2: 어떤 왕이 될까? 궁금하다, 그치?
1: 제일 아름다운 새가 왕이 된다는 거 아시죠?
0: 새들은 아름다움을 뽐낼 생각에 잔뜩 기대에 부풀었어. 딱 한 마리만 빼고.
3: 다들 아름답구나. 난 너무 새까맣고 못생겼어.
0: 까마귀가 슬퍼하는 동안 다른 새들은 예쁘게 꾸미려고 서둘러 집을 나섰어. 그 순간 까마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새들이 흘리고 간 아름다운 깃털이 선물처럼 눈앞에 놓여 있었지. 첫 번째 후보는 다리가 길고 털이 새하얀 두루미. 두 번째는 빨간 왕관을 쓴 수타. 푸른 꼬리 깃털도 아주 근사했어. 다음엔 파란 공작새가 꼬리를 펼치자 너무 아름다워 눈이 부셨지.
1: 새들의 왕이 되고 싶은 더 아름다운 새는 없나요?
3: 저요.
0: 어머, 이게 누구야? 알록달록 정말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새가 나타났어.
4: 우리 마을에 저렇게 아름다운 새가 있었나?
1: 새들의 왕을 발표할게요. 바로 그런데 이름이 뭐죠?
3: 저는 까마귀.
1: 뭐야?
0: 새들은 깜짝 놀랐어. 까만 털 까마귀가 변장을 했다니. 새들은 자신들의 깃털을 가져다 꾸민 사실을 알고 화가 많이 났어. 결국 자기 깃털을 몽땅 되찾아갔지. 정체를 들킨 까마귀는 왜

0: 왜 그랬을까?
1: 남의 깃털을 꽂고 다른 새인 척하면 거짓말이잖아.
2: 까마귀도 새들의 왕이 되고 싶었나 봐.
0: 까만 까마귀도 예쁜데?
3: 아, 왕이 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0: 생각난다!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4: 새들의 왕이 되고 싶은 더 아름다운 새는 없나요?
0: 저는 까마귀입니다. 새 여러분, 왜 아름다운 새가 새들의 왕이 되어야 합니까? 저는 알록달록한 색깔의 깃털도 없고 화려한 꼬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혜가 많습니다. 또 다른 새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먼저 도왔습니다. 먹이가 없는 겨울에는 제가 구한 먹이를 다른 새에게 나눠주기도 했고요.
5: 맞아요. 지난번에 저를 도와준 적이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새예요.
0: 나도
6: 나도
0: 정말 고마운 새야.

0: 가지. 오늘도 딩동댕 친구들 모두 잘했어.
1: 잘했어.
2: 전치 씨고 우리 집이에요.
3: 안녕하세요.
2: 가족들이고요.
4: 초콜릿 비가 내린다.
2: 옌테 씨예요. 제 상상 친구죠. 근데 상관없어요.
4: 상관없어.
2: 테시.
4: 테시.
5: 피라미드 속으로. 빨리요.
6: 도서관 마감까지 얼마 안 남았어. 오. 무슨 책 빌릴진 정했지? 어?
5: 피라미드 속으로요.

0: 엄마가 좀 찾아주실래요?
1: 이따 문 앞에서 만나자, 알겠지?
0: 엄마! 안 돼. 안녕, 택시.
2: 택시 놀랐잖아. 나도 피라미드 속으로라는 책 빨리 읽어보고 싶다.
0: 그러게.
2: 왜? 신나지 않아?
0: 신나지. 근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 도서관엔 책이 너무 많고 이미 피라미드 안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 어? 어?
2: 좋아. 그럼 이제 탐험을 시작해볼까? 응. 그럼 어디로 가야 해?
0: 나도 모르지.
2: 이것 봐. 이건 이집트 상용 문자 같아. 우리 이걸 해석해보자. 어디 보자. 이거 꼭 지도 같지 않아? 이 그림들의 방을 통과하면 마지막엔 황금 석판이 나오나 봐.
0: 황금 석판? 그게 바로 우리가 찾는 책이야.
2: 그렇구나. 그럼 첫 번째로 껴안는 여인의 방을 찾아야겠네. 그 다음엔 고양이와 뱀이 있는 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핑크스 방. 아하! 어? 야, 이쪽이야.
0: 우와, 여긴 석판이 엄청 많이 있어.
2: 어? 여기 봐, 껴안는 여인이야. 으쌰.
0: 어라. 뭐야? 껴안는 게 아니라 집으로 들이는 거잖아.
2: 어떡하지?
0: 일단 빨리 고양이랑 뱀이 그려진 석판을 찾아보자.
2: 알았어. 찾았어.
0: 빨리 당겨. 좋았어.
2: 어?
0: 여기가 그 고양이와 뱀의 방인가 봐.
2: 근데 고양이나 뱀 둘 다 안 보이는데?
0: 어? 잠깐만! 바닥을 봐. 동물들이야. 고양이와 뱀 모양의 타일만 찾아서 건너가면 괜찮을지도 몰라.
2: 저기 있어, 고양이야.
0: 안 되겠다. 계획 변경. 고양이와 뱀은 절대 밟지 말기.
2: 아니, 그냥 뛰어. 막혔어. 어떡하면 좋지?
0: 어? 스핑크스야. 제발. 큰일 날 뻔했네.
2: 어?
0: 어? 우리 거의 다 온 것 같아.
2: 우와.
0: 우와.
3: 수수께끼를 맞춰야 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름을 말아.
2: 전 치씨예요.
3: 이름을 말하라.
2: 응? 전 태씨예요.
3: 이름을 말하라.
0: 우리가 찾는 황금 석판 이름을 말해볼까?
2: 피라미드 속으로! 이야! 이야!
0: 좋았어! 야!
2: 쉽네.
0: 어?
2: 우와! 우와!
0: 어? 저기 있어! 피라미드 속으로야!
2: 잡았다!
0: 우와! 또 다른 학생인가? 아니, 도서관 마감 시간이야! 출근 뛰어! 빨리! 어?
2: 찾았어요!
4: 그래, 잘했네. 일어나, 티슈.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1: 승강기계.
0: 주물 상처엔
1: 조금만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0: 얼굴 상처엔
1: 승강기계.
0: 주물 상처엔
1: 조금만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습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그대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하려고?
1: 어? 아하,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슈! 예!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지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골이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키키키키.
3: 하는 아이도.
2: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5: 얼굴 상처엔
2: 순한기계.
5: 주물 상처엔
2: 너무나
6: 마데카 소리
2: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되었어요.
1: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0: 아, 껴.
1: 한 번 더.

0: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 악교예요. 건강한 지구를 위해서 휴지를 아꼈어요. 전기도 아꼈어요.
1: 맞다. 어? 아껴 쓰긴 뭘 아껴 써. 마구마구 막 써야지.
0: 오, 오, 안 돼요. 그러면 지구가 아파요.
1: 나는 천지. 지구가 아프니 기분이 좋구나. 전기도 마구마구 쓰겠다.
2: 가. 나. 다.
3: 아이, 정음아. 어? 종이를 아껴 써야지.
4: 어? 종이를 막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 왜 이러지?
2: 라.
3: 안 되겠다. 정음아, 한글 연습은 이제 그만.
0: 어린 용사.
4: 한글이 아픈가 봐.
0: 나는 한글 아껴야. 그런데 천지가 날 파괴해버렸어.
3: 우리가 너를 도와줄게.
0: 정말 고마워.
3: 우리가 한글 알을 찾아주자.
5: 응. 어린이 용사 변신!

0: 어린 용사 정말 멋있다. 한글 알을 꼭 찾아줘.
1: 응, 우리를 믿어.
2: 물부족 국가에 자음 이응이 있어. 물부족 국가로 출동해.
1: 응. 알을 찾으러 떠나자. 알을 쓰려면 이응이 필요해. 모험의 나라로 떠나자. 어린이 용사 출동!

0: 마시고 싶어. 우리 필요해.
1: 목마른 사람들이야.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데.
2: 저희는 여행객이에요. 이곳으로 여행을 왔는데 물이 없어서 너무 괴로워요.
3: 지구 곳곳에는 이렇게 물이 부족한 국가들이 있어. 물을 아껴 쓰지 않으면 점점 그런 국가들이 많아질 거야.
1: 그렇구나. 물을 아껴 써야겠어.
0: 목말라.
2: 물.
4: 모두 여기로 와.
5: 옹달샘을 찾았어.
1: 물을 찾았어. 사람들을 데리고 가자.
3: 실례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2: 와, 살겠다. 고마워요.
6: 옹달샘을 찾으니 이제 물 걱정은 필요 없어요.
1: 어? 훈민아, 여기 우리가 찾는 이응도 있어.
7: 버림없다. 한글은 절대 찾을 수 없다. 슛!
8: 천지! 천지, 각오해라!
7: 가소롭다.
3: 오, 거기서!
8: 슛!
4: 천지, 우리가 왔다. 어서 나와.
7: 겁도 없이 따라오다니

0: 잠시만. 오! 저렇게 나무를 다 뽑아버리면 산사태야! 천지가 나무를 저렇게 뽑아버리면 산사태를 막을 수가 없다고!
1: 모두 피해! 아니, 다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 어? 어? 어? 이제 됐어.
2: 수고했어, 아이야.
3: 그런데 이응은 어디서 찾지?
4: 혹시 필요한 거 있어요?
3: 저희는 이응을 찾고 있었는데 옹달샘이 망가져서 이응을 찾을 수가 없어요.
1: 이응? 아! 이런 것도 돼요?
2: 어떤 거요?
3: 어? 이응이야!
1: 내가 뿅망치로 알을 쓸게.
5: 주소가 판대기!
1: 합격!
6: 전장 완료!

0: 내가 다시 돌아왔어. 건강한 지구야, 항상 내 곁에 있어줘. 내가 언제나 아껴 쓸게.
1: 아껴는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2: 물을 아껴 써요.
3: 룰루랄라 룰루랄라 더 써야지.
2: 휴지를 아껴 써요.
4: 오? 아무도 없네.
2: 전기를 아껴 써요.
1: 아껴 순서대로 써볼게요.
2: 이응이 아를 만나 아. 쌍기역이 여를 만나 껴. 아, 껴.
1: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아, 껴. 친구들, 따라해봐요. 아, 껴.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예! 아, 껴, 써요. 따라 읽어보세요. 아껴써요.
5: 히히, 우와, 한글이다. 아껴 먹어야지. 냠, 냠냠냠. 휴.
1: 오잉,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아껴 써요.
6: 비상벨을 눌러요.
1: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0: 비상벨을 눌러주세요.
1: 부끄럽다. 어? 나는 천지, 너를 파괴하겠다.
0: 어, 천지, 저를 파괴하면 안 돼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제가 꼭 필요하다고요. 어?
1: 시끄러워! 그 소리 끄지 못해!
0: 난 절대 파괴되면 안 돼요! 야!
1: 여기서!
0: 야!
1: 거기서!
2: 하늘의 비상벨이 위험해! 한글을 구하러 떠나자! 어린이 용사

0: 한국의 비상벨은 어디 있지? 학교 앞이야. 와, 나 학교 와보고 싶었는데. 저기, 저 사람이 우릴 쳐다봐.
1: 어디?
0: 빨리 가자. 우릴 따라와. 어떡하지? 도움이 필요해. 혼민아, 저기 비상벨이 있어. 비상벨을 눌러보자.
2: 아이들을 따라다녀요. 비상.
3: 아저씨 누구요? 매우 수상한디?
4: 에이, 오늘이야.
0: 비상벨 덕분에 위험해서 벗어났어.
1: 응, 비상벨 정말 고마워.
2: 학교에서 위험할 때는 비상벨을 꼭 눌러.
0: 응?
5: 비상벨 대체 어디 있는 거냐?
0: 천지가 오고 있어.
2: 우와, 이게 뭐야?
0: 얼른 여기로 들어가.
5: 어디 있는 거야? 내가 꼭 잡고 말 테다.

0: 나는 천지에게 잡힐 뻔했어.
1: 내리자.
0: 문이 안 열려. 무서워.
1: 비상벨을 찾아보자. 엘리베이터에도 분명히 비상벨이 있을 거야.
0: 맞아. 도움이 필요한 곳엔 비상벨이 있어. 어딨지?
1: 여기 비상벨이 있어.
0: 어서 눌러봐.
2: 비상! 비상! 엘리베이터에 아이들이 갇혔어요! 비상! 비상!

0: 이제 안심하세요. 오,
1: 고맙습니다. 비상배 최고.
2: 최고.
3: 여기 모여 있었군.
0: 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놀라잖아요.
3: 뭐야?
2: 아!
3: 아니, 거기 서라!
1: 비상벨이 위험해!
0: 꿈이야, 뭐야? 엄마!
3: 화장실에서 찾아보자. 여기에 비상벨이 있었군. 한글 비상벨.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타나 사람들을 도와준 너를 파괴하겠다.
2: 천지! 따!
3: 거기 서라!

0: 우리가 왔어.
1: 이 방해꾼들 또 나타났군.
0: 우리는 한글 용사 아이야. 한글은 우리가 지킨다.
1: 한글 용사 각오해라.
2: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0: 한글 명사 아! 이! 야!
1: 한글 용사 오보자.
2: 한글 괜찮아?
3: 응, 이제 괜찮아. 한글 용사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4: 비상벨, 넌 정말 소중한 한글이야.
2: 응, 도움이 필요한 곳엔 언제나 있어줘.
3: 약속할게.
4: 비상벨, 잠깐 거기 서 있어 볼래? 할아버지께 전해줄 한글 카드를 만들어야 하거든.
3: 응.
0: 저장 완료! 비상벨!
2: 할아버지의 손으로!
5: 비상벨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여러분, 제 비상벨 멋지죠? 야! 아유, 시끄러워. 비상벨은 비상시에만 누르는 거예요. 비상벨, 순서대로 써볼게요.
1: 비읍이 이를 만나 비. 시옷이 아를 만나 사. 사가 받침 이응을 만나 상. 비읍이 애를 만나 배. 배가 받침 리을을 만나 벨. 비상벨.
0: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비상벨. 친구들 따라해봐요. 비상벨.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비상벨을 눌러요. 따라 읽어보세요. 비상벨을 눌러요. 오, 무슨 큰일이 났나? 오,
2: 히히, 한글이다. 다 먹어버려야지. 냠, 냠냠냠. 슝.
0: 아휴, 누가 장난으로 눌렀나 봐요. 비상벨은 장난으로 누르면 절대 안 돼요. 아, 오잉.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비상벨을 눌러요.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나 비상벨을 찾아서 눌러요. 끝.
3: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5: 순간킬킬.
4: 주물 상처엔
5: 너무나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4: 승강기계.
3: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키키키키
3: 하는 아이도
1: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킥동.
4: 얼굴 상처엔
5: 승강기계.
4: 주물 상처엔
5: 덕분말.
6: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소.

0: 다시 집에 돌아왔다고. 어쨌든 가능한 빨리 왔으면 좋겠어. 앞으로 절대 다시는 하지 않을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제 모든 걸 다 말하는 게 좋겠지?
1: 사실 그게 말이야. 어떻게 된 거냐면 그게 그러니까.
0: 그러니까 그게 말이야? 출발은 참 좋았지.
1: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우린 지금 어른이라고 바로 이렇게.
0: 하지만 그때 난데없이 파리가.
1: 난 이제 어른이라고. 요 녀석. 난 내 나이보다

결국 뭐 일이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 이제 더 이상은 정말 안 되겠어. 고마워, 엄마. 뭐야? 대체 누가 내 인형이랑 여기서 놀았을까?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컵은 누가 이렇게 팽겨줬을까? 어떤 녀석이 내 예쁜 방을 돼지우리로 만든 건지 정말 궁금하네. 자, 모두에게 묻겠다. 범인은 당장 나와 자수하시지? 농담이었어. 집에 돌아와서 정말 기뻐. 너희들도 기뻐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좋고.

0: 여인. 이제 당신은 나와 사랑에 빠질 거요.
1: 아니요. 여기 이분이 오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0: 당신은 오직 나만의 것. 말도 안 돼요.
1: 이 이야기를 더 극적으로 만들어야겠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 단 하나예요. 마법을 풀기 위해선 오직 사랑의 키스뿐. 돌아와요, 내 사랑. 그래, 곰한테 가서 쇼를 보여주는 게 좋겠어. 나의 예술 세계를 아는 유일한 친구니까.

좋은데. 자, 그럼 쇼를 시작합니다. 왜? 싫어? 내 쇼가 축구 중계보다도 재미없다는 거네.

당신은 오직 나만의 것. 말도 안 돼요. 곰아, 어디 가는 거야? 이제 한 번도 못 본 가장 재밌는 부분이 시작됐다.

이건 마치 내 통화일기 같은데? 자, 그럼 이제 현실성 있는 쇼를 위해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알겠지? 고마, 빨리 키스해. 전부 다 해야 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모든 건 다 동화에서 나오는 건데, 봐, 너희들도 다 알잖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건 내 베개라고. 왜 내 베개를 무섭게 해? 내 베개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지? 꼼짝 말고 있어. 도망가면 안 돼. 양치질하고 나서 바로 돌아올게.

지금 혹시 여행 가려고 준비하는 거야? 아, 곰세 마리 그림이 그려진 곳이구나.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가며 그림을 그리겠다고? 감정을 나타내며 그리는 표현주의? 그럼 나도 같이 갈래. 난 감성적이고 표현력도 아주 풍부하니까. 봐, 준비도 다 했고 배지도 많이 모았지?

얼마나 강한지 모를걸? 저번에는 곰하고 줄다리기도 해서 내가 이겼는걸? 나도 할 수 있다고! 어때?

그리고 내 가장 놀라운 점은 뭐라든 문제없고 지치지도 않는다는 거야. 일단 내가 한번 걸으면 세계 일주도 거뜬하지. 문제없다고. 내가 뭘 했는지

다리 좀 아픈데? 이 돌들이 어떻게 신발 안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가림 없지. 혹시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라고 들어본 적 있니? 내가 디자인한 거야. 흥, 이건 어때?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본 적 있어? 자, 어때? 똑같지? 정말 웃긴다. 네가 포즈를 취하면 네 초상화는 결국 흰 바탕에 검은색 사각형만 보일 거야. 그리고 난 무한한 상상력에

이거 알아? 내가 워낙 훌륭한 요리사여서 이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마시멜로와 버섯을 얹은 3단 케이크도 가끔 만들곤 해. 맛있겠다.

0: 혹시 혼날까봐 걱정하는 거야? 넌 뭐 문제 없어. 조금도 무섭지 않다고. 왜냐하면 평소에 내가 곰한테 엄격하기 때문에 오히려 곰이 나를 무서워하지. 저번에 집에 있을 땐 글쎄 집 안에서 곰을 차고 놀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손대고 벽 보고 서 있어 그랬지. 안 그럼 당장 쫓아낼 거라고.
1: 곰아,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줄 거지? 그거 알아? 거짓말은 참 힘든 일이야.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자.
0: 그래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말하는 건 괜찮겠지? 내가 혹시 너한테 얘기했나? 저번에 달빛하고 달에 갔다 온 이야기. 그게 말이야.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간기계,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대머리가 두 번 간다. 3인조 차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카베가족.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4: 순간킬킬.
5: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스쿨버스 왔네.
8: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9: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복구해요.
10: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잡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11: 스쿨버스 내일 떠놀자.
1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1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곰콩이가 좋아하겠지. 안녕하세요.
1: 팀이 왔구나. 콩순이는 방에 있어.
0: 네. 근데 콩콩이는요?
1: 할머니 댁에 갔는데 곧 올 거야. 어? 그건 뭐니?
0: 콩콩이 줄 선물이에요.
1: 콩콩이가 정말 좋아하겠는데.
0: 콩순아, 안녕.
2: 팀이 왔어? 그게 뭐야?
0: 내가 준비한 깜짝 선물인데.
2: 와, 나 주려고? 고마워. 빨리 줘. 궁금해.
3: 어? 티미도 있네.
0: 코디, 안녕.
2: 코디, 오늘 새로운 발명품 보여준다고 했지?
3: 여기 가져왔어.
2: 근데 나 선물부터 풀어봐도 돼? 티미가 깜짝 선물 가져왔거든.
3: 오, 좋겠다.
0: 공순아, 발명품 구경 먼저 하자.
2: 알았어.
3: 아유, 알았어. 보여줄게. 짜잔! 물건을 호빵으로 만들어주는 호빵 기계야.
0: 물건을 호빵으로 만든다고?
3: 우선 호빵으로 만들 물건을 몇 개 가져와. 자, 시작한다.
2: 우와, 정말 크리퍼스가 호빵이 됐네. 먹어봐도 돼?
3: 당연하지.
2: 크리퍼스 맛있나.
3: 그럼 로봇으로 만든 호빵은 무슨 맛이 날까?

0: 걱정 마. 물건으로 다시 돌릴 수 있어. 자, 이렇게 하면 됐다.
1: 소장님잖아.
0: 이런. 집에 가서 고쳐올게. 조금만 기다려.
1: 알았어.
2: 근데 티미, 선물이 뭐였어?
3: 그게...
1: 비밀이에요.
2: 어이, 알려줘.
1: 퓨리? 언제 왔어?
4: 이거 먹고 싶다고? 안 돼. 이건 호빵이 아니야.
2: 맞아. 선물이라고.
4: 왜요?
3: 달라고. 잘 먹겠습니다.
1: 다행이다.
3: 이게 호빵이 아니라
5: 공신이 선물이라고.
2: 괜찮아. 어쨌든 선물은 무사하니까.
0: 호빵 기계 다 고쳤어.
2: 그럼 빨리 원리대로 돌려줘.
0: 알았어. 티미, 호빵 보여줘.
2: 돌아왔어.
3: 무슨 선물이야?
5: 궁금해. 빨리 풀어봐.
1: 이게 뭐야?
5: 기적이네.
3: 저건 아기 거잖아.
6: 미안. 사실 이 선물 콩콩이 주려고 준비한 거야.
1: 아, 그런 거였어? 내 선물인 줄 알았는데.

0: 순순히 선물도 준비할게.
1: 잘했어. 그럼 빨리 콩콩이한테 선물 주러 가자. 집이 돌아왔을 거야.
0: 좋아. 오래 기다렸지? 샌드위치 완성.
1: 우와, 재미있지?

0: 너도 불러봐.
1: 에이, 내가 너무 잘 부르면 너희들이 기가 죽을 텐데. 어?
0: 그래? 그럼 누가 더 잘 부르는지 한번 볼까? 얘들아, 형 잘 들어봐.
1: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산딸기 땄다 수리해야 해서 먼저 가볼게.
2: 코디 노래도 들어보고 싶었는데
3: 다음에 꼭 불러줘.

0: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진짜 이상한 소리네. 이거 혹시 괴물 소리 아니야?
1: 전에 숲속 동굴에 괴물이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0: 제발. 동굴에 괴물이 있다고? 우리 그냥 집에 돌아갈까? 이 소리는...

0: 아니었어.
1: 사실 동굴에서 노래 연습하고 있었어.
0: 이 소리였구나.
2: 그럼 달걀 껍질은 뭐야?
1: 달걀을 먹으면 목소리가 부드럽게 나온다고 해서 잔뜩 먹었지. 내가 다 잘하는데 딱 하나 노래는 자신이 없거든. 그래서 혼자 연습한 거야.
3: 에이, 그럼 우리랑 같이 부르면 되지.
1: 응? 같이?
3: 응.
4: 맞아. 같이 부르면 자신감이 생길 거야.

0: 같이 부르니까 진짜 재밌다. 다들 고마워. 앞으로는 신나게 같이 노래 부르자.
1: 좋아.
2: 자. 콩순아, 아빠 좀 도와줄래?
1: 네, 지금 가요.
2: 자. 우와, 우리 콩순이 대단한데?
1: 어? 저 잠깐 친구들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아,
2: 뭐? 아빠 도와준다며? 이런.
0: 넣을 수 있으면 넣어봐. 겨우 이거야. 공이 너무 느리잖아.
3: 야,
0: 지루하다, 지루해.
3: 나도 간다. 야,
0: 아무도 날 못 이길 걸. 낭비하지 말고 너희도 와서 간식이나 먹어. 이게 뭐야?
1: 야! 야! 야호! 좋았어.
3: 공을 잘 받긴 하는데.
4: 이상해 보이지?
0: 시간 낭비라니까. 지루해.
1: 좋아, 이제 감 잡았다고.
0: 졸려. 빨리 끝내자.
4: 자, 간다. 갑시다. 갈다.
1: 좋았어.
0: 연습 좀 했나 보네.
1: 야호! 꼬린! 또 간다!
0: 뭐지? 아, 아직 잠이 덜 깨서 그래! 좋아, 좋아. 제대로 해보자. 다 보인다고! 감 잡았어!
1: 조각력! 고승이!
0: 잡을 수 있어! 어? 저기다!

0: 말도 안 돼.
1: 내가 이겼다. 정말 잘했어.
2: 공순이 최고야.
1: 코디, 괜찮아? 축구 진짜 재미있다. 어? 다음에 또 하자. 응?
2: 그래. 이건 말도 안 돼. 두고 봐, 공순이. 다음엔 내가 반드시 이겨주겠어.
3: 그리, 이번엔 진짜 세계 첸데. 잘 받아야 해.
1: 미용?
4: 공을 너무 세게 차서 숲으로 들어가 버렸어.
1: 저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럼 빨리 공 찾으러 가면 되지. 에이, 세상에 괴물이 어딨어. 그럼 우리 다 같이 들어가서 찾아보는 거 어때?
3: 좋아.
1: 얘들아, 공 찾으러.
2: 근데 어떻게 생긴 공이야?
3: 평범한 공인데 크기는 이만하고 색깔은 갈색이야.
2: 이만한 크기의 갈색 공.
1: 공이 완전돼.
5: 오늘 우리 목표는 갈색 공. 발견하는 즉시 대장한테 보고하도록.
6: 네, 대장! 대장!

0: 맛있겠다.
1: 뭉치 안 돼.
0: 다들 괜찮아?
2: 괜찮아. 코디가 안 보여? 코디!
1: 도와줘!
2: 코디! 코디! 이거 잡아!
0: 너 괜찮아?
3: 너희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고마워.
2: 대원들, 여기서 우리 목표물을 찾아보자.
1: 네.
0: 공이다. 아, 쇳덩굴이 똥이었네.
4: 큐리, 그렇게 뛰어다니면 위험해.
2: 누워있었는데
4: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0: 야!
1: 배고파.
2: 나도.
3: 아, 집에는 어떻게 가지?
1: 맛있는 냄새.
2: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우리 아빠 떡볶이 냄새야.
3: 그럼 공순이 집이 이 근처에 있다는 거야?
2: 그런 것 같다. 빨리 가보자.
4: 공순아, 가자.
5: 얘들아, 어디 갔다 이제 들어와. 깨끗이 씻고 어서 밥 먹자.
6: 네!
7: 야, 너네들만 먼저 가는 게 어딨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동!
8: 얼굴 상처엔?
9: 순환기계!
8: 주물 상처엔?
9: 덤덤해!
8: 마데카 솔이?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솔.
10: 킥킥킥킥.
11: 사는 아이도
10: 킥킥킥킥.
1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모여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파티해.
3: 우리 같이 놀자.
1: 5와 3이 만나면
3: 8이야.
1: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3: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4대 가족.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키키키키.
6: 하는 아이도
5: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8: 예!
7: 포켓몬 태그스타!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 상처엔
10: 승환이게!
9: 주물 상처엔
10: 너무나!
11: 마데카 소리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3: 고비는 아프대요.
2: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0: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2: 뽀로로 유치원.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곱하기 표시를 찾아라. 어디 있다는 건지. 아! 어, 가을에 비친 나잖아. 안녕 나야.

0: 이미지의 세계로 점프. 좋아. 혹시 전설에 나오는 그 탁자 곱하기 표시가 있다던데.
1: 맞아, 맞췄네. 가볼까? 어?

0: 건 X 아닌 하나의 단서. 내가 누군지 나만 모를 거야. 내가 바로 하나뿐인 탁자.
1: 와, 하늘을 나는 탁자는 태어나서 처음 봐.
0: 왜냐하면 나는 평범한 탁자가 아니니까. 나는 일의 배수 탁자. 멋진 일의 세상에 살지. 일들과 함께 재미를 찾았다며 잔돌에 불러 원한다면 함께 고고단 일단을 외워. 기다려, 한 번에 한 명씩. 일, 일은 일, 이, 일은 이.